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고요. 그리고 네, 결혼 이민자도 있고 유학생 저렇게 되어 있고요. 나 같은 경우도 네,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 네,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가 가나와 달리 어떤 비중이 높은 게 두드러지죠?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게 두드러지죠. 비중이요. 그쵸, 비중. 자, 이걸 통해서, 아, 대도시의 성격. 이게 바로 다의 데이터구나, 대전의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나가 남았거든요? 근데 가나 중에 어디가 더 제조업이 발달하고, 어디가 인구 규모도 크죠? 전남이 170만 명대, 경남이 320만 명대예요. 전체 인구 규모도 여기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 이게 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볼게요.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이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네, 납니다. 그래서 뭐, 무엇과 비교했어도 나가 높은 거 맞아요. 그다음, 다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다하고 가를 비교를 했죠. 네, 농가 인구 비율 경남이 높겠죠. 여기는 완전 도시, 여기는 촌락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가와 나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해 있다. 자, 가나를 보세요. 네, 우리 찾았잖아요. 접해 있네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전남은 경남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남하고 경남을 찾았잖아요. 가나를 찾았습니다. 어디가 더 많죠? 네. 결혼 이민자. 요거 보시면 가가 더 많네요. 그래서 요거도 거꾸로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줬으니까 그 수치 그대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보면, 네, 거꾸로 된거 보이시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자, 29번이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신문 기사이고요.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본께서 고르는 건데, 지금 기역에서 리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안산시. 안산시. 우리 다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출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학계 출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끊어서 가볼게요. 하나씩. 자, 외국인 근로자.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남이 전남보다 외국인 주민수 전체적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도 비중을 둘다 높게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양도 많고 비중도 높은 경남이 전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겠죠. 이거는 뭐, 방금 풀어본 데이터를 더 한번 확인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는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많이 거주한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양그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죠. 절대 수를 물어본 거죠. 그럼 비율은요,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는 촌락이 맞아요. 촌락이 맞는데, 양을 따지면, 당연히, 그 지역에, 시와 군을 비교했을 때, 시가, 군보다, 경기도에 속하 있고, 제조업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리을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이,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높나요? 높으면 좋겠지만 아주 아주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마찬가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문제. 2023학년도 3월 합병 문제고요.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ABC가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A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고요. 여기는 대전광역시네요. 여기는 경상남도고요. 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거에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을 이 그래프와 또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표의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대요. 지표의 각각의 지표의 최대 값을 우리가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쵸? 비교를 해서 표시를 해놨을 거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만 고려를 한 겁니다. 일단, 외국,

외국인에서만 봤을 때 외국인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뚜렷하게 높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나다에서 이게 지금 뚜렷하게 지금 백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남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유학생 비율. 유학생 비율은 나에서 아주 뚜렷합니다. 다른 지역은 정말 절반을 갓 넘거나 뭐 20%가 안 되는 10% 정도에 머무르는 지역도 보이죠. 그래서 대도시 대전과 강원 특별자치도가 남았을 때 유학생 비중은 대전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전.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은 촌락의 특징이 좀더 비중이 높은 촌락의 특징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강원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도 높기는 한데 우리가 다른 걸로 찾았으니까 이걸 강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가나다 CBA 정답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번 2023학년도 수능이고요. 이제는 점점점 오래된 문제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이고요.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이 지금 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출제했는지 지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구가 예전 대구죠. 지금 현재 대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부터 여기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경상남도 도청이 소재하고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특례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고요. 경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태백 아래쪽, 강원도 태백 아래쪽에 봉화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시고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각 지역을 구별해 볼 텐데 일단 가나다에서 우리 눈에 띄는 거 일단 유학생 눈에 띄죠. 이 지역에서 자, 유학생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곳은 어쨌든 대구 근처에 있는 위성 도시 경산의 데이터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뭐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또 발달했으니까 다른 걸로 찾아야겠죠. 자,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다. 전통적인 촌락의 특징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 봉화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다가 제일 높죠. 창원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서 막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보니까. 그래서 가나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부터 볼 텐데 우리가 봉화라는 걸 몰랐어도 이 선지에서 봉화가 언급된 거, 경산이 언급된 걸 통해서 아, 맞다. 여기 경산 있었지. 봉화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기억.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이걸 가지고 찰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봉화를 찾은 거잖아요. 그쵸? 니은,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그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경산을 구별을 해낸 거고요. 나는 가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라고 했는데, 자, 나하고 가를 봤는데요. 총 외국인 주민 수. 여러분, 인구 규모가요. 여기 군 지역이고요. 여기 시입니다. 어디가 훨씬 많을까요? 그쵸? 그거에 전체 인구수에 좀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산이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냥 되게 니은을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경산하고 창원을 구별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아니라 수를 물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조심은 했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디귿을 설명하다가 니은으로 잠깐 올라올 거예요. 지금 경산하고 창원 유학생 비중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비중만 후딱 보고 넘어갔어도 실수는 안 하는데요. 이게 양가 비율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잖아요. 그래서 경산하고 창원의 전체 인구수를 조금 감안을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경산하고 창원의 전체 인구수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외국인 주민 수도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타나겠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또 곱해서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차이

차이가 거의 뭐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실질적인 인구수는 네,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니은은 그냥 비중만 보고도 동선이 많겠지 하고 넘어갔어도 실수는 안 하는데 사실은 좀 꼼꼼히 보셨어야 됩니다. 갑자기 디귿 설명하다가 걱정이 돼서 니은으로 잠깐 와봤어요. 리을, 다른 가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근로자 수는 네, 여기가 많겠죠. 창원이 많겠죠. 인구수도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비중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도 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많을 겁니다. 자,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징. 그 기역 니은이 지역이죠. 화성시 그리고 해남군. 화성시는 고용허가제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가 됐죠. 2025년 이후에 특례시가 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제조업,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입니다. 자, 군이에요. 그렇죠. 촌락의 그런 특징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남초, 여기서는 여초, 뭐 이런 것도 계속 막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는 걸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지 일단 내려가서 또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성인데요. 자, 위아래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역 내에서 1차 산업의 취업 인구 비율이 어떨까요? 그쵸. 촌락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뚜렷한 해남군에서 네,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쵸. 해남군에서 1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ABC 중에 하나고요. 좌우로 잡아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성비 이야기 했었는데요. 외국인 주민 수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성비가 아니라. 자,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어디가 더 많다고요? 네.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많다고요. 기존의 그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해남군은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적겠네요. 자, AB 중에 하나고요. 중위연령 고령화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위연령은 촌락의 특징이 강한 해남군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자, 높은 쪽이 A 방향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았네요. 자, 33번.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가에서 다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복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현황과 관련된 문제고요. 가에서 다는 대전, 안산, 예천 중에 하나고요. A에서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다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ABC도 찾아야 됩니다. 네, 대전은 여러분들 전통적인 대도시, 그쵸? 광역시 대도시고요. 안산 그러면 경기도에 제조업이 발달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뭐 그런 특징, 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예천이 어디지?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천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33번 문항이잖아요. 슬쩍 35번 문항을 볼래요? 35번 문항을 보시면 거기 지도에 예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경북 예천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약간 촌락의 특징이 강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세 지역에 외국인 주민 수, 그쵸? 그리고 성비, 그다음에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비가 유독 높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성비가 높다? 129다? 저 무슨 말이죠? 여성 100명당 남성은 129명이란 얘기예요. 남성이 정말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조업이 발달한 중화학공업 도시 에서 외국인의 성비가 높겠죠. 지금 외국인만 보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 지역의 성비가 높은 지역은 제조업 발달 지역, 군사 붕괴선, 촌락의 청장년층,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외국인만 따로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 파트에서만 성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여기서 안산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대전이고 둘 중에 하나가 예천인데 그 전에 일단 여기서 나에서 안산을 찾았으니까 나가 안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C부터 해결을 할까요? C가 외국인 근로자다라는 걸 해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쵸? 그리고 주민수도 여기는 훨씬 많은데 여기는 주민수가 너무 적죠. 그거는 기존의 그 도시의 인구 규모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전이겠네. 매우 매우 적으니까 촌락지역 예천이겠네. 그러면 비중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죠?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니까 이게 지금 A가 유학생이 될 거고요. 촌락의 특징이 강한 예천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B가 결혼 이민자가 되겠네요. 하나씩 다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아니죠. 지금 결혼 이민자 이야기하면서 예천을 언급을 했는데 결혼 이민자는 여초 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촌락의 청장년층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에서는 여초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성비가 낮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낮다. 성비가 100보다 낮은 그런 수치. 니은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안산하고요. 대전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이민자 비중 확인을 해보세요. 비중은 어디가 더 높죠? 네, 여기 대전이 더 높네요.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이 높은 게 아니라 대전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기 때문에 틀렸네요. D급.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 전체 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이거거든요. C. 비중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에서 각각의 비중을 곱해주면요. 네, 안산이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대전이겠네요. 이게 원래 전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중은 대전보다 높아도 수는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안산, 대전, 예천 순이 맞아요. 여러분,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우리가 다 찾은 거 확인해 볼까요?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 네, 우리 계속 해왔던 거. 그리고 그 지역들은 경기, 경남, 전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외국인 주민 수가 양으로 나와 있고, 수니까 양으로 나왔겠죠? 네, 만 명이 다니고요. 외국인 주민 성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지역이 경기. 네, 우리나라에서 GRDP 1인 지역이고요. 인구도 제일 많고요. 제조업도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남, 제조업 발달돼 있죠. 그리고 전북, 좀 촌락의 특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성비, 우리 Y1축이 있고 Y2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지역 모두 다 100은 넘어요. 그쵸? 근데 그 100을 넘는 그 양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높은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남초가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해결할까요? 외국인 주민 수? 지금 너무나도 고맙게 경기를 출제를 했어요. 경기를 출제를 했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은 지역? 가를 경기로 딱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이거는 인구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정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경기 1,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제조업도 발달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을 거고 그리고 경기도는 촌락 지역도 있어요. 네, 이래저래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경기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나하고 단데요. 경남하고 전북 중에 어디가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을까요? 어디가 더 강력한 남초?
남성 외국인 근로자

로자가 들어와 있을까요? 그쵸? 경남이겠죠? 자, 이게 전북일 겁니다. 경남의 전체 인구가 32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했고요. 전북의 전체 인구가 170만 명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북이다? 이미 아닌 거 확인했고요. 가는 다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다. 자, 가하고 다. 그래도 어디가 더 대학이 많고 인구도 많고 막 그렇죠? 그렇죠. 경기죠. 그래서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단연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울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좀 많은 차이가 나지만 이제 충남하고 경남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다. 라고 했는데요. 아, 나는 가보다.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가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꾸로 됐고요. 4번 볼게요.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죠. 네, 비율이니까 더 쉬운 거예요. 비율은 촌락의 특징이 더 강한 전북이 높을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다는 나보다 남성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남성 외국인 주민 수가 여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뭐, 양도 많을 거고요. 비중도 높다는 것을 이래저래 성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우리 6단원 마지막 문제인데요. 35번 같이 볼게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요. 특히 유학생 보세요. 그쵸? 금방 어떤 지역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경상북도인 건 알겠나요, 여러분? 네, 지도가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경상북도인 거를 울릉도, 독도로서도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우리 가끔 물어보잖아요. 울릉도, 독도가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에 있는지 이런 거 가끔 물어보는데요. 여기 경상북도이고요. 이 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지도에 그렸으니까. 그리고 대구는 아직 통합되기 이전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됐으니까 통합된 걸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는 대구죠. 대구 광역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군이 군이었는데 대구로 이제 합쳐진 거고 여기에 칠곡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자주 다녔던 휴게소가 칠곡 휴게소가 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칠곡.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자조립, 전자산업의 아주 중요한 도시 구미가 있습니다. 구미가 여기에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A가 선생님이 33번 문제 풀때 예천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옆을 잠깐 보세요라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A거든요. 예, 예천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그 경계에 영남 지역이라는 그 영자의 그 기준이 되는 지역. 바로 문경, 조령이 있는 곳이죠. 문경세제. 여기가 문경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 하는 김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백지도가 나왔을 때요. 우리가 ABC만 알아도 문제는 풀지만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였지 하면서 끄적끄적 한번 또 채워보세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서 우리 다부터 해결할까요? 다는요, 가 나와 달리 유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라고요? 네, 전통적인 대도시,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대학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학. 그래서 이게 대구. 자, 다가 대구 데이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 A하고 B, 예천하고 구미의 데이터가 가나 중에 어딜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결혼 이민자.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는 나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결혼 이민자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우리 구미, 전자조리,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의 제조업이 네,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서 더 많이 분포를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예천은 촌락의 특징이 좀더 강하죠. 그래서 이게 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B, A, C. 자, B, A, C. 정답은 3번으로 정답됩니다.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 6단원 문제 쭉 풀어봤고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129페이지부터 기출 N 플러스라고 해서 기출된 선지들을 중심으로 빈칸 넣기가 쭉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단원마다 여러분들 잘 하고 있겠지만 기출 N 플러스도 스스로 해보시고요. 채점도 해보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개념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5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36번째 강의는 새로운 단원으로 만날 건데 이 새로운 단원이 앞에서 배웠던 걸쭉 우리가 정리하는 지역 지리 파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도 해보시고 잘 점검해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화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사회 운동 관련된 문항, 기출 문항 한 문항 남아 있었죠? 그 문항 먼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9번이었습니다.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9번 문항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49번입니다. 가 나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가는요,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되었습니다. 시내버스에서의 인종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법을 위반했다라는 죄목이었는데요. 흑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요. 이듬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고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파업, 그다음에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보호하려고 했었던 개혁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는요,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실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이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하였다. 시민들의 반정부 운동.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여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의 장기 집권 또 경제 실정으로 불만이 높은 상태에서 기존의 이 대통령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이제 전면적으로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형태의 반정부 운동을 촉발됐고 이게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존의 체제, 기존의 사회 구조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형태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해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그렇죠? 흑인의 권리, 평등권과 관련된 흑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나타났죠?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나해는 과거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려는 사회 운동, 복고적인 사회 운동이냐? 아니죠. 복고적인 사회 운동이 나타나지 않고요. 3번에 가해는 나와 달리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 가해는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 운동이 아니라 흑인의 어떤 인권,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의 개혁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었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번에 나에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운동이냐. 둘다 사회 운동이었잖아요.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5번에 가, 나에는 모두 당시 사회의 정권을 교체한 사회 운동이다. 정권 교체한 거는 앞에 제시문에서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던 나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와 같은 경우는 흑인들의 승차 거부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지, 당시 사회 정권을 교체한 사회 운동은 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요. 이 나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4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사회 변동.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 가운데 이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요기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적용할 거고요. 꾸준히 이제 한 문항씩 출제가 되어졌는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항, 개념을 비교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6월, 9월 수능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점, 특징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아주 평이한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최신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에 앞서서 155쪽에 기출엔 플러스로서 간단히 필요한 핵심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된다. 그렇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보사회인 거죠. 자, 옳은 내용이고요. 19번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업무 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20번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높죠. 반대로 정보사회는 직업의 이질성 정도가 높고요. 오케이? 그래서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 21번에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은요, 산업사회보다 더 부합하는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번에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다. 그래서 정보통신 매체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정보사회에는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거 정보사회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핵심 개념들 정리해 봤고요. 이때 문제에서도 선택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 수능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는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을 다룬 만평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는요. 자, 정보기관 실시간 상황 센터인데요. 뭐 보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에 따라서 화면을 확대해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통화 내용 좀 들어볼까?라고 하면서 결국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요, 생각을 대신해주는 도우미, 자, AI가 있고요. 무엇이든 묻기만 하세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야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 AI라면 믿지. 약간 요즘의 어떤 모습을 살짝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AI 어떤 컨텐츠를 정말 많이 점점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분별력 있게, 비판력 있게 수용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지나치게 이제 AI에 의존하고 있죠? 정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정보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간은 정보 격차로 인한 계층 양극화 문제를 보여주는 거 아니죠. 2번에 간은 정보 생산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확한 정보 제공, 이것도 관련이 없죠. 3번에 나는 감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문제를 보여준다. 오히려 이제 감시로 인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이쪽은 오히려 나보다 가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오히려 나는 지금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나는 주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왜요?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해야 되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대면 접촉 감소로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대면 접촉 감소로 인해서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되는 양상, 이것도 가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요. 지금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그 주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서술되어져 있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갈게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보면요.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면은 제시문입니다.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우선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하게 했다.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을 고부가 가치 산업에, 개발 도상국을 저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편 전까지는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가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편 세계화는 가 빈칸 되어져 있고요.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득 증가 혜택은 자산가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선진국 내에서, 개발도상국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국가 내의 격차를 선진국과 개도국 따로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보면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거죠. 1번에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왜냐하면은 한편 앞에는 국가 간 격차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이라고 하면서 전환하면서 세계화는 어떠하다라고 하면서 선진국 내에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내에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양상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안에, 구체적으로 개도국 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 3번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 4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5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다 가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번 갈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학생들의 탐구 수행 결과입니다. 갑은 독립변인, 종속변인 나눠서 재택근무 실시비율, 업무 효율성, 양해 상관관계, 을은 CCTV 설치율, 범죄 발생 건수, 음해 상관관계.

상관관계. 병은 인터넷 보급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건수, 양해 상관관계. 정은 SNS 이용 시간, 우울증 발생률, 양해 상관관계. 교사가 정보사회와 관련한 탐구를 모두 잘 수행하였습니다. 두 학생의 탐구 수행 결과는 정보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긍정적인 거. 그랬을 때 갑은요, 재택근무 실시할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양해 상관관계. 요거 정보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을은 CCTV 설치율과 범죄 발생 건수가 음의 상관관계야. CCTV 설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이런 식의 음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CCTV 설치율이 낮아질수록 범죄 발생 건수가 높아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정보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측면이 되겠네요. 근데 인터넷 보급률과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양의 상관관계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은 개인정보 침해 건수도 늘어나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은 SNS 이용 시간과 우울증 발생률이 양의 상관관계야. SNS를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울증 발생률도 높아져.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정보사회의 대중매체를 많이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두 학생은 갑과 을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53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한히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살펴볼 여유가 없죠. 그로 인해 사회 이슈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공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자신이 정보를 찾고 스스로 생각해 판단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제작자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작자의 시각에 동화되어집니다. 이처럼 사유를 외주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하는 것을 바깥에 주는 것, 스스로 능동적 주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바로 사유를 외주화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유를 외주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폐쇄적 집단에 머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생각이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디지털 기술이 정보의 소비 선택성과 생산 주체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지성적인 대중을 만드는 것. 지성적인 대중은 뭐야? 사유를 본인 주체적 능동적으로 많이 하는 거지.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와 의견이 달랐을 때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가진 게 바로 지성적인 대중을 이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게인은 지성적인 사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1번에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한다. 아니고요. 2번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뭐 지성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요구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문화의 질적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나친 상업성을 경계한다. 이 내용도 아니고요. 4번에 문화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아니죠.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 필자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대중이 가져야 할 자세로는 거리가 멀죠. 5번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고 하는 것들. 결국에 이제 뭐, 1번, 3번, 4번, 5번 다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은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조하는 필자가 강조하는 대중의 자세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요즘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54번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이야.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더욱 확대되어 완충지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특정한 좁은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라는 점입니다.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 나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늘어난 대륙간 항공망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교류의 증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라는 거죠. 바이러스의 이슬비는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맥락에서 문제화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답은 여기 여러분 5번입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한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돼. 자본의 이윤 추구,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 확대하면서. 그래서 이게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 초래했대. 여기에 기여한 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서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번,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2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3번, 국가 간 교류 증대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된다. 4번,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그래서 필자가 강조하는 세계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이에요.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 읽어볼게요.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 불평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확대되면 교육이나 문화에서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정보 기술은 하면서 정보 기술이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어떤 입장의 내용이 와야 할것 같아요. 가에는요. 네, 을은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정보 부국과 정보 빈국이라는 말이 존재하듯이 오늘날 국제적 상황에서 정보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는 국내적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편적 접근권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보 기술은 어떠어떠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불평등이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 입장이 나의 서술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 이건 비관적 내용인 거죠. 낙관적 내용이 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이번에 가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가, 낙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에 나는 비관적 내용인데요.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잘못된 서술. 자, 4번 보시면은요. 나의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뭐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4번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제시문의 맥락이 지금 국내죠. 한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양상이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서술이 되어지고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보 부국 중심의 국제적인 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라는 표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5번을 보시면은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소득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다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은 뒷부분에 한국

국가 내에서 지식과 정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얘를 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서열화된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는데, 이거를 더 많이, 더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더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적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 격차가 더욱더 늘어나고 벌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서 계층에 따른 기존의 소득 격차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6번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견해가 더 널리 퍼져 있거나 더 옳다고 믿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견해가 더 널리 퍼져 있거나 더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더욱더 쉽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야?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가 그냥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무지성으로 그냥 무조건 맞는 내용이야, 옳은 내용이야, 나의 생각과 같으니까, 나의 생각과 일치하니까는 문제없어 라고 그냥 수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5번처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이고요. 1번에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2번에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기기를 지원해야 한다. 3번에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번에 정보 기기 사용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모두 다 너무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제시문에서 강조하면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7번 갈게요. 24학년도 3월학력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업사회, 정보사회 A, B라고 했었죠. 표는 A, B를 비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갑을의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다. 요거 중요한 힌트예요.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사회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을이 더 개수가, 옳은 응답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를 맞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가 정보 사회가 아니라 A를 산업 사회로 놓고 산업사회 B를 정보 사회로 놔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는 을의 응답을 옳게 응답한 걸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얘는 틀리고요. 그래서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높은가? 아니오라고 말한 을이 옳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 아니죠. 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하는 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이 더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도 아니요라고 해서요. 옳은 응답으로 이끌어 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에 기억은 예의다. 아니, 예라고 하면은 틀려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틀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갑보다 많다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정보 사회가 더 높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4번에 가에 A는 B에 비해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 라고 하면은 요거 사실은 비대면 접촉 비중은 정보 사회가 더 높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한 개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쵸? 왜냐면 여기는 아니오라고 해. 예라고 말하면 틀린 거거든 말이에요. 왜? 왜냐면은 주어가 산업사회인데 이 내용은 정보사회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오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건데 예라고 했으니까는 잘못된 응답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개 중에 옳게 응답한 거는 한 개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에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 저 구분이 명확한가의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업사회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내용이 들어가면은 지금 예라 그래가지고 지금 둘다 잘못된 답변을 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정보사회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거든. 모호하다라고 하면 예의에 말하면 되는 건데 명확하다라고 말하면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사회가 주어라 그랬을 때 아니요 아니요라고 해야지 옳은 응답이 되는 거야. 지금 예라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은 예라고 했을 때 을의 응답 중 옳은 것은 세 개이다. 세 개가 아닌 거죠. 세 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잘못 응답을 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5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9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형성평가, 제시된 대답에 맞게 빈칸을 채워 질문을 완성하시오. 자, 대답이 맞는 질문인데요. A는 B에 비해 가가 높은가? 예 라고 말했고요. 채점 결과, 기억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가? 라 그랬을 때, 명확한 거는 사실은 산업사회가 명확해요. 그쵸? 근데 지금 응답을 아니오라 그랬을 때 1점을 얻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산업사회, 이 B가 산업사회가 아니라 B가 정보사회라는 거예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주어를 정보사회로 놓고 내용은 산업사회로 물어봐야지 아니요라고 응답하면서 응답을 맞게 해서 1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니까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이렇게 하고요. 예라고 대답했을 때 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채점 결과가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그렇죠.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죠. 상대적으로 정보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죠? 비대면, 온라인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비해 오히려 산업사회가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덜 발달되어진 비대면이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사회가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더 크다고 볼수 있죠. 니은의 가에는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이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높은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예라고 말하면 당연히 1점을 얻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0점이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기억이 0점이라면 기억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는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어는 산업사회야. 근데 내용은 정보사회가 높은 내용이야. 근데 예라고 말하면은 지금 0점이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잘못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0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점이라는 구조에 딱 맞춘다 그랬을 때 주어는 산업사회, 내용은 정보사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해서 0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기역.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9번 갈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과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있다. 정보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능력 정도,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정도 등에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정보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보 격차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는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또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보 격차로 인한 새로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가 지금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보사회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예요. 나머지 1번, 정보 생산자의 신뢰성 문제가 나타난다. 2번,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 문화 지체 현상 3단원에서 공부하셨죠?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더 빠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라고 공부했을 겁니다. 3번에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 그다음에 5번에 정보통신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 모두 다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선택지이지만 제시문과 연결시켰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갈게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A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 자, 왼쪽에 사회 변동 속도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B가 더 빠르죠? 따라서 A는 산업사회, B는 정보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적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B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작다. 반대로 정보사회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형태로 의사결정하냐, 그 정도가 높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게 B입니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는 산업사회 A여서요. 잘못 서술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지식과 정보, B는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네, 바뀌었습니다. 요거 A는 요게 B가 되는 거죠. 정보사회. 그 다음에 여기가 A, 자본과 노동이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 수단이 되어서 오답입니다. 5번의 가해는요. 가해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 와야 되는 거죠.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명확한 거, 어디가 더 명확해? 산업사회가 더 명확하고 정보사회는 모호하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가겠습니다.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제시문 볼게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인 A에서는 그러면은 A는 정보사회. 가정에서도 고도화된 통신기술이 널리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정은 생산과 노동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반면 주로 자본과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에서 자, B는 산업사회이고요. 가정과 가정은 직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4번의 B는 A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높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방식인 거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서술인 걸알 수가 있고요. 5번의 B는 A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비중이 높다. 대표적으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은 정보사회에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으로 갈게요. 2023학년도 시활학력평가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다. 과제가 제시됐어요. 제시된 비교 기준에 따라 A와 B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적으로 높음으로 평가되는 사회 스티커를 떼어서 답란에 붙여라. 보시면은 강함, 높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교 기준 첫 번째 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예요?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렇죠? 정보사회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 매체의 활용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사회가 더 높게 부각이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요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정보사회고 B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자, 지금 요렇게 만약에 정보사회를 연결시켰는데 교사의 평가가 여러분들 오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A를 정보사회, B를 산업사회라고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용 자체는 정보사회가 부각되고 정보사회가 부각돼. 그래서 답을 요렇게 했는데 교사가 오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인 거야? 산업사회인 거지, 산업사회.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산업사회라고 답을 해서 오답이라는 반응을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에 들어가는 내용도 어떤 내용인데 지금 별이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라고 답을 했는데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기억에. 근데 정답이래요. 아, 그러면은 정보사회 여기 기억에는 별이 와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산업사회라고 응답을 했는데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합니다. 이제 분석이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교사의 평가까지를 잘 고려해서 A, B를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기억은, 자, 요게 아니라 별이죠, 별. 별.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가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은 가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왜? 교사의 평가가 정보사회라고 해서 오답이라고 했으니까. 2번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특징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A는 B에 비해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르다.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오히려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빠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에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보사회는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라고 하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어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갈게요. 22학년도 시활학력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은 정보사회, 니은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발달이고요. 디귿은 산업사회, 리을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게 교류하며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니은은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 SNS 등 뉴미디어 발달, 당연히 대표적인 쌍방향 매체.

개체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니은의 리을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폭넓게 교류한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죠? 옳은 내용입니다. 디귿의 기억은 디귿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다. 정보 사회는 산업 사회보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죠? 분리 정도는 낮고요. 리을의 디귿은 기업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지배적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방식인 거죠. 따라서 기업과 달리가 아니라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입니다. 64번 갈게요. 2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0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게임 규칙. 두 사람이 6장의 카드 중 각각 2장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각 카드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이 큰 사람이 승자가 된다. 단한 사람이 선택한 카드는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 각 카드에 부여된 점수,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보다 강함 혹은 높음으로 평가되는 비교 기준이 적혀 있는 카드는 각각 2점이고 나머지 카드는 각각 0점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죠? 그러면 사회 변동 속도라고 하는 거 정보 사회가 더 높죠? 2점이고요. 다원화 정도도 2점이겠네요. 관료제 조직은 산업 사회가 높으니까 0점. 쌍방향 매체 2점. 재택근무 방식의 활용 정도 2점. 소품종 대량 생산은요, 산업 사회의 주요 특징이니까 0점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가와 다를 통해서 획득되는 점수의 합은요, 0점이 아니라 2점이 되겠고요. 니은의 나와 라를 통해서, 나와 라를 통해 획득하는 점수의 합은 2, 2, 4점인 걸알 수가 있죠. 디귿의 가와 라를 선택한 사람의 점수 합과 가와 라는요, 4점이고요. 마와 바, 마와 바는 여러분 2점입니다. 그럼 같지 않죠?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두 사람이 각각 두 장씩 카드를 선택한 후 다와 바가 남았다면, 다와 바가 남았다면은 두 사람 중 승자는 없는 거죠. 왜요? 각각 다 4점씩일 테니까. 그쵸? 왜 0점이 0점이잖아. 그러면 얘와 얘를 가져가도 점수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4점, 4점으로 이제 승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이렇게 가져가든, 결국에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는 4점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볼게요. 22학년도 수능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A와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자, 개인들은 A에 비해 B에서 취향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회 다원화 정도가 더 발달된 정보사회, 그다음에 A가 산업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개인들은, 정보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욕구를 산업사회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한다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선지.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다. 산업사회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의 B는 A에 비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오답입니다. 디귿의 가에는요. 가에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나에는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둘다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욱더 높거나 크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가에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얘는 오히려 산업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나에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여기도 산업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65번에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보겠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네, 9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제시되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등장해서 확산됐는가라고 하면은 A는 산업사회죠. 여기는 정보사회가 되겠습니다. 1번에 A는 B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낮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A는 B보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죠. 3번에 B는 A보다 비대면 접촉 정도가

높고요. 4번에 B는 A보다 의사결정의 분권한 정도가 높습니다. 정보사회. 5번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한가가 들어갈 수 없죠. 왜? 이 내용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보시면은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5번입니다. 자, A는 B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가 정보사회, 그다음 B는 산업사회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크다, 빠르다 나와 있습니다. 1번에 A는 B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죠? 오답이고요. 2번에 B는 A에 비해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A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요거 A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는 A, 정보사회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4번에 가에는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이 들어갈 수 있는가? 산업사회가 더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어가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5번에 정보의 확산 속도, 이거 산업사회가 더큰 거죠? 그런데 지금 주어가 정보사회가 더큰 거죠, 여러분? 근데 주어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볼게요. 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번 문항이고요. 자, 표를 봤더니만은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강한 곳, 산업사회죠. 약한 곳은 정보사회. 그래서 여기 정보 산업 이렇게 적고 풀어 볼게요. 1번에 A는 B에 비해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것은 산업사회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B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 거, 요거 산업사회죠. 따라서 오답이고, 3번에 B는 A에 비해 지식 정보 산업의 비중이 높다. 자, 이것은 산업사회에 해당한 특징이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4번에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 비중이 높은 것, 요거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답이고요. 5번에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높아? 정보사회가 높고 산업사회가 낮지?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9번 볼게요. 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1번 문항입니다. 자, 특징에 여기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 주요 원천이다. 자, 이거 정보사회이고요. 생산 방식 측면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관료제 조직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B는 산업사회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죠? 요거는 산업사회에 해당한 특징이니까. 이번에 A는 B에 비해 쌍방향 통신 매체의 발전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B는 A에 비해 비대면 접촉의 비중이 높다? 낮죠? 요거는 정보사회 특징이니까. 4번에 B는 A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 요거 정보사회 특징이잖아. 주어는 산업사회인데. 따라서 틀린 선지이고요. 5번에 가는 중간관리층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된다가 들어갈 수 없지. 오히려 정보사회에서는 규모와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0번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수능 2번 문항입니다. 자, 가의 사례 볼게요. 가는요, 갑은 유명인의 1인 방송 채널에서 과장된 사용 후기를 우연히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품질이 방송 내용과 달라서 당황했대요. 나는 을은 절찬리에 상영 중인, 절찬리에 사용 중인 영화가, 발음 참 어렵네요. 영화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 이를 다운로드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1번에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요거 해당하는 거 잘못된 서술이고요. 2번에 가는 비판적 정보 수집 분석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양상에 해당한다. 지금 나는 이 저작권 침해 양상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도 잘못된 서술이고, 5번에 가난은 모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거짓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걸 통해서 정답은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화에 대한 어느 필자의 주장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겨질 것이다. 이들이 재훈련되어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고 단순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러므로 정보화로 인해라고 하면서 가가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선지는 5번입니다. 산업 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어져서요, 경제적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 단순 서비스업,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가장 적절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1번,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소멸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이번에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3번에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어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다음에 4번에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다 다른 의미 있는 서술이지만은 지금 주어진 흐름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 정보 사회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뭔가 바뀌어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수단도 바뀌고 또 대응하는 양상도 바뀌면서 그러한 바뀌어지는 사회에 적응한 소수들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겠지만은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형태로서 이 경제적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요게 요 제시문의 핵심적인 맥락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72번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를 통해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니 빠르고 편리하네. 약간 키오스크. 이걸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누르는 거야? 몇 번을 와도 주문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라고 하면서 대면 주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을 고령층이 좀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접근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세대 간 격차,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세대 간 격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나는요,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더니 어디서나 데이터 용량 걱정 없이 고화질 영상도 마음껏 볼수 있네. 그런데 여기는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썼더니 데이터 용량이 걱정돼서 인터넷 검색조차 겁나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데이터 요금제, 비싼 요금제, 또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 이렇게 쓰는 어떤 경제적인 격차 문제, 또 계층 간의 격차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격차, 계층 간의 격차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뭐가 되냐? 바로 1번.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서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둘다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사회, 산업사회 관련된 문항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남아있는 저출산 고령화, 즉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제, 중요한 파트죠? 이 부분들을 문제 풀어볼 테니까요. 꼭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복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사회문화는 럭키.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3회, 우리 교재에 있는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총 3개를 이루어진 것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의 모의고사 또 꼼꼼하게 알차게 풀어주시면은요, 여러분 중간고사 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으니까는요, 먼저 한번 풀어주시고요, 저랑 같이 맞춰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치인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기억에 해안 절벽과 바닷가에 자생한다, 스스로 이제 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 자연현상인 거죠. 스스로 자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니은의 해풍을 맞고 자란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약용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포함되어지는 바로 사회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디귿의 가을에 보랏빛을 띠며 개화한대요. 바로 가을에 해국이라고 하는 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시점에 보랏빛을 띠며 개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원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인 거죠. 자, 기억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죠. 이번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아니죠.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를 따르죠.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이죠.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죠. 4번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5번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보편성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달리가 아니라 네, 모두가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질문을 통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B를 구분한 거예요. AB는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집단 간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보는가? 실선이 예이죠. 따라서 A가 뭐다? 갈등론이고요. B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1번의 A는 사회의 각 요소 간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이거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의 B는 사회제도가 특정 계급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배계급. 따라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답이고요. 3번에 가에는요. 여기입니다. 자, 기능론이 예고 갈등론이 아니오죠. 기존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비판을 받는가? 바로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화와 균형,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라고 하는 기능론이 받는 비판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따라서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선택지 중요합니다. 잘 챙겨두시고요. 4번에 나에는요. 나에는 둘 다 예네요. 실선이네요.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설명 가능한가가 들어갈 수 있죠. 5번의 다에는요. 둘 다 아니오예요. 개인들이 구성해내는 주관적 생활세계를 중시하는가? 자, 이것은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여기에 그렇죠.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능론, 갈등론은 바로 거시적 관점, 구조와 제도를 강조하는 거시적 관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내용은 지금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 내용을 여기 넣어서 얘네 둘, 거시적 관점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선택지, 다음 4번 선택지, 이런 선택지 잘 챙겨두시면은 내신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행 과제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A 관점에 대해서 얘들아, 잘 봐야 돼. 거짓인 진술을 작성하는 거야. 거짓인 진술.
그래서 갑병이 작성한 진술 내용 및 교사의 평가를 보잖아요. 갑의 진술 내용을 봤더니만은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대. 이거 누구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얘들아? 갈등론이 예스라고 말하는 내용이지? 근데 교사의 평가가 맞대요. 그러면은 결국에 A 관점에 대해서 거짓, 이 내용은 A 관점의 거짓인 내용으로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A 관점은 갈등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고 본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게 교사의 평가가 맞대요. 그 말은 A 관점이 결국 기능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A 관점에 대해 거짓인 진술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럼 갈등론도 아니고 기능론도 아니라고 하면 A 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고, 상상론에 봤었을 때다 상상론에 다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내용은 이제 틀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와야 될까요?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상상론이 오면은 되겠죠. 왜냐하면 거짓인 진술을 작성하라 그랬는데 상상론 진술을 작성해 버리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교사가 틀렸다라고 피드백하겠죠. 이해되십니까? 1번에 갑의 기억은 요 내용이죠. 그렇죠?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관점에 부합한다. 갈등론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관점이죠. 이번에 을의 기억 관점. 을의 기억 관점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회 규범이 특정 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에 부합한다. 기능론은 특정 집단만의 합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말하죠. 3번의 A 관점은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A 관점은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 아니죠. 이러한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는 게 상상론의 특징이죠. 따라서 4번 오답이고요. 5번의 가해는요, 미시적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가?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의 한 유형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래. 거짓인 진술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상론이 들어가서 결국에 거짓인 진술을 작성하지 않아서 틀린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만만치는 않았고요. 그래서 요 A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5번 선택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A에서 C는 면접 실험법, 문헌 연구법, 기역 리은은 각각 예, 아니오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질문이 2차 자료 수집용으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A와 B의 응답은 기역, C의 응답은 니은. 이거 누구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 문헌연구법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ABC에서 C가 문헌이 되면서 여기에 예가 와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문헌이 아닌 걸로써 아니오라고 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대상자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가? 이 질문은 누구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실험법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지.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A의 응답이라고 하는 요 A가 실험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예가 되는 거고, 기억은 마찬가지로 네, 아니오가 되고요. 남아있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면접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A, B, C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에 기억은 예이다. 기억은 아니오고, 니은이 예죠. 2번에 A는 실험법인데 주로 질적 연구 방법에 아니죠. 양적 연구 방법에 주로 사용되고요. 3번에 B는요. 면접법인데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한다. 라포르.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A는 B보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실험법은 가장 엄격한 통제라고 했잖아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B는 C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바로 선행 연구 검토를 강조했었던 문헌 연구법이어서요. 바로 C 문헌 연구법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C보다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연구 방법 A, B 물어보는 내용이죠.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고요. A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생활 경험과 이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5명의 다문화 청소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 수집했다. 따라서 요 A는 질적 연구 방법이고 면접법으로 활용한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B는요, 을은 정보 활용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후그 결과를 분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변수와 변수 간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는 양적 연구이고요. 질문지법을 활용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의 A는요, 자,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요. 2번의 A는 가설 검증을 위해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이건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따라서 B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3번의 B는 직관적 통찰을 통한 자료 해석을 중시한다. 직관적 통찰이라고 하는 거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및 해석 기법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A고요. 4번의 B는 사회현상에 내재한 규칙성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화된 법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의 B는 A와 달리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경험적인 질적 자료, 경험적인 양적 자료를 여기는 면접이나 참여관찰법 같은 걸로 주로 활용해서 수집하고요.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주로 활용해서 경험적인 양적 자료 수집하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됩니다.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는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형성평가 문제에서 얘들아. 제시된 특징이 자료 수집 방법 A, B 중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인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옳게 체크하면 1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고 두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면은 A, B 모두에 체크해야지 1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서 조항 두개 확인해 두세요. 근데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 질문지법이 yes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A를 체크했는데 점수를 못 얻었어요. 그 말은 결국에 A가 질문지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A가 참여관찰법이 되는 거고 B가 질문지법이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번에 A는 B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질문지법이 더 효율적이죠. 참여 관찰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3번에 B는 A보다 자료의 실제성 확보, 생생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참여 관찰법에서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따라서 A보다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3번에 B는 A보다 집단 간 비교 분석 연구에 불리하다? 아니죠. 양적 자료, 계량화된 수치화된 양적 자료를 통해서 통계 분석하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 분석에 바로 질문지법이 더 유리합니다. 4번의 가해는요, 조사 대상자의 일상 생활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이거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자, 요 내용인데 1점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잘했다라는 거잖아. 체크를 지금 B 질문지법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오답이고요. 5번의 나에는요.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질문지법에만 해당되는 거죠. 지금 두 단서 조항에 따라서는요. 이 내용을 여기에 넣었는데 둘다 체크하고 있어요. 아니죠. 지금 질문지법인 B에만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점수 몇점 얻었겠습니까? 1점이 아니라 0점을 얻었겠죠?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사회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발생 당시 그 사회가 처해 있는,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대요. 그러면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거꾸로 표현하면은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면은 안 되고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회의 상황과 문화 및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특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떤 태도입니까? 네,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1번에 사회현상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연구자 중심의 맥락이 아니라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중심의 맥락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바로 개방적 태도입니다. 3번에 제3자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태도죠. 4번에 사회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해야 된다. 3번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5번, 사회현상이 가지는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중시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오답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가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연구 윤리적인 측면을 지키고 있는 거야,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랑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잖아. 그다음 두 번째, 나는요, 을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가설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오자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누락하고 빼고요, 가설이 인용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측면에서 자신의 가설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오자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걸 빼버렸대. 뭐한 거야? 조작한 거지, 조작. 조작 중에서도 지금 변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요, 병은 자료 수집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알릴 경우 연구 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지금 사후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사후 동의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연구 윤리를 잘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준수한 거죠. 연구 윤리를 준수했다. 기역선지, 간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가를 읽었을 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의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렇게 조작하였으므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니은 선지 맞는 내용이죠. 디귿에 다는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 아니죠.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후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 측면이죠. 따라서 연구 윤리를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관료제가 아니라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입니다. 헷갈린 이유가 이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관료제가 튀어나왔어요. 어쨌든 A와 B는 산업과 정보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봤는데 여기 부분 표는 가브리 교사가 제시한 비교 기준을 가 나에 배치한 결과 정리한 것인데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갑이 옳게 배치한 비교 기준 수는 을보다 많다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해줘야 됩니다. 부합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정해서 A를 산업사회라고 하고 B를 정보사회로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 조건에 맞게 떨어지는지. 그러면은 자, 요 내용. 구성원 간 익명성의 정도는 어디가 높아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A가 B보다 높거나 강하다. A를 산업사회로 잡았잖아요. 그쵸? 가라고 말하면은 지금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간 갑은 틀리게 되는 거고 을은 이제 나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B가 A보다 높거나 강하다. 즉 정보사회가 높거나 강하다. 부합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 간 대면 접촉 비중은요. 정보사회보다 산업사회가 더 높거나 강하죠. 그런데 나라고 세팅하고 있어요. 나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B가 A보다 높거나 강하다라고 그랬는데 B가 정보사회잖아요. 정보사회가 더 높은 게 아니라 산업사회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똑같이 말하니까 얘도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세 번째에서 얘가 맞았다라고 쳐봐봐. 맞았어. 그럼 얘가 틀리겠지. 그러면은 결국에 맞은 게 같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요게 아니라 A가 정보사회, B는 산업사회 이렇게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구성원 간 익명성의 정보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래서 가를 연결했을 때 A가 B보다 높거나 강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맞고 여기가 틀리네요. 두 번째, 구성원 간 대면 접촉 비중은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높죠. 근데 나를 말하고 있죠. 나는 산업사회가 B니까는 이게 맞고요. 얘도 맞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 나왔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조건에 충족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1번에 A는 B에 비해 직업의 분화 정도가 높다라고 말해요. 그럼 A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직업의 분화 정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거 어때요? 정답 너무 빨리 나왔어.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높다라고 말하죠. 분리 정도가 높은 거. 어디가 더 높아요? 산업사회가 더 분리 정도가 높죠? 그런데 A는 정보사회라 그랬으니까는요.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A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

적이냐? 이것은 어디가 높습니까? 정보 사회가 더 높은 거죠? 근데 B는 산업 사회니까는요. 정답이에요. 4번에 B는 A에 비해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낮다라고 말하는데요. 산업 사회는 B죠. 산업 사회는 정보 사회에 비해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번에 기역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얘들아, 얘는 산업사회보다 정보사회에서 더 강조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넣었는데,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뭐예요? 지금 주어가 여기가 B죠. B. B가 A보다 높거나 강하다. 근데 B는 산업사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보사회가 더 큰데, 얘를 넣게 되면은 얘가 틀리고 오히려 가는 어때요? A가 B보다 강하다.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강하다. 이 조건에 부합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옳게 배치한 비교 기준의 수는 을보다 갑이 더 많다 그랬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 둘,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5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고요. 이렇게 5번 같이 역으로 추론해서 물어보는 문항들이 여러분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내신 시험에 등장하니까는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법은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들 한다. 자, 그러나 현실을 보면 상점에서 빵을 훔친 노숙자는 즉시 구속되는 반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한다. 이는 결국 법과 제도가 사회의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범죄란 행위의 유해성보다 누가 그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배 집단보다 피지배 집단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비판 범죄학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에 차별적 제재로 인해, 낙인으로 인해 일탈은 반복된다. 2차적 일탈,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답이고요.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혁을 강조한다.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일탈자가 접촉하는 집단. 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일탈을 설명한다. 라고 말하는 거. 자, 요거 일탈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일탈의 내용과 기술을 학습하고 또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차별교재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오답이고요. 4번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 아노미 이론 중에서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 5번에 일탈 행동의 판단 기준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비판 범죄학 이론에서는 사회 대다수의 합의가 아니라 지배 집단 중심의 합의가 반영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물어보는 거죠. 제시문 읽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 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오랜 전통과 규정,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기대는 그의 행동에 끊임없는 제약을 가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제도와 규범, 사회 구조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사회는, 여기가 핵심이야. 사회는 개인에 대한 초월적 존재로서 개인의 삶 속에 깊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입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맞습니다. 니은의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의 속성에 의해 사회 속성이 결정되면은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얘들아. 명목론이고요. 디귿의 사회 규범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용한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죠. 리을의 사회 문제와 원인은 제도보다 개인의 의식에서 찾아야 된다. 개인의 의식 강조하는 거 명목론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론을 설명하는 내용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사회 통제와 관련된 문항이죠.
자, A에서 C는 공식적, 내적, 비공식적 통제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사가 첫 번째로 제시한 사례. 갑은 새치기 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새치기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내적 통제다, 얘들아. 내적 통제. 개인의 소신이나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 을은 경찰에게 단속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경찰에게 단속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대요. 을의 사례는요, 외적 통제 중에서도 바로 공식적 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C, 결국 병의 사례는요, 외적 통제 중에서도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되겠죠.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연결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A, 1번에 A는 B와 달리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B는 C와 달리 사회 통제 유형 중 외적 통제. 둘다 여러분 외적 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가 됩니다. 3번에 C는 A와 달리 개인의 내면적 양심과 자율성에 기반하는 거, 이거 내적 통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A와 달리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4번에 가해는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교칙을 지키려 노력하였다가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얘는요, 내적 통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지금 비공식적 통제가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해는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라는 규정을 알기에, 공식적인 규정을 알기에 매사에 조심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냐? 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얘는요, 외적 통제이긴 하지만은 공식적 통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비공식적 통제가 와야 돼서 그래서 5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 두개 나왔고요. 일단은 질문에 대한 학생 갑병의 응답 결과 분석이라고 말했는데, 가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두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한 학생은 두 명,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세 번째를 잘 봐야 돼. 세 번째가 가 나에 대한 총 6건의 응답 중 옳은 응답 건수와 옳지 않은 응답 건수는 서로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세 개 세 개씩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여러분 지금 질문에서 A는 B와 달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사실은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둘다 모두 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향하자. 관료제는 대규모화된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지향하는 것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관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또 개인의 어떤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능력을 보장하고 또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를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달리가 아니라 모두, 즉 다시 말해서 이첫 번째 가에 대한 옳은 응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벌써 두 명을 여기 확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조건에 따라서 옳은 응답 건수와 옳지 않은 응답 건수가 3:3으로 같다라고 연결되려면은 이게 결국에 되려면은 이 나의 이두 번째 나에 대한 옳은 응답도 결국에 B는 A에 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어진 재량권이 큰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옳은 응답은 아니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렇게 셋, 요렇게 셋 이렇게 해서 3:3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잘 챙겨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자면 A가 탈관료제야. B가 관료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조건을 잘 봐야 되고, 요첫 번째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옳은 응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두명 확보하는 거지. 근데

이것에 의해서 3명, 3명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두 번째에서도 옳게 응답한 것은 결국 한 명으로 연결되어서 여기가 3명, 여기가 3명에서 3, 3을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는 A가 탈관료제, B가 관료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 조건으로 A, B를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A는 대규모의 반복적 업무의 효율적이다. 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따라서 B야. 관료제고, 이번에 B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가 지배적이다. 탈관료제 말하는 거죠. B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야 되더라. 3번에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 반대로 관료제가 높아요. 표준안의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꾸로 탈관료제는 낮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B는 A에 비해 조직 내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관료제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왜요? 연공 서열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인 거죠. 강조되기 때문에 무사 안일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의 가에 대한 옳은 응답과 나에 대한 옳은 응답은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죠? 그래서 아니오로 갔습니다. 아니오로 갔다. 그래야지 지금 이 조건의 부합함으로 인해서 A와 B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내용 자체는 쉬운데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자, 14번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자, 기업은 1번 선지, 기업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건설 회사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그 자체를 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아니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이번에 니은은요, 별별 건설회사 인사팀이지, 그렇죠? 이게 현재 갑과 갑의 조부에게 내 집단이냐? 그런데 조부님은 은퇴하셨대요. 은퇴하셨대. 소속이 일단 안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이 조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갑과 같은 사람은 이 건설회사를 이상적인 회사로 여겨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입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서 소속감, 애정,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갑은 내 집단이 되지만 조부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아마 많이 틀릴 것 같아. 3번에 디귿의 구성원은, 디귿은 뭐예요? 사내 독서 모임. 다시 말해서 이 건설회사 독서 모임인 거지. 모두 니은의 구성원에 포함된다. 우리가 비공식 조직, 이게 비공식 조직이잖아.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얘는 건설회사 안에서 건설회사 멤버들로 구성이 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비공식 조직이야. 그러니까 이 사내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원들을 모두 다요 니은 건설회사 인사팀에 포함되겠지? 3번이 맞겠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얘는 얘랑 비교해야지.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거지. 건설회사 안에 있는 인사팀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인사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독서 모임은 인사팀이 아닌 다른 팀의 사람들이, 다른 팀에 있는 이 건설회사 안에 있는 부서가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팀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팀의 멤버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 이 인사팀의 사람으로만 사내 독서 모임이 꾸려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 대신 확실한 거는 요거를 아우르는 이 건설회사 안의 멤버들로는 이 멤버가 다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아,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매력적이야. 이 선택지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에 디귿은 리을과 달리 이익사회에 해당하는가? 디귿 사내 독서 모임은 비공식 조직으로서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이익사회. 맞죠? 하지만 리을 가족은요, 본질 의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공동사회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리을은 기업과 달리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가족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인 사회화가 나타나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네, 15번으로 갈게요.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방법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을 원하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디귿이 정답이어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인구부양비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각국의 연령대별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는 건데, 중요한 조건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다라고 하는 걸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아닌 인구의 비율이 75%래요. 전체 100인 기준이죠. 그럼 100인 기준으로 했을 때 유소년 인구는 아닌 거가 75니까 100에서 75뺀 25%가 유소년 인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닌 게 80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20%가 유소년 인구고요. 여기는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아닌 인구의 비율이 85%래요. 노년 인구가 아닌 거. 그러면은 노년 인구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 노년 인구 아닌 걸 빼면은 15%가 노년 인구가 되는 거고, 여기는 30%가 노년 인구가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그다음에 T년, T 플러스 30년,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년의 총 인구를 우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100명의 25%가 유소년 인구죠? 25이고요. 100명의 노년 인구가 15%죠? 15입니다. 그러면은 부양 인구는요, 60이 돼요. 그런데 유소년 인구가 20% 감소했다라고 하지, 25명의 20%, 5분의 1이니까 5만큼 감소해서 20명이 되겠네요. 근데 20%라고 그랬어. 20%니까 20명.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명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노인 인구는 3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부양 인구는 50이다.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번에 총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데요. T년은요, 60분의 40이죠. T 플러스 30년은요, 50분의 50이죠. 10분의 50. 그래서 T년이 T 플러스 30년보다 큰게 아니라 작다. 2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전체 인구는 감소했다. 변화가 없고 동일한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3번에 T년의 노년 부양비는 60분의 15죠. 60분의 15.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부양비 50분의 20이죠. 50분의 20입니다. 그랬을 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4번에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분의 20이죠. 60분의 25죠. 60분의 25. 60분의 25고요.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는 50분의 30이죠. 50분의 30. 이라 그랬을 때 얘가 얘보다 큰게 아니라 작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증가한 노년 인구. 증가한 노년 인구는요, 15에서 30이니까 15가 되죠. 감소한 유소년 인구, 얼마 감소했어요? 5. 그것의 3배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신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100%를 생각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100에서 예를 빼주면은 결국에 유소년 인구가 아닌 인구의 비율이면은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100에서 아닌 걸 빼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년 인구가 아닌 인구의 비율이 85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에서 85를 빼서 노년 인구의 비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의 유형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7번. 서답형 문항으로 넘어왔어요.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학자 라이트 밀스는 개인이 겪는 문제들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인화하거나 운명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 개념은 개인의 삶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 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 무슨 능력일까, 얘들아?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라고 했어요. 사회학적 상상력. 단답형 문항으로 아주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잘 챙겨.

주시고요. 자, 그다음 18번에서 밑줄 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갑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이 학교 생활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갑은 동그라미 씨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질문지를 통해 인터넷 게임 시간, 지각 횟수, 수업 참여 정도 등을 조사해서 이를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설정한 가설처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과 학교 생활 성실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할수록 성실성이 떨어진다. 인터넷 게임을 적게 할수록 성실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갑의 연구가 지닌 문제점 때문에 갑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왜 그럴까요? 이 연구에 연구하고 싶은 전체 대상 모집단, 이 모집단은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모두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동그라미 씨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500명이라고 하는 무엇을?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모집단,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도시에만 살고 있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500명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있냐, 표본의 대표성이 있냐,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도시에도 살 거고요. 고등학교 말고 중학생도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9번 가서요. 자, 사회화 기관은 특정 기준을 통해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되고 사회화의 내용으로 분류되는 거죠.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얘는 뭐예요? 설립 목적이지. 여기는 사회화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 기관을 분류하는 것이죠. 자, 두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가족 회사를 분류하면 가족은 AB에 해당하고 회사는 AC에 해당한다. 근데 지금 A와 A가 지금 겹치고 있죠? 그럼 가족과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A는 뭘까요? 바로 설립 목적에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가족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는 1차적 사회화 기관. 요렇게 B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C는요? 회사에 적용되니까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요렇게 해서 A, B, C 찾아주시면 되고, 바로 여기 특히 가족과 회사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C의 분류 기준과 분류 기준에 따른 B, C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B는 1차적 사회화 기관, C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잖아요. 자, 요것의 분류 기준과 차이점을 서술해라. 분류 기준은 바로 사회화의 내용이죠. 1차적 사회화 기관인 B와 2차적 사회화 기관인 C의 분류 기준은 뭐다?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인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인지, 사회화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예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립 목적으로 물어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식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는요, 잘 같이 준비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고사, 모의고사 대비 3회까지 꼼꼼하게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들 모두 다잘 응용해서 시험 출제할 거기 때문에요. 개념과 모의고사 대비 문항까지 꼼꼼하게 복습해 주셔서 중간고사 모두 다 만점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둥글둥글 바리스타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야. 20대에 자란 것을 떠올려 보면, 단연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여행한 것. 근데 저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우리 평소에도 많이 듣잖아. 근데 난그 이유가 이게 아닌가 하는 저 홍남 그림 있지. 저것 때문인 것 같아. 사실 경험을 해봐야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좋아하지 않는 일인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다음 사진 보면, 다 처음이야 하고 저렇게 물음표가 떠 있어. 처음 겪는 일이 많아 두려운 마음에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들을 성실히 지나온 덕분에 저렇게 쪼글쪼글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해내는 순간들도 마주하게 되지? 다음 그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기를 선택한 덕분에 마음에 드는 지금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저 20대의 경험을 뿌듯해하고 있어. 저 나도 다시 한번 20대로 돌아갔다면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좀더 다양한 것들을 만나보는 것? 그럼 이게 또 막상 나이가 들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가 더 무서워진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접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알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새로운 함수, 로그 함수를 만났었지? 근데 이게 우리 지수 함수에서도 그랬지만 기본형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본 로그 함수보다는 뭐가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 그치, 움직움직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움직움직은 크게 두 가지였지.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평행이동이었어. 나 우리 평행이동 지난번에 지수 함수에서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하고 나서 로그까지 움직여보자. 나 누구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했었냐면 지수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봤어. 그래서 y는 a의 x제곱. 이게 지수 함수의 기본 모양이었고. 우리 평행이동이란 얘기는 x축이랑 평행하게, y축이랑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움직였다. 근데 우리가 점일 때는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부호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도형일 때는, 즉 함수일 때는 어떻게 움직였어? 부호가? 그치, 반대로 들어갔지. 그래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그리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근데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는 보통 y눈으로 정리해서 쓰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m만 넘겨서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요런 식이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에서 그림 그리기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치, 점근선이지. 그래서 우리 기본형에서는 점근선이 누구였었냐면, x축, 즉, y는 0이었었다. y는 0. 근데 지수함수를 가지고 움직일 건데, 나 예제 하나 가지고 올게. 이렇게 점점점점점 커지는 지수함수 하나가 있었어. 내가 얘를 가지고 아무리 좌우로 흔들어봐야,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안 바뀌지. 나 점점점점 커진다는, 증가한다는 특징도 바뀌는 게 아니지. 그래서 X축으로는 아무리 평행이동을 시켜봐야 점근선에 영향이 없어. 근데 Y축에 대해서, 즉 위아래로 흔드는 순간 내가 잡아서 올리면 점근선 같이 따라오고 잡아서 내리면 점근선 같이 내려오지. 근데 내가 Y축으로 지금 평행이동을 M만큼 시켰거든. 그러니까 원래 Y는 0이었다면 움직인 점근선은 Y는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누구였냐면 Y축으로의 평행이동 이동이었어. Y축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얘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자. 나 이번엔 누구를 가지고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진짜 주인공인 로그 함수야.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는 애가 있었고 내가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그 우리 요거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그치, 함수지.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 들어갈 거고 로그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이

그치. 그럼 이제 예를 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 와인원으로 고쳐보면 나 와인인 로그 A에다가 X-M이었어. 그래서 시작하고 끝만 좀 보자. 나 원래는 로그 함수가 Y는 로그 AX였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 갖고 와볼 거냐면 나 기본 로그 함수 갖고 올 건데 점점 커지는 요런 로그 함수 하나 가지고 와볼게. 그래서 우리 기본형에 대해서는 Y축이 항상 뭐였어? 그치, 점근선이었지. 근데 우리 Y축의 다른 이름 뭐였을까? 나 이거 직선식으로 어떻게 표현? 그치, X는 0이었지. 우리 Y축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형에 대해서는 점근선이 누구냐면 X는 0이었어.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시킬 거잖아. 근데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었어. 근데 내가 얘를 가지고 한번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볼까? 위아래로 흔들어볼까? 나 얘를 가지고 그대로 잡아 올렸어. 점근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나 얘를 가지고 그대로 손가락으로 잡아서 내렸어.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즉 Y축으로는 평행이동을 시켜봐야 점근선의 변화가 안 생긴다. 나 이번에는 한번 좌우로 흔들어 보자. 좌우로. 내가 요 로그 함수를 콕 집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누가 따라오냐면 그치, 점근선이 Y축에 같이 따라오지. 내가 얘를 가지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점근선이었던 Y축이 그치,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우리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야. 그 원래는 X는 0이었는데 지금은 나 M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X는 M에 가서 점근선이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인 거야.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수함수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그지 X축으로의 평이동이야. 그럼 나 예제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Y는 2의 X-3 플러스 1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있었다? 그럼 요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누구? 점근선. 그치, 우리 점근선 결정하는 건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지? 즉,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애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Y는 1이었던 거야. Y는 1. 하나 더 해보자. 나 만약에 Y는 로그 2의 X-3 플러스 1이었어. 이때는 우리 점근선을 결정해준 요소, 로그 함수니까? 그치, X인 거지. 그래서 우리 X-3이라는 애가 0이 되는 그런 지점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거 누구였냐면, 그치, 3인 거지. 그래서 X는 3. 그래서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달랐다.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움직움직에서의 두 번째 종류는 누구였지? 그치, 대칭이동이었지. 대칭이동도 한번 보자. 두 번째로는 대칭이동. 우리 대칭이동은 평행이동보다 간단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점인지 도형인지 전혀 구분이 없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다 대칭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성이 그대로 성립하거든. 우리 몇 가지의 대칭이동을 했냐면 그치, 네 가지의 대칭이동을 했지. 그래서 X축 대칭도 해봤고 Y축 대칭도 해봤고 또 원점 대칭도 해봤었고 마지막으로는 Y는 X 대칭 해봤어. 그래서 대칭이동이라는 게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거 색종이접기 하는 것처럼 반으로 접는 거라 그랬지? 그럼 각각의 대칭이동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란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도장 쾅 찍어서 반으로 접겠다는 얘기지. 나 위에 있던 게 안으로 뚝 떨어지고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어. 나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Y의 부호 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x일 때는 y가 바뀐다? 반대로. 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부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둘다 부호가 바뀌었었고, 우리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게 되면 x는 y로, y는 x로 이렇게 달라졌었지.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자. 나 어떤 연습해 볼 거냐면 y는 로그 2의 x라는 이런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해볼 거냐면 그러면 우리 X축 대칭 한번 해볼까? X축 대칭. 나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시킨다는 얘기는 뭐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Y부호. 그럼 나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가 된다? 나얘 가지고 그림 그릴 거야. 나 우리 Y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줄수 있어?
그렇죠. 오른쪽에다가 나눠줄 수 있지? 요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우리 저 마이너스 앞에서 밀려나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밑한테 나눠주자. 그럼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의 x가 되는 거고 우리 음수지수는 무슨 뜻이었냐면 그치 역수였지. 즉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하고 끝만 보면 나 y는 로그 2의 x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있었거든. 내가 그 지수함수로 뭐 했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봤어. 그랬더니 어떤 함수로 바뀌었냐면 y는 로그 그치 2분의 1의 x가 됐다. 그래서 저 두 개 함수 그래프 한번 떠올려서 저 내용 같이 보자.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y는 로그의 x라는 애가 있었어. 기본형 함수가. 그래서 그림 그릴 거니까 0 있었고 x축 y축. 나 y는 로그 2의 x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1,0을 지나지. 그리고 밑이 2니까 점점 커지는 이런 로그 함수지.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였냐면 y는 로그 2의 x.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하자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니까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겠다는 얘기는 x축으로 반 접겠다는 얘기고 뚝 반 접었으니까 그대로 위아래가 뒤집히는 그림이 나올 거고 나 1,0에 지난다는 특징은 동일하지. 그리고 얘 함수 이름이 뭐였었냐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였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 떠올려보면 밑이 지금 1보다 작지. 그래서 1,0을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인 게 그치 맞는 거지. 그래서 대칭이동의 대항 규칙성이 이렇게 그대로 성립해.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 대한 움직움직을 좀 살펴봤고 우리 이번에는 문제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였어. 지수함수지? 나 그 지수함수 가지고 뭐 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고 그리고 x축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도 시켜볼 거야. 다시 한번 나 y는 3의 x제곱이야. 요 그래프로 일단 뭐 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까지 시켰어. 그리고 났더니 그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냐면 11,-1을 지난대.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나 우리 지난다 위에 있다 무슨 뜻? 시계다가? 그치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 그래서 나는 그 함수식을 만들어서 그 식에다가 11,-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그 점을 지나고 그 그래프의 점근선은 x는 b였대. 우리 여기까지 한 단계씩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나 우리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무슨 변화가 생겼어? 그치? XY 문자를 바꿔버리지? 나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Y는으로 정리해야 되잖아. 나 얘를 가지고 Y는으로 쓰고 싶어. 근데 그 Y가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 그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지, 지수에? 나 우리 이렇게 너무 높아서 떼굴떼굴 떨어져야 돼. 그 방법이 뭐였었냐면? 로그였지. 그래서 y를 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3의 x로 바꿔줄 수 있겠다. 즉 무슨 함수였냐면 지수함수였는데 그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더니 로그 함수로 바뀐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해야 돼? x축을 얼만큼? a만큼. 다시 한번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그거 한번 해보자. 나 얘를 가지고 옮길 건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나 하나씩 다 할게. 나 y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y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지. 왜냐면 우리 평행이동일 때는 부호가 그치,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y는으로 고쳤어. 즉 y는 로그 3의 x-a 마이너스 3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건 위로 잡아 올리거나 잡아 내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함수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줘도 괜찮아. 앞으로는 식 이렇게 쓰자. 굳이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기지 말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 정도는 앞으로는 뒤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일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뭐 한 거냐면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까지 시킨 거야. 근데 그 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냐면 11,-1을 지난다 그랬어. 그래서 x 대신에 10에 넣었을 때 전체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대입해 보자. 그래서 로그 3에다가 나 x 대신에 11 넣는 중이야. 거기다가 뒤에 마이너스 3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나온대. 나 여기에서 이걸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데 그 얘기는 앞에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앞에 식이 2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씩 만들자. 즉 로그에다가 3에 11 마이너스 A였어. 나 우리 로그 3에 11 마이너스 A 그 전체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주면 되지. 나 우리 로그 3에 몇이 2가 되는 거야? 로그 3에 뭐? 그치, 9지. 우리 9라는 게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식 만족시켜주려면 11-a가 9. 따라서 a 값이 누구? 2였겠다. 나 여기까지는 이제 a 값 구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야. 점근선. 저 로그 함수를 가지고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그 점근선이 x는 b가 된다 그랬어. x는 b. 그럼 나 함수식 먼저 완성시킨 거 갖고 올게. 나 y는 로그 3에 x-2-3. 지금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야. 나 우리 로그 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그치, x였지. 나 x축으로의 평행이동의 점근선을 결정하고, 점근선을 찾는 빠른 방법은 우리 진수가 0일 수는 없잖아. 그 0이 되는 순간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값이 0이 되는 순간인 거니까 x가 누구? 그치, 2인 거지. 근데 진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이 2라는 값에 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근선이야. 그런 얘기지. 그래서 x는 2였는데 그 2가 지금 누구냐면 b였던 거네. 그래서 a, b 다 구했고 문제에서는 둘 더해달라 그랬어. A하고 B 한번 더해보자. 그래서 우리 A 값은 아까 2 나왔고, B도 2 나왔어. 둘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4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돼.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건 어떤 함수였냐면 지수 함수였어. 그래서 그 지수 함수 가지고 대칭이동도 한번 했고, 평행이동도 한번 했고, 그래서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 보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로그 함수에서는 점근선을 결정하는 게 이제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야. 얘가 유형 4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유제 4번 한번 보자. A라는 집합이 하나 있었어. 근데 저 집합의 원소 중에 뭘 구해달래? 최댓값, 제일 큰 거. 그리고 최소값, 제일 작은 거. 이게 문제에서 집합이라는 형태로 줘서 그렇지. 몇 개의 값을 너희들한테 주면서? 그치? 세 개의 값을 주면서. 그세개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좀 찾아줄래? 결국 그 얘기인 거지? 근데 원소를 좀 봤더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 정리해야 되는 애들은 한번 좀 갖고 와보자. 그래서 로그 2의 3인데, 우리 로그 2의 3은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지. 나머지 거 하나씩 해볼게. 나 로그 2분의 1의 3, 거기다가 플러스 3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편한 방법으로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뭐가 더 편하냐면 요 3을 가지고 로그로 합쳐버릴 거야.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3이었는데 우리 3을 가지고 뭐라고 쓸수 있을까? 한 번에 잘안 되면 뭐부터? 그치, 밑부터 맞춰서 1로 만들어. 나 우리 로그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밑하고 진수가 같은 순간 여기까지는 1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숫자는 지금 3인 거지. 그러니까 1에서 지수에다가 3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진수를 밑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그 숫자를 머리 위에다 올렸어. 그렇게 되면 3 떨어지니까 3,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내가 처음에 갖고 싶던 3의 형태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쓰고 났더니 로그에다가 밑은 2분의 1이었고, 나 우리 미시 같은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뭐와 같았어? 그치, 곱과 같았지. 그럼 나 얘는 진수가 지금 3인 거고, 얘는 진수가 누구냐면 8분의 1이었어. 그두 개를 가지고 그대로 곱해주면 되니까 로그 2분의 1에 8분의 3인 거지. 나 얘가 지금 뭐한 거냐면 앞에 부분 가운데 거 정리한 거야. 근데 우리 아직 안 했지만 형태만 좀 보자면 로그 2의 3이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로그 봤더니 로그 2의 27이야. 그리고 가운데 있던 로그는 2분의 1이었어. 나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는 밑을 맞추는 게 좋지. 나 여기 있는 2분의 1 뭘로 바꿔버릴까? 그치, 2로 바꿔버리자. 그럼 내 마음대로 얘를 가지고 2를 바꿀 거야. 근데 우리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여기까지.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쭉 밀려나올 수 있지? 그래서 얘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3이었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밑까지 정리를 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바꿔 써도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3 더하기 3 그렇게 형태 만들었어도 괜찮아. 나 이제 가운데 있던 원소는 정리했고 맨 마지막에 있던 원소 정리해보자. 로그 2의 27 마이너스 3요 값이야. 로그 2에다가 나 우리 3부터 고칠게. 나 우리 3이라는 애를 내가 밑이 2인 로그로 만들고 싶어. 로그 2에 얼마였어? 그치, 8이었겠지. 우리 8이 2의 3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그값 그대로 넣어주면 27 마이너스 로그 2의 8. 나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끼리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빼는 중이야. 우리 빼기일 때는 진수에 뭘로 바뀌는 거냐면 그치, 나누기로 바뀌지.

그래서 분모는 8이었고 분자는 27인 거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지금 어떻게 형태 만들고 있냐면 로그 2의 3이었어. 거기다가 나 로그 2분의 1의 3 거기다가 3 다시 한번 더해줬지. 그리고 났더니 뒤에 뭐 해준 거냐면 이값 그대로 로그의 27 빼기 3이 썼어. 그래서 로그의 27 빼기 3의 형태로 정리해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들 하나씩 보자. 나 어떤 원소 있었냐면 로그 2의 3이 있었고 그리고 요 끝에 값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 값 있었어. 나 이제는 밑이 전부 다 2인 로그에 대한 형태로 바꾼 거지. 이제 그것들 가지고 줄 한번 세워볼게. 나뭐 있었냐면 처음에 로그 2에 3 있었고 다른 거 하나 마이너스 로그 2에 8분의 3 있었고 다른 거 로그 하나 로그 2에 8분의 27 있었지. 요렇게 세 개야. 요세개 가지고 큰거 작은 거 고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요거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버리자. 그럼 내가 이 값을 갖고 뭐라고 쓸수 있는 거냐면 로그 2에다가 우리 8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냐면 역수였어. 그러니까 역수돼서 진수가 뭘로 바뀌냐면 3분의 8이 돼주면 되지. 그럼 이제는 앞에 부호 같은 거 없고 앞에 숫자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로그 2, 로그 2, 로그 2로 똑같아.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진수만. 나 진수가 지금 3인 거고, 나 진수가 지금 3분의 8인 거고, 진수가 지금 8분의 27인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는 밑이 2였으니까 점점 커지는 증가 상태고, 즉, x 값이 클수록 y 값이 크지, 진수가 클수록 값이 큰 거야. 그럼 이제 진수만 비교해보자. 얘는 진수가 3이었고, 우리 3분의 8이니까 2점 몇몇이지? 진수만. 나얘 진수 얼마야? 8, 3, 24니까 3점 얼마지? 따라서 진수가 클수록 큰 수였어.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건 진수가 3점 몇몇인 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진수가 2점 몇몇인 거. 얘가 최대, 얘가 최소였던 거야.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 그두 개를 가지고 더해달래. 로그 2에다가 3분의 8 거기다 로그 2에다가 8분의 27을 더할 거야. 나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를 더했어. 진수끼리 뭐 해야 되냐면 그치 곱해야 되지. 그래서 3분의 8에다가 8분의 27까지 곱해줬어. 나 우리 진수 곱했으니까 8하고 8 없어졌고 3하고 약분시켰으니까 그치 9만 남았지. 조금 더 정리. 나 우리 9는 다시 쓰면 누구의 얼마? 그치,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이라서 2 떨어지고, 로그 2에다가 3만 남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로그 2에 3이 나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집합에 대한 특징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형태 자체는 집합으로 주어져 있어. 집합 안에 원소가 3개 있었는데 그 3개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구해서 더해달래.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맞춰준 거지. 그래서 반복되는 애를 봤더니 2가 자꾸 반복돼. 그래서 밑을 2로 바꿔서 진수의 사이즈로만 비교해준 문제가 유제 4번이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유형 4번 한번 보자. 두 함수가 있었는데 두 함수에 뭐가 일치했어? 점근선이 일치했대. 사실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던 함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좀 들어있어. A라는. 나 이런 로그함수가 하나가 있었고, 이런 로그함수가 하나가 있었대. 근데 두 개가 뭐가 일치하냐면, 점근선이 일치한대. 점근선. 그리고 나서 점근선을 봤더니, 우리 로그함수에서의 점근선을 결정해주는 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지. 나 X축으로 지금 평행이동 되어 있지?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이 징수 0 되는지 좀 찾아보라 그랬잖아. 나 지금 얘는 점근선이 누구인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그 값이 어디에도 성립해야 돼? 그치, 앞에서도. 점근선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전체 값0 되는 값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나이 값이 언제 0이 되는지 그 순간에 찾아도 괜찮아? 그럼 나 얘가 0이 되는 순간으로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구했고, 이제 얘 한번 찾아보자. 나 2x 플러스 a가 있잖아. 0이 됐으면 좋겠어. e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x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분의 2야. 근데 점근선이 일치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따라서 만족시켜주는 A값은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A값 구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이 2인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눈에 보이도록 정리한 다음 풀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진수 0 되는 점 찾아주고, 점근선 일치하니까 그대로 식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0이 나온다. 그래서 A값은 2이다. 요렇게 풀었어도 괜찮아. 편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자, 점근선에 대한 문제가 유형사에서의 1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자.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맨 처음에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 그치, 지수 함수지. 나그 지수 함수를 뭐 했냐면, 평행이동 시키네. 요 그래프를 가지고 x축으로 n만큼 그렇게 평행한 이동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하고 둘이 무슨 관계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그랬어. 다시 한번. 나요 지수 함수를 가지고 x축으로 n만큼 평행한 그 아이랑 요 로그 함수를 가지고 x축으로 평행한 그두 개의 아이가 둘이 무슨 관계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 번씩 해보자. 첫 번째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었어. 나 이거 가지고 뭐할 거냐면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 얼만큼? n만큼. 그러니까 y는 나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하니까 보가 반대로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x-m 뒷부분은 식 그대로. 하나 더. 나 우리 지수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도 하나 더 있었어. 로그 2의 4x라는 애였지? 나이 상태로 평행이동을 시켜도 괜찮기는 해. 조금 더 예쁘게 쓰면 더 좋고. 나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진수가 곱하기 형태였을까? 로그끼리의 합이었겠지. 그래서 쪼개보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로 쪼개줄 수 있다. 근데 우리 로그 2의 4가 얼마야?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치, 2지. 그래서 요 함수는 누구였던 거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였던 거야. 근데 그 함수를 가지고 뭐 했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다시 한번 평행이동. 나 얘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지만 실제로 시계는 플러스 3만큼 반영이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옮겨봤어. 근데 요두 개의 함수가 지금 무슨 관계래? 그치, y는 x 대칭이래. y는 x.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비교해서 바로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잘안 되면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나 지수 함수로 대칭할게. 나 y는 2의 x-m-3이라는 함수가 있었거든. 근데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거야. 우리 y는 x 대칭일 때는 xy 문자 바꿔버리지. 그래서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이렇게 문자를 바꿔줬어. 그 다음에는 나 머리 위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줘야 돼. 너무 무거워서. 그 방법이 로그였었지. 그래서 뚝 떨어지니까 y-m 됐고, 식은 한번 미스는 영원한 미스니까 2인 거고, 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원래 왼쪽에 있었지? 마이너스 3 넘겨주면 x 플러스 3의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지. 나 이만큼이 지금 진수. 그러니까 y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 2에다가 x 플러스 3, 거기다가 플러스 m이었어. 이제 비교하자. 나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m인데 그 값이 앞쪽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로그 2에 x 플러스 3, 거기다가 플러스 2. 요두 개의 식이 지금 어떤 식이냐면 같은 식인 거지.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m의 값이었어. 우리 m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상수, 그러니까 m은 누가 되는 거냐면 그치, 2인 거지. 이렇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내면서 식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문제가 12번 문제였고, 요번에는 13번 문제 한번 볼게. 이 문제도 잘 봐야 돼. 나 우리 이 13번 문제는 주인공이 누굴까? 어떤 단어가 주인공이야? 그치, 최댓값, 최소값이야. 나 우리 최댓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은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나와. 근데 우리 최댓값, 최소값 문제 어떻게 풀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그치, 그림이지. 그림 잘 그려서 문제에서 범위를 준다면 범위 끊어내서. 그 범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댓값,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인 거야. 그럼 일단 범위부터 체크해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래. 나저 범위 안에서
fx라는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정보가 나와. 같이 한번 볼게. 나 fx를 좀 봤더니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2의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k라는 요런 로그 함수였어. 그럼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모양이 제일 중요하지. 나 밑을 봤더니 사이즈가 얼마야? 그치, 3분의 1이야. 즉 1보다 작아. 나 우리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지금 미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는 어떤

어떤 상태야? 감소하는 감소함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그함수는 점점점점 작아져. 이런 감소하는 상태야. 앞에 2가 곱해져 있어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 함수값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냥 위아래로만 빵빵 값이 달라질 뿐이지.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범위가 끊어져 있는데 그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개형이다. 내가 감소라는 거 눈치챘고, 점점점점 작아진다는 거 알았고, 구간을 봤더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영역은 요만큼인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최대냐면 마이너스 2에서의 값이 최대값인 거고, 어디서가 제일 작냐면 4에서의 값이 제일 작겠지. 최소값이겠지? 그럼 이제 저두개값 가지고 식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최대값은 대문자 m이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랬어. 최소값을 먼저 활용을 해볼까? 우리 최소값은 어디서의 함수값이냐면 4에서의 함수값. 그게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온대. 식에다 넣자. 나 x에다가 4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돼. 4 대입하니까 f4라는 값을 2에다가 로그 3분의 1에다가 4 플러스 k였어.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된대. 나 이만큼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그걸로 다시 한번 식 세워보자. 그래서 로그 3분의 1에 뭐 나오냐면 k 플러스 4. 나 둘이 자리만 바꿨어. 이 값이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상태로 밑 이용해서 바로 봐도 좋고, 만약에 헷갈리면 우리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거 앞으로 꺼냈어. 즉 마이너스 로그 3의 k 플러스 4. 그게 지금 마이너스 2인 거지. 나 양쪽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 우리 로그 몇이 2가 되는 거냐면 밑이 3이기 때문에 9였겠지. 따라서 만족하는 k 값은 5였겠다. 나 이제 k까지는 구했어.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더 구해볼까? 최대값. 나 우리 최대값이라는 건 어디에서의 함수값이었냐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함수 안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에다가 로그 3분의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k 값은 지금 5였어. 얘만 계산해주면 되지. 그리고 났더니 진수가 3이 됐네. 3. 그럼 지금 2에다가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진수가 지금 3인 거지. 나요 마이너스는 앞으로 쭉 밀려나갈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고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인 거고, 나 얘가 지금 누구였냐면 m이었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k에다가 대문자 m 더해주는 게 최종 목표였어. 그래서 k는 5 나왔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나왔고, 둘 더해주니까 3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개에 대한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3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뒷부분은 대입해서 식 정리해주는 거고, 첫 번째 단계야. 내가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인지를 생각하는 거. 우리 로그함수는 그림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그리고 그걸 결정해주는 건 누구였냐면 그치, 밑의 사이즈였지. 그래서 증가 감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유형 4에서의 1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4번 한번 해보자. 지금 두 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저두 개의 함수 그래프하고 두 직선 x는 1, x는 5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아, 요 문제가 저 함수에 대한 특징이 보였다면 아마 답이 바로 나왔을 거야. 일단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거든. 두 개의 로그 함수를. 그두 개의 로그 함수하고 x는 1, x는 5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그럼 어딘지 보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란 얘긴데,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 누구야? 기본 도형들이지. 원,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런 애들. 근데 지금 이 도형은 우리가 넓이 아는 도형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 상태로 넓이를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특징들을 읽어낼 텐데, 함수식을 봤더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 얘부터 한번 좀 쪼개볼까? 로그 2의 8. 나 우리 진수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란 얘기는 애초에 로그끼리의 합이었단 얘기고, 즉 로그 2의 8에다가 로그 2의 x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요만큼 지금 3이다. 그래서 요 위에 있던 함수식이 결국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2의 x에다가 뒤가

뭐가 있는 형태냐면 플러스 3이야. 그럼 이제 두개 함수 비교 한번 해볼게. 나요 아래에 있던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야. 저 위에 있는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에다가 3을 더해준 거야. 우리 3을 더해줬다는 얘기는 이 기본형을 가지고 뭐한 거야? 그대로 위로 세칸 들어 올린 거지, 3만큼. 즉, 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대로 3만큼 들어 올려준 게 위의 그래프다? 즉,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냥 위로 밀리기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요 도형의 넓이는 못 구하지만 요 빈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대로 위로 밀었어. 특히 얼만큼 밀었어? 3만큼 위로 밀었어. 그럼 3만큼 위로 만들어진 요 그림 있지? 요 윗두꺼. 내가 3이 되는 그 순간에서 가로선 걸었을 때 만든 요 밑뚜껑은 뭐하고 결국 똑같냐면 아래쪽에 빈칸하고 똑같지. 내가 얘를 가지고 그대로 3만큼 집어 올린 거니까. 그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만 난 그거 대신에 요 위에를 아래로 싹 끼워 넣었어. 그럼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네모네모한 요 직사각형이 하나 생각나는 거지.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우리 세로는 벌써 구했어. 3.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니까 가로는 몇이냐면 4.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 4 곱하기 3이 되니까 뭐가 돼주면 되냐면 12인 거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까지는 식이 요만큼만 있어주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제 그걸 눈치채기 위해서는 요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로그 2의 x가 있었고 로그의 x 플러스 3이 있었어. 내가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3만큼 집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모양 똑같이 생긴 게 위로 밀리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형태를 활용해준 문제가 유형 4번에서의 14번 문제였어.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2인 거지. 자, 여기가 유형 4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활용 한번 해보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활용 파트만 하나 남았어. 우리 지수함수를 가지고 활용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한다. 첫 번째는 방정식이고, 두 번째는 부등식이야. 근데 여기를 잘 봐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함수를 활용한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이 똑같이 다음 시간에는 로그함수에서도 등장을 해. 그래서 여기를 잘 해놔야지 뒤에서 로그할 때도 편하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 근데 이 방정식을 너희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었어. 예를 들어서 나 2의 x제곱이 16이었대. 이거 만족하는 x값이 궁금해. 나 2의 x제곱이 16인데 16은 2의 얼마? 그치, 4제곱이지. 그러니까 x는 누구였던 거야? 4였던 거야. 이런 게 방정식이야.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나 일반화만 해서 쓸게. 나 a의 fx가 하나 있었고 a의 gx가 있었어. 근데 왼쪽 오른쪽이 같다 그랬어. 나 밑이 같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기 위해서는 누구도 같아지면 되냐면 지수끼리도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을 비교할 때는 같다라고 놓을 때에는 밑을 맞춰놔야지 지수끼리 똑같다라는 내용을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때 등장한 적 있다? 가끔 문제를 푸는데 a의 fx 형태가 자꾸자꾸 반복될 때가 있어. 2의 x제곱, 3의 x제곱, 나 이런 애가 자꾸자꾸 나온다? 근데 우리 이렇게 수학에서 복잡하게 생긴 애가 반복되면 어떻게 풀지? 그치, 치환해버리지. 다른 문자로. 그래서 a의 fx를 나 잠깐 t라고 불러보자.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우리 그 문제에서도 범위가 주어져서 같이 움직였잖아. 항상 치환할 때에는 범위를 체크해야 돼. 나 지금 누구를 t라고 부르냐면 a의 fx를 t라고 부르지. a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a의 fx야. 근데 우리 밑이라는 건 항상 양수였잖아. 그럼 어떤 양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무조건 양수지. 그래서 어떤 지수함수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기본형이라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디 아래로는 못 내려와? X축 아래로는 못 내려와. 즉, 둥둥 떠 있어.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T로 치환했을 때그 T라는 애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야? 양수여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자가 자꾸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간단한 걸로 내 마음대로 바꿨어. 그러니까 범위가 존재하는지 체크해서 지수에 대한 형태였다면 반드시 그 전체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두 번째로는 부등식 한번 해보자. 부등식. 나 우리 2의 x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16보다 작대. 요런 게 부등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등호가 들어있는 형태를 봤다면 이번에는 등호 대신에 부등호로만 바꿨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할 거니까 모양 맞추자. 나 2의 x제곱이었고 16이니까 2의 4제곱이고 나 밑이 이제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지수끼리 정리하자면 x는 4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겠지. 이런 식 계산을 할 거니까 일반화 시켜볼게. 나 a의 fx가 있었는데 그 값이 a의 gx보다 작다 그랬어.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게 밑이 똑같다고 무조건 위에 있는 게뚝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 그치, 밑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져. 나 만약에 밑이 1보다 컸어. 나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치, 증가한다는 얘기지.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야. 즉, 사이즈가 누구랑 같이 움직여? 그치, 지수하고 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런 증가 상태일 때는 부등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만 뚝 떨어지는 형태야. 근데 두 번째로, 나 만약에 A라는 애가 0보다는 커. 양수이기는 하지만 1보다 작았어. 우리 이렇게 밑의 사이즈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하는 형태지. 얘는 반대로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작아진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fx하고 gx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값이 어떨수록, 그치, 클수록, 오히려 지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더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뒤집혀. 잘 봐야 돼. 나 fx하고 gx가 지금 전체 범위가 증가 상태야. 그때는 x값 커질 때 y값이 같이 커져. 그래서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이제는 감소 상태야. 나 부등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 반대로 뒤집혀. 이게 만약에 헷갈리는 친구들은 우리 숫자 가지고 연습 한번 좀 해보자. 숫자로. 나 2가 있고 3이 있었다. 2하고 3. 나 우리 2하고 3 중에 누가 더 커? 그치? 3이 더 크지? 나 이제 여기다가 밑을 좀 만들어 볼게. 5의 제곱이 있었고 5의 세제곱이 있었어. 누가 더 클까? 그치? 5의 세제곱이 당연히 더 크지. 근데 이번에는 나 밑을 좀 뒤집어 보자. 나 5분의 1의 제곱이 있었고 5분의 1의 세제곱이 있었어. 이땐 누가 더 커? 얘는 25분의 1이고, 얘는 125분의 1이니까, 그치, 25분의 1이 크지. 그래서 2라는 숫자보다 분명히 3이 더 컸거든. 근데 밑의 사이즈가 1보다 큰 상태였더니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이렇게 밑의 사이즈가 1보다 작았더니 부등호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저두 가지 형태를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였어. 방정식하고 부등식. 근데 방정식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런 애들. 나 복잡한 게 반복돼. 그렇게 반복될 때는 뭐 해줘야 돼? 치환. 대신에 내 마음대로 치환했으니까 만약에 범위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가 따라와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들이 어디에서 많이 실수하냐면 부등식이야. 우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밑이 같다 그래서 무조건 풀리는 게 아니라 밑의 사이즈에 따라서 부등식 풀리는 방향이 달랐어. 그래서 밑이 같았을 때 만약에 증가하는 형태야? 그때는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수가 떨어져. 근데 밑의 사이즈가 지금 1보다 작아. 0보다는 크지만 감소하지? 그래서 부등호가 뒤집히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문제가 문제 안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 방정식이 하나가 나왔어. 근데 방정식에 대한 모양을 좀 봤더니 정리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막 지수도 나오고, 로그도 나오고, 잔뜩 수식들이 좀 섞여 있지.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정리부터 해보자. 나이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해서 다 더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앞에 부분 봤더니 2의 2x 플러스 1이거든? 나 저거 좀 잘게 잘게 쪼개보자. 저식은 2의 2x에다가 2의 1제곱이었겠지. 나 미시 같은 두 수를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준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5 있었고, 거기다가 2의 x제곱. 로그 2의 4좀 고쳐볼까? 로그 2의 4. 나 우리 4라는 건 누구였냐면 2의 제곱이었지? 머리 위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지고,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되고, 따라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2밖에 없겠다. 나 지금 요렇게 방정식이 정리됐거든?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자세히 보면 2의 x제곱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 2의 2x라는 건 2의 x제곱이 얼마라고 쓸수 있어? 그치, 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여기까지. 나 지금 저기서 뭐 썼냐면 우리 2의 m제곱 일반화시키자. a m제곱에 n제곱일 때는 두개 따다 곱해서 mn이라고 쓸수 있고 뭐도 할수 있었냐면 둘이
자리도 바꿀 수 있었지. 나요 지수에 대한 법칙 활용해서 쓴 거야. 그래서 2의 2x는 2x제곱 전체 제곱이네. 그럼 지금 누가 반복되냐면 2의 x제곱이 반복돼. 우리 그렇게 반복되는 거뭐 하기로 했냐면 치환해 보기로 했지. 대신에 지수 형태

형태를 치환했으니까 반드시 양수였어야 되고. 그럼 나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2 곱해져 있어. et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주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곱해서 4, 곱해서 1, 마이너스 5니까 둘다 마이너스였을 거고. 나오는 값이 et 마이너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2가 0이었을 거고. 나 여기서 등장하는 t 값은 지금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t값이 2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t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지? 원래 문자로 돌리자. 2의 x제곱. 나 2의 x제곱이 2분의 1인데 2는 마이너스 1제곱이지, 2분의 1 형태가. 나 여기서도 2의 x제곱인데 그게 2가 됐대. 근데 우리 2라는 건 2의, 그치, 1제곱인 거지. 그럼 나 왼쪽씩 같고 오른쪽씩 같아야 돼. 밑이 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치, 지수만. 나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나 여기서는 x가, 그치, 1인 거지. 자,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은 풀마 1, 요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 그랬냐면, 그 근을 좀 더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두개 더해주면 0이 되겠다. 식 한번만 다시 보자. 나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식이 막 복잡해. 그래서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뭐가 쓰이냐면, 지수의 확장, 그리고 지수 법칙이 쓰여.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나 2에다가 2x 플러스 1제곱을 그냥 갖고 다니면 지수 형태가 복잡해. 그래서 저두 개로 뭐 했어? 그치, 쪼개버렸지. 그래서 그때 쓰인 지수 법칙이 뭐였던 거야? 얜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지수 법칙이. 나 밑이 같은 애들을 가지고 둘을 곱했어. 우리 그럴 때는 지수끼리, 그치, 더하기로 했잖아. 근데 얘를 가지고 보통 애들이 이 식은 잘 만들어. 각각을 가지고 곱했을 때 더하는 건 잘하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건 낯설어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 거거든? 근데 그때 요 계산식이 많이 나와. 그래서 꼭 따로따로 쪼개는 거 알아야 돼.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합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수 형태를 가지고 저렇게 풀러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식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고 났더니 이 x제곱이라는 애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지수라는 거 밑의 사이즈에 따라서 증가 감소는 달라지지만 둘다 기본형일 때는 절대 x축 아래로 못 내려오지.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항상 0보다 컸어. 그래서 그두 개의 값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둘다 조건에 만족하지만 만약에 내가 문제 풀었을 때 t의 값이 두 개가 나와. 근데 그두개 중에 음수가 껴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도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볼게. 로그 함수 움직움직 오늘의 주인공이지? 그래서 우리 움직움직이라는 거두 가지 해봤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근데 로그 함수에서의 움직움직이지만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했었던 규칙성들 그대로지. 그래서 우리 함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할 땐 보호가 반대로 대칭이동은 네 가지 했어. 그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점근선이지. 나 우리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그치,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정했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그치,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정하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최댓값, 최소값. 우리 최댓값, 최소값 문제는 함수들마다 항상 나온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그림 잘 그리는 일이야. 그래서 그림 잘 그려서 해당되는 구간 끊어주고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읽어내주면 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대단원이 이제 끝이 나고 대단원 종합 문제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레벨 1 문제니까 뭐 당연히 막히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럴 거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레벨 1을 마치고 이제 레벨 2로 넘어오면 그냥 단순히 쉬운 예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하는 것들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념 노트를 쓰는 것에 집중했었다면 이제 레벨 2의 유형들, 레벨 3에 있는 유형들 문제들은 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발상 노트에 채워나가 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레벨 2의 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레벨 2입니다. 7번에서 FX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차분의 1차 꼴이에요. 뭐 얘가 0이라면 이게 1차분의 상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1차분의 1차 꼴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은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마지막 조건은 점 4,3을 지난다 까지예요. 4,3을 지납니다. 이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자,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가 조건부터 살펴봅니다.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요. 근데 이건 함수 fx라는 게 하나의 덩어리로 주어졌지만 사실 알고 보면 1차분의 1차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의 극한을 해석하는 방법은 압니다.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 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와 같아야 되겠죠. 1차분의 1차 우선 차수를 맞춰줬고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비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단계는 건너뛰겠습니다. 1분의 a2 그래서 a가 2야 하나 찾았어요. 이제 a가 2인 건 압니다. 이제 조건 나로 가요. limit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C 분의 2X 더하기 B예요. 근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도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야. 당연히 대입하고 생각을 하겠지. 그 X에 2를 대입하면 분모도 어떤 값을 가질 거고 분자도 어떤 값을 가질 거잖아. 각각의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런 생각을 하잖아. 얘는 2 더하기 C분의 4 더하기 B인데 이게 어떤 값이지 어떻게 발산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뭐가 문제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야. 아, 분모가 0으로 가는군요. 2 플러스 C가 0이야. 분모가 0으로 가야지만 얘가 어떠한 값이 아니라 발산해버릴 수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X가 2보다 조금 크지? 2보다 아주 약간 큰 수를 생각하는 거야. 2.00001처럼. 그럼 얘는 지금 C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러면 2보다 조금 큰 애에서 2를 빼잖아요. 분모가 0이야. 근데 알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렇잖아. 0 플러스 0보다 조금 크지 않아? 여기에 4 플러스 B가 분자 있는데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0분의 상수 이런 꼴은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 더 캐치했으면 하는 거는 분자가 양수구나. 오, 4 플러스 B가 0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문제에서 써먹든 써먹지 않든 분모가 0보다 약간 커. 근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려면 분자는 양수여야 해. 됐지? 자, 이제 4,3을 지난데 C는 구했죠? A도 알죠?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게임 끝이네요. 자, FX는 누구야? X 빼기 2분의 2X 더하기 B야.

X 자리에 4를 넣으면 4 빼기 2분의 8 더하기 B가 3인 거죠. 그러니까 8 더하기 B가 얼마예요? 6이에요. B는 얼마? B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A가 얼마? 2. B는 얼마? 마이너스 2. C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미정계수인 A, B, C를 찾아나가는 과정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FX가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예요. 뭐 약간의 직관을 요구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식을 찾아내겠다는 거죠. 가봅니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제가 2에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정근선이 Y는 2라는 거야. 그리고 X가 2에 가까워질 때, 최대 발산하잖아. 정근선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죠. 아, 정근선이 X는 2, Y는 2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4,3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렇게 오른쪽 위에 한 쌍, 그리고 왼쪽 아래 한 쌍,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점근선을 찾았습니다. 4,3이라는 점을 찍었어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려져요? 그럼 FX가 누구라는 거야? FX는 말이야. 점근선. X-2. 뒤에 2. 분자에 얘만 몰라.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몇 코마 몇을 지나니까? 4,3을 지나니까. 4 빼기 2. 분의 K. 플러스 2가 얘가 3이야. 넘어가면 K가 얼마예요? K가 2예요. 얘가 2인 거야. 그럼 이걸 다시 1차분의 1차꼴로 고쳐주기만 하면 되겠지. x-2분의 2배의 x-2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x-2분의 누구야? ex-2가 돼요. 그러면 a, b, c를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끝!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1차분의 1차 최고차항의 계수 b 가지고 a를 구하고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분모가 0이 되네. 다시 발산한다는 사실로부터 분모가 0이 되네. c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분자가 0보다 약간 크니까 분자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b의 범위를 찾는 센스.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지만 여기까지 얻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점을 대입해서 결국 A, B, C를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도 이 과정이 아, 점근선을 알려주는 거였네. 그럼 함수 식을 찾지? 점을 대입하면 K가 나오죠? 그럼 얘를 정리해서 A, B, C를 읽어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자, 7번이었고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함수 f(x)는 절대값 x분의 x예요. 이 절대값이 나오면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꼴은 되게 단순한 꼴이긴 하잖아요. 항상 절대값이 나타나면 절대값은 표현하기에는 효율적인 기호지만 얘는 이해하기에 친절한 기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버려야 돼. 가볼까요? fx, 넌 누구니? 절대값 x분의 x인데 경우를 나눠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일 때에는 정의가 안 돼요. 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함수값은 없다는 거죠.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뭐야? x분의 x니까 누구? 1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누구야? 마이너스분의 x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아, fx는 말이죠.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0보다 작을 때 y축의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클때 y축의 오른쪽은 플러스 1입니다. 너무 멀리 그렸나요? 여기 이쯤. 자, 그래서

X는 1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왼쪽 마이너스 1쭉 오다가 오른쪽 플러스 1 따라가는 얘가 바로 Y는 FX야. 자, 그럼 기억. 지금 fx는 x는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좌익한, 우익한 다르잖아요. 좌익한은 마이너스 1, 우익한은 플러스 1. 기억은? 거짓. 극한값 없습니다. 니은은 어때요? 니은. x 곱하기 fx야. fx가 얘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x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누구야? 마이너스 x죠. 그럼 그래프 그려봐. 원래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들은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여기에서 0보다 클때 우극한, 0보다 작을 때 좌익한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프만 그려봐도 되잖아요. 그지? 근데 fx 자체가 x는 0에서 정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x를 곱한다고 해도 x는 0에서는 정의가 되질 않고요.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x, 오른쪽은 플러스 x. 얘가 바로 x 곱하기 fx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극한이 0, 우극한도 0, 니은은 극한값이 있네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은 누구야? fx를 x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x분의 1, 왼쪽은 마이너스 x분의 1. 아, x분의 fx는 얘는 오른쪽은 그냥 x분의 1, 왼쪽은 마이너스 x분의 1.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보면 어때? 오른쪽은 x분의 1, 왼쪽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왼쪽, 오른쪽, 같은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에이, 발산하잖아요. 그럼 발산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지만, 디귿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입니다. 선생님, 근데, 기억을 해석하는 거 좋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니은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디귿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어 생각하는 건 물론 할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추가로 플러스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x랑 절대값 x는 어때요? 얘는 다르지. x랑 절대값 x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x지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치? 근데 x를 제곱한 것과 절대값 x를 제곱한 건 어때요? 얘는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제곱하고 나면 얘는 똑같잖아요. 그치? 얘는 똑같은 거야. 오! 뭐 마이너스 x를 제곱하더라도 얘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x를 절대값 x로 바꿀 순 없지만 봐봐. 절대값 x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x를 없애자. 절대값을 없애자라고. 절대값을 없애자. 근데 절대값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없는 애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니은 봅니다. 니은. fx가 얘잖아. 근데 x를 곱하래. x 곱하기 fx는 말이야. 얘는 x 곱하기 절대값 x분의 x야. 맞지? 근데 절대값 x분의 x제곱이잖아. 근데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가 와우!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 아, 니은의 정체가 왼쪽은 마이너스 x, 오른쪽은 플러스 x.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값 x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귿도 마찬가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디귿은 x분의 fx잖아요. x분의 fx. 얘는 x분의 뭐 이렇게 쓸까요? 절대값 x분의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x분의 1, 왼쪽은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던 얘도 정체가 누구였다는 거야? 그냥 절대값 x분의 1이었다는 거죠. 뭐, 통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을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것, 바로 정체가 기였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나오면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야 되지만, 이게 x제곱은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절대값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x제곱에서 절대값 x를 제곱으로 만들면서 약분하면서 넘어오는

ㄴ, 디귿 같은 이러한 가정들, 아래와 같은 방법도, 위와 같은 방법도 플러스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이었습니다. 9번으로 가시죠. 자연수 n과 두 상수 a와 b에 대하여 이와 극한값이 b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얘가 뭘 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a, b,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한없이 커지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 차수들을 비교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모는 몇 차야? 분모는 n차야. 선생님, 이게 n차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여기 뒤에 있는 1차랑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근데 이건 n이 1이라고 해도 1차 더하기 1차 해도 여전히 1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1차일 거고요. 2일 때는 2차, 3차, 4차. n이 2상이면 2차겠죠. 근데 분자를 봐요. 분자는 몇 차야? 분자는 n 플러스 1차야. 여기서 n 플러스 1차가 큰지 2차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만약에 선생님 얘가 2차랑 2차예요. 그럼 더했으니까 2차입니까? 라고 하면 보장은 없지. 왜? A가 마이너스 1 되면 2차항이 없어지면서 얘가 1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몇 차인지도 몰라요. 우선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지. 갈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N이 1일 때는 어때? 이런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N이 1입니다. X 더하기 2X 더하기 3. n이 1입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한번더 쓸까요? 얘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누구야? 3x 더하기 3이고요. 분자 누구야?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b입니다. 옳지. 선생님, n이 1일 때는 말이죠. 이때 A와 B가 누가 될수 있습니까? 지금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런 거야. 최고 차항 봐야지.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때? 발산하지. 그러니까 오, 2차항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A는 누구?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때 극한값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n입니다.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 되게 좋아요. 케이스 나눠서 전부 다 따져가는 거야. 물론, 몇개안 나오지. 하다 보면 어느 이상의 차수에선 다 똑같은 사후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그 이상은 알 필요가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이번에는 몇 차? n이 얼마일 때? n이 2일 때입니다. 써봅시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자, 분모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분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b예요. 자, 똑같이 갑니다.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하겠지. 안 돼. 근데 얘가 그럼 0이 돼야 되네. a가 0이 돼야 되네. a가 0. n이 2일 때에는 a가 0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2차분의 2차 극한값이 b가 1이고요. 더해봐.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3 됐어요. 선생님, n이 3일 때 한번 가볼까요? 케이스 3입니다. n이 3일 때.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x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요. 분자. a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b야. 3차분의 4차 안 되지. 근데 a가 0이 되어 버리면 3차분의 2차 3차분의 2차 뭐 차수가 다르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해요.
n이 3이면 a는 0이어야 하고 그때 b가 0에 수렴해. 선생님,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그때는 n차와 n 플러스 1차 놓고 보니까 n이 9 이상일 땐 a가 0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a도 b도 0인 경우들밖에 안 나옵니다. 400, 500, 600, 땅땅땅. 근데 삑. b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밑에 다안 되는 거야. 그냥 가능한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정답 3이네요.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데 사실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어서 따져봅니다. n이 1일 때 어때? n이 2일 때 어때? n이 3일 때 어때? 한세번 정도 해보면 감을 잡아야죠. 결국엔 최고 차항을 보면서 극한값을 맞춰가는 건데 n이 1일 때는 1차분의 2차? 그러면서 이제 따지면서 최고 차항을 추려나가는 거지. n이 2일 때는 2차분의 3차? 3일 때는 3차분의 4차?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0, 0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우리 레벨 2의 9번까지 했습니다. 7번, 8번, 9번 전부 다 좋네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나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A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수렴 안에 극한값이 존재하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누구도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얘가 스텝 1. X에 A를 넣어봅시다. 분자 보세요. 분자는 A의 세제곱 빼기 A제곱 빼기 A 곱하기 A 빼기 4는 0입니다. 깔끔하죠? A의 세제곱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A제곱이 4잖아. A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는 경우가 둘로 나뉘겠죠. 첫 번째 케이스, A가 2일 때는 어때? 두 번째 케이스, A가 마이너스2일 때는 어때? 이렇게. 자, 스텝 2로 갑니다. 이제 가능한 A들을 찾았어요. A가 2일 때. 써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b예요.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 플러스 2분의 분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b입니다. 계산 제대로 했나? 확인해 보자. 2 넣어봐. 분자 8 빼기 4 빼기 4 0으로 가는 거 맞죠?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4. 오케이, 0분의 0꼴 맞네요. 좋습니다. 지금 0분의 0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우리 함수의 극한에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인수분해하면 공통인수가 있을 거야. x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숨어 있을 거야. x 플러스 2라는 애가 숨어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0분의 0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한 가지 더 생깁니다.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거죠. 근데 우선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인수분해 하는 것.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2가 있는 것처럼 분자 x-1을 만들어 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2차식을 계수를 보면서 짜 맞추는 거죠, 그냥. 자, x의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 돼? x 제곱이 있어야 돼. 근데 2차항이 없잖아. 마이너스 2x의 제곱인데? 플러스 2x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네? 뒤에 2x. 상수항이 이렇게까지. 얘를 쫙, 쫙 약분하고, 이제 x 자리 2 대입합니다. 4 더하기 4 더하기 2야? 그러니까 b는 10이야. b는 10이야. 자, 이 값, 이 값 나왔어요.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위에 있는 3차식을 1차 곱하기 2차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잘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합니다. 0분의 0꼴 공통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인정? 이건 인정해. 근데 이제 뒤에 있는 2차식을 찾는 게 처음에 잘안 돼. 그러면 정직하게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졸제법 쓰는 거예요. 3차 한계수,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항. 0이 되도록 한 x값, x에 2 넣고 조립제법 시작. 기억나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요. 얘가 주인공이잖아. 곱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곱하면서 올라가면 얘가 2가 되고요. 더해, 곱하면서 올라가, 더해, 곱하면서 올라가, 와우!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뭐예요? 몫의 계수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딴, 이렇게. 얘도 똑같아. 잘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3차항 계수,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번에는 누구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 얘가 주인공이죠. 자, 그냥 내려와. 곱하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하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하면서 올라가.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는 것처럼, 분자 X 플러스 2 만들어주고 나면, 몫이 누구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X 플러스 1을 약분, 약분하고, 이제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죠? B는 얼마야? B가 6이네요. 자, 내가 구하는 건 A가 2일 때 B가 10인 경우 하나,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6인 경우 하나, 이때 A 곱하기 B는 20과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얘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정답 8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첫 시작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서술에 나왔다.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가능한 A는 두 개. 여기까지 스텝 1, 부분 점수 딱 들어가겠죠. 그 다음 A가 2일 때 B를 제대로 구했느냐? 부분 점수.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를 제대로 구했느냐? 부분 점수. 가능한 A 곱하기 B들의 합을 제대로 구했느냐? 부분 점수. 그러니까 딱 채점하기 좋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 아, 서술형 문항으로 이런 문항들이 자주 나오는 거구나. 아, 서술형 문항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서술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분 점수 채점하기가 좋네.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적을 수 있어야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 문항들을 보는 눈이죠. 서술형 문항은 접근 방법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단계가 잘 나뉘어져 있어서 부분 점수를 채점하기에 용이한 문제들. 이런 것들 11번 넘어갑니다. 함수 f(x)가 뭔지 몰라요. 근데 x가 2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이런 거지. f(x)가 사이에 끼어 있어. 뭐처럼? 샌드위치처럼. 이게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죠.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방법. 나 fx 말고요. fx 더하기 2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x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는 거죠.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 더하기 1 보다 fx 더하기 2가 더 커요. 얘보다 x 더하기 2분의 2배 x 더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지. 아, 사이에 끼어 있네요. 이제는 얘가 뭔지 알아요. 양쪽에 있는 얘들. 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2분의 왼쪽 x 더하기 3 극한값 얼마? 00 2분의 3이잖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3 얘도 극한값이 얼마? 2분의 3입니다. 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가운데 있는 애도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얘도 극한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런 거죠. 됐나요? 주어진 관계식은 fx에 대한 관계식이었어요. 근데 fx 더하기 얘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x 더하기 넣고 계속

떠나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왜 구해? 주어진 걸 그대로 쓰면 되지. 근데 얘를 물어봤잖아.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안에 들어있는 애가 지저분해. 지저분해. 그게 합성함수야. X 더하기 2를 T라고 하자.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T는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집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때 FX 더하기 2는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FT와 같은 법이니 이제 얘 극한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Limit.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T분의 T 플러스 1도 Limit.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T분의 2T 마이너스 1도 T 자리에 2를 넣으면 얼마? 2분의 3이니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얘도 3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은 설명이니까 다시 쓰진 않고 그냥 바로 다시 뭐야?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f의 x 더하기 1을 가지고 노는 방법도 그리고 지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도 두 가지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12번으로 가시죠. 지금 fx가 실수 전체 입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얘가 연속이 되도록 갔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 문제가 사실 레벨 1의 문제겠죠. 근데 레벨 2로 넘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빈출 유형이다. x는 a를 경계로 x가 a, a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a가 변하면 여기 범위뿐만 아니라 이 함수식도 변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a 영향을 받아서 변하니까 이게 레벨 2로 와 있나 봐. 사실 레벨 1 같은 경우였으면 저 함수식에 a가 없어서 뭐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들을 주로 다루게 되지만 사실 뭐 계산과정으로 넘어가면 전혀 차이는 없죠. 왼쪽은 누구야?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하고요. 오른쪽은 누구야?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다항 함수니까 우리가 쓸 때는 이런 과정들을 써요. x가 a보다 작을 때 연속이에요. x가 a보다 클 때도 연속입니다. 그러니 x는 a에서 다시 쓸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x는 a에서 연속이면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무한대에서 연속입니다.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도 연속입니다. 이야기야. 우선 이런 과정들이 항상 해설지에는 적혀 있죠. 서술을 쓰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들이 담겨 있다. 이런 과정들을 넘어서 이제 결과는 뭐예요? 케이스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 0분의 0꼴 계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입해서 가거나. 지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a 다 경계 포함하는 쪽. 저 오른쪽도 그냥 a 넣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얘가 전체가 연속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이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이야기로 안 가고 둘다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A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는 원래 등호는 빠져 있지만 등호를 넣는다고 해도 똑같다고. 어차피 연속이 남으니까.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네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야. 3차 방정식이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고 조립제법을 쓰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인수분해의 기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묶어낸다.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묶어낸다. 땡큐. 보여? a제곱 묶어내고 마이너스 4 묶어내면 얘는 a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 빼기 4배의 a 마이너스 1. 얘가 0이야.
그러니 A제곱 빼기 4랑 A 빼기 1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깔끔하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야. A는 누구야?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2거나 플러스 1이거나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습니다.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정답 1이죠. 연속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느냐 그냥 3차 방정식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속에서부터 이식을 찾아내는 것이 스텝 1이고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찾는 것이 스텝 2겠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인지를 안다면, 가정만 된다면 그냥 세근의 합 이런 걸 구하는 건 근각의 소외 관계로도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근의 합 쌍의 합 그리고 세근의 곱 근각의 소외 관계 분모 최고차항 계수 얘가 분모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잖아.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쌍의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가는데 그냥 얘를 보는 순간 무턱대고 합은 1이야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내가 이제 구해보니까 1 나왔네 진짜 1 맞나? 그냥 검토하는 정도로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A가 실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수라는 보장이 없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제 쟤네들 직접 구해야 되는데 마저 검토하는 과정으로 근각의 소화의 관계를 활용하는 정도는 가능하겠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지금 fx, gx가 있어요. 근데 f랑 g가 둘다 똑같은 데서 끊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볼때 등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수가 두 개니까. 등호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다행히 똑같은 데 있네요. 그러면 x는 1을 경계로 fx, GX 놓고 봤을 때, 자, X는 1에 왼쪽은 2랑 오른쪽에 X제곱 더하기 2고요. GX, 누구야? X제곱 더하기 BX랑 그리고 X 더하기 3입니다. 자,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일 때에도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FX 더하기 GX라는 애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fx 더하기 gx를 얘를 hx라고 해봐. 연속 연속. hx는 x가 1보다 작을 때 연속이에요. 연속 연속 더해도 x가 1보다 클 때에도 연속입니다. 그러니 hx는 x는 1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hx랑 h1이랑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hx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계속 계속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계속 계속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문제 풀 때는 너무 쉽잖아. 1 넣고 1 넣어, 1 넣고 1 넣어, 이렇게 가니까 결론은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B랑 1 더하기 A 더하기 4가 서로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모르는 문자가 A와 B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못 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 A 빼기 B를 구하라는 거야. 딱저 값은 구할 수 있다고. 이거 넘어오면 되잖아. 아, A 빼기 B는 3 빼기 5네요. 정답 얼마?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등호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같은 쪽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로 찢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양쪽 다 넣어서 1 탕탕 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냥. 자, 13번이었고요. 14번으로 가 봅니다.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조건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건 나는 무슨 말이야? 뭐야, 아, 이거 0분의 0꼴 말하는 건가? 응? 0분의 0꼴 아니겠는데? 왜? 이게 0분의 0꼴 되려고 하면 fx가 마이너스 4여야 되고. 그럼 얘는 위가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뭐야, 이거 수렴할 수가 없네. 0분의 0꼴 아니네. 아, 조건가 다시 한번 보자. 조건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예요. 근데 이때 a제곱 마이너스 4b 이건 뭔지 알아? 얘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1차 항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이렇게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fx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x축이 있고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납니다. fx가 항상 0보다 큽니다. 이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럼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할 수 있지. 분모가 0이 되질 않으니. 아, 스텝 2. 그러면 fx의 제곱. 얘도 당연히 연속인 함수고요. 그리고 양수입니다. 연속인 함수고요. 양수입니다. fx가 0보다 크니까요. fx 더하기 4라는 함수도요. 얘도 연속인 함수고 항상 양수입니다. 그럼 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뿐만 아니라 나누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fx 더하기 4 분의 fx의 전체 제곱을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연속 함수라고요. 얘 자체가 연속 함수인데 여기에 limit 이렇게 땅 들어가면 그냥 x에 1 대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연속이니까요. 이 이야기야. 그래서 f1이 얼마야? 이걸 찾는 거니까. 스텝 3. f1을 뭐 k라고 할까? 그럼 k는 양수예요. 항상 양수거든요. k제곱이 2k 더하기 8과 같습니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인데 인수분해 시작 k 마이너스 4와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k가 플러스 4야? 마이너스 2야? 누구? 플러스 4죠. 따라서 F1은 4.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좋네요. 그래서 레벨 2의 1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별식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해서 아, 함수값이 항상 양수구나.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곱셈, 나눗셈 전부 다 마음껏 할 수 있으니 그냥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에 양수인 것을 택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fx 몰라? gx도 몰라.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 개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나마나 얘는 뭐예요? 사이값 정리 이야기야. 아, 그럼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되네. FFFF 2분의 1 땅땅 두 배에서 넘기면 아, 별거 없네. 두 배에서 넘겨요. 그러면 두 배의 FX 빼기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다친 구간 1,

엄마 4에서 연속입니다. 얘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살값 정리를 쓸 테니까. F랑 G가 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두 배하고 빼도 연속이겠지. 두 배의 F1 빼기 G1. 0보다 작아요. 두 배의 F2 빼기 G2. 0보다 큽니다. 두 배의 F3 빼기 G3. 0보다 작고요. 자, 두 배의 F4 빼기 G4. 0보다 크죠. 얘들 정리한 거예요. 네 개. 연속이라면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호들이 바뀌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잖아. 물론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돼요. hx를 두 배의 fx 빼기 gx라고 하자. 얘를 잡고 hx가 연속이다. 그러면 h1이 음수입니다. h2가 양수예요. h3이 음수고요. h4가 양수예요. 부호 바뀌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도 이걸 사이값 정리의 꼴로 쓰려고 하면 H1 곱하기 H2가 음수예요. 부호 바뀌고 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H2 곱하기 H3이 얘도 음수예요. H3 곱하기 H4 얘도 음수예요. 이런 거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열린 구간 1,2에서 실근 존재하죠. 열린 구간 2,3에서 실근 존재하죠. 열린 구간 3,4에서 실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 1,4에서는 실근이 최소 적어도 3개는 존재를 합니다. 정답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값 정리가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혹은 수행평가에서 서술형으로 이 문항들을 마주하게 되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두 배의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놀아도 되지만 얘를 계속 여러 번 쓰는 것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잡아주자. 그러면 hx가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 항상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경계에서의 부호들을 생각하고요. 곱의 부호로 와야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열린 구간에서 실근 가죠, 실근 가죠, 실근 가죠. 주어진 전체 열린 구간에서는 최소 3개의 실근을 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선생님, 얘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이야기했죠?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두개 이상이라는 표현이니까 얘도 맞는 거라고.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개 이상.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해야 정답이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우리 대단원 조합 문제 레벨 2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레벨 3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힘으로 최대한 풀어보고 만나도록 하시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정유빈 여기 뜰 때 있었는데 그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에 보면 그냥 땅콩 모양 같이 생긴 아이가 있잖아요. 예스. 예요. 방향을 잡, 예요. 약간 땅콩 모양 같이 생긴 이거를 한참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령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니, 여러분은 아직은 이제 없어져도 돼요? 이제 가도 돼, 아령 친구?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 건강관리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른이잖아요? 한참 어른인지 이제 꽤 됐죠? 건강을 나는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관심 분야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령을 떠올린다는 자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제도 저녁에 추어탕을 먹었어요. 약간 건강해져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 되게 신경 쓰거든요. 요즘 나의 관심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 때 자꾸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팔을 다 올려놓고 이러고 자요. 그래서 친구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이제 여행을 한번 갔다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자더라. 그래서 되게 편해. 그랬더니 너 이거 왜 이러고 자냐면 네가 어깨가 말려서 그래. 이러면서 막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깨가 말리게 돼서 이 빈 공간이 차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은 몸이 편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고 나중에 네가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어깨가 잘 안 돌아갈 수 있고 막 그 얘기 설명을 듣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괜찮아 이랬는데 진짜 이해 못 들었어.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예 안 올리게 손에 묶고 자든지 이렇게 묶어놓고 자래요. 묶어놓으면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묶어놓고 자든지 아무튼간에 팔을 안 올리게 하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말려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저 자세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걷는 자세가 진짜 안 좋아. 근데 난 사실 여러분들이 나의 걷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게 참 다행인 게 저희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되는 대로 걷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몸이 그냥 다리가 움직이니까 걷는다고 제발 좀 그렇게 걷지 말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되게 약간 이렇게 걸어다녀요. 진짜로 터덜터덜터덜.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때부터 약간 이렇게 요즘엔 그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원체 인기가 많아지면서 나오잖아. 그 친구 보면 항상 되게 바른 자세로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일찍이 여러분 때부터 해야 공부하면서도 허리도 안 아프고요. 저는 공부할 때라는 핑계로 항상 다리를 꼬고 있었거든. 그냥 항시. 그리고 나한테 다리를 꼬지 말래 누가. 그걸 반대로 꼬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꼬고 있다. 이렇게. 골반 다 망가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건강은 내가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 아팠거든요. 자꾸 좀씩 어디가 약간 아프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릴 때 좀 더 신경 써둘 걸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 오죽하면 자세 같은 거 생각을 하겠어. 근데 이제는 좀 늦었어 나는. 나는 늦었고 먼저 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세부터 이렇게 나는 두고 먼저 바른 자세의 길로 가도록 해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본인 공부하는 책도 항상 봐요. 저는 막 공부하다 보면 막 90도까지 꺾여 있고 이랬거든요. 그럼 이만큼 허리를 꺾고 하는 거잖아. 다리는 꼬고 허리는 꺾어봐요. 최악이지. 나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마요. 자세 바르기. 그럼 잠도 안 와. 불편해서. 불편해서 집중 안 된다는데 그건 아니래요. 불편한 것 같아도 이 자세에 익숙해지면 그 자세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친구도 봤어. 의자에다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허리가 더 꺾여요. 더 꺾이고 더 꺾이고. 괜찮을 것 같지? 아니야. 진짜야. 바른 자세가 건강을 지키는 길인 동시에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상 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유빈 선생님의 이야기였고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종합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영양제 같은 거 하나도 먹지 않고 말만, 입만 건강을 신경 쓴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나의 알고리즘이 자꾸 뜨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막 이런 분한테 자꾸 떠.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대단한 종합 문제로 들어오면서 다시 기호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 고3, 3월 모의고사 때에만 한 번씩 볼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순서는 달라요. 아시죠? 순서는 다르지만 사용되는 것들이 바뀌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꼭그 앞에 앞선 기출문제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전혀 아니니까 꼭잘 보셔야 되고, 그런 기출문제의 유형에서 항상 등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3월에만 등장을 하던 확률과 통계가 마지막 과목이 되다 보니까 전체 범위로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고3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 9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원에서 되는 그때가 되어야, 11월에 수능 보는데 그때가 되어야 전 범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와 관련된 앞쪽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사실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짜내고 짜내서 2점짜리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을 거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아니지. 근데 내신에서도 쉬운 문제라는 게 무조건 등장을 하고요. 아주 쉬운 문제를 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호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하실 수 있죠. 그죠? 얘네와 함께 또 누가 등장을 해요? P도 있고 C도 있어요. 다 같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중복순열.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나열하다 보니까 종류가 세 종류씩이죠? 세 종류, 세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입니다. 3의 4제곱, 즉 81이겠죠. 계산 방법 알아둬야 되고요.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우리가 실제로 중복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풀때 파이 기호를 활용하여 푸느냐? 아니었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라고 제가 일부러 쓰잖아요. 그죠? 세 종류에서 중복 가능 네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뽑아서 나열하는 거긴 한데, 뽑는다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P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비교. VS? 자, P의 경우는 어때? 3P4라는 게 일단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P는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실 수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종류라고 하지 않고 네 개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네 개에서 다른 네 개에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기 때문에 뽑아서 나열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는 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NPR로 나타내면서는 항상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상관이 없죠. 종류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용어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할 자리만 만들어 놓고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두 번째는 세 가지. 세 번째는 두 가지. 곱의 법칙이잖아. 둘다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하는데 종류 자체가 줄어들어.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얘는 어때요? 계속해서 그 종류가 유지가 된다. 요 정도의 차이인 거죠. 첫 번째 거81 두시고 두 번째로 갑니다. H를 감기 위해서 C와 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얘는 81. 자, 3H4가 뭐였죠? 친해지세요, 자꾸. 더 이상 이런 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계산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해서 1 빼요. 그리고 4. C4로 둡니다. 6C4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C와 함께 비교를 할 수가 있죠? 6C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조합. 그냥 조합이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는 겁니다. 6개 중 4개를 뽑으세요. 나열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할 겁니다가 되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는 어때요? 더 커도 돼. 얘가 더 커도 돼. 얘가 더 커도 돼.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그렇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앵기에서 알갤을 뽑아서 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앵기에서 알갤을 뽑기만 하신 다음에 그 알갤을 배열하면 되었었습니다. 즉, 이 NCR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온 거예요. 즉, R팩으로 나누어 준 거야. 누구를? NPR을. 이렇게 우리는 공통수학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파트 복습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고 NPR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NN-1, N-1 쭈루룩 해서 알개를 곱하는 건데 그걸 제가 예쁘게 쓰면 뭐냐면 N팩을 무엇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거야? N-R팩으로 나누어주고 있는 거야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자체가 뺀팩, 뒷팩분의 앞팩이라는 C의 계산을 완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관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말을. 자, 그런 다음에 조합의 수를 계산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 이렇게 바꿔요? 조합, 중복 조합에서는. 서로 다른 세 종류. 네 개를 뽑을 거야. 각각 몇 개가 뽑히는지만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설치하죠? 각각이 궁금하니까. 예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종류가 세 종류면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죠? 칸막이는 두 개, 공은 네 개, 이거야. 그래서 그냥 조합으로 계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주로 계산을 하죠? 네, 가디순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총 6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거공 4개, 같은 거 칸막이 2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 계산은 계산대로 냅두시고요. 또 저기 파이 계산은 파이 계산대로 냅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하다 말았네. 6C 4가 되니까 6, 5 곱하시고 4팩 사라지고 2가 되죠. 그러면 13, 여기는 15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죠. 정답은 96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 문제여서 1번에서 오늘의 그 개념 복습을 다 끝냅니다. 봐봐요. 궁금증. 궁금증을 가졌어야 돼. 이거 거의 이런 궁금증은 갖지 않지만 궁금해 합시다. 제가요, 여러분들, 아니, 경우의 수를 하던 그 공통수학 1에서 우리 경우의 수 나오던 그때는요, 이런 걸 했어. 내가 순열은 거의 계산을 하게 되지 않아. 왜냐하면 보통 어려운 문제일수록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하거든요. 뽑아서 나열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도 나열이잖아. 뽑아서 뭔가를 곱해서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중복해서 뽑았죠? 중복이라고 쓸게. 귀엽다, 뭔가. 중복해서 뽑았죠? 그리고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했잖아. 물론 뽑는다는 표현을 쓸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뽑긴 뽑았지. 자,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했어. 그러면 중복한 다음에 나열하면은 중복나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될까요?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했지. 그지? 자, 이 궁금증을 가지세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3파이 4라는 건 굉장히 쉽게 81이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3H4. 즉, 서로 다른 3개에서 예를 들어 ABC가 있습니다. 네 개를 중복하겠습니다. 중복해서 뽑아볼게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 15가지라는 건 A가 네 개, A가 세 개, 여기가 C거나 A가 두 개, 그러면 AA, BC, 또 AACC, A가 1개, A가 0개,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뽑았죠?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성 후 나열을 생각하는 거야. 자, 똑같은 A가 4개 있어. 그럼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는 어때요? B가 어디에 들어갈까? 4가지죠. 여기는 4가지. 얘는 어때요? 저기 4팩을 2팩, 2팩 나누니까 6가지죠.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죠. 자, 구성을 할 때마다, 내가 뽑을 때마다,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떤 구성을 갖느냐에 따라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디순이 적용되면서 다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상하게, 아니, 한 방에 계산하면 되는 걸, 굳이 뽑은 다음에 각각을 나열하겠냐고.
3회차 15가지도 일일이 다 구성을 쓰셔야 되고요. 그 구성에 따라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하셔야 81가지

산파질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니? 그냥 3파이4에서 3의 4제곱으로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서로가 관계를 별로 갖질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중복해서 나열할 거야. 그러면은 중복 순열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복해서 뽑기만 할 거야. 그러면 중복 조합을 하면 되는 거야. 연관이 아예 없다가 아니고요. 이런 연관을 갖다 보니까 쓸데가 없어. 그 15가지를 일일이 다 나열을 하셔야 되니까, 일일이 다 쓰셔야 되고, 그래야 구성을 볼 수가 있고, 그 구성에 따라 다 일일이 나열을 하셔서, 이걸 전부 다 더하시면 81가지가 나온다고. 누가 그렇게 계산을 해? 안 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도 물어보지 않고요. 어디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나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해야 한다고 봐. 왜냐하면 순열과 조합이잖아. 얘네가 세트로 움직이는데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왜 세트가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갖는 자체가 되게 똑똑한 거고요.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친구가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있을까요? 아, 그죠?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뭘 쓸데없는 걸 궁금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항상 그런 주의였거든요. 실리주의. 문제 나오는 것만 해. 이거 문제를 안 나오잖아. 왜 알아야 돼?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엄청 열심히 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 친구는 지금 의사인데 교수님이 되어 있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내가 확실히 알지, 친한 친구니까. 근데 걔는 항상 이런 것들을 궁금했고 굉장히 저런 걸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문제를 더 열심히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했다고,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진짜 궁금해하고, 진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문제를 더 빠르게 푸는 것보다, 더 머릿속에 정말 많이 남는 게 있는 것 같아. 아이, 그걸 난 나중에 알았지. 아무튼, 네. 가볼까요? 자, 01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너무 쉽죠? 자, 4자리 자연수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맨 앞엔 0이 오지 않는다. 맨 앞엔 0이 오지 못한다. 대신에 나머지는 어때요? 자유로워요. 012가 전부 다 어때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3에 333이니까 3에 3제곱 되겠죠. 그래서 27 곱하기 2하니까 정답 54.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답은 5번이고요. 자, 굳이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서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맨 앞에 0, 그러니까 1, 2가 온다라고 하시는 풀이랑 0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풀이가 달라. 0이 오면 안될 풀이는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풀이가 될수 있겠죠. 어차피 뒤에가 확통이고, 확률이고, 확률로 넘어가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여집합에 대한 계산을 하는 형태가 등장을 할 거라서 미리 보기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주 간단한 중복 순열이니까 3의 4제곱인데 맨 앞에 0이 오게 되는 경우는 여기가 어때요? 012, 012, 012, 3의 3제곱을 제외시켜주면 되죠. 맨 앞에 0이 오게 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을 해. 그리고 이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오, 그럼 어때요? 똑같아. 3의 3제곱으로 묶어봐. 3에서 1 빼니까 2 곱하기 3의 3제곱이에요.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0이 오면 안 되니까 1, 2가 옵니다라고 하면은 곱의 법칙 흐름을 타고 가는 거고, 0이 오면 안 되니까 0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자라고 하면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되는 거고, 얘는 둘다 풀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가볼까요? 자. A, B, C, D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문자 C와 문자 D가 적혀있는 카드가 이웃한다. 자, 같은 문자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가디순이지. 어떤 단원인가요? 라고 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나열할 거야. 근데, 어때? 피처링이 이웃이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요. 오늘 여기 대단원을 풀 때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자주 나와요. 왜? CD가 이웃한다조차도 없으면 너무 노잼이어서. 그나마 복잡하게 한다고 CD가 이웃한다를 줬는데, 솔직히 말할까요? 더 쉬워졌어. 그죠? 더 쉬워져 버렸어. 자, A, A, A, B, CD입니다. 뿅.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덩어리니까.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어때요? AAA가 같은 것이에요. 이들을 배열할 때마다 내가 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세워준 거니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요렇게 정답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뭐 하셔야 되지? 주머니 속 배열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웃한다를 하실 때는 머릿속에 흐름 자체를 잡아놔. 주머니로 묶고요. 그들을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 한 개로 생각해서 배열하면 돼. 묶어 배열하시고 마지막에 주머니 안 배열을 꼭 생각하세요.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친구다, 손. 당신을 위한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안 해서 틀리면 억울한 게 아니고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해서 틀려서 이걸 안 써가지고 5, 4에서 정답 21로 썼는데 다행히 보기에 없잖아, 객관식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아,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고질병이 되어버려요. 실수 아니고요. 그냥 다 틀리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한 번이라도 이거 생각 안 하고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할수 있는 유전자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실수 안할 수는 있잖아. 나라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때 실수 안할수 있어요. 조심하니까. 그치? 자, 보세요. 20 곱하기 2 하니까 정답은 얼마? 40이 되어주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어줍니다. 요런 거고. 이게 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요. 그래도 이 가디순 유형에서 변형은 한번 해보려고. 요 부분을 변형할게요. C는 B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요. C는 B보다 항상 왼쪽에 있게 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할게요. C가 D보다 항상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땐 어떻게 하는 거죠? A, B는 그대로 두시고 CD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Yes, 똑같은 동그라미로 바꾸면 돼요. 이걸 배열해 볼까요? 총 6개를 배열하는 거죠. 얘네는 다 같은 것이에요. 그죠? 갓갓갓 B 같은 거야. 얘네가 같진 않지만. 오케이. 그럼 총 개수가 6개이고, A들을 배열할 때마다, 동그라미들을 배열할 때마다 같은 것을 세워줬으니까. 뭐야, 이거? 순서가 정해진.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 거예요. 그럴 때는 동그라미로 바꿔놓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배열해봐.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C,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D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순서가 정해진 애들끼리는 어떻게 한다고? 동그라미로 바꿔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돼. 전혀 어려울 거 없이 풀겠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끔 이렇게 헷갈려. 순서가 있으면 동그라미로 바꾸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접근법을 다르게 갈 때가 있어요.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데요. C가 D보다 항상 왼쪽에 오라고 해서요. 저는 걔네들이 들어갈 두 자리를 그냥 고르려고 해요. 그래도 돼. 그럼 이거 6C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AAB를 빈 자리에다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네 개를 배열하는데요. 서로 다른 네 개가 아니고 서로 같은 세 개가 있어가지고 가디순을 적용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이거 그대로 계산해봐.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수에다가 4를 곱하고 있는 거죠? 그럼 4랑 얘만 지울까요? 그럼 이게 3팩이 돼요.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도 여러분들 둘다 맞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 순서가 정해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쉬우니까. 그래서 살다가 잊혀졌는데 갑자기 순서가 있대. 오, 어떡하지? 이럴 거 없는 게. 그냥 항상 왼쪽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걔네들이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면 그대로 진행하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좋은 풀이? 오케이. 왜냐면 순서가 정해진 것에서 조합도 있었거든요. 함수 나올 때 제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크다.

상수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또 쓰였어.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이라는 말에 조합이 연결되어서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뽑았는데 갑자기 언뜻 같은 건 동그라미로 노렸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그두 개가 이제 충돌하면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럴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둘다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가도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편안하게 가셔도 괜찮아요. 자, 4번 넘어갈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중복조합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풀겠습니다. 핫! 그죠? 자, 오늘도 잔소리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두둥! 자, 내가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 항상. 머리가 그렇게 길어가지고 공부할 때 방해만 되지 머리 자르라는 이야기를. 머리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약간 공부할 때 방해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솔직히 나도 이 잔소리 할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머리 말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것은 나 아직까지 나도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미안해. 그 시야방의 선까지 앞머리를 내려놓는 친구들은 근데 그건 좀 편두통 오지 않아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이야. 아, 있어. 나는 원래 편두통이 원래도 있는데다가 나 어디서 들었거든? 시력이 양쪽이 다르면 편두통이 심해진다고? 근데 이렇게 머리가 있어. 그러면 이거 안 보이잖아. 그러면 좀 그거는 진짜 공부에 방해되지 않아? 어쨌든 얘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거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그 단발을 해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 내가 공부에 방해가 돼서 머리를 기른 건데요. 진심으로 저 같은 사람은 단발머리를 하면 얘가 이제 우와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좀 빠졌지만 우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돼. 그걸 눌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후드를 뒤집어 쓴다? 후드를 쓰고 있으면 잠이 그렇게 와요. 저는.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솔직히. 후드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여러분 크대서 잠이 이렇게 약간 확사 와요. 그 후드 뒤집어 쓰고 공부하면 안 돼. 모자를 쓰고 있어? 이것도 약간 답답해.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는 머리가 길면 머리를 묶어야 됐었거든. 학교에서 머리를 묶으라고 했는데 난 머리를 잘안 묶고 있었는데도 나는 선생님, 학생 선생님, 그 학생부 선생님한테 잘안 걸렸어. 왜냐하면 되게 깔끔하게 있었거든요. 머리를 풀고 있는 대신에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약간 머리띠가 절대 눌리지 않는 그런 머리띠를 항상 하고 있었어요. 예쁜 머리띠 아니야. 누가 봐도 그냥 모범생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네. 예쁘려고 하는 머리띠가 아니야. 머리 묶어놓기용 머리띠야. 왜냐면 머리를 묶으면요, 여기가 또 아파요. 알아? 모르지. 집에서도 머리 이렇게 다 풀고 있어. 여기가 되게 땡겨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본인이 또, 근데 이렇게 약간 시야방해 선까지 기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 주변의 시선이 느껴질 때 자기가 좀 불편하대.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본인이 판단할 때 내가 공부하는데 가장 편안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는 필요해요. 이거에 너무 막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머리를 잘라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동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영을 하게 되면 머리를 잘라야 돼요. 우선 선수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저항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만큼 머리가 길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영 모자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테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냥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거기서 구구절절 얘기하실 필요 절대로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나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었거든. 머리 길어가지고 공부 방해되고 그냥 확 잘라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확 자르면 얘가 뜨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안 자르면 돼. 그러면 돼. 그러니까 진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나는 학교 다닐 때 얘를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근데 꾸미기 위해 머리를 기른 건 절대 아니었거든. 그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것도 은근 시간이 걸려, 그렇게 한번빡 자르고 오랫동안 기를 수 있잖아. 미용실 한 2년은 안갈수 있었어요, 저는. 자랑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 왜 머리 안 걸렸느냐. 머리띠는, 근데 머리띠도 나중에는 이게 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반 갈라갖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도 안 내려오고, 무겁지도 않고, 머리를 묶을 필요도 없고, 이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심지어 막, 긴장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거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해는 합니다. 넵!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았죠? 자,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중복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키링. 그래도 요즘의 그 스타일을 항상 반영을 해, 수학은. 그렇지 않아? 문제 볼 때. 키링 요즘 학생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왜 달고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귀찮은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자, 같은 종류의 키링 8개를 3명의 학생한테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 학생이 키링을 1개 이상씩 받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어떤 스멜이 느껴져요? 중복 조합. 심지어 한 개씩 미리 주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똑같이 바꿀게요. 학생 3명이잖아. XYZ라고 할까요? 그러면 XYZ가 가져가는 게다 뭐예요? 합해서. 8개인 거고, 하나씩은 받아야 됩니다. XYZ는 어떤 수면 되죠? 자연수. 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 문제 그 자체죠. 그렇죠? 중복조합임을 눈치를 채지 못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맞아요? 자, 자연수 즉한 개씩 이렇게 미리 주면 되죠. 그래도 세 명의 학생일 때는 ABC로 하겠습니다. 보통. 그리고 한 개씩 미리 주세요. 그럼 남은 게몇 개야? 남은 5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몰아주기 해도 돼요. 몰아주기 해도. 그러면 칸막이를 설치할까요? 5개를 전부 다 A한테 주는 경우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05칸 2에 해당하니까 총 7개를 배열하는데 5개, 2개가 되어줍니다. 7, 6, 2로 나누니까 21가지. 정답은 21가지가 되어주겠죠. 사실 근데 이 문제가 좀 너무 심심해서 추가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런 거 있지, 여기에다가. 단. 한 명이, 최대 5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대. 한 명이 최대로 5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대. 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남은 5개를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경우들은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럼 5개잖아요. 아니지. 하나 받았잖아.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 5개를 다 가져간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아까 구한 21에다가 뭐만? 500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남은 5개가 500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세 가지를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이게 18가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봐요. 중복 조합은 아니어도 돼. 무슨 이야기야? ABC가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개수를 살펴보자고. 개수의 구성. 개수의 구성. 그러면 한 명이 최대로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게 다섯 개까지야. 그리고 한개한 개는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두개한 개. 이런 구성이 가능하겠지. 그죠? 구성만 생각해봐. 이것도 가능해요. 구성하고 배열해봐. 이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중복 조합이 아닌 가디순 형태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순열 형태가 되어주는 거야. 그치? 5개, 2개, 1, 5, 2, 1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야. 6가지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한 명이 5개를 가져가게 되면 2개, 1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많이 가져가는 친구가 4개를 가져가게 되면 합이 4가 되면 되니까 3, 1이거나 또는 4, 2이거나가 가능합니다. 맞아. 또. 최대로 가져가는 친구가 이번에 4개, 4개, 한 개는 안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지. 최대로 가져가는 친구가 3개를 가져가게 되면 3, 3, 2가 가능하겠죠. 3, 2, 3은 쓰면 안 되지. 이미 사용을 한 거잖아. 그지?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배열해봐요. 이거 몇 가지? 또 6가지. 얘 배열해봐. 4를 누가 가져갈까? 3가지. 2를 누가 가져갈까? 3가지. 더해봐요. 정답 18가지. 이런 거왜 해줘? 세상 어떤 것도 한 가지 방법만 무조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푸시라는 이야기야. 그 앞에 문제를 풀었던 것들의 잔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 풀었던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 후 배열을 이용하는 형태였다면 여러분들이 구성으로 먼저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불현듯이 중복 조합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두 개가 충돌하면서 또 문제가 헷갈린다고.
돼. 그래도 돼. 여기로 가면 끝까지 가면 돼. 근데 이게 이제 뭐 단계가 엄청 많아진다거나 그럴 때는

아, 이 부분이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몇 가지가 되지 않잖아요. 이 풀이도 충분히 좋아. 다만 이좀더 출제자의 의도에는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그죠? 넘어갑니다. 이게 왜 하냐면 저 4번 유형처럼 중복 조합이 그 교육 과정에 없던 시절이 있어요. 중복 조합이 없던 시절에는 구성어 배열로 문제를 풀으라고 나온 유형의 문제가 중복 조합이 이제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중복 조합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되었어. 그러면 중복 조합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때 어떻게 풀었는가가 궁금하잖아. 저렇게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꼭뭐 대단히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한다 이렇지 않다니까. 다 돼. 어떻게든. 문제. 자, 5번 보세요. 너무 대놓고 방정식을 해라서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H 오랜만에 써볼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는 거구나. 해서 4H6으로 해서 둘이 더하면 10, 1 빼면 9, C6. 요렇게 가셔도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4H6인지 6H4인지 막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가자. 칸막이만 쓱 설치해봐. 칸, 셋, 공, 육. 그러면 총 9개인데 3팩 6개. 어차피 얘 계산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훨씬 좋아. 이제 칸, 셋, 공, 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H를 한 번씩 한 번씩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공의 개수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H로 쓰고 싶으실 때에는 그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칸막이와 공 중에 공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H 앞에 N과 R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칸막이, 공과 칸막이로 가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H로도 저는 잘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공의 개수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헷갈릴 때 찍지 않고 어떤 게 앞에 오는 수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6번 가볼게요. 얘 누구예요? 누가 봐도 이항정리인 문제입니다. 자, EX랑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공이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눈에? 요런 공이 있고 요런 공이 들어있어. 요런 두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총몇개 있어? 6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항을 쓰기는 쓰겠는데 스넬상 일반항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문제 같기는 하죠. 어쨌든 일반항 써주세요. 어떻게 돼요? EX공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개 중에 알개를 뽑을 거예요. EX를 뽑는 공을 알개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6 마이너스 알개가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R이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써볼게요. 2 집어넣으면 6C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제곱이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개수만 쓸게. 2의 제곱.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부호는 그러면 플러스니까 큰 고민 걱정은 없죠? 계산 바로 할게요. 15 곱하기 4 곱하기 16분의 1이 될 테니까 지울 거 지우면 정답은 4분의 15가 되어 주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왜 웃는지 알죠? 필요 없는 부분 지울까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다 지워버려. 그죠? 어떻게 돼? 어차피 X제곱이면 얘가 몇 개야? 두개 끝. 어차피 X의 거듭 제곱 형태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영향 자체가 없어요. 두 개. 여섯 개 중에 EX 뽑을 주머니 두 개를 고르시고요. 그럼 EX가 두개 뽑힐 테니까 개수는 2만 영향이 있죠?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4개겠죠. 이렇게 바로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정리의 문제는 쉬워. 괜찮잖아. 그치? 어떻게 해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짠, 7번 오세요. 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할 겁니다. 일렬로 나열을 할 거고요.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인데 5의 배수의 개수예요. 너무 쉽게 나와갖고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5의 배수잖아. 왠지 알겠지? 4개인데. 5의 배수면은 그냥 끝자리가 무조건 0이어야 해. 그쪽이지. 1의 자리는 0이네? 맨 앞은? 1, 2, 3, 4가 가능하지. 4가지네? 나머지는 자유로워.

정답 몇이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알죠? 그래서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더 멋진 설명을 할 수도 없어. 사실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더 없잖아. 네 자리 자였는데 그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 8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문제 풀 때, 그 시험 때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중간에 이제 더 문제의 난이도가 살짝살짝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7번 같은 문제는 중간에 파고들어서 있었으나 사실상 앞에서 풀었던 문제로 따졌을 때 2번보다도 쉬운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뭐 오해 배수에 대한 걸 아무리 얘기를 어렵게 하더라도 여기 끝에 0밖에 없는데. 그쵸? 간단했고요. 넘어갑니다. 8번. 서로 다른 종류 볼펜 6자루를 ABCD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AB가 받는 볼펜의 개수의 합이 2개가 됩니다.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뭐로 봤어요? 이거를 중복 조합으로 봤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어주고 볼펜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워딩 자체가 중복 조합 때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주 큰일 날 소리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를 뽑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다른 종류예요. 볼펜이 볼1, 볼2, 볼3, 볼4, 볼5, 볼6이 있었던 거야.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각각 몇 개를 가져갔는지 많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가져갔는지도 찾으셔야 돼. 근데 저런 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자, AB가 받은 볼펜의 개수의 합은 두 개예요. CD가 총 6개를 받을 거고. 그럼 생각해봐. AB한테 줄두 개를 일단 뽑아올게요. 몇 가지? 6개 중에 두 개를 일단 뽑아. 그리고 시작할게. 그러면 그두 개를 AB한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뭐, 얘가 두 개, 얘가 0개,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 얘가 0개, 두 개일 수 있지. 그럼 그렇게 나누어주는 방법은? 그두 개는 뽑아왔고요. 그 뽑아온 두 개를 몰아서 A한테 주는 경우 한 가지. 몰아서 B한테 준 경우도 한 가지지만, 내가 뽑아온 볼펜이 볼1이랑 볼2야. 그거를 A, B한테 요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총몇 가지야? 네 가지야. 즉, 두 개를 뽑아서 A, B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조합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죠? 두 개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른 거야. 사실은. 자, 이제 CD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CD한테는 볼펜 몇 자루, 남은 네 자루를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네 개, 얘가 0개, 얘가 3개, 얘가 두 개, 두 개, 얘가 한 개. 에이. 난 이렇게 거꾸로 쓰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 중에 4개를 다 몰아주는 4C4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거는 4C3이 되겠지? 4가지. 4개 중에서 C한테 어떤 거 줄지를 뽑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4가지. 얘는 4개 중에서 어떤 두 개를 줄지를 골라야 되니까 4C2라고 하면 6가지겠지. 이거 한번 더 해봐요. 10, 11, 12, 16. 했어. 그러면 CD한테 나누어주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16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어? 좋아, 좋아, 좋아. 계산해주세요. 정답 얼마? 960. 뭔가 15니까. 60 곱하니까 답은 960. 어때요? 죄다 조합으로 풀었어요. 죄다 조합으로 풀었어.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우리 확통에 이제 그 목차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조합일까? 그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죠? 그죠? 어디로 가? 여기로 돌아갈게요. 이만큼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까지. 자, A, B한테 줄두 자루를 골랐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볼1과 볼2요. 그들을 A, B한테 쏩니다. 보냅니다. 네, 이 문제는요,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죠? 함수 스타일의 문제야. 볼펜 1아, 너 A한테 갈래? B한테 갈래?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볼펜 그 자체가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나 A한테 갈래. 나도 A한테 갈래. 그죠? 이거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총네 가지가 되어줬던 겁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그럼 아까 나왔던 16은 뭘까? 봐봐. 볼펜이 네 자로 남았어요. 볼 3, 볼 4, 볼 5, 볼 6. 그들은 CD한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볼 3아 너 어디 갈래? 두 가지. 볼 4야 너 어디 갈래? 두 가지. 볼 5야 어디 갈래? 볼 6아 어디 갈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16가지였던 거야. 이 16가지를 아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나누어줄지를 생각하고 골랐잖아. 그래도 할 수는 있어. 아니, 여러분, 고작 16가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도 할 수는 있다니까? 다만, 알고 보니까 아까 그렇게 했던 게좀 억울한 거죠. 아까는 어떻게 한 거야? CD를 놓고 얘가 4개일 때, 얘가 3개일 때, 얘가 2개일 때, 얘가 1개일 때, 얘가 0개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었죠. 4개 중에 4C4, 4C3, 4C2, 4C1, 4C0으로 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불현듯 이항 계수의 성질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 16가지를 구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요. 4C4, 4C3, 4C2, 4C2, 4C1, 4C0이라는 걸 깨달은 누군가는 생각을 했어요. 이항계수의 성질이구나 해서 16가지로 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이 16가지를 구하는 데만 총 3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가도 풀수 있다. 이게 사실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확통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교훈 같은 거거든. 쓰면 다풀수 있어요. 접근을 해서 쓰면 풀면 풀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양하게 풀이를 풀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중에 베스트 풀이를 내가 시험 때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베스트 풀이는 당연하지만 그냥 이게 6제곱, 이게 4제곱으로 가는 중복 순열이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두 자루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 자루일 때는, 그리고 얘네 둘의 개수의 합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얘네가 몇개 가져갔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가도 충분히 금방 풀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냥 그 개수로 가면 한 5분 걸렸고, 이렇게 풀면 한 4분 걸려. 큰 차이 아니야, 여러분. 하다가 당황해서 지우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9번은 좀 재밌는 소스가 있어요. 제가 9번도 두 가지로 풀이를 하면서 좀 재밌게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9번부터 시작해서 뒤쪽 좀 풀어가다 보면 이제 레벨 3로 가면서 또 재밌는 세상이 펼쳐질 테니까 일단 8번까지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다시 풀어보시고 중복 조합까지 어쨌든 개념들 다 등장은 했습니다. 이항 정리를 제외하고인데 제가 이항계수의 성질도 살짝 보여는 드렸습니다. 알았죠? 다시 대단원 풀면서 전체적으로 복습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자동차 급발진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비상등을 켜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힘껏 밟으세요.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세요. 주차 상태일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여러 단계에 걸쳐 올려주세요. 한 번에 당길 경우 자동차가 급회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키를 ACC에 놓거나 시동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반시동 상태로 전환하세요. 이때 완전히 시동을 끌 경우 운전대 제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가드레일이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속도를 줄이세요. 이때 차량의 측면으로 마찰시켜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행동 요령을 파악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는 벌써 네 번째 단원, 3단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 상태로 이 강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3단원 돌입했으니까 소리 한번 지르고 야호! 소리 한번 지르고

오늘 만끽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주요 내용이 흥분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한껏 이런 텐션을 끌어올려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의 구경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단원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생명과학 공부를 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우리가 벌써 3개의 단어를 공부했지만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세포, 그렇지, 그렇지. 방연구법? 약간 좀 수식이 있었지만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래 공부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알수 있는 거 공부하는 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좀 어려운 거 공부하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나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단원의 제목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평소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내용들이 좀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3단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우리 생명과학 1으로 수능을 볼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정보 수집을 좀 했을 텐데, 그러면 생명과학 1에서는 4단원 유전이 조금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단원들에서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에서 변별을 한다라는 정보 전도는 듣지 않았을까? 그런 정보도 없는데 들어와 있는 친구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원에서 변별을 좀 해야겠다 하면 그게 바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9강이죠. 9강부터 13강까지. 그래서 전체 5개의 강의에서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차근차근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신경계 구조와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신경계 구조와 기능 14강 한강으로 끝낼 거예요. 원래 작년에 2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체 강의 수가 5개가 줄었어요. 선생님, 어디서 줄여야 될까 막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첫 번째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문항들이 정직하게 나옵니다. 변형되고 뭐 이렇게 응용되고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와요. 그게 다 과학적인 사실이라서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공부 분량이라든지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도 15강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온, 혈당량, 삼투압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과정을 이 15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질병과 방어작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질병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일단 가볍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으로 넘어간다. 그게 바로 16강, 17강에서 있을 예정이다. 요렇게 구성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7강에서 공부할 내용 중에 ABO식 혈액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도 ABO식 혈액형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3단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정직하게 출제되는 단원이다. 거기에서 뭐 바꿀 수도 없는 단원이다. 바꿔서 내기도 어려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냥 평가받는 단원이 3단원인데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변형의 여지가 있는, 응용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랑 여기예요. ABO식 혈액형. 그래서 그 부분들에 나중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고, 문제풀이 같은 걸더 많이 해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처음 봤을 때 분량이 좀 있다 뿐이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첫 부분에 들어가면,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선생님이랑 공부 차근차근 할 겁니다. 아직은 기출문제에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기웃 금지. 왜냐하면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 문제도 뭐 여러 개 많이 풀어볼 거지만 그거랑 지금 평가원의 기출 문제들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그거 들여다보다가 뭐 이렇게 자신감만 꺾이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그 문제들도 나중에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꺾일 필요 없다. 그리고
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기죽는 문제들이 기출로 나오지만 유전 문항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간만 좀한 일주일 투자하면 충분히 나중에 일주일 정도 안에 충분히 그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유형들이. 그래서 크게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무슨 핵심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느냐? 자, 오늘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일단 주제긴 한데, 전달까지 공부하지 못해요, 오늘은. 우리 아주 차근차근 갈 거라서 오늘은 전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전도를 배우기 전에 뭐를 배우냐? 뉴런에 대해서 먼저 좀 보겠다.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부위들의 명칭, 그다음에 그 부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구조 보고, 그 다음에 뉴런을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가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라는 이런 상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의 과정에 어떤 상황이 지금 평소의 상황이고,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서 뭐 탈분극, 재분극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짚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도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게 느껴질걸요? 문제를 보면?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뉴런부터 갑시다. 뉴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좀뭐 글씨도 많고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해서 한번 그려보자면, 제일 뉴런을 단순화하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요런 식으로. 그럼 지금 머리처럼 그려진 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의 이름이 신경세포체입니다. 신경세포체. 그래서 생각해보면 뉴런이라는 게 뭐예요? 뉴런은 우리말로 신경세포란 말이에요. 신경세포의 몸뚱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세포체, 몸 부분이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핵이 존재합니다. 핵 안에 유전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 유전물질을 바탕으로 대체로 어떤 생명활동이 주로 저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길쭉하게 뻗어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가지가 표현이 됐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 길쭉한 요 부분을 우리는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서 길게 있다. 아주 긴건뭐 1m가 넘기도 하고 그래. 아주 가늘고 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때, 얘는 보통 생략하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를 해보자면, 이렇게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뻗어나와 있는데, 이름은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뭐처럼 생겨서?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가지돌기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더 심플한 그림으로 볼게요.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입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뉴런의 역할이 뭐예요? 어떤 정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축삭돌기가 아주 깁니다. 기니까 어딘가에 닿아 있을 텐데,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쭉 해서 정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핵과 미토콘드리아 등의 세포 소기관이 모여 있어서 뉴런의 생명 활동들이 주로 일어나고 조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 모양의 여러 개의 돌기다. 그리고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다음에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다. 흥분을 다른 데로 전달하는,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게 뉴런 하나의 기본 구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그림에는 뭐가 더 있어? 뭔가 소세지가 감겨 있는 것 같죠? 사실 이 소세지들은 별개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만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별도로 만들어진 세포들이 여기에 감겨서 만들어진 구조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거를 쫙 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감겨있는 애를 펴보면. 그래서 사실은 만두피처럼 굉장히 얇게 생긴, 근데 엄연하게 걔도 핵을 가진 세포. 슈반세포라는 애가 있고요. 그 슈반세포가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동그란데 납작해.
그래서 그게 이 축삭돌기에 요렇게 감겨 있는

구조가 바로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걔는 감겨서 말려 있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마리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마리집이고요. 하나하나의 마리집이 다 하나하나의 슈반세포들이 감겨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슈반세포로 감겨 있지 않고 그냥 축삭돌기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매끈하게 쫙 감겨 있는 게 아니고요. 감겨 있고 안 감겨 있고 감겨 있고 안 감겨 있고 이렇게 조금씩 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 이 마디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난 얘기죠. 결절이라는 거는. 그래서 랑비에는 이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고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슈반세포는 이 원래 뉴런이랑은 별개로 그냥 밖에 감겨 있는 것이다. 근데 얘는 왜 굳이 이렇게 감아놓냐면, 사실 별도의 세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걔를 여기서 감아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물질과 자원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써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효과가 있어야 돼. 뭔가 얘가 한 일도 없는데 걔를 굳이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말아놓는다면 그거 괜히 낭비죠. 그래서 이 마리집의 역할은 얘가 우리가 이 뉴런을 통해서 신호가 이동할 때 전기적인 신호로 이동하거든요. 이따가 전기 신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마리집이 감겨 있는 곳에서는 그 신호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해서 얘가 감겨 있는 곳에서는 그 신호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이따가 공부를 할게요. 뉴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볼게요. 뉴런의 종류라는 거는 뭔가를 나눈다는 거죠. 종류를 구분하겠다. 그럼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네. 뭐, 사람을 성별로 나눌 수도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 종류와, 그 다음에 사람을 형태적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머리가 긴 사람, 어느 정도 이상 긴 사람과, 뭐, 단발머리인 사람과, 뭐, 스포츠머리인 사람과, 이렇게, 뭐, 형태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종류도 다르게 나눠질 거고, 우리는 오늘 마리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가 마리집 공부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마리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마리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능. 그래서 이두 가지 기준으로 뉴런의 종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마리집, 유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마리집이 있는 신경은 이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마리집 신경이라고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죠? 그쵸? 그렇게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집이 없는 애는 민자를 써요. 민소매, 소매 없다. 민달팽이, 집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마리집은 마리집이 없는 신경입니다. 그러면 마리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마리집은 아까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절연체. 그래서 이 세포막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옆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발생할 건데, 이렇게 마리집이 없으면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하다가 그 부분은 건너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발생하다가 건너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껑중껑중 건너뛰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빠르겠어요? 건너뛰는 게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전도를 도약전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걸 괜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말아놓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더 빠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투자한 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약전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야기가 쉽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려 3개의 뉴런이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3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3개의 신경세포, 3개의 뉴런에다가 마리집, 마리집, 마리집, 각각이 다 지금 서로 다른
수반 세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는 굉장히 더 많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뉴런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이에요. 이렇게. 뭐, 요 정도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 뉴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얘가 판단을 한다. 판단.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고 종합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합 뉴런입니다. 그래서 연합 뉴런은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 있잖아요. 신경계는 우리가 뒤에서 14강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 이런 게 바로 이런 연합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합을 하는 거지. 판단, 종합을 담당하는 연합 뉴런이 있다. 근데 얘는 뭘 가지고 판단할까?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지금 추운데? 옷을 입어야 되겠다. 지금 더운데? 뭐 문을 좀 열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가 들어와 줘야 된다. 그 정보를 갖다 주는 게 누구냐면 감각 뉴런입니다. 그래서 감각기로부터 연합 뉴런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을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감각 뉴런이 엄청 추워하는 정보를 전달했어. 그럼 얘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겠는걸? 옷을 입어야겠다라거나 뭐 어디 들어가야 되겠다거나라거나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뉴런이 바로 운동 뉴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육에 정보를 전달해서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 뉴런이다. 그래서 정보의 이동은 항상 일방통행입니다. 감각기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감각 뉴런이 연합 뉴런에 주고요. 연합 뉴런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운동 뉴런이 반응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 없어요. 항상 이 방향입니다. 항상. 그래서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이 명칭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감각 뉴런 들어와서 연합 뉴런이 판단하고 운동 뉴런도 나간다. 근데 우리가 뒤에 신경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도 같이 알아야 되는데, 감각 뉴런 대신에 구심성 뉴런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운동 뉴런 대신에 원심성 뉴런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어차피 뒤에 가면 다시 공부할 거야. 근데 지금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심이 뭐냐? 심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중심이 뭐지? 연합뉴런이겠지. 그죠? 연합뉴런 쪽. 그러니까 뇌나 척수, 이런 중추신경계 쪽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는 뭐냐면, 불러들일 구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한다 할때 구가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자입니다. 구가 찾다, 구하다, 불러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심성은 심, 중심으로 불러들여요. 뭐를? 감각기에서 온 정보를. 정보를 중심 쪽으로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심성이에요. 그래서 감각 정보를 가져다 주는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이런 뭐 피부라든지 이런 비교적 말단의 그런 감각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감각기로부터 중심 쪽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로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구심성 뉴런이다. 자, 그러면 운동 뉴런의 원자는 멀 원자입니다.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 뭐 팔을 움직인다든지 발을 움직인다든지 여기서부터 이제 먼 쪽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 원자, 원양어선 할때 원자. 그래서 먼 쪽으로 내보내는 경로의 뉴런이다. 결국은 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구심성 뉴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익숙해지라고 두 개를 섞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를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왜냐면 다행히 기억은 기억끼리, 이응은 이응끼리 이렇게 매치해서 암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다른 두 뉴런은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그 뉴런의 생김새처럼 생겼잖아요.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감각 뉴런은 아예 다르게 생겼다는 점.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림만 주고 얘 감각 뉴런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요렇게 생겼다고 그리는 뉴런이랑은 다르게 감각 뉴런은 요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겼다.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각 유형.

지위를 받아서 휴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가 된 것이다. 정리해 볼까요? 휴지 상태에서 뭐가 됐다? 활동 상태가 됐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극이 있어야 되죠.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갑자기 멀뚱히 앉아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야!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휴지 상태가 평소의 상태, 쉬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극에 의해서 활동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흥분이라고 한다. 그런 흥분이 일어났을 때, 그 흥분이 뉴런 내에서 옆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전도는 그 하나의 뉴런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뉴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극을 줬어. 여기 자극을 딱요 지점에 줬어. 그럼 그 지점만 흥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옆으로 흥분이 이동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전달을 배울 건데 전달은 아예 또 다른 뉴런으로, 아예 다른 세포로 넘어가는 걸 전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구분이 있다. 같은 세포 안에서는 전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의 상태를 우리는 분극 상태라고 불러요. 분극 상태. 그리고 자극이 오면 그게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탈분극. 뭐 합리적이죠? 분극이었는데 분극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줘야지. 계속 천년만년 흥분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건데 그 중간 단계로 뭐가 있냐면 재분극. 좀 돌아가는 중간 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거쳐서 다시 분극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돼.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서는 전달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나왔으면 일단 축을 봐야 될 텐데 X축은 시간이에요. 근데 ms는 뭐죠? 밀리세크, 밀리세크, 1000분의 1초 단위. 그래서 우리가 흥분이 이동하고 이런 신경 전도가 일어나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Y축은 막전위, 밀리볼트입니다. 그럼 막전이라는 거는 어디와 어디의 전위의 전압의 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 앞에 막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막을 기준으로 한 전위차. 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값이 0이라면 막을 기준으로 안팎에 전위차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평소의 상태가 이때입니다. 평소. 아직 자극 안 줬죠? 자극 주기 전에. 평소 상태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값을 갖는 상태로 유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 한다고 했고 그럴 때의 전위 값을 휴지 상태의 전위, 휴지 전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인 것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을 줬어? 어떻게 돼요? 이게 값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0을 거쳐서 플러스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자극을 줬을 때는 여기 플러스까지 갔다가 근데 만약에 그 플러스 상태로 계속 머문다면 그 신경세포는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순 없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음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극으로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1번의 단계가 평소 상태 분극입니다. 분극. 그런데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납니다. 2번 상태 탈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났다가, 아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고 내려가는 재분극.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짜 다시 원래 상태 분극으로 돌아가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막전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된 값인가? 우리가 아까 아주 간단하게 세포를, 뉴런을 그렸을 때, 요렇게 이제 그림을 표현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뭐 가지돌기는 살짝 생략하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신경세포체 있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흰색 선으로 그린 것은 바깥에 세포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둥글둥글하게 생긴 이런 세포들 많잖아요. 뭐 백혈구 종류라든지. 그럼 지금 이 흰색 선도 선생님이 지금 세포막을 의미해서 구획을 그려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생긴 세포들도 있지만 아주 특수하게 생긴 애들도 있다. 뉴런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어진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삭돌기가 아주 아주 가늘지만 그래도 걔도 세포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안에 내부에 세포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거를 지금 얘를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크게 확대를 해보자. 그러면 세포막이 그래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는 부피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윗부분의 막 단면이다. 단면이다. 그다음 밑에 있는 부분의 막 단면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막이고 얘도 막이고 그럼 이거는 세포 내부 공간. 그러면 막을 벗어나면 이건 바깥 공간이죠. 막 바깥 공간. 이렇게. 이 부분만 지금 확대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도 엄연한 세포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갖고 안쪽 내부 공간을 아주 가늘고 길게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뉴런에도 유리 전극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유리 전극도 아주 아주 가늘고 작게 만들었겠죠.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가늘고 작은 유리 전극을 만들어가지고 안쪽에다가 겨우겨우 하나 이렇게 딱 꽂고 바깥쪽에다가도 이렇게 하나를 딱 꽂아가지고 그 둘의 전위 차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값이 마이너스 70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이 더 마이너스다. 이렇게 일단은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더 마이너스입니다. 어느 정도만큼? 70mV 정도만큼 안쪽이 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평소 상태입니다. 평소 상태.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일까? 세포막을 경계로 극이 나누어져 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평소 상태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벗어나 탈분극인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놨다고 해서 안쪽에는 양전하를 띈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안쪽에는 그냥 순수하게 마이너스고 바깥쪽엔 순수하게 플러스냐? 그건 아니에요. 안쪽에도 지금 양이온들이 아주 막 드글드글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벽이 있어요. 벽 안쪽 공간에 500원이 있다고 칩시다. 벽 바깥쪽 공간에는 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벽을 기준으로 안쪽은 바깥쪽에 비해 마이너스 500원이잖아요.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는 사실 돈이 있는 거야.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 대해서 안쪽을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값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게 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소의 분극 상태는 안쪽이 마이너스 70mV 정도의 값을 띠는 그런 상태로 세포막의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분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땀한땀 PPT로 그린 그림인데 일단 지금 분극 공부할 거예요. 분극 평소 상태 자극이 오기 전에 분극 상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동일한 점은 이 흰색 선이 세포막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세포막의 안쪽이니까 세포 내부 공간이겠죠? 내부 길쭉한 공간. 그다음에 그 바깥쪽은 다 외부 공간, 세포 바깥 공간.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 70mV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죠.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세포막에 휘황찬란하게 걸쳐져 있는 저 색깔을 띤 애들은 무엇인가? 궁금할 수 있죠. 자. 한번 얘네들의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노란색 타원으로 선생님이 설정한 얘네들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러면 얘네들은 무언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막 단백질인데요. 여기 막에 그냥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과시키는 애일까? 이름에 힌트가.

다 있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요. 나트륨은 나트륨이니까 나가. 다 내보내. 대신에 칼륨은 데리고 들어와. 칼륨 들어오세요. 나트륨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트륨은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칼륨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무조건 나가. 내보내. 칼륨 들어오세요. 뭐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건 뭘까? 뭘까? 데리고 들어와. 칼륨이겠죠. 왜? 나트륨은 무조건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칼륨 들어오세요. 나트륨 나가세요. 이렇게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일단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무조건 쫓아내고요. 칼륨은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다 보면 바깥쪽에 나트륨이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안쪽에 나트륨이 오히려 적을 텐데도 끝까지 찾아내서 추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려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진 않겠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하며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나트륨을 찾아서 밖으로 계속 퍼내는 역할을 하고 칼륨 이온은 계속 밖에서 얼마 안 남은 애들까지 다 끌어다가 계속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걔네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근면 성실하게 앞으로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계속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계속 어디에 쌓일까요? 계속 쫓겨나죠. 나가! 나가! 쫓겨나니까 안에는 점점 줄어들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을 거예요.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바깥쪽에서 높을 겁니다. 안쪽에는 적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칼륨은 밖에 있는 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계속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칼륨 이온은 어디 많을까? 칼륨 이온은 안쪽에 훨씬 많이 계속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상관없이 칼륨 이온의 농도는 밖보다 안쪽에 항상 높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안쪽에서 계속 쫓겨나기 때문에 안쪽보다 바깥쪽이 항상 높습니다. 그 정도의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많이 차이 났다가 적게 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농도가 뒤집히진 않는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얘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뭐 탈분극이 되더라도 계속 작동하고 있을 예정.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이 직사각형들은 뭔가?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칼륨 이온 펌프예요. 칼륨 이온 통로입니다. 통로. 자, 펌프와 통로의 차이는 이거예요. 얘도 막단백질이라서 얘를 통해서 이온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펌프는 내가 방향을 결정한다.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 내가 결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통로는 그냥 진짜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방향은 누가 결정해? 네가. 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에서 이렇게 통로가 열리면 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지에 따라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칼륨 이온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확산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항상 어디 많다고? 계속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안에 많다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분홍색으로 표현한 얘네들은 나트륨 이온 통로입니다. 얘도 통로니까 방향은 누가 결정해? 농도가 결정해요. 나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문만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확산을 통한 이동이라서 에너지 안 써요. ATP 소모 안 해요. 그리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갑니다. 나트륨 이온은 그럼 어디 많다고? 밖에 항상 많다고. 그럼 열리기만 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방향은 이렇게만 돼요.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 이건 어차피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분극 상황이잖아요. 이때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다 닫혀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거 중에는 일부 뭐 우리가 항상 원체 많으니까 뭐 다라고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닫혀 있는 것으로 기본값을 세팅을 하시면 돼요. 나트륨 이온 통로는 평소 공급 상태에서 닫혀 있다. 그럼 칼륨 이온 통로는 대체로 닫혀 있는데 몇 개, 여기서는 두개 정도만 표현해 볼게요. 몇개 항상 열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항상 열려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렸다면 칼륨 이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수만 있다. 항상 안쪽이 많기 때문에 통로가 길만 뚫어준다면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칼륨 이온이 그래서 항상 조금 새 나가는 양이 있어요. 요렇게.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근면성실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계속 밖으로 퍼내서 안쪽에 적게 만듭니다. 칼륨은 계속 잡아서 들여보내가지고 안쪽에 많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쪽에 칼륨 이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고. 근데 일부 칼륨 통로가 항상 열려있는 애가 있다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칼륨 이온은 밖으로 새어나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왜 안쪽이 마이너스인가? 왜? 왜냐면 칼륨 이온도 양전하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도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 양전하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안쪽을 어떻게 더 마이너스로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일 쉽게 설명,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세포 내부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도록 만들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그거 외에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자, 안에도 플러스가 많고, 밖에도 플러스가 많아요, 지금. 근데, 안쪽에 있는 플러스가 일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막전이라는 건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쪽도 플러스가 많고, 바깥쪽도 플러스가 많은데, 계속 밖으로 새어나가는 플러스가 있다면, 어디에 계속 더 많아지는 거야? 바깥쪽에 플러스가 어느 정도 더 많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일부 열려있는 애가 항상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밖으로 이동한 애들이 좀 생기고 바깥쪽에 플러스, 양이온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막을 경계로 바깥쪽이 평소에 플러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안쪽에 음전하를 띤 단백질로도 설명을 하고, 우리 교재를 보면 이온의 투과도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왜? 칼륨 이온이 좀더 투과도가 높은 거죠. 막을 경계로 나갈 수 있어. 근데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과도가 떨어져. 그래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방향만 주로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게 평소 상태 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 이게 평소 상태 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이제 일어나 줘야죠. 뭐가 오면? 자극이 오면. 자,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부위에 자극이 주어졌어요. 자극이 약하면 안 되고, 충분한 세기의 자극이다. 그걸 우리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탈분극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탈분극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하나 풀고 볼게요. 이게 바로 예제인데, 분극 상태에 대해서만 이해해도 풀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보면은 그림은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분극 상태에 한정해서 묶고 있다. A는 나트륨 이온을 2에서 1으로 운반한대요. 자, A가 나트륨 이온이 지금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걔를 2 부분에서 1 부분으로 이렇게 운반을 시킨다고 합니다. 나트륨. 근데 얘는 또 지금 1과 2가 있는데 1,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A라는 거는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설명했는데 걔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칼륨 이온도 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나트륨 이온도 이동시키고 칼륨 이온도 이동시키니까 A의 정체는 뭐다? 일단 얘는 나트륨 칼륨 펌프다. 펌프다. 그러면 얘는 항상 나트륨을 어떻게 한다고? 나트륨 나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쵸?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얘를 서럽게 만든다. 그럼 얘가 이동하는 곳이 바뀌겠죠? 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칼륨, 아이,

하는 쪽이 안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 원은 세포 밖이다. 그렇죠. 나트륨 쫓겨나는 곳이 바뀝니다. 나트륨 나가. 그러니까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2는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어디가 더 마이너스?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정도 더 이렇게 띈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가진 양이온이, 칼륨 이온이 새어나가는 양이 일정 존재해서. 그래서 바깥쪽이 조금 더 플러스,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2는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분극 상태에서. 맞는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D근. A를 통해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때 ATP가 소비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분극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탈분극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탈분극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자극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탈분극이 된다. 요렇게. 자, 자극이 왔을 때 그렇더라도 계속 작동하는 건 누구?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나가세요. 칼륨 들어오세요. 나트륨 나가세요. 칼륨 들어오세요. 요건 계속하고 있고요. 얘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열려 있는 칼륨 통로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통해서는 칼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일부 새어 나가는 애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소랑 다를 게 없죠. 다른 점이 딱 하나 발생해요. 누가 열리냐면 드디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닫혀 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쫙 열립니다. 이 자극 받은 부위가 쫙 열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트륨 이온 통로는 열어만 줘요.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농도가 결정합니다. 농도는 어디가 더 높지? 밖이 높죠. 나트륨 나가 하고 계속 쫓겨났으니까. 나트륨 나가 해서 밖에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통해서 안으로 누가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세포 내부로. 요렇게. 요렇게도 들어오겠죠. 밑에서도 들어오겠지.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면 안쪽이 급격하게 플러스 전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막전이 그래프에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게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막을 경계로 오히려 안쪽이 더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게 분극을 벗어났기 때문에 탈분극이라고 부른다. 이 전하의 분포가 뒤집힙니다. 이렇게. 안쪽이 오히려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탈분극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자극 받았어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세포 온몸으로. 그래서 안콽을 플러스로 오히려 이 뒤집어 버려가지고 지금 확실히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너 뭔가 자극 받았구나를 알수 있는 상태.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낸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사 표현했어요. 나 지금 자극 받았어. 의사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다음 자극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재분극이에요. 재분극. 재분극으로 갑니다. 자, 재분극으로 가려면 우리가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최종 목표 지점은 분극이죠. 그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아까랑 달라진 점이 지금 뭐지? 아까 처음이랑 달라진 점은 나트륨 이온이 안에 대거 쏟아져 들어온 거, 그거 하나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상황을 빠르게 원상복귀를 하고 싶으면 일단 얘부터 닫아줘야지. 이거부터. 열려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부터 닫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해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안에 들어와 있는 나트륨을 빨리 밖으로 빼내야 될것 같은데, 이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뺄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펌프밖에 없어. 근데 통로를 통해 들어온 거는 쏟아져 들어온 수준인데, 이 펌프를 통해서 나가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골라내는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펌프가 앞으로 금면 성실하게 계속 해줄 거고,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우리는 막전이라도 원래대로 맞춰주자. 원래 안쪽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럼 지금 안쪽이 플러스로 된게 너무 몹시 거슬리니까 안쪽을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자.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 여기서는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칼륨은 어디 많다고? 안쪽에 쌓여 있죠. 그렇죠? 안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밖으로 갑자기 쏟아져 나가요. 근데 얘가 지금 뭐지? 양이온이야. 지금 안쪽이 탈분극 때 안쪽이 플러스로 바뀐 게 지금 얹어놨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얘를 열어가지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칼륨 이온을 밖으로 뺍니다. 요렇게. 요렇게 빼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니까, 지금 이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은 거고,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점점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분극처럼 안쪽은 마이너스인 기분, 바깥쪽은 플러스인 기분을 느끼게 할수 있어요. 물론 처음이랑은 다르지. 왜? 나트륨 이온은 아까보다 좀더 들어와 있고, 칼륨 이온은 아까보다 좀더 나가 있으니까. 그건 누가 해결해 주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걸 바꿔줄 거예요. 에너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분극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 흥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여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분극 상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분극일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극을 받으면 탈분극이 되면서 뒤집힙니다.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재분극에서 칼륨이온 통로를 갑자기 열어주면서 일단 플러스인 거 밖으로 빼. 안쪽에는 플러스 밖으로 빼. 그러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인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최종적으로 원상복귀 해준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요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어서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할 테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풀어서, 좀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랑 같이 또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 입문편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소개했었죠. 12강, 13강의 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선생님이 요 우리 강좌 공지사항에다가 요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기억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지사학의 법칙 가지고 암석의 연령, 지층의 연령 알아보는 거 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조금 암기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의 맥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자, 우리가 이 9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구과학 전체 범위 중에서 제일 암기적인 요소가 좀 많은 부분, 그리고 때로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요소들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가지고 온 건 뭐냐면 지질시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지질시대는 크게 누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누대 안에는 대로 세분이 또 되고요. 이 대 안에는 기로 또 세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

일단은 단위로서 가장 큰 단위는 누대, 그 다음 대, 그 다음 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누대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중에서 현생 누대 같은 경우는 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대 안에 들어있는 기 단위까지도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시생 누대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원생 누대인지, 그 다음에 현생 누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요 시기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시생 누대는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 약 15억 년. 원생 누대는 25억 년 전부터 5.4억 년까지 약 20억 년. 대략적으로요. 그다음에 현생 누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5.5억 년 정도. 5.4억 년 정도인데 그중에서 구생대라고 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3억 년 정도. 중생대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2억 년? 조금 못 미치죠? 그 다음에 신생대는 뭐 1억 년도 안 되는 기간.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암기해야 된다. 아셨죠? 뒤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온거 뭐냐면, 현생누대에서 이 지질시대에 우리가 이해를 할때 어떤 식으로 생물들이, 번성한 생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질시대에 나타났던 어떠한 특징적인, 우리가 보통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번성동물,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성식물, 이렇게. 그래서 보면, 고생대는 무척추동물,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가 번성을 했어요. 중생대는 파충류가 번성을 했어요. 신생대는요, 포유류가 번성을 했어요. 동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진화된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기관이 발달한 동물들이 나온다. 아셨죠? 이런 관점 가지시는 거고. 식물,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고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생대는 거시식물, 뭐 소철, 소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생대는 속시식물. 식물 입장에서도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좀더 진화된 관점으로 봤을 때 진화된 식물들이 나오는구나. 아셨죠? 그 다음에 고생대의 표준어석은 삼, 엽충, 필, 석, 갑, 주어, 방, 주충. 요거 반드시 암기. 아셨죠? 삼, 필, 갑, 방. 암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시조새, 암, 공, 시. 반드시 암기하시는 거고요. 신생대는 화, 매. 화폐석, 매머드. 됐죠? 여기서 삼엽충이 먼저, 제일 먼저 번성을 시작해서 고생대 같은 경우는 고생대 끝자락까지 삼엽충은 쭉 살았다. 그 다음에 필석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갑주어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방추충 번성했어요. 약간 이런 맥락으로 가시는 겁니다. 뭐 신생대 같은 경우도 화폐석이 출현을 해서 먼저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폐석 멸종. 뭐 매머드 출현해서 번성. 이런 순서대로.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아, 고생대 같은 경우는 판계 형성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학적 큰 사건이 있었구나. 언제냐면 고생대 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 그 다음에 중생대는 판계와의 분리가 있었다. 고생대 초에 분리가 있었다. 뒤에 한번더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암기적인 요소기 때문에 미리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한번더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의 맥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얘기하려면 화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그다음에 환경은 어땠는지를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셨죠? 자, 화석이라고 하는 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활동 흔적이 보존된 것. 유해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흔적들도 화석이 될수 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공룡의 발자국. 발자국도 화석이 될수 있다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 자, 생물체가 죽은 후 분해되기 전에 퇴적물 속에 묻혀야지만 화석으로 보존될 수가 있다. 아셨죠? 분해가 싹 되고 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무엇인가가 보존돼야지 화석이 될수 있다. 이런 관점. 자, 화석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죠. 표준화석의 포인트는 뭐죠? 포인트는? 표준화석의 포인트는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층에서 표준화석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지질시대야? 라고 하는 게 특정이 된다. 포인트. 시상화석은 시대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엇을 반영하느냐? 환경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시선

시상화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시상화석이 나오는 지층은 어떠한 환경에서 표적되었어? 그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표준화석은 지질시대 중 일정 기간에만 번성했다가 멸종.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나오면 그 기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시대에 대한 정보. 자, 표준화석이 될수 있는 생물의 특징은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특정한 기간. 그 다음에 그 특정한 기간이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넓은 곳에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화석이 나왔어? 그럼 어떠한 시대야? 이 지층은. 이제 이런 정보를 주는 거. 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한 생물의 화석. 그러니까 시상화석이 나옵니다. 그럼 환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이 환경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대를 거스르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한 환경,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 요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했을 때꼭 기억하셔야 될 거, 고생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한번더 얘기할게요.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그 다음에 뭐죠? 시조새.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 꼭 기억하시고요. 시상화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사리가 있고요. 산호. 아셨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고생대에 등장을 해서 계속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종이에요. 아셨죠? 자, 고사리라고 하는 건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 산호라고 하는 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아셨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러니까 산호화석이 나온다? 그 지층은 이런 환경이었다. 고사리 화석이 나온다? 그 지층은 이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석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 이제 조금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거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크게 누대, 그리고 그 누대 안에 대, 그리고 그대 안에 기가 있다. 자, 시대, 시생대라고 하는 건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15억 년 정도. 대략적인 거예요. 원생누대라고 하는 건 25억 년 전부터 5.4억 년 전까지니까 대략적으로 20억 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네. 자, 그다음에 현생누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이 현생누대 안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고요.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전 캄브리아 기로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 고생대 시작. 그다음에 쭉 가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고, 이때부터 중생대 시작. 그다음에 0.66억 년, 즉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리고 그때부터 쭉 신생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요 기간을 좀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원생누대, 고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중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신생대는 언제 시작해서 쭉?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숫자들을 암기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해요,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딱딱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합니다.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원이요. 깜짝 놀라지. 옷이 6,600만 원이면 너무 깜짝 놀라야 되죠. 자,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년이요. 얘가 6,600만 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2.5억 년이 되는 거고, 얘는 5.4억 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원이요. 아셨죠? 요 기간, 요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도 아셔야 됩니다. 현생대 같은 경우는. 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까지.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까지.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까지인데, 요 기를 아셔야 돼요. 암기 요소예요.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암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좀 직관적으로 또 암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암기 방식을 좀 만드셔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요 표를 포스트잇에다 적어 놓은 다음에 책상에 딱 붙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 공부 끝난 마무리에 한번또 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 아셨죠? 반복으로. 자, 이렇게 갑니다. 캄, 캄, 컴 하고 오실 때 석탄, 페트를 주라. 108, 넷, 숫자 4. 아셨죠? 이렇게. 캄 하고 오실 때 석탄, 페트, 주라, 108, 넷, 넷, 숫자 넷, 4.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까지도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된다. 출제 요소기 때문에.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질시대에 대한 포인트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질시대 기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지질시대 기후.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기후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기후, 과거의 기후를 고기후. 우리가 최근의 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어떠한 일기 요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기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특히나 고생대, 그 전에 성칸브리아 시대, 그죠? 그런 시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화석을 통해서, 화석 분포를 통해서 기후를 좀 추정하는 건데,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지질시대, 신생대라고 한다면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빙하코어라고 하는 거. 자, 빙하코어를 연구를 하면요, 신생대 기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구가 가능하다, 분석이 가능하다. 아셨죠? 자, 빙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빙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려서 쌓여요. 쌓여서 엄청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빙하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빙하는 눈이 내려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예요. 아셨죠?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빙하라고 하는 건 눈이 내려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라고요. 이 얼음 덩어리를 뚫습니다. 뚫어요. 꽝 뚫어서 이렇게 얼음 기둥을 추출해내면, 우리가 추출해낸 이 얼음 기둥을 뭐라고 부르냐면 빙하코어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 얼음 기둥을 빙하코어라고 해요. 그럼 이 얼음 기둥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 자, 눈이 내려서 쌓여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됐다. 그러면 이 코어,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얼음 덩어리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엇인가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해석해 낼수 있는 거고, 이 윗부분에 있는 이 얼음 덩어리는 비교적 최근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 코어를 연구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를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코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무엇을 연구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화산재 같은 거. 여기에 화산재가 들어있어. 그럼 뭐예요? 화산 폭발이 제법 비교적 크게 나타난 거지. 그리고 그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지. 그럼,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고위도 지방의 빙하에 화산재가 남을 정도야? 그러면 그 시기엔 좀 온도가 낮을 수 있었겠는데? 화산재가 오랫동안 부유하면서 햇빛을 차단하니까?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는 꽃가루 같은 거. 아셨죠? 그럼 꽃가루가 여기까지 날려서 왔어? 그럼 꽃가루가 굉장히 꽃들이 많이 번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좀 따뜻할 수 있었겠는데, 이런 거죠. 불순물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공기방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요. 공기방울. 가장 대표적으로 공기방울에 대한 분석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지. 빙하 이 얼음과 얼음 중에 공기방울이 들어있는데, 그 공기방울 속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눈이 내려서 쌓이는 그 시기에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구나.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던 얘기예요. 온난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셨죠? 세 번째, 무엇을 연구할 수 있냐면 물 분자를 연구할 수 있다. 물 분자. 지금 그물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빙하라고 하는 건 눈이 내려서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는 H2O 맞죠? 이 H2O는 질량수가 18인 산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모두 다 H2O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산소 동연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번호는 똑같지만 질량수가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무거운 녀석이고,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녀석. 아셨죠? 자, 바닷물 속에는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얘가 더 많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 속에 있는 요 녀석들이 온난한 기후가 되면, 따뜻해지면 평상시보다 원래 무거워서 증발을 잘 못했던 요 녀석이 증발을 많이 하게 돼요. 평상시보다. 온난한 기후가 되면, 온난한 시기가 돼서 증발이 잘될수 있는 상황이 되면, 평상시에 증발이 잘안 되던 요 녀석이, 요 H2O, 18 이루어져 있는 요 질량수가 18인 요물 분자가 평상시보다 증발이 잘 된다고요. 그럼 평상시보다 이 녀석이 대기 중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 그 녀석이 눈이 되어서 떨어지면 빙하를 이루는 얼음
물 분자로 요 녀석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당연히 많죠. 당연히 얘가 많은 겁니다. 대기든 물이든 얘가 원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특정하게 온난한 기간이 되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얘의 증발이 좀더 많아진다고. 평상시보다. 그러면 평상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의 대기에 들어있는 물분자 속에 18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분자가 많아진다고요? 그럼 그 녀석이 눈이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면 이 빙하 속에서 특정한 시기에 물 분자 속에 18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 분자가 많아? 평상시보다 더? 그러면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는 따뜻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평균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상시보다 빙하 코어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속에 질량수가 18인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 분자가 많다. 아, 뜨거워서 증발이 찰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난한 기후였다. 평상시보다 오히려 얘가 더 적어. 평상시보다. 그러면 평균값보다 더 적어. 그럼 증발이 너무 안 됐네. 그럼 추운 시기. 아셨죠? 그래서 빙하코어에 들어있는 요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요 물분자를 가지고, 물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분석 결과가 꽤나 정확해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지. 빙하 속에서 연구했을 때는 18산소가 많네? 그럼 증발 많이 일어난 거지? 그럼 따뜻한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빙하가 아니라 물 속에 들어있는 해저 퇴적물 속에서 산소 동위원소비를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빙하 코어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랑 해석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시기는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기 중에 많아서 빙하에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엔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해저 퇴적물 속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평상시와 다르게 온난한 시기라고 하면 더 적어지는 거야. 빙하랑 반대.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 동위원소비 중요하다. 빙하코어 연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가 좀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자, 화석. 어떤 화석을 연구하면 좋아요? 시상화석을 연구하면 좋아요. 시상화석을 연구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화석화 되는 건데 이 고사리 화석이 굉장히 고위도에까지 발견이 돼, 고위도에서. 그러면 그 고위도까지 따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구가 온난했다는 거지. 요런 방식. 자, 지층의 퇴적물을 연구하는데 지층의 퇴적물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게 꽃가루 같은 거예요, 꽃가루. 자, 꽃가루. 지층에 꽃가루를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꽃가루가 고위도 지방에 있는 지층 퇴적물에서 꽃가루가 많이 나와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럼 뭐야? 꽃이 많이 고위도까지 번성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따뜻했다는 거지. 요런 방식. 그 다음에 나무 나이테 연구. 나무 나이테 같은 경우, 나무가 따뜻하고 습하면 성장을 많이 합니다. 성장을 많이 하면 나무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기율을 연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요 화석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꽤나 과거. 고생대, 중생대, 또는 뭐그 이전 시대. 아셨죠? 그 이전 시대까지 연구가 가능하지만, 요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대 정도의 기후를 알수 있다. 아셨죠?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질 시대의 기후를 좀 추정을 해볼 건데, 요런 식으로 기후가 변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것은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이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만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고생대는 추운 시기가 두번 있었구나. 그 다음에 중생대는 중간에 조금 추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17도 부근이었어? 현재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 정도 보거든요? 그건 그때보다 좀 높았네. 현재보다도 더 높았네. 그럼 이때는 별로 추운 게 아니야, 사실. 신생대 후반부에 굉장히 추웠네? 아, 그러면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두번 있었구나. 신생대에도 후반기에 빙하기가 있었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기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쭉쭉쭉 정리를 해서 암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뭘 많이 이해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리를 잘하고 반복해서 암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고생대의 시작이 캄브리아 기고, 캄브리아 기 이전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는 현생 누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가 있는데,

시생루대는 약 40억 년 전에서 약 25억 년 전까지야.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원생루대는 약 25억 년 전에서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야 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댁대 우리가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한 이유는 바다가 생명체 출현에 조금 더 적당한 환경. 바다 말고 육지는 자외선이 너무 세서 자외선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하기 어렵다.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을 해서 얘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였고 얘로 인해서 드디어 산소 기체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셨죠? 처음에 만들어진 산소는 물속에 많이 용해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공기 중, 그다음에 육지로 조금씩 조금씩 날아오는 누적되는 그런 상황.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남세균이 만들어낸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기억하실 것은 아, 시생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아셨죠? 그런데 남세균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요거 포인트. 자, 원생루대로 갑니다. 산소가 계속 축적이 되었고요. 자, 원생루대 초대륙 로디니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였다. 시생루대는 단세포, 원생루대는 다세포. 이 다세포 동물의 흔적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화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딱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동물군 사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돌처럼 생겼어요. 남세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얕은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물질 안에 퇴적물이 달라붙으면 이러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져. 그걸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한다. 시생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다세포 동물의 화석들 볼수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원생 누대 체크.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현생 누대로 갈 건데 현생 누대의 큰 흐름은 우리가 개념에 매겨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 동물은요 점점 진화적 관점으로 볼때 진화가 된 동물이 등장. 식물은요 점점 갈때 역시 마찬가지 진화가 된 동물이 등장. 고생대 표준화석은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암기. 그다음에 중생대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암기. 그다음에 신생대 표준화석, 화폐석, 매머드, 암기. 아셨죠? 고생대 판게아가 형성됐습니다. 언제요?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고 얘기했었고 요 판게아 형상과 같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많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많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될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서 같이 만들어진 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같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중생대는 이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고생대, 신생대와 다르게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고생대는 빙하기가 두 번, 신생대는 후반부에 빙하기 있었죠. 얘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생대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자, 양치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누구냐면요. 고사리.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녀석은 은행나무, 소철.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녀석은 단풍나무, 참나무까지 정리. 됐죠? 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자, 고생대 보면요. 대규모의 조산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멸종이 몇 차례 있었다. 대멸종이 총 3차례 있었다. 언제 있었는지는 뒤에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대멸종이 3번 있었다. 그 다음에 페름기 말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페름기 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고요. 이 페름기 말꼭 기억하실 것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페름기 말에 있었다. 자,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인데 이 중에 이 삼엽충이라고 하는 건 고생대 전 기간에서 생존하였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건 고생대 후기에 생존하여 번성하였다. 그 다음에 필석과 갑주어는 이 중간에. 아셨죠?

좋은 포인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필갑방, 고생대 삼필갑방 표준화석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기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드려볼게요. 자,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5억 4천만 년 전부터 대략 2억 5천만 년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쭉 가는 거고요.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순서 캄 오실대 석탄패까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캄브리아기는 우리가 삼엽충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엽충 굉장히 번성을 했고요. 해양 무척주 동물이 번성했다. 자, 오르도비스기는 필석의 시대라고 합니다. 필석 번성하였고요. 그 다음 이 시기의 특징, 어류가 출현합니다. 어류. 자, 실루리아기는요, 보면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다. 최초의 육상식물 또는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육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좀 진화를 하면서 지금 변화해가고 있었는데, 요 시기가 됐더니 육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어떤 면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달리 얘기하자면 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산소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졌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육지 상황이 좋아져서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실루리아기.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자, 대봉기라고 하는 것은 쭉 보시고요. 어류가 번성하였다. 그다음에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석탄기, 양치식물, 양서류, 거대 곤충이 번성하였고요. 파충류가 출현하였다. 자, 페름기, 말씀드렸죠? 판게아가 형성되었고요. 페름기 말에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 다음에 페름기,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는 겁니다. 이건 많이 봐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많이 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탄기에 양치식물이 번성하였죠? 요 양치식물들을 대표적인 녀석이 고사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매몰돼서 이 아이들이 땅속에 저장돼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석탄이 많이 만들어져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시기를 석탄기라고 부르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석탄, 우리 석탄층? 석탄이 만들어져 있는 층?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지층 대비할 때. 건층, 열쇠층 배웠잖아요. 그죠? 석탄층을 쓴다. 석탄이 잘 많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페름기에도 꽤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석탄을 만든다? 석탄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암기호서. 우리가 최초로 출현한 녀석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이에요. 오르도비스기는 어류. 실루리아기는 육상식물. 데본기는 양서류. 석탄기는 파충류, 페름기는 거시식물. 그래서, 자, 삼, 어, 육, 양파, 겉. 기억하셔야 돼요.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최초의 출현. 삼, 어, 육, 양파, 겉. 암기. 아셨죠?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와요. 이거 가지고 선후관계 비교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암기요소가 많다. 말씀드렸죠? 조금 지엽적인 것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생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말에 판기아가 분리되었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로 넘어가는 거죠. 트라이아스기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트라이아스기 말은 사실 중생대 초예요. 아셨죠? 초, 중, 뭐, 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중생대 초에 판기아가 분리되었다.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고생대, 신생대와 다르게 온난하였기 때문에 빙하가 존재하지 않았다. 빙하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빙하가 확장돼서 저위도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 빙하기가 없었다. 아셨죠? 보시면 되고요. 표준화석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인데, 자,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 전기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공룡도 거의 전기간, 중생대 전기간. 시조새라고 하는 것은 중생대 중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된다. 암, 공, 시, 표준화석.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 부분. 세부적으로.

이게 시작은 2억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백악기발. 신생대로 넘어가는 그 경계점은 0.66억 년 전. 6,600만 년 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하시고요.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생대로 가야 되겠죠. 신생대 보겠습니다. 자, 신생대에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 있다. 히말라야 산맥. 아셨죠? 히말라야 산맥,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만들어진 거. 히말라야 산맥 형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사기의 빙하기가 존재하였다. 신생대 후기에 이제 빙하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신생대 표준화석은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팔레오기 네오기. 팔레오기 네오기의 화폐석이에요. 그리고 사기의 매머드다. 아, 얘가 앞부분. 그 다음에 매머드라고 하는 건 사기. 좀 늦은 시기에 등장을 해서 번성을 했던 녀석이구나. 그러니까 얘와 얘가 겹쳐지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겹쳐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사기라고 하면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정리하시고, 물론 팔레오기의 시작은 언제? 0.66억 년 전. 즉,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가 시작돼서 쭉.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 신생대까지 정리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생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크게 많이 다뤄지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시험에 좀 나오고 있다. 어떤 거냐면, 대멸종이에요, 대멸종.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00만 년전 있고요.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5억 년 전, 4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삼엽충이라고 하는 녀석, 완종류라고 하는 녀석, 완종류라고 하는 건 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개. 아셨죠? 일종의 조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는 좌우 대칭이지만 얘는 약간 비대칭 조개.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고생대부터 삼엽충과 완종류는 다 지금 충분히 지구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삼엽충이 고생대 초에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다가 특정 시기가 되니까 사라져버린다. 아,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완전히 사라져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삼엽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생대 지층. 그러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 완종류라고 하는 것도 고생대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이 시기가 되니까 그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았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완종류를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양의 어떠한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삼엽충을 기준으로 봐도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는 완전히 사라졌고, 완종류라고 하는 녀석들도 환경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녀석들인데, 보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요 시기가 언제냐면,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시기예요. 여기 보면 생물과의 멸종 비율 있죠. 멸종 비율이 최대가 됩니다. 최대. 그 시기가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언제냐면 페름기 말이 돼요. 페름기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름기 말은 이 현생누대 최대의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 그 시기에 삼엽충 같은 녀석들, 그다음에 뭐 방추충 같은 녀석들은 다 완전히 멸종. 완종류 같은 녀석들도 굉장히 그 수가 줄어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보면, 이때도 꽤나 멸종이 컸죠? 이때도, 이때들은, 꽤나 멸종이 크게 일어난 시기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멸종 시기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멸종 시기는 우리가 크게 다섯 개를 다루는데,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다루는데, 얘가 이제 오르도비스기 말. 얘가 대본기 후기, 페름기 말, 그 다음 얘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 얘가 백악기 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뭐야. 고생대의 대멸종이 세 번이나 있었네. 이렇게. 뭐야. 중생대의 대멸종이 두 번. 신생대는 대멸종이 없네. 현재까지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고생대의 세 번, 중생대의 두번 있었네.

환생대는 아직 없네. 요런 포인트까지 기억.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 고생대와 중생대. 요 현계, 페름기 말. 아셨죠? 그 지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본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지구력 플러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누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시기에 멸종한 생물의 화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 단원에서는 화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물어봐요. 특히나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는 화석을 구분한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삼엽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세로로 볼게요. 요렇게 한 묶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세 개의 엽이 있는 존재. 세 개의 엽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삼엽충. 요렇게 얘기합니다. 삼엽충. 아셨죠? 그래서 삼엽충은 세 개의 엽이 나온다. 아셨죠? 삼엽충. 그리고 여기 발이 굉장히 많은 절지동물이에요.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 있네. 마치 앵무조개처럼 또는 뭐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화석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물어본다. 됐나요? 그럼 삼엽충, 암모나이트. 얘는 고생대 표준 화석이에요. 고생대 전기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중생대 표준 화석이에요. 중생대 전기관. 아셨죠? 현생 누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시기에 멸종한 생물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시기라고 하면 언제냐면 페름기 말이죠. 그러면 페름기 말에 멸종한 녀석은 누구? 삼엽충. 그쵸? 그 다음에 중생대가 넘어오고 얘는 번성이에요. 아셨죠? 자, 가와 나중 공룡이 번성한 시대에 번성한 생물. 공룡, 중생대에 번성했죠. 중생대에 번성하다. 암모나이트. 그러면 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봤고요. 그럼 우리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문제, 지구력 테스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세 개의 누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40억 년 전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시생 누대가 시작이네. 근데 쭉 갔더니 20억 년이 되기 전에 이쯤에 지금 지질시대가 바뀌었네요. 아, 그럼 일단 너는 시생 누대고. 여기의 경계는 25억 년 전이 될 것이고, 너는 원생 누대가 될 것이고, 보면 가장 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짧은 녀석, 너는 현생 누대가 될 것이고, 현생 누대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대략 5억 4천만 년 전이 될 것이고. 됐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농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높았다라고 되었는데, 자, 볼게요. 시생누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 여기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 남세균 출현. 그래서 이 녀석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산소가 바로바로 대기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일단 산소를 만들어내면 그 산소가 물 속에 용해된다고요. 물 속에 녹아들어가. 그리고 물 속에 좀 충분히 쌓이고 나서 그때부터 대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산소가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 아셨죠?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쌓였다. 충분히 쌓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이 오존층으로 하여금 자외선이 막히는 거고,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육지 상황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육상 생물이 출현.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가 언제 높았느냐? 산소의 농도가 높았어? 그럼 적어도 오존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산소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았다. 아니죠. B 시기가 더 높았다. 갈수록 산소의 농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세포 동물은 B 시기에 출현하였다. 원생 누대의 다세포 동물 출현. 그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에디아카라 동물군. 아셨죠? B 시기 하면 하나만 더. 비시기에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초대륙 로디니아의 형성과 분리. 아셨죠? 여기까지. 자,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C시기에 발생했다. 현생 누대의 페름기 말. 가장 큰 규모의

성을 대멸종 발생했다.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보면 그림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언제 출현했는데, 얘가 언제 멸종했는데, 얘가 언제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아셨죠? 암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로디니아의 형성 시작, 언젠데? 자, 우리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자면, 넌 원색 노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로디니아는 초대륙, 로디니아는 원색 노대. 물론, 조금 더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너 12억 년 전이구나.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지. 아셨죠? 러프하게, 거칠게 가면 원색 노대야. 구체적으로 좀더 가면 12억 년 전이야. 자, 대서양이 확장 시작됐다. 대서양 확장 시작이라고 하는 건 판게아가 분리됐다는 얘기인데? 판게아 분리는 언제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생대 초야.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트라이아스기 말이야. 이렇게도 갈수 있죠. 아셨죠? 자, 속시식물이 출현했어. 속시식물 언제 출현해요? 중생대. 중생대 후기. 중생대 후기에 속식물이 출현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악기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백악기. 아셨죠? 자, 매머드가 멸종했대. 매머드 멸종 언제입니까? 신생대. 신생대 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생대 제4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 일단 우리는 요 밑에까지 기억하는 건 지금은 조금 과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요 위까지. 원색노대야. 중생대 초야. 중생대 후기야. 신생대 후기야. 요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가 이 수준에서 공부를 하자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밑에도 따라간다. 아셨죠? 자, A의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언제예요? 고생대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실놀이야기까지 가야 되겠지. 근데 일단 고생대라고 한다면 요 사이가 되겠네. A 맞죠? 그다음에 B의 방추충이 번성하였다. 방추충의 번성. 방추충이라고 하는 건 고생대 표준어석이라고요. 삼필갑방. 그러니까 고생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B는 언젠데? 지금 중생대잖아. 그러니까 번성하였다 틀린 거지. 됐죠? 자, C의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라고요. 신생대. 신생대라고 한다면 신생대가 와야 되겠지. 근데 얘가 신생대 후기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은 팔레오기 네오기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까지 봤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 이렇게 출현 시기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아셨죠? 자,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대. 원색 노대. 원색 노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어류가 출현하였대. 어육 양파 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육 양파 겉. 그러니까 고생대 초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가도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공룡이 멸종하였대. 그뭐 중생대 말. 일단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됐나요? 자,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거시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거시식물 화석이 발견되면 거시식물 출현 그 이후 쭉 맞나요? 거시식물 출현 언제? 고생대 말, 고생대 후기 가장 끝자락에 거시식물 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중생대 번성이잖아. 그러니까 A와 B, A와 B로 가자면 지금 여기는 고생대 초까지밖에 못 왔네. 그러면 발견될 수 없는 거지. 됐죠?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서양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판게아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고, 판게아의 분리는 중생대 초, 중생대 초. 요 사이에 중생대 초가 들어가느냐? 얘가 중생대 말이니까 중생대 초가 여기 들어가겠지. 맞는 거. 됐죠? C는 주라기와 백악기의 지질시대 경계이다. C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공룡이 멸종된 시기잖아요. 공룡이 멸종된 시기는 언제? 중생대 말. 중생대 말. 맞아요? 중생대 말. 그럼 중생대 말 다음에 나오는 건 누구야? 누가 나오는 거죠? 신생대가 나오겠지. 맞죠? 그럼 여기 보면 주라기와 백악기. 즉 여기 공룡 멸종은 중생대 말.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백악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C는 주라기와 백악기의 지질시대 경계가 아니라 백악기와 신생대 초에 누구나 팔레오기. 백악기와 팔레오기의 경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0: 국내 기업년 디귿 중에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질대 환경계 변화, 환경과 생물,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고요. 여기까지가 고체 지구의 기본적인 개념, 고체 지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지구력을 업해줄 수 있는 퀴즈, 선생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구력 업 퀴즈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고체 지구 완성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고체 지구 쭉 했던 내용, 문제로서 중요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고체 지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7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3회까지 박수현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왔죠. 이번 4회부터도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쌤이랑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9월 모평, 10월 학평 정도의 난이도라고 쌤이 한 줄 평을 작성해 봤습니다. 9월 모평, 10월 학평도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나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과 비유전 파트를 한번 난도 체크를 해보면 유전은 난도가 중상 정도이다. 그래서 아주 극상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이제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유전 파트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고 너무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점으로 난도 한번 체크해보면 별 5개가 이제 가장 난도가 높다라고 하면 4개 정도라고 쌤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수문항,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은 문항은 6번, 13번, 15번, 17번, 18, 19번.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13번은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6번은 방영구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문항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쌤이랑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생물의 특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나와 있어요. 갑오징어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피부의 색을 주변과 비슷하게 만들어 위장하면 먹잇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먹잇감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기에서 얘네들이 생물의 특성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꼭 물어봐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응과 진화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적응과 진화는요, 수능이나 모의평가 이런 데서 보면 항상 어떠한 식으로 이제 끝 마무리가 되냐면 무엇무엇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 나오면 적응과 진화의 예야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무엇무엇에 적합하다 한번 넣어볼까요? 먹잇감을 쉽게 사냥하기에 적합하다. 딱 성립하죠. 아, 이러면 적응과 진화에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먼저 골라놓고,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암실에서 눈에 빛을 비춰주면 둥근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한대요. 그때 이는 강한 빛에서도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최근 이에 착안해서 역광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는 W자형 카메라 조리개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볼게요. 비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예에 해당한다. 이 비가 무엇이었냐면 빛이라는 자극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하였죠. 아,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예다라고 바로 이렇게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C는 생명과학과 공학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같이 발달하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서 여기 C에 대한 내용은 생체 모방 기술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과학적인 내용과 공학적인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연계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보기 되겠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골라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물질 대사하고 관련되어서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ATP와 ADP의 전원 관계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에서 세포 호흡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역이 CO2하고 O2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포 호흡 하면 여러분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는데, 완전 분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O2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노폐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CO2하고 H2O라는 생성물이 생성이 되죠. 아, 그래서 이 노폐물에는 CO2와 H2O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요 에너지, 요것이 중요한 것인데,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열 에너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부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돼요? ATP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떠한 보기 선지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여기 보기 니은과 같은 가에서 과정 B가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보기 선지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B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TP하고 ADP하고 무기인산, 요거 이 사이에 전환관계가 나와져 있는 것인데, B 과정은 무엇이냐면 ADP하고 무기인산이 결합이 돼서 ATP가 생성이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요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B 과정이 세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보기 D은 맞는 보기다라고 이렇게 골라놓을 수 있겠네요. 다음, 반대로 ATP가 ADP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ATP라는 물질 한번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3개 연결된 거잖아요. 그치? 그때 이 고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하나 깨서 ADP가 되는 과정, 이 A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 바로 생명활동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역부터 가볼게요. 기역은 CO2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역은 O2였죠. 틀렸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 골격근이 수축할 때 과정 A가 일어난다. 그럼 골격근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생명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근수축에서 ATP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보기죠. 그래서 과정 A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까지도 쉽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가 동공 크기의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율신경이 뭐였죠? 그렇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그 둘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그림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인지를 맞춰낼 수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 그래프는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축, Y축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먼저 그림 가부터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뉴런하고 뒤에 뉴런, 즉 두 개의 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뉴런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 또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은 그냥 쉽게 앞에 뉴런이라고 표현할게요.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그럼 이건 뭐다? 부교감신경이다. 아, 그래서 이 둘은 부교감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그럼 기억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기니까 앞에 뉴런이 짧은 이 니은하고 디귿은 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두 개의 뉴런이고,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여기 쉽게 얘네들 그림만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교감, 교감 똑같은 글자 들어가는데 얘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잖아. 부자라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지? 그러면 앞에 게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부교감이다라는 거 고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이에요.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인데,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반면 여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여기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었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교감신경의 뒤에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아세틸콜린이야.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쉽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 동공 반사에 관여를 하게 돼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기량적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러면 교감 신경은 동공을 어떻게 해요? 확대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동공을 반대니까 축소시킨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나의 그래프에 함께 적용을 해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점점 커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지금 P1이라는 빛의 세기일 때는 동공의 크기가 크죠? 이때는 동공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테니까, 아, P1에서는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 상황이니까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의 말단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라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니은의 신경세포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교감신경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교감신경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척수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그러면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 동공반사를 조절하는 중추에 존재한다. 그게 어디였냐면 중간뇌였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개념을 메꾸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분에 기억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생명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해줄 때 주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P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P1일 때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억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적겠죠. 그러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그렇지 작다라고 해줘야 되죠.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작다로 고쳐주시면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기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간, 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콩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관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역 같은 경우는 폐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니은은 간입니다. 이런 그림들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곳이 콩팥이에요. 뭔가 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콩팥인데 이때 연결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A와 B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맥과 정맥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에요. 이 B는요 심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콩팥에 연결된 동맥 콩팥 동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콩팥 정맥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골랐으니까 보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폐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체 교환이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기역 맞는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보기 중에 하나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다음 보기 디귿,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A의 혈액에서가 B의 혈액에서보다 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콩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네들은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요소가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니까 나올 때 요소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니까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콩팥 동맥에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A의 혈액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말과 일치하는 거죠. 얘에서 많고 얘에서 적으니까 A의 혈액에서가 적다 맞는 보기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 니긋 모두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4단원에 들어가서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인 세포 주기하고 분열과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간은 어떤 유전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 티 스몰티인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대요. 아, 유전자형이 라지 티 스몰티구나.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쳐 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디귿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디귿시기래요. 여기래.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엇이 딱 보여요? 응축된 염색체가 보이죠. 아,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모양이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뿐이다? M기. 분열기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귿이 바로 세포 주기 중에 M기, 분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열기 전이 무엇이겠어? G2기.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S기, 기역이 지원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S, G2, M기를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볼수 있어요? 중기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요 A하고 B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예요. 그치?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염색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상동 염색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기 기역에서 기역 시기에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된다라고 했으니까 세포 주기 중에 간기 시기에는 핵막이 관찰되죠. 간기는 어디냐면 지원기부터 G2기까지가 모두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든 S든 G2든 어디가 나온든 간에 핵막이 관찰된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 시기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니은 시기는 S기니까 이때 DNA의 합성,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이제 디귿 B에 스몰 T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염색체 A에는 스몰 t가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A에는 스몰 t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염색 분체잖아요. 복제됐어야 되니까 스몰 t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B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괜히 동그라미 치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니까 대립 유전자로 라지 t를 상동 염색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B에는 라지 t가 있어야지 스몰 t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B에 스몰 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기역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체세포 분열, 체세포 주기다라는 걸 알려주고서 보기에서 함정으로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디귿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이러한 함정 보기 많이 나와요. 얘네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라고 여기 주어졌잖아요. 근데 상동 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웃음은행이라고 했었던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해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크기가 동일한 20개의 방연구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이 방연구 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방연구 수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역과 니은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우선 상대자가 들어간 애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모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디폴트처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100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상대 피도에 E 하나가 이렇게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10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0에서 여기 16, 15, 21, 18 이거를 빼주게 된다면 요가 얼마나 나오죠? 30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 합치면 70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체수하고 출현한 방연구수가 주어져 있는데 개체수는 무엇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밀도죠. 왜냐? 면적분의 개체수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방연구 하나당의 면적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지금 20개의 방연구라는 것만 나와 있지 면적은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상대 밀도를 구하느냐? 이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출현한 방연구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연구수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할수 있지만 그걸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방연구수에는 이제 상대 빈도가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 지어서 한번 풀어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기역이 숫자가 좀 많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개체수랑 방연구수의 숫자가 주어진 게 B하고 D예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동그라미 친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보면 어떠한 그 숫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26대 16.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2로 나누면 13대 8이 될 텐데 얘는 46이랑 20이니까 2로 나누면 23대 10이거든요. 그치? 아, 그럼 비율이 안 맞잖아. 근데 8하고 16, 10하고 20은 딱딱 두 배로 떨어지잖아. 아, 그러면 이 방연구수하고 기역이 관련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연구수를 가지고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역이 상대 빈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연구수하고 상대 빈도가 몇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두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요 값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물음표는 12의 반이 될 테니까 6이 될 것이고, 요 A도 20의 반이 될 테니까 10이 될 것이고, 여기 물음표는 16의 두 배가 될 것이니까 30이다. 쌤 이거 맞나요?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보세요. 그래서 100이 나오면 제대로 구한 거죠. 10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수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의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니에는 자연스럽게 상대 밀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율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때요? 하나씩을 다안 알려줬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구하는 방식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쌤이 괜히 우스 문항이라고 한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막힌 친구들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합이 10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 주어진 물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X의 값을 더한 값은 10, 15, 39를 더한 값을 100에서 뺀 값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10하고 15하고 39를 빼면, 내가 39를 더하게 되면, 얘네들 64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그 100에서 64를 빼면 36이 나오겠죠. 이렇게. 3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네들이 이제 비율이 맞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B하고 D 부분을 더해봐야겠죠? 26하고 46을 더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 더한 값이 2분의 1, 반의 값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B의 값은 26의 반이다, 1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46의 반이다. 그러면은 2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하고 23 넣으면 36. 딱 나오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A의 개체수는 20이 될 것이고요. C의 개체수는 15의 2배니까 30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E의 개체수는 39의 2배니까 7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기 디귿처럼 우점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점종을 구할 때는 중요치라는 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요치는 어떻게 구한다? 네. 상빈이, 상밀이, 상필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한 값,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대략적으로 큰 값을 딱 찾았을 때, 가장 큰 값, 대충 보니까 얘야 하고서는 바로 우점종이 2다라고 골라도 되지만, 연습이니까 계산 한 번씩 해보게 된다면, A의 중요치는 38이 나오고요. 얘는 4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더하면 56. 그 다음에 얘는 61. 그리고 얘가 좀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101 이렇게 나오면서 우점종이 2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상대 밀도이다라고 했는데 상대 빈도였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A 더하기 B의 값은 23이다. A의 값은 얼마였냐면 10이었고 B의 값은 13이니까 더하면 23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연구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봤고,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하고, 구간 2에서는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했고, 구간 2에서는 휴식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A하고 B라는 값을 가려놨는데 이것이 체온하고 혈중 인슐린 농도 중에 각각 하나씩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세포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라는 건 열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동했을 때는요, 열 발생량이 커지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열 발산 양보다 커지겠죠. 자, 열 발산 양 바로 나와야 돼요. 얘는 우리 몸에서 뺏기는 열의 양,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열 발생 양이 증가를 하게 돼서 열 발산 양보다 커지게 되면 운동했을 때는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 B의 값은 줄어들고요. A의 값은 증가해. 아, A가 체온이 되겠군. 골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되겠군라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아, 그러면 인슐린 농도는 왜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혈중 인슐린 농도이다라고 했는데, A는 체온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간에서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봐요.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슐린의

역할을 쌤이 한 줄로 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무엇이었냐면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요거 한 줄만 기억하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자가 베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고요. 그럼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강조하려고 한 번 더 포글포글 이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니까 글리코젠이 합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언제가 높겠어요? 인슐린이 분비량이 많을 때, 이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T1이랑 T3일 때 인슐린 그래프를 보는 거야. T1일 때 인슐린이 더 높고 T3일 때 인슐린의 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글리코젠은 언제 많이 합성된다고요? 인슐린의 농도가 높을 때. 그럼 T1일 때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D는 맞는 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열 발생량분의 열 발산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T2하고 T3일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T2일 때는요, 체온이 상승하는 시점이에요. 상승하는 구간 중에 한 시점이고, T3일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구간의 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클 거고, 체온이 낮아질 때는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이렇게 비교 문장 나오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T2일 때 보게 된다면 아까 본 것처럼 열 발생량은 높고 분모는 크고 열 발산량은 낮다.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어떤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만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료 해석형 문제니까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거,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나방의 날개꼬리의 효과에 대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박쥐가 나방의 날개꼬리를 공격하다가 사냥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나방의 날개꼬리가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도요, 힌트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가설이에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 라면 가설이구나 라고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가설에 해당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나방 집단 A와 B를 준비하고 A에 속한 나방만 날개꼬리를 모두 제거했다. 아, 그러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날개꼬리가 없는 애들이네요.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제거를 안 했으니까 날개꼬리가 존재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각 집단에 각각 박쥐를 풀어줬어요. 포식자인 박쥐를 풀어줬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집단 1과 2에서 박쥐에서 잡힌 나방의 비율을 봤더니 그림과 같았대요. 아, 2에서보다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1과 2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것인지 고르려면, 1과 2가 A와 B 중에 누구인지 고르려면 결론까지 봐야 돼요. 나방의 날개꼬리는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가설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개꼬리를 가진 애들이 잘 잡아먹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아먹혔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개꼬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날개꼬리 없는 애 누구였어? A였잖아. 그래서 여기 1번 집단이 A가 되는 것이고 2번 집단이 B가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니은은 조작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작변인이랑 종속변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작변인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줬냐면 요 날개꼬리를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이걸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날개꼬리의 제거 여부가 조작변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값이다. 결과값은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속변인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기 디귿, 1은 A다.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이제 4단원 파트에서 슬슬 난도가 올라가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색체에 그림을 주고서는 여러분들이 같은 종인지, 그 다음에 핵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입니다. 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핵상이 EN인 동물의 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A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때 A는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 하나이다. 이거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조건이 중요한데, 가나다라는 서로 다른 개체 ABC의 세포 중에 하나이고, A와 B는 성이 같대요. 그리고 B와 C는 같은 종이랍니다. 그럼 B하고 C가 같은 종이라는 말은 A하고는 다른 종이라는 것이고, A하고 B가 같은 종이다. 요 정도만 쌤이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 같은 종이고 누가 다른 종인지 그림을 보면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무엇이냐면 핵상을 써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가에서 핵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양 크기가 같은 애들이 쌍을 짓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핵상이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이죠. 그럼 누가 EN입니까? 이렇게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E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E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염색체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같은 종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하고 나를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죠. 그치? 아, 그러면 가하고 나는 다른 종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니까 얘는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아, 얘네들은 같은 종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럼 얘는 다른 종이야. 그리고 나서 가, 라를 보니까 요렇게 크기가 큰 염색체와 요렇게 작은 염색체가 모양 크기가 똑같네. 아,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ABC 세 개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체에 두 가지 세포가 나와져 있는 것이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떠한 힌트를 사용해야 되냐면, 얘네들 성별이 같다 라는 걸로 이제 ABC를 가려내야 되는데, 먼저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성염색체 X와 Y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세포를 보니까 얘는 X든 Y든지 간에 총 염색체니까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니까 나머지 2개가 상염색체고 하나가 성염색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핵상이 N일 때 3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면 EN일 때는 당연히 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2개를 가질 건데, 지금 성염색체 2개가 생략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X 염색체와 와요. 그러면 X만 나타냈고 Y가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YY를 가져야 되는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A가 Y 염색체입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X 염색체 2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XX를 쓰는 순간 다의 성별을 알수 있죠. 다는 암컷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 염색체 가지니까 수컷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가 Y 염색체다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아, 얘도 X 염색체가 생략된 EN짜리 세포고 4 플러스 XY구나. 그럼 얘도 수컷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찾았어. 봐봐. 나하고라는 분명 다른 종인데 성별은 같아. 그럼 A하고 B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지금 아까 다른 성별인 다 세포가 암컷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나머지 하나인 C의 세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는 C의 세포이고 C는 암컷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A와 B는 수컷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은 종이니까 나가 B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라는 A의 세포가 될 것인데, 같은 종이, 가가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A의 세포다. 아, 그러니까 핵상이 EN인 세포에서 분열 과정에서 N짜리인 세포가 나왔는데 X가 생략된 세포구나, A의 세포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 A는 Y 염색체이다. 네, 맞죠? 보기 D는 가는 B의 세포이다라고 했는데 A의 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기 D은 A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수, 즉 Y 염색체의 수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가 이러한 세포일 거예요. EN짜리 세포 하나를 갖잖아요.
그리고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수. 염색 체수인지 염색 분체수인지 잘 봐야 되고 몇 분열 중기의 세포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건데 1분열 중기일 때는 핵상이 EN이에요. 그러면 C는요. EN일 때몇 개의 세포를 가지냐면 6개를 가져요. 염색 체수라면 1분의 6으로 6이 맞겠지만 염색 분체수니까 염색 분체는 1분열 중기 때 하나의 염색체당 2개의 염색 분체를 가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6개의 염색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까먹지 말자. 6이 12. 그래서 6을 12로 고치게 되면 이것은 틀린 보기. 그러면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나오면, 기역과 니은을 고르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찌저찌 맞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있는데 쌤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써보면 아 이런 문제 유형 내가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표가는 사람 ABC에서 티록신과 TSH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티록신 조절 이상의 원인 1, 2, 3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 ABC가 1, 2, 3 중에 각각 매칭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과다와 부족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티록신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이제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TRH가 분비가 되고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면 얘의 표적 기관이 갑상샘이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줄어들게 되고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원인 1, 2, 3에 의해서 이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1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하대요. 그러면 여기다 바로 넣는 거야.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해. 이렇게 쌤이랑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과다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는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줄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치? 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변했다. 표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대요. 간내의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TRH의 분비량이 과다한 상황이랍니다. 과다해졌더니 TSH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TSH 많아지면 티록신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유도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대요. 여기에 이상이 생겼어. TSH의 분비량이 부족해졌대.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얘가 줄었어?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증가시키겠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1, 2, 3가 ABC 중에 누구냐라는 거를 가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TSH가 과다하대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쓴것 중에 TSH가 과다하네. 화살표가 위쪽으로 된 애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2밖에 없어. 아, 그러면 A가 2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겠고 그때 티록신 어떻게 됐느냐? 올라갔어. 그치? 그러면은 기역이 과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매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아, 여기 C부터 볼게요. 이게 둘다 나와 있으니까. 티록신 과다, TSH 부족. 이거는 무엇이 있냐면 티록신 과다하고 TSH 부족. 이거 두 개잖아요. 그치? 여기 이게 딱 매칭되는 거 1번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로마 숫자 1이다. 그럼 나머지 B는 로마 숫자 3이 되는 것이고 이때 티록신하고 TSH가 둘다 부족하니까 니은이 부족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매칭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TRH의 표적 기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A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뇌하수체 전엽이란 말이에요. 얘가 A예요. TRH의 표적 기관. 맞네. 다음, A의 티록신 조절 이상 원인은 2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2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과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역과 니은은 하나는 과다, 니은은 부족이니까 모두 과다이다. 틀린 거죠. 그리고 쌤이 아까 여기에서 사람 1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원인 1, 2, 3고 그것이 사람 ABC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매칭하시면 됩니다.

는 바이러스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생 생물. 이걸 딱 떠올리고 바로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러봤더니 세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질병 B는 무엇이 될 것이다? 결핵 되는 거죠. 결핵. 그럼 나머지가 이제 독감과 말라리아인데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이렇게 곤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생 생물이죠. 아, 그러니까 이 나는 원생 생물이 되면서 C는 말라리아. 쌤이 말만 쓸게요. 자, 그러면 A는 독감이 될 것이고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겠네. 보기 갑시다. 보기 기억해서 A는 독감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다. 보기 니은.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는 A에 해당한다 라고 됐어요.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맞는 것이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생 생물이에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바로 가보죠.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과 니은은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성은 총이고 이름은 호순이, 총, 호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총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호흡량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기억이 바로 총 생산량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니은은 호흡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라는 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식물이 만들어낸 총 유기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총은 호순이니까 요 차이만큼은 무슨 값이 되겠어요? 순 생산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그래프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기 기억, 기억은 총 생산량이다. 바로 물어보네. 맞고 보기 니은,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대요. 니은 호흡량이니까 맞네. 이렇게 바로 고르시면 땡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출보기 선지예요. 맞죠? 자, 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우리 총호순에서 순생산량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피, 고, 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 고, 생, 낙,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피식량이라는 게 섭식량이잖아요. 초식동물의 섭식량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섭식량은 동화량 더하기 배출량, 섭동배가 되는 것이고 요 동화량에 호, 피, 자, 생, 호, 피, 자, 생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여기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틀린 것이다. 용어만 비슷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디귿. 순생산량은 구간2에서가 구간1에서보다 많다. 순생산량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 값의 차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간1에서는 이만큼이 차이가 날 때 구간2에서는 더 적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간1에서가 큰 건데 더 많은 건데 구간2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봤고요. 이제 또 우수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전달까지는 껴있지 않지만 전도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요 정도의 난이도가 거의 높은 난이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까지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표는 A의 P와 B의 Q의 역치상의 자극을 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A의 P, B의 Q라고 준 것은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극이 뭐 이제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알파벳을 썼다라는 건 다른 지점일 거야 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0: 4ms일 때라고 돼 있어요.
1: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0: 쌤은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4ms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총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 경과 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을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각 지점에서 다른 막전이 값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것인데, 지금 D2에서 D4까지는 로마 숫자 1, 2, 3으로 이렇게 가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 리엔디귿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이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값들은 요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보는 것인데, 막전이 값은요,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면 요 X축에 막전이 변화 시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내진 이 0, 1, 2, 3 ms이라는 것은 막전이의 변화 시간을 나타내준 것이고,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이 막전이 값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막전이 값을 결정해야지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30, 플러스 30이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플러스 30의 막전이 값을 가진다라는 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총은 이동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을 뒤에 썼을 때 2만큼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변했다라는 거야. 막전이가 2ms 동안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시간은 그 지점까지의 이동시간은 얼마라는 거죠? 2ms이다 라는 거죠. 왜?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4에서 1을 빼서 2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2 플러스 2, 인 지점이 이러한 플러스 30의 값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70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마이너스 70은 값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휴지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4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70은 그 중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일 때도 마이너스 70이다 라는 거 하나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동시간이 얼마예요?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될까요? 본다면 마이너스 80은 3ms일 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지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다. 그러면 이동시간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내가 기역 리엔디귿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로마 숫자 1, 2, 3이 어떠한 지점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극을 준 지점을 찾는 겁니다. 즉, A의 P와 B의 Q 지점을 찾고 나서부터 이제 뭐 속도를 찾던 어느 지점인지를 찾던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가려는 문제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힌트가 있는지라고 봤더니 별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대입이다. 막 이제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70 넣고 니은에다가 플러스 30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 연습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전이니까 이제 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극을 준 지점. 이러한 자극 지점에서는 이동시간이 얼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동시간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바로 막전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럼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이동시간이 0이라는 거는 4ms 동안에 막전이가 변해서 총 경과시간이 4라는 거죠. 그치? 0이면 4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시간이 4가 되는 거니까 요것처럼 그 자극을 준 지점은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A의 P와 B의 Q가 각각 다른 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을 다르게 줬으니까. 그러고 보여서 막전이의 값이 같을 수 있는 애들. 보니까 여기 A의 기역과 B의 1번 지점이 기역으로 같죠. 근데 여기에 기역이 또 있어. D1에도.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지점이니까 얘네 둘이 자극을 준 지점이 각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여기에도 있어. 아, 그러면은 A의 1과 B의 2가 각각 PQ가 아닐까? 또는 A의 1과 B의 3도 있잖아요. B의 3가 PQ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 기역이. 아,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기역이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면, 이 B의 D1과 B의 1과, 각각이 P와 Q Q 둘 중에 하나가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쌤 저는 기억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아니면 니은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쌤은 이렇게 접근해요. 우선 얘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 기억은 D1이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그치?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먼저 가정하고 시작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 70이다. 자극을 준 지점이다.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A에서 1번 지점이 마이너스 70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점에서 같은 막전위 값을 가진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을 뺀 나머지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일 텐데 같은 막전위 값을 갖는다라는 건 같은 거리만큼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A에서 D2, D3, D4가 1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같은 지점이 떨어질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면 D1하고 D4는 안 돼요. 얘는 한 지점 이렇게 얘가 2cm 떨어져 있는데 또 같이 2cm 떨어진 지점이 없고 D4도 마찬가지로 4cm 떨어진 지점이랑 또 4cm 떨어진 지점 같은 데가 없으니까 D2 아니면 D3 이 둘 중에 하나가 P가 된다. A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D2가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우선 속도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1이라고 한다면 2cm를 2ms 동안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총 경과 시간 4니까 2 플러스 2. 아까 플러스 2면 막전위 변화 시간 2면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0.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속도가 이제 얘가 1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6cm 떨어져 있으니까 6ms 동안 이동을 하니까 아직 도착도 못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A에는 기역, 니은, 디귿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80이 안 나오니까 모순이 생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쌤 그러면 속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가냐면 얘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1 1인 거 있었나요? 아까 여기에서 막전위 변화 시간이 1인 건 없었죠. 이런 막전위 값을 가지는 애가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과 위배된다. 아 그래서 D2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3가 P인 지점이다 이걸로 확정.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애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D1하고 D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1번은 D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1과 D4가 나머지 같은 지점을 준 지점, D1하고 D4니까 여기가 D4, 나머지 여기가 D2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역하고 디귿의 막전위 값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속도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4cm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만큼 가야겠어요? 얘가 속도가 4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너무 크고 속도가 2라고 봤으면 여기가 4cm 떨어져 있으니까 2ms만큼 이동할 것이고 막전이 2만큼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0. 그러면 D1일 때 플러스 30이니까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 여기 D4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0. 자, 여기 D2 같은 경우에는 2cm 떨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3 돼서 여기 D2가 디귿의 값이고 디귿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니은의 값은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구해냈고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다 구해내게 된 것이며, 그러면 여기 니은 B에서는요 누가 Q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막전위를 가지려면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D2가 Q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30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2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2cm를 2ms 동안 간 거다. 그래서 A의 속도는 2cm/ms, B는 속도가 1cm/ms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P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는 1 여기 D3 여기가 D3점 맞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흥분전도 속도는 2가 아니라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A가 3ms일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총 경과 시간을 3으로 줄였습니다.

0: AS3, AS3 지점이 어디냐면 D4예요. AS3까지는 가는데 2ms이 걸렸거든요. 아까 이동시간이. 그러면 2 플러스 1. 그러면은 1만큼 막전위가 변하니까 탈분극 시점일 거고, B의 원도. B의 원은 어디예요? B의 원은 D3. 자, D3까지도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1이니까 2죠. 자, 그러면 얘도 2 플러스 1이니까 1만큼 막전위가 변한다. 막전위가 상승하고 있는 탈분극 시점이다. 그래서 둘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역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3번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쌤이랑 13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14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에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까지 박용 선생님과 열심히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풀어보셨죠? 이제요, 선생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4회차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이 4회차 문제가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요, 우리 수능에서도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파트에서 역시나 이 모의고사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 자세히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이니까요. 우리 역시나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 가는요. 기후변화 요인, 기역만을 고려하였을 때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또 관측된 기온 편차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나가 좀 중요한데요. 약 25년간 관측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세 곳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농도를 나타냈는데 하와이와 남극 전 지구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재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EBS 정오표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남극이 얇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전 지구가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굵은 선이 남극이어야 하고요. 얇은색 실선이 전 지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풀 때는 그래도 답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대로 바꾼 다음에 풀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기역 보겠습니다. 가에서 1980년 이후에 기역만을 고려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만을 고려한 게 점선이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잖아요. 따라서, 아, 기억은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구나.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복이구나. 라고 간단히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A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과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관측 기온 편차가 우리 실선으로 나타나 있거든. 그래서 A 기간 동안 관측 기온 편차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 값은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요 그래프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확대되어 있는 곳을 잘 봐주시면. 자, 지금 점선이 하와이거든요. 점선이 하와이이고 굵은색 실선이 남극입니다. 요게 남극이에요. 그리고 요 얇은 실선이 전 지구예요. 자, 그럼 지금 디귿에서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 값은 누가 더 높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하와이가 최댓값이랑 최소값의 중간값을 따져보더라도 남극보다 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따라서 하와이가 더 크다라는 디귿까지 맞는 보기. 따라서 답은 5번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요, 기역, 니은, 디귿의 답을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걸 푸는 이유가, 지금 이거 수능 아니잖아요. 이 문제 맞춰서 끝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의 자료를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의 자료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 그것이 하와이건, 남극이건, 전체 지구이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하와이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즉,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극도 달라지고 있어. 남극도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둘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와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남극은 낮아요. 하와이가 낮아졌을 땐 남극은 높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까? 를 따져보면, 하와이는 북반구에 위치하지, 북반구. 남극은 남반구에 위치하죠. 아,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 계절이 반대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도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왜 달라지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작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여름철에는요, 이 식물의 활동이 활발할 거야. 따라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엔 높아지고, 요런 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극은 극지방이잖아. 기본적으로 식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식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별 차이가 훨씬 적은 겁니다. 근데 하와이는 식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계절별의 차이가 더 심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요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5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시면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것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가나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은하의 모양이 규칙적인가에 대해서 나가 X래. 아,
규칙적인 형태가 없구나, 너 불규칙은 하구나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이 있는가에 다만 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나선팔이 있는 나선은 하구나 라고 해줄 수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타원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하의 종류에 따라 은하의 특성을 비교할 때는요, 선생님은 이걸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하를 보았을 때 이 은하가 나타내는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색깔을 암기해 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특성들은 줄줄이 소세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나선 은하는 둘 다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부분과 파란색을 띠는 부분 둘 다 있더라 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색깔을 외우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은하에서 구의 형태, 둥근 구의 형태가 나오면 그거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구의 형태가 아니면 전부 다 파란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붉은색.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자, 그런 다음에 나선 은하는요, 구조가 좀 복잡했지. 중심에 있는 중앙 팽대부나 아니면 헤일로 같은 부분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붉은색. 그런데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 팽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원반, 나선팔은 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 이곳은 타원 은하에만 해당하는 성질 맞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전체 주계열성에 대해서 O형 주계열성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O형 주계열성이라는 건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잖아. 우리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을 띈다? 그렇지, 파란색을 띠겠지. 자, 근데 가는요, 전체적으로 붉은빛 띠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니까요, 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다에서 새로운 별은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O형 주계열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O형 주계열성은 질량이 되게 어때? 질량이 되게 크잖아. 질량이 되게 큰 별은 수명이 어때? 수명이 되게 짧아요. 수명이 막 천만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별이 전체적으로 은하가 파란색을 띈다는 건 수명이 짧은, 즉 나이가 젊은 별들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막 생성되고 있다는 거지. 별의 생성이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별은 어디에서 많이 생성되느냐? 성감물질에서 별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성감물질의 함량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하 중심부는요, 지금 붉은색이거든. 우리 붉은색은 성감물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별이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에서 새로운 별은 주로 은하 원반, 나선팔에서 생성이 될 겁니다.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에 이런 자료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점토로 우리 지층의 퇴적 아니면은 뭐 풍화침식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지점토 가부터 보겠습니다. 지점토 판 세 개를 수평으로 쌓았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았으니까요, 요거는 퇴적작용에 해당하겠다. 퇴적.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이렇게 퇴적된 것을 1번과 같이 중심부가 위로 볼록하게, 우리 위로 볼록 나오자마자 아, 이거 습곡 구조 중에서도 대사구조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 되시죠? 그리고 우리 습곡 구조가 생겼어? 여기에 무슨 힘 작용했다? 그렇지, 양옆에서 미는 힘, 횡압력 작용했구나. 요거 바로 떠올라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2번과 같이 구부러진 지점토 판의 위쪽을 수평으로 잘라버렸대. 아, 우리 지층이 깎여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풍화왕

침식작용을 받은 거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잘림 지점토판 위에 다시 새로운 지점토판을 수평으로 쌓았대요. 아, 우리 풍화침식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게 지층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구나.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불연속적인 경계면이 보여요. 이 불연속적인 경계면 부정하게 되겠지. 부정한 면이 관측돼요.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과 같은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장력이 작용해야 된다? 아니지, 우리 습곡은 양옆에서 미는 횡합력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 니은 보겠습니다. 다는 다가 지금 풍화침식 작용이었어요. 따라서 융기된 지층, 수면 위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되는 과정 나타내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그렇지. 지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지층과 하부지층의 지층에 지금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경사부정합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니은 디귿이 답이라서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이런 문제도 역시나 기출에서 많이 보았던 형태입니다. 특정한 사건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사이에 생긴 사건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 시대에 각각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로디니아가 형성이 되었대. 아,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된 건 판게아 이전에 있었던 초대륙이고요. 원색 누대지. 원색누대 중반 정도의 로디니아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러다가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된 산맥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판게아가 형성되던 고생대 말이구나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서양이 확장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 확장된 거잖아. 우리 판게아가 분리됐던 시기는 중생대 초반이죠. 중생대 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남극 대륙 주변에 있었던 인도 대륙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거. 아, 이거 신생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신생대 팔레오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이 B 기간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수능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생누대가 지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지만 시생누대는 언제부터가 시생누대야? 맞아요. 40억 년 전부터가 시생누대입니다. 요거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억 년까지가 원생누대였지. 25억 년부터 원생누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억 4,100만 년 전부터가 현생누대, 고생대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2억 5,200만 년부터 중생대,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은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생누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여기 가장 짧은 게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건 잘 알아요. 우리 현생누대 중에서는 고생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고요. 그 다음이 신생대예요. 이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헷갈려 하느냐.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비교할 때 시생누대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생누대가 약 15억 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가 거의 20억 년이 지속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원생누대가 실제로 더 길이가 긴 겁니다. 요게 우리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그러면은 이 기간들을 이 밑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원색누드의 한 중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고생대 말이잖아. 그럼 고생대 말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A인 거야. 자, 그리고 대서양 확장이 시작한 건 중생대 초거든. 그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니까 B 시기는 되게 짧겠지. 그리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초반으로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으니까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서 볼게요.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은 지금 고생대의 거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원색누대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요 B 기간보다는 훨씬 깁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B 기간에 속시 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출현과 번성을 잘 비교를 해 주어야겠지. 자, 일단 속시 식물이 출현한 건 언제예요? 맞아요. 우리 니은 정리해 볼게요. 속시 식물이 출현한 거는 중생대 마지막 기, 백악기입니다. 근데 속시 식물이 번성한 건 언제냐? 그 이후인 신생대에 번성을 했거든. 자, 그럼 니은 다시 보시면 B 시기는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야. 이때 속시 식물 출현 아직 안한 거예요. 중생대 말에 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 ㄷ입니다. C 기간에 매머드가 멸종하였다라고 했는데 C 기간은 지금 신생대 팔레오기, 이거 말 아니고 팔레오기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쓸게요. 팔레오기. 자, 그럼 팔레오기에는 아직 매머드가 등장을 안 했거든요. 매머드는 제4기에 등장해서 멸종했었지. 따라서 C기간 아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마그마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지역 A랑 B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그 조건 기역과 니은을 맨틀의 용융 곡선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 우리가요, 이 용융 곡선을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두 개의 물질이 용융될 수 있거든.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나온 맨틀이 용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틀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 바로 나와야 돼요. 아, 맨틀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두 번째로 대륙지각이 용융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강암이라고도 할수 있지.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용융 곡선, 맨틀의 용융 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거, 아래로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물을 포함한 거야, 안한 거야? 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이런 형태로 생기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맨틀의 용융 곡선이 되겠고, 요 점선이 지금 물을 포함했을 때 맨틀의 용융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때 이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휑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채워주려면, 자, 일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하 온도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지. 우리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의 온도도 높아지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의 용융 곡선은 사실 우리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 대륙지각은 맨틀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고요.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이때 기역과 니은이요, 지금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거든.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기역과 니은으로 되느냐? 자, 우리 깊은 곳에 맨틀 물질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맨틀 물질이 기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깊이가 얕아지는 곳, 압력이 감소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맨틀 물질이 상승할 때 기역과 같은 곳에서 우리 마그마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지금 맨틀 물질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맨틀에 물이 없었는데요.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진 경우가

니은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가의 그림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A가 발산형 경계 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네. 따라서, 기역이 A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는요, 섭입대입니다.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멘틀에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B가 니은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은 A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는 주위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작다.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었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요 밑에 고여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게 되겠지. 따라서 밀도가 작은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A와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물어보았어요. 자, 근데 지금 A와 B에서는 전부 다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었거든. 근데 우리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현무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 이하잖아. 따라서 요 값이 52%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60%보다 많다라는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고요. 이제 간단한 모식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림 상황을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판 A부터 D까지 나와 있는데 판 ABC는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D만 해양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고 있대. 마치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요런 관계이죠.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은 이때는 충돌형 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역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구. 무슨 해자일까? 이거 바다 해자예요. 바다에 있는 구,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대륙이랑 대륙이 충돌을 한 거거든. 그런데 바다에 골짜기가 생길 수가 없겠지, 없겠지. 따라서 해구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해구는 어떨 때 발달하더라? 맞아요. 우리 해구는요, 판이 섭입할 때.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판의 섭입은 아무 판이나 섭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대륙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구만 섭입할 수 있더라? 그렇지. 우리 섭입은요, 밀도가 큰 해양판만 섭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구는 바다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해구는요, 음양측시법 문제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거. 우리 해구가 골짜기잖아, 골짜기. 골짜기이기 때문에요, 수심이 되게 깊습니다. 우리 해구의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게요? 여러분들이 음양측시법 문제를 풀 때, 아, 수심이 6,000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아예 해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여기서 음양측시법 문제면은 우리 수심은 2분의 1 VT 요 공식 사용하잖아요. 이 값에다 수심을 넣어주면요. 그때 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8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그러면 아, 여기 해구구나. 아, 해양판이 섭입하는구나. 이렇게 연결 지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구 잘 알아두시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예요. 우리 발산형 경계는요. 그게 대륙판과 대륙판이건 아니면 해양판과 해양판 관계이건 무조건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앞에 봤던 문제처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었지. 멘틀의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디귿. 다 부근에서 섭입대는 C와 D 중 D의 하부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똑같이 수렴형 경계야. 근데 이번에는 판 D가 해양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양판이 있는데 수렴형이다? 무조건 섭입형 경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될거 디귿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지금 C가요, 대륙판.

판이에요. 대륙판 두껍지? D는요,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얇지? 자,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고? 얇은 게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우리 두 개가 만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누가 아래로 내려간다? 맞아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판이 지금 섭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지진은요, 판 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 지금 보시면 해양판이요, 이렇게 겉에도 존재하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서비평 연계에서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서비판은 해양판 위에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마그마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이렇게 대륙판 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반을 뚝 잘라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자른 거냐? 대륙판, 즉 밀도가 좀 작은 판이랑 밀도가 큰 판을 자른 거야. 봤더니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절반에 놓고 보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진앙도 다 분포하고 있지. 진앙은 지표면으로 올렸을 때 위치이니까.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부의 베니오프대, 섭입대가 위치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지. 또는 습곡산맥이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이지. 만약에 이게 해양판이었으면 호상열도가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섭입형 경계에서 두 개의 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판은 섭입을 하고 밀도가 작은 판은 섭입을 당할 거야. 이때 요란한 판, 즉 진앙이 분포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습곡산맥 또는 호상열도가 존재하고 하부에 베니오프대가 존재하는 이런 요란한 판은요, 항상 밀도가 어떤 판이더라? 작은 판이더라. 섭입을 당한 판이 요란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다시 봐봐요. 섭입대가 어디 하부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느 판이 더 요란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요란하려면 밀도가 작아야 돼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더 작은 판은 대륙판이 되겠지. 따라서 시의 하부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디귿 틀렸다.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심층 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봐보시면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모색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적도고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가 되겠고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되어서 아래로 침강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극 저층수, 남극대륙 바로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 아래로 침강하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남극 저층수보다 조금 더 저위도 쪽에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누굴까? 남극 중층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수계들 전부 다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해역 부근에는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해역에서 남극 중층수 침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침강이 더 우세한 겁니다. 용승 우세하지 않고요. 자, 니은입니다. A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주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중위도 지역이거든. 위도 30도부터 60도까지.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대기 대수는 편서풍이지. 편서풍은 서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생기는 해류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고요. 우리 남극 대륙을 한 바퀴 순환하죠. 따라서 이 해류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남극 순환 해류이더라. 따라서 남극 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비교.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심층수를 주고요.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라는 건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라는 걸 비교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B랑 C를 보시면 C가 더 아래쪽을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더 위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더 위고요. C가 더 아래예요. 그럼 우리 밀도는 누가 더큰 거겠어?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따라서 C 지점의 밀도가 더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는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라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온대적이한 문제인데. 일단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간은 어느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T1, T2 시각의 온대저기압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더라. 그럼 다음에 나는요, T2일 때 관측소 P, 여기에서. T2일 때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나타낸 것이더라. T1에서 T2 동안요, 전선 하나가 P를 통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T2일 때 관측소 P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텅 비어 있다는 건 구름이 존재한다, 안 한다? 구름이 존재하지 않고 맑다는 거예요. 맑은 날씨, 구름 없어. 맑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몸통의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더라. 바람의 방향 지금 요렇게 머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이더라. 따라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아, 남서풍 불고 있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풍속은 강하지 않습니다. 짧은 꼬리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속은 2m per sec 정도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기 기호로 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우리는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구역이 어딘지를 살펴주어야겠죠.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분포하게 되더라. 자, 이때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오더라. 자, 그럼 이 중에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T2일 때 T2일 때 P는 전선과 전선 사이에 위치했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1과 T2가 되는 사이에 전선 하나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전선이 어떻게 나를 관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우리 중위도에서 항상 부는 지상풍, 편서풍.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도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데 사실 P 지점은 혼자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가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데, 내가 느끼기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이 온대저기압을 동해서 서로 관통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이해됐죠? 얘가 사실은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 원래 온난전선 앞쪽에 있었어. 그러다가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선이 먼저 통과하냐?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더라.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더라. 그래서 전선의 통과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 T2일 때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T1일 때가 요 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T1에서 T2 동안은 온난전선이 통과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간 동안 P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 T1일 때는 남동풍이 불었거든. 남동풍이 먼저 불었거든. T1일 때. 그러다가 T2일 때 남서풍이 불었거든요. T2일 때 남서풍. 그럼 이게 바람의 방향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복이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할 말이 있는 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이랑 태풍이 관통할 때 항상 풍향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온대저기압 태풍 둘다 저기압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는요. 사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자, 기억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해요. 근데 이 저기압은 사실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통과하는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거. 저기압이 통과할 때 오른쪽에 있는 지점 그리고 저기압이 통과할 때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저기압의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항상 저기압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가 저기압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변해야 되겠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곳은요, 바람이 이렇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지점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할 때 P 지점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지금 저기압의 중심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온대저기압이건 태풍이건 저기압이기만 하다면 지금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고요.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T1일 때 저군용 구름. 자, T1일 때는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이고요. 온난전선 영향을 받을 때는 저군용이 아니라 층운용 구름이 발달하겠지. 니은 땡. 자, D긋 잘 봐두세요. 성공의 전선면 나타난다.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자,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리가요, 상공의 전선면, 이거 진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우리 전선의 상황을 좀 봐줘야 돼. 이거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전선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전선이라는 건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전선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가벼워?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거든, 요렇게. 그래서 전선면은요, 항상 찬 공기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면에 따라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길 거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상공의 전선면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랑 동의어라고 볼수 있느냐? 찬 공기 구역이니? 라는 걸 묻는 거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왜냐? 상공의 전선면이 있으려면 전선이 위치하는 곳 중에서 찬 공기 쪽에서만 전선이 위치할 수, 상공의 전선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요것은 구름이 껴있거나 비가 내리는 구역이니? 이거랑 또 동의어입니다. 왜냐? 상공의 전선면이 있어야지 그 전선면에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수 있거든. 자, 그럼 디귿 한번 다시 봐봐요. T2일 때 P에 찬 공기 구역이니 또는 구름이나 강수가 내리는 구역이니?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구름이 있어, 없어? 구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찬 공기 구역 아니구나. 상공의 전선면 없구나. 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9번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A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도가 큰 차가운 플룸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B는 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 요거 지금 뜨거운 플룸이구나, 가벼워서 위로 뜨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기억 볼게요. A는 같은 깊이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차가운 플룸이니까요. 온도가 더 낮은 겁니다. 니은입니다. 비는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뜨거운 플룸은 열점에 의한 화산섬 형성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열도가 되겠지.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기억의 물질은 대부분 부분 용융 상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은요. 상부 멘트

0: 그리고 여기 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1: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사실 이게 원일점의 상황인지 근일점의 상황인지 사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워주셔야 되느냐? 원일점일 때, 이거 아직 안 외우신 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북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남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겨울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0: 북반구 연교차가 작고요. 남반구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랑 멀때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된다. 근데 혹시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계절을 판별하는 방법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북극과 남극이 그 반구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양 방향이잖아. 북극은요, 중심에서 태양 방향 쪽으로 기울어졌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졌죠. 그러면 북반구의 전체 계절 여름이 되는 거예요. 계절 판별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남극은 태양을 등지는 쪽으로 기울어졌잖아. 그러면 아, 나 태양이랑 등질래, 추워질래. 남반구 전체 계절이 겨울이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지 않았더라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런 다음에 나는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세차 운동도 고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ABC식이 현재가 있잖아요. 이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미리 좀 해주는 편이에요. 해주고, 지금 보니까 세차 운동을 고려를 해야 돼. 우리 세차 운동의 주기는 2만 6천 년. 그러니까 2만 6천 년에 한 바퀴 360도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에서 2만 6천 년 전으로 갔어. 그럼 이건 사실 현재랑 똑같은 거지. 360도 돌았다는 건 그냥 현재랑 같은 상태. 그런데 13,000년. 요거는 360도의 절반이니까 180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현재와 반대가 될 겁니다. 반대. 자, 그런데 13,000년에서 26,000년에 더해주면 39,000년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경사 방향이 반대라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이런 문제는요, 보기에서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A 시기의 기억이라는 건 기억은 지금 북반구 중위도, 그러니까 북반구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거든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잘 하려면, 남중고도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 남중고도를 알기 위해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선생님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체크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남중고도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다르더라. 당연히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남중고도가 높겠지. 근데 만약에 계절이 같을 수도 있잖아. 계절이 같으면 그때는 경사각을 비교해서 남중고도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순서예요. 계절 면적 판별. 근데 계절에서 판별이 안 되면 경사각으로 가줘야 된다. 이게 벌써 남중고도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A 시기라고 했어요. A 시기는요, 현재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 시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북반구는 현재 원래 원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 계절이 반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현재 원일점에서, A 시기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될 거야. 그러면 근일점에선 여름이 되겠지. 어머나, 우리 계절이 다르면 남중고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계절이 다르네. 근일점에서는 여름, 원일점에선 겨울이네. 그럼 당연히 근일점일 때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복이구나라는 걸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원일점이라고 딱 정해줬어. 원일점에 위치할 때, 니은에서의 평균 기온. 니은은 지금 어디냐? 남반구예요. 니은 지금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를 대표하는 거. 남반구. 남반구에서의 평균 기온은, 자, 이것도 봐봐요. B시기랑 C시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시기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겨울철이야. 겨울철. 근데 C시기는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거든.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여름철이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계절이 달라져 버리니까 기온, 무조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디귿도 봐봐요. 가에서 밤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밤의 길이 이것도 똑같아. 결국엔 계절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밤의 길이가 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판별 안 되면 그다음에 경사각을 봐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 북반구랑 니은 남반구를 물어보았거든. 근데 지금 북반구 여름이고요, 남반구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밤의 길이는 여름이 더 짧은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에서 경사각, 요 자료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함정이야. 경사각을 문제에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어.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도 여름과 겨울만 판별해도 남중고도 평균 기온 밤의 길이를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것과 닮은 꼴 문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추가 자료를 보시면, 자, 자료를 봐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문안 코드 있습니다. 우리 문안 코드 이거 진짜 좋은 게 EBS 너무 잘돼 있는 게 그냥 검색만 해요. 문안 코드 검색하면 자료도 다 나오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요. 해설 강의까지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진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료가 되게 비슷해요. 자전축의 경사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경사방향, 세차운동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의 요소를 고려를 해 주어야 돼. 근데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절만 비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요, 계절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기온의 연교차도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현재랑 같을 때랑 현재가 반대일 때만 봤잖아. 근데 지금 A랑 C 시기를 보면 현재랑 같거나 반대가 아니라 90도 회전, 270도 회전했을 때의 상황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가는 지금 딱 보니까 뇌우에 무슨 단계예요? 이제 막 구름이 송글송글 생기고 있는 상승기류만 발달한 적은 단계이구나. 아, 아직 강수현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박이 잘 생기려면요, 가장 포인트는 계속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을 반복해야 돼. 근데 우리 아래로 하강하던 게 다시 상승하려면 상승 기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승 기류를 잘 받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구름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의 온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래로 내려가던 게,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박이 잘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적은 단계에서 구름이 계속 성장하면서 키가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온도라는 건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지니까요,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게 될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나에서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우박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지. 우박의 크기가 커지려면 상승하강, 상승하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층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되더라. 니은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주로 한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하층의 온도가 높아야지 우박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상승 기류가 강해야 돼. 근데 겨울철은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는 우박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럼 한여름은 어떨까? 한여름에는 우박의 크기는 커질 수 있어. 근데 내려오다 너무 더우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우박을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따라서 답은요,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기역과 니은 별의 지금 상대적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둘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이고, 보니까 기역은요, 우리 요렇게 곡선을 이쁘게 이어주시면 람다 맥스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0: 니은도 곡선을 예쁘게 이어주시면, 흡수선이 잘안 나오게 이어주시면, 람다맥스의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렇게 보았을 때, 람다맥스가 기억이 더 짧거든. 그럼 우리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잖아. 따라서 표면 온도가 기억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주계열성이니까요.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 크고, 광도 크더라. 그리고 수소를 연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짧더라라는 이 주계열성의 특성은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 표면 온도가 기억이 더 높으니까요.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더라. 둘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질량은 표면 온도가 높은 기억이 표면 온도가 낮은 니은보다 크더라. 자, 그러고선 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A와 B가 기역과 니은 중에 각각 하나래. 근데 반지름이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다며. 그러니까, A 너가 기역이구나. B 너가 니은이구나. 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보겠습니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거나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역 보시면. 우리가요, 연속 스펙트럼은 요렇게 부드럽게, 하나도 곡선이 뭔가 빠진 곳 없이, 이가 빠진 곳이 없이 쭉 연결되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여기에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졌다는 거지. 쑥쑥 빠진 부분이 있는 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은 특정한 파장에서만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자, 이때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흡수가 많이 돼야지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거잖아. 그러면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건 아래로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흡수가 많이 된 거겠지.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그럼 이건 흡수가 덜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더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겁니다. 방출선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방출이 된 거랑 이만큼 방출이 된걸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둘다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기역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은 훨씬 더 약하게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래쪽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색지수는 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높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가져야 하잖아요. 따라서 이 색지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P도요. 기역이 니은보다 A가 B보다 더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로 색지수는 적절하지 않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기역은 A다라는 거 우리 이미 판별했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더라. 답은요, 지금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중간에 우리 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풀어볼 내용에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내가 막혔던 부분 어디에인지 체크해 두셔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실 때,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막혔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라는 거 훨씬 더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내용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막힌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13번 문제 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0: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1: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0: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1: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생태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쭉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전체는 이제 생태계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장곡선, 생존곡선 얘기했고요. 방영구조사 관련된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우리가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리고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고요. 물론 방영구조사랑 같이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러한 문제를 좀 풀고요. 이제 물질 순환과 우리 에너지 흐름 파트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41번까지 했고요. 이제 42번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포식과 피식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발문 보시면 어떤 지역에서 늑대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 늑대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사슴의 개체수와 식물 군집의 생물량 변화다. 그랬어요. 식물 군집의 생물량 변화, 사슴 개체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표는 가와 나시기 동안 이 지역의 사슴과 식물 군집의 상호작용, 사슴과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와나는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한번 볼까요?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하여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식물 군집의 감소로 사슴 개체수 감소. 그죠? 2네요, 2. 그죠? 이 말에 대한 설명은 2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슴 개체수가 증가하여, 사슴 개체수가 증가하여, 그죠? 그래서 식물 군집의 생물량이 감소했다. 얘가 많이 이제 식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사슴들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건 1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 개체수의 식물 군집이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데, 늑대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늑대는 포식자니까. 그죠? 늑대 개체수를 이제 인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사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됐고 기억번 가는 2다 해석한 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자 맞는 설명 그 다음에 1시기 동안 사슴 개체군의 환경저항 또 나왔습니다. 항상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 사슴의 개체수는 포식자에 의해서만 포식자에 의해서도 조절되죠. 그죠? 사슴은 피식자 늑대는 포식자 또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는 이제 식물 군집까지도 고려가 되게 되겠죠. 그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먹이, 식물, 이것도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42번과 43번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하죠. 어떤 자료.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A와 B는 같은 먹이를 먹고 C는 A와 B의 천적이다. 그러니까 A와 B나 그러니까 같은 먹이를 먹는다는 얘기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림 1부터 40기에 서로 다른 영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종의 분포 변화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1시기에 보시면은 A와 B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A는 가해, B는 나에 서식했다. 이거 일종의 분서죠? 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C종이 들어왔어요. 얘는 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그지? 천적을 피해서. 그런 그림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로 지금 B종이 넘어왔는데 A종이 있던 자리에 B종이 옴으로 인해서 서로 이게 분서가 되어 있다가 와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경쟁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B종만 살아남고 A종은 사라진 경쟁 비타월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좀 볼까요? 이 시기에 C가 나로 유입되었다. C가 B를 포식했다. 그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포익트 때문에 도망간 거야. B는 C를 피해 가로 이주했다. 그죠? 이주한 장면. 그랬더니 4시기에 가에서 A와 B 사이의 경쟁의 결과 A가 사라졌다. 경쟁 베타 원리. 자, 기억번. 기억에서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분서다. 분서. 그다음 니은 번. 이 시기에 나에서 C는 B와 한계 측근을 이루었다. 자, C와 B는 서로 다른 종이죠. 틀렸고. 이거 4시기에 가에서 A와 B 사이의 경쟁 베타. 이 단어는 많이 쓰이진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를 쭉 풀어봤을 때 경쟁 베타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쟁의 결과 한 종은 사라지고 한 종은 살아남는다. 그죠? 이걸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됐고. 정답은 우리가 기억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자료 해석형 문제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도 잘해줬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가겠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라고 하고, 얘를 이제 초식동물, 1차 소비자. 얘를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불러요. 됐죠? 네. 그림 가는 어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한 A부터 C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 생체량 변하다 그랬어요. Y축 생물량 또는 생체량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먹고 먹히는 관계의 먹이 사슬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정리했고요. 됐고. 자, 그러면 보기로 한번 가보시면 기억번. 1시기 동안에, 요 시기. 1시기 동안에 C의 생물량. C의 생물량은 요거죠, 뭐. 네, 요거고. B의 생물량. B의 생물량을 보시면 얘가 커지고 있어요. 값이. 분자가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증가죠. 됐고. 니은 번. C는 1차 소비자입니까? C가 2차 소비자입니다. 예, 그냥 주는 보기네요. 거의 쉬운 보기. 그 다음에 디귿번. 이 시기에, 요 시기 보셔야 됩니다. 이 시기 그림 보시면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 경쟁 베타가 뭡니까? 경쟁의 결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 간의 경쟁의 결과, 한 종은 살아남고 한 종은 사라지는 그런 걸 경쟁 베타 원리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건 이제 포식과 피식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물량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다. 네. 경쟁 베타는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그러한 종이다. 종간에 일어나는 경쟁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45번 갑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로 우리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요걸 관련된 문제들로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림과는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 비생물적 요인 영양염류를 이용하는 종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와 영양염류의 농도를 나는 가와 같은 조건에서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 배양했을 때 B종은 사라지고 A종만 남았다 그랬으니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이인데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개체 수가 영양염류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해지는 그런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에서나 가의 그림 둘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감소가 환경 저항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가에서 환경 수용력은 이라고 했어요. 환경 수용력은 이제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 A가 이제 200 가까이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A보다는 좀더 적죠. 환경 수용력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어렵고. 그다음 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기역 디귿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6번. 자, 마찬가지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기생, 포식과 피식, 순이제, 사회생활. 이게 이제 개체군 사이죠. 개체군 사이 상호작용이고, 이거는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의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중에 예가 되겠습니다. 순이제, 사회생활. 또 어떤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요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얘들이고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은 나와 있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종간 경쟁, 분석, 네, 공생, 삼리공생, 판리공생, 그죠? 기생, 포식과 피식,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맞고요. 니은, 기역의 관계인 두 종에서는 손해를 입는 종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익과 손해 종이 있죠, 그죠? 맞고, 꿀벌이 이를 분다며, 자, 꿀벌, 뭐, 개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보통 이걸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사회생활. 자, 니은의 예다, 그랬으니까, 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48번, 47번. 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출제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다음은 종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원하는 기생과 상리공생이다. 그랬어요. 기생은 하나 이익, 하나 손해. 상리공생은, 자, 둘다 이익. 이거죠. 겨우살이는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자, 뭔가 이제 한쪽만 이익을 받는 것 같지, 그지? 겨우살이만 이익을 받고, 우리 그 식물의 줄기는, 식물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기생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식물 사이에 이제 서로 우리는 질소 순환과 관련돼서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질소 화합물을 제공하고요. 콩과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상리공생의 예입니다. 상리공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나번. 자, 가는 기생의 예입니다. 됐고, 가와나 각각에는 이익을 얻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익을 얻는 종이 있었죠. 겨우살이. 그죠? 여기는 뿌리옥 박테리아도 호가식물도 모두 이익을 얻는 생물이야. 그래서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라는 설명은 맞고요. 꽃이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가 꽃의 수분을 돕는 것. 이것도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니까 상리공생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림을 통해서 다음 앞서 같은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네, 좀더 그런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되니까. 그림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와 B를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그림 볼까요? 자, 온도 범위가 봤을 때 얘는 요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산다는 얘기야. 단독 배양할 때. B도 요 정도의 온도 범위에서 생존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을 혼합 배양했더니만, 예, 보시면은 겹치는 구간 있잖아. 그지? 겹치는 구간. 서식 구간이 겹치잖아. 이 온도 구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만큼이 줄었지. 그지? 혼합 배양했을 때. 손해 본 거야. 그지? 그다음 B 같은 경우도 요만큼이 없어진 거야. 아, 손해본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손해를 봤다. 기억, A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는, 자, A, 여기 그래프.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넓다. 자, 여기가 넓죠, 그죠? 여기보다. 그쵸? 됐고. 니은,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자, 여기 구간 1을 보시면 돼. 구간 1을 보시면 돼. 혼합 배양했을 때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 돼. 구간 1에서 B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경쟁 베타 결과. 사라졌잖아. 사라졌다. 경쟁 베타 결과 됐고. 이거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2에서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2. 여기. 얘는 A는 B와 군집을 이룬다. 이게 서로 다른 종이니까. 여러 종이 함께 있는 걸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잖아. 그지? 네, 문제 없죠. 네, 정답.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가겠습니다. 자, 49번도 경쟁과 상리공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쟁과 상리공생. 상리공생은 둘다 이익이니까 여기다 이익 쓰시고 여기를 상리공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손해, 다른 것도 손해. 둘다 손해. 경쟁. 둘다 손해, 경쟁.
4번 산호와 함께 사는 조류는 산호에게 산소와 먹이를 공급하고 산호는 조류에게 서식지와 영양소를 제공한다. 서로 이익이죠. 서로 이익. 상리공생입니다. 상리공생. 자, 격. A와 B는 모두 손해입니다. A와 B는 하나는 손해, 하나는 이익이니까 틀렸고. 니은번. 나의 상호작용은 1의 예다. 상리공생의 예다. 됐고. 나에서 산호는 조류와 한 개체군. 얘와 얘가 같은 종이냐 이 말인데 다르죠? 예, 틀렸고요.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풀었던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50번으로 가시면 자, 좀 테마가 바뀌었죠. 뭡니까? 그렇죠. 천입니다. 천이. 군집의 천이가 되겠죠. 1차 천이, 2차 천이, 건성 천이, 습성 천이, 천이의 과정, 순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최근 문제죠.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입니다. 군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수없이 나타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용암돼지, 자, 맨땅 나지, 거기에 이제 지유류가 개척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초원, 풀들 자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풀들과 함께 이제 관목림, 키 작은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양수림, 침엽수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 침엽수들. 그 다음에 이제 양수림과 음수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림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마지막 극상 단계, 그 천이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음수림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활엽수들.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천이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1차 천입니다. 2차 천이는 뭐예요? 거기 이제 자연재해들. 뭐 산불이 났다거나 산사태가 일어났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이제 2차 천이의 예시가 되겠고요. 니은번, 이 천이 과정의 지유류를 우리는 개척자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암기입니다. 개념이죠. 그 다음에 순서상 A의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이의 순서를 기억하자.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이제 천이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9월 모의평가 6번은 많이 쉽게 줬고, 6월 모의평가는 조금 복잡하게 줬습니다. 보시면, 뭐하고 좀 연결시켰냐면, 우리 군집 방향구조사 있잖아, 그지? 그거와 좀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그림은 지역 H에서 식물 군집의 수직분포, 수직분포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자료에서 봤던 거고요. 이런 걸 뭐 비워놓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거에 좀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표는 H의 기역에서 기억이 어딜까요? 네, 기억에서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은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중에 하나래.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과 2는 활엽수에 속하고 여기는 활엽수에 속하고 이거 써볼까? 네, 그 다음에 3과 4는 침엽수에 속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상대 피도 값은 4의 상대 빈도 값과 같다. 뭔가 이거를 이제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상 했던 것처럼 상대 밀도 값이 필요하겠죠. 그죠? 상대 밀도 값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더해보시면 요게 이제 47. 그죠? 그 다음에 요걸 더하시면 74. 이걸 더하시면 100이에요. 그죠? 예, 딱 어떻게 딱 100이 나오네요. 이제 그냥 그대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밀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더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4하고 이거 20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걸 16이라고 해볼게요. 될까요? 여기 이제 4, 여기가 이제 20, 그 다음에 이거 16.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더해서 한번 피도 값도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더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4%, 20%, 그 다음에 N은 16%. 그럼 더하시면 이게 40이니까 요거는 6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됐죠? 그 다음에 더하시면 1이죠. 1.6.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죠. 20. 그죠? 이것만 더하시면 7 더하기 3이면 12이고 16, 20이니까 100으로 만들면 곱하기 5. 그죠? 우리 앞서 많이 했던 거. 35%, 15, 5를 곱하고 있는 거야. 그지? 30, 20.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지금 우리가 뭘 구했습니까? 상대 피도와, 상대 피도 값, 그 다음에 상대 빈도 값,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 2의 상대 피도 값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의 상대 피도 값, 요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걸 다 더해요. 다 더하시면 0.4 더하기 a 분의 0.2 그지? 곱하기 100은 그죠? 이거랑 뭐가 같대요? 4의 상대 빈도. 4의 상대 빈도.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것도 다 더하시면 2분의 그죠? 2분의 0.4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이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6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요? 중요치가 나오죠. 중요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점종이 뭔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얘인지, 얘인지. 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역이 화력수립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더해보시면, 여기 이제 각각 더한 값을 한번 좀 써볼게요. 여기에 이제 61이 나오죠. 61. 예, 39 더하기 22 하니까. 그죠? 됐고, 그 다음에 60 나오죠. 60. 25 더하기 20 더하기 15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117? 90 더하기 27.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42, 6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침엽수다. 예. 화력수가 아니라 침엽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A는 이제 계산하시면, 우리 이거 퍼센트를 쓴 거고, 요 값을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가 나와요? 0.6이다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0.6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 맞는 설명 되겠고. 그럼 디귿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는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기온 차이가, 고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온의 차이가 수직 분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52번. 자, 이건 이제 2025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군집의 천이부터 좀 해결을 하면 여기가 이제 양수림. 네, 호남림, 그다음에 음수림. 네, 양수림은 이제 우리가 침엽수들. 네, 그다음에 음수림은 화력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잎이 뾰족뾰족한 애들. 그지? 그다음에 화력수는 잎이 넓적한 애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빈도값을 줬었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걸 더하면 우리 71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은 93, 100. 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39%, 32%, 22%, 7%. 이렇게 하면 이게 상대 빈도다. 상대 빈도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걸 더하시면 돼. 요걸 쭉 더하면 요 A

값도 우리가 찰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더했을 때이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발문의 제일 밑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기역에서 4의 상대 밀도가, 4의 상대 밀도가 요게 얼마로 나왔어요? 요게 문제에서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얘가 3배잖아, 3배. 그지? 15%야. 됐어요? 6배죠? 그죠? 개체수 보시면 6배죠? 그러면 곱하기 6 하시면 30%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더하시면 이게 50%니까 여기가 50%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배잖아, 10배. 10배 하시면 여기는 60 개체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 피도는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요 노란색으로 쓴게 이제 상대 밀도고요. 상대 밀도가 되겠고, 상대 피도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더해서 100이 나오면 되니까 요 값은 우리가 5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역부터 보시면 기역은 B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세요.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종 1과 2는 침엽수. 이렇게 나누셔서 얘네들은 침엽수. 침엽수가 양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과 4가 활엽수, 음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가 큰지, 요세 개의 값을 더해 가지고 나오는 이제 우점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값들을 대부분 보시면은 여기 값이, 그지? 이쪽 값이 크단 말이야. 이쪽 값보다. 그지? 네. 여기 딱 나눠서 보시면 이쪽 값이 크기 때문에, 어디라고 보셔야 돼? 이쪽, 양수 쪽. B가 아니라 A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 그 정도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개체수예요. 조심하셔야 돼. 요거 아니야. 50%가 아니라 개체수니까 60, 60. 60이고, B는 요거는 이제 상대 피도니까 5%. 5. 더해주시면 65 됐고, 그 다음에 기역에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라고 그랬어요. 얘하고 얘만 좀 비교해 보시면 돼. 얘하고 얘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네. 더해보시면 어디가 커요? 네. 값을 여러분들이 더해보시면 1이 더 커요. 요 값이 더 크니까. 제일 큰 종은 1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2025학년도 수능 16번,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풀었던 51번,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요두 개의 문제를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군집의 천이와 방영구를 좀 이렇게 합쳐서 조합해서 냈던 문제죠. 이게 이제 올해 수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방영구만 나왔고, 군집의 천이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다면, 이렇게 두 개의 자료를 더해서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는 아주 좋은 문제가 두 문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1번과 52번 이렇게 같이 세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이가 단독으로 출제되면 상결 수월한데, 앞서 문제처럼 이제 방영구와 연결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53번은 이제 단독으로 나온 문제인데, 호수로부터 시작된 식물 군집의 1차 천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통 이제 습성 천이라고 합니다. 네, 습성 천이. A와 B는 관목림과 호남림을 순서없이 나타냈다. 그 얘기는 요 순서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수 습지로부터 출발해서 초원, 그 다음에 이제 관목림. 예, 그 뒤는 이제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쪽으로 저렇게 진행되면 되겠어요. 자, 바로 보기 갈까요? 기억번 A는 관목림이다 됐고, 이직에서 일어난 천이를 습성천이라고 부르고요. 개념입니다. 이 식물 군집의 B에서 극상을 이룬다라고 그랬는데, 극상은 천이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상에서 마지막 단계는 어디예요? 음수림이니까 B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음수림이라고 하셔야 돼. 극상 마지막 단계.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다. 넘어가시고요. 자, 54번 한더 나왔죠? 하나 더 나왔죠? 발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발문은 하나 특이한 점이 뭐야? 첫 번째 줄에 산불이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2차 천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뭐 초원이 있었겠죠, 그죠? 아, 벤지 초원이 있을 것이고, 관목님, 예, 그 다음에 양수림, 그 암기예요, 그죠? 순서는 호남님, 음수림.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여기는 이제 침엽, 화력. 이렇게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기역은 A와 B 중 하나고,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1과 2는 침엽수, 양수.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3과 4는 화력수, 음수.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A가 이제, 그러면 여기가 A잖아요. 그죠? A, 양수림. 그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값이 어디가 커요? 이쪽이 크잖아. 그지? 네, 그러면 기역은 어디에 해당한다? 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불난 이유니까 2차 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극상은 마지막 단계. 군집의 천이의 마지막 단계니까 음수림이라고 해야 되는데 호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네, 비슷한 보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요 문제의 특이한 점은 요런 거 연결돼서 나왔던 문제들은 앞선 문제들, 조금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2차 천이에 대한 좀 하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우리 니은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55번 갈게요. 자, 발문 보시면 간혹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일부입니다. 나는 이 과정 중 기역에서 조사한 침엽수와 양수, 화렵수, 음수의 크기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역은 A와 B 중 하나며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가 양수림, 여기가 음수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크기를 보시면 침엽수가 크기가 크죠. 침엽수. 여기가 침엽수거든요. 화렵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얘네들이 지금 큰 거야. 침엽수들이 큰 거야. 화렵수는 작은 거지. 어린 묘목. 이 정도의 그림으로 여러분 연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크기가 작다. 화렵수가. 어느 단계입니까? A와 B 중에? 자, 기억은? 양수림이죠. 자, 기역에서 H1보다 작은 화렵수는 없다? 지금 보시면 얘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틀렸고. 이 식물 군집은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다 그랬는데, 자, 극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 군집의 마지막 단계를 극상이라고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B, 음수림이라고 해야 되니까 호남님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이제 천이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제 문제들은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이쪽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6번.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다. 자, 표는 이 생태계에서 각각의 단계의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나와 있고요. 하나는 생산자, 하나는 2차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과 2는 생산자와 2차 소비자다 그랬어요.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자,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이 3, 이제 나와 있는데, 에너지 양이 나와 있는 거지.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예, 요게 이제 에너지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 단계 에너지량은 몰라.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예.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지금, 문제에서 3차 소비자 에너지를 2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요게 20이란 말이야. 현 단계 3차 소비자. 요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X분의 3 곱하기 100이 20%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요 X 값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X는 15죠. X는 15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값은 빈게 15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소비자. 얘가 생산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생산량 중에서 이제 순생산량 말고 나머지 있는 게 이게 호흡량입니다. 호흡량. 이게 호흡량이고, 호흡량은 이제 식물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하는 거죠.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순상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장량, 고사 낙엽량, 예. 그 다음에 피식량 이런 것들이 있죠. 생장량 한번 써볼까요?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피식량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순상량입니다. 됐고, 그래서 1은 생산자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예.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A에 포함된다. 자, 이건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10이라고 그랬는데 2차 소비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차 소비자. 그럼 얘의 에너지율은 전 단계니까 여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0분의 현 단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5%다. 틀렸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정답은 그래서 1번,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호흡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식물 군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다음 단계 영양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개념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특별한 내용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으로 다 했던 내용들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7번 가볼게요. 요건 이제 생태계 평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은 평형 상태인 생태계 S에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다시 평형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시점 T1, T2, T3, T4, T5까지 이렇게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부터 4에서의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은 증가와 감소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죠.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가 증가하죠. 얘가 증가하니까 많이 잡아먹었을 거 아니야. 생산자를. 감소하는 겁니다. 그죠? 생산자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그죠?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를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했겠죠. 그죠? 1차 소비자, 포식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가 줄었으니까. 얘가 줄면, 얘를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얘, 포식자, 감소하겠죠, 감소. 자, 기억이 감소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으로 이제 순서상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증가하면은 얘가 얘를 많이 먹을 테니까 얘가 줄고,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이제 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회복 상태로 조절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죠. 자, 기억은 감소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자의 개체수 분의 2차 소비자의 개체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T2, T3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T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T2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차 소비자의 개체수라고 하는 것이 얘 증가로 인해서 T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T3 같은 경우는 얘가 늘어났으니까 T3를 봐야 되겠네요. T3를. 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1차 소비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2차 소비자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늘어날 것이다. T3 구간에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T2일 때가 T3일 때가 크다? T3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T3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T5일 때, 여기일 때, 회복 단계죠? 회복된 상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은 증가한다.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에너지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에서 에너지 양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든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소비하고, 예, 사용하고,
그리고 피식된 양만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상향 단계로일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이죠. 개념. 7번도. 정답은 기억번.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자료가 되겠어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생산량, 호흡량. 이 사이가 뭘까요? 이 사이. 자, 순생산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량 플러스 순생산량입니다. 됐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생장량, 고사 낙엽량, 피식량. 요 순생산량 안에 포함된 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서 기억번 A의 생장량은 호흡량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생장량이 호흡량에 포함되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장량은 여기에 포함되는 값이다 라고 했고 틀렸죠. 그 다음에 A에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T1일 때는 여기 양수림 전이잖아. 뭐 관목림? 키 작은 나무들일 거 아니야, 그지? 이제 우점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보시면은 평균 키라고 했으니까 T2 네, 음수림 출현 극상 단계 이후니까 이쪽이 예,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는 교목들입니다. 교목들. 이쪽으로 가면 이제 관목에서 교목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 그 다음 D급번 구간 1에서 A의 순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이게 이제 이 차이를 보시면 되겠어. 이 차이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줄었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59번.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총 생산량이 있는데, 그 중에 호흡량과 뭐가 있더라? 순 생산량이 있더라. 그리고 그 안에는 생장량이 있고, 고사 낙엽량이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피식량이라는 게 있다. 이 피식량이 이제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겠죠. 그죠? 섭식량. 뭐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기억과 같다. 자,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기역과 같다 그랬어요. 자, 1차 소비자에는요, 섭식량이 있는데, 요 섭식량을 좀 나눠보시면, 자, 섭식량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여기에도 호흡량이 있겠죠. 1차 소비자도 호흡을 할거 아니야. 소모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쓰겠지? 호흡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도 잡아먹히겠지. 피식량 또는 뭐 자연사량 얘는 고사라고 하지 않고 동물이니까 자연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장량 이게 있겠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배출량이 있겠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동화량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런 섭식량 안에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기업과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 섭식량 안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니까. 같은 게 아니죠. 일부죠, 일부. 그 다음에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분해자는 보통 이제 사체와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에너지를 만들어 살아가니까, 우리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섭식량 중에서의 이 배출량,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어찌됐건 간에 이 니은 안에 분해자의 호흡량이 포함된다라고 설명은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분해자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느냐, 호흡해서 쓰느냐, 살아가느냐, 이 얘기니까, 뭐 이런 것들, 사체나 배설물

1차 천이와 2차 천이를 순서대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자, 맨땅 아무것도 없어. 요게 1차 천이죠. 그죠? 그리고 산불 같은 것들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흙이 있어. 토양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하는 얘가 2차 천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류가 여기죠, 지우류. 개척자. 1차 천이의 개척자. 관목림 다음에, 자, 지금 문제에서 양수림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양수림. 문제 조건 준 대로 써야 되겠지? 양수림과 지우류라고 했으니까, 기역이 양수림, 니은이 지우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양수림이 출연했다. 이렇게 되어있네. 여기 이제 음수림 출연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뒤에 땅, 뒤를 안쓴 거지, 그지? 뒤를. 천이 과정 뒤를 안쓴 거야. 어쨌든, 비는 1차 천이라고 설명드렸고, 기역은 양수림 확인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T2일 때, T2일 때, T1일 때 비교해보자. 라는 거야. T2일 때 호흡량분의 순세량량, 요거고요. 요걸 보시면 돼. 분자값을 보자. 분자값이 언제 커지냐? 라는 걸좀 보시면, T1일 때가 더 크잖아. 뭐가? 분자값이 T1일 때가 더 크다.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설명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1번 가겠습니다. 자, 61번. 학생의 발표 내용입니다. 제시한 내용 중에 옳은 학생을 골라봅시다. 비대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생물은 생산자죠. 생산자 광합성을 통해서 비대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꿔주는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1차 소비자의 생산량은 우리 순생산량 중에서 피식량. 그 안에 소비자의 생산량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유기물로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우리는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와 C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2번 가시면. 자,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단위 면적당 생물량이 변하다 그랬어요. 생물량 나왔고, 생체량, 생물량 같은 말이고, T1일 때이 군집의 산불에 의한 교란이 일어났다. 산불에 의한 교란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2차 천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천이가 일어났다. 틀렸고. 자, 1시기에 이 생물 군집의 호흡량은 여기다. 생물이 존재하는데? 생물량이 있다는 얘기는 생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호흡량이 여길 수가 없죠. 그 다음, 디귿번. 이 시기에 생산자의 총산량은 순산량보다 크다 그랬는데 총산량이라고 하는 값이 호흡량 플러스 순산량이에요. 항상 무조건 순산량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63번. 이것도 그냥 막대를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는데 기역과 니은은 총산량과 호흡량이라고 했어요. 자, 호흡량이랑 순산량 더해서 총산량이니까 큰게 뭐예요? 총산량이고 작은 게 뭐예요? 호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거, 큰게 이게 총산량이고 작은 거, 이게 호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번이 맞는 설명이고 니은번. A의 생장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A의 생장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순생산량 안에 포함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순생산량.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A의 순생산량은 현재가 60년보다 많다 그랬는데, 자, 요 차이를 보잔 말이야. 요 차이. 60년 전에 요 차이. 그리고 현재의 요 차이. 요 차이가 뭔데? 순생산량이잖아. 60년 전에 차이가 더 크잖아. 그치? 순생산량이 더 크단 얘기지. 그지? 그래서 현재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기역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63번은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냥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총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니까 더큰 값이 총생산량 값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63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64번부터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서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4개 풀었고, 이어서 나머지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고도 기출 문제가 4문제가 또 나와요. 자, 우리 기출 문제 남은 4문제는 다음 강으로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푸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정말 간단하고 짧은 거라도 어느 국가기관인지 바로 나와야 돼. 1초 컷안 돼. 0.1초 컷이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암기했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하면서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 좀 그렇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지 계속 연습하는 거 같이 하려고 쪼개고 쪼개고 쪼갰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주제 A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네. A가 어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분명히 있다.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어디겠어? 그렇지. 법원 중에 최고 법원 A는 바로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자, 그러면은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거 판결에 대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우리 배운 거한 번만 빠르게 연습해봐. 이거 순간 기억이 안날수 있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려줬었냐면은 1심, 2심, 3심 쓰라 그랬어. 그래서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항소 쓰라 그랬어. 상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 항고, 재항고 써보라고 했어. 자, 쓰면은 바로 나오지. 봐봐.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 사건.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재항고 사건. 어때? 바로 나오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토대로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A의 장, 어디의 장? 이러고 나오면은 의자 빼고 붙여.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감 대할 때그 대내에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1번이네. 끝. 1번이지 뭐. 나머지 내용도 어디가 틀렸는지를 꼭 찾아내야 돼. 위헌 법률 심판 끝까지 보자. 끝까지. 위헌 법률 심판 재청권. 이거 갖고 있어? 그치? 각급 법원 및 대법원 다 갖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옳은 설명이야. 끝에까지. 만약 이 재청 없었어. 그럼 처음부터 틀렸어. 왜? 위헌 법률 심판은 헌재, 위헌법률 심판, 재청은 법원.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거야. 법률 좀 이상한데? 법률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국회를 대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감사원이었죠? 따라서 3번도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건 항소, 상고. 2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건 항고, 재항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거 푸는 방법 어떻게 된다?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요거 그림 그냥 그려. 시간 아깝지 않나요?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냥 여러분들은 풀어주세요.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적어주세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5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기본 문제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발문 읽어보니까 헌법 개정 절차라고 나와 있네.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내가 요 국회 파트는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같이 공부해야 돼 라는 얘기 했을 거야. 망원경으로 공부한다라는 거는 국회의 권한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의미. 현미경으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 국회의 권한을 하나하나 뜯어서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 개정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안. 누가 합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여기까진 맞아. 또는 대통령이었지. 따라서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제안을 갖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억, 틀린 설명.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결 넘어가 볼게요. 국회 의결은 어디에서?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야. 어디서 강조했냐면은 우리 1단원 정치화법에서 강조했어. 이 중에서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 공부할 때 현대 민주주의는

데이제이에다가 데이제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게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이다. 우리나라에는 국민투표가 존재한다라는 거 설명했어. 국민투표가 뭔지 내가 그 당시에 그래서 숙제로도 내줬어. 외워서 써봐라고. 헌법 개정 아니나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야. 됐어?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해당이 된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어디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헌법 개정 절차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하자. 여백에다 요거 써놓을래?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서 참정권 있었습니다. 얘들아, 참정권의 내용 뭐 있었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 있었었고, 그리고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민투표권의 시험 문제에서 지금 선지에서는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나오지만 참정권의 내용 중에 해당한다라고 바꿔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거 어느 단계에서든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누가 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거였죠. 자, 이때 대통령은 하나만 더 기억하자.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말이 너무 길고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한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의의, 이것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서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까지만 끊어도 되네. 오케이. 그럼 가는 뭐가 해당이 되는 거겠어? 위헌, 법률, 심판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국민의 대의기관인 A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 보장 기능으로서 헌법재판의 핵심이다. 그치? 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법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썼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중요한 그 다음 글자 봐야 돼. 이제 말 넣어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이래. 우리 뒤에 거 읽기 전에 먼저 연습하자. 위헌법률 심판 해주세요라고 재청은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법원이 하는 거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우리 공부했지.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그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어.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면, 왜냐면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건을 담당하는 어디야? 비는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래서 우리 직권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끝까지 봐야 돼. 재청한다. 이 주체는 바로 법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 B, C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요. 가에 들어가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적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 하나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보자. 명령 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이거는 법원이죠. 얘들아, 근데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자. 명령 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최종 심사권은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잘못된 설명, 국회니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권을 통해. 위헌법률 심판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헌재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근데 법원이 하는 거 뭐가 있잖아요? 라고 해. 법원이 하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지.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잖아. 이를 통해서 국회를 견제한다? 주체가 잘못됐어. B가 아니라 헌재라고 바꿔주셔야겠죠. 3번 보자. 얘들아, C의 장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읽자? 붙여 설자. 으자 빼고. 헌법재판소 장.
는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외웠니? 국감대대 헌할 때 헌은 헌법재판소장.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얘들아, 우리 4번 봐봐. 4번 특히 바로 안 나온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거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국정감사를 감사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해. 감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야. 꼭 외워야 돼. 자, 따라서 A와 달리라고? 아니지. A가 담당하는 건데,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헌법소원 심판 아니죠. 위헌법률 심판이죠.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청구하는 거야? 국민이 청구하는 거였지. 지금 주체가 완전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답 7번에 3번 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뭐야 이게? 위헌법률 심판. 탄핵의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그거야. 즉, 결국에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까지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야, 우리 복습하는 거야.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은 누가 합니까?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탄핵 심판의 대상 누구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가능하죠. 정답 2번. 얘들아, 우리 탄핵 심판의 대상 아예 조금 더 적어보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대통령, 국무총리야. 뿐만 아니라 말 나온 김에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여기까지 끊고,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행정부 조직도에서 점점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우리 관으로 끝나는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까지, 끊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물론 더 있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 맞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탄핵 심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얘들아, 하나만 더 적어놓자. 여백에다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이거는 학평 단위에서 많이 나왔어. 국회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 아닙니다. 요거 하나 더 기억하자.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정당 해산 심판은 누구의 청구?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정부가 정확히 말하면 제소할 때는 무엇을 거쳐야 된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 우선 2번이고요. 4번이랑 5번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심판, 권한쟁의 심판 맞는데요. 아니,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 기관이 청구하는 거겠지. 해당 기관이 국민의 청구가 아니라.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헌법소원 심판. 위헌심사형이건 권리구제형이건 누구예요? 청구 주체는 국민의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난 강의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4개,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기본 문제 4개를 일단 풀었는데, 기본 문제라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 선지 하나하나 중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념의 빈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 제시문 자체는 사실은 짧았어. 왜냐면 이제부터, 실전 문제부터 살펴볼 제시문들은 상대적으로 길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게 트렌드입니다. 요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 선지들이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 다시 실전 문제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실전 문제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1번 봐봐. 요 제시문의 형식처럼 나올 건데 사실 국가기관이 2개 정도 안 나와. A에서 한 F까지 나와. 최장 나왔을 때는 A에서 F까지 나왔었어. 수능 완성이었나? 한번 A에서 G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 제시문을 통해서 A, B, C, D, E, F, G 7개 국가기관 우리가 잡아내야 됐던 내용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 5개,

6개 정도는 나옵니다. 2개 정도 나오는 거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왜?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 내용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A가 국가기관은 끝까지 읽는 연습해야 돼.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끝까지 읽어야 돼.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끝까지. 여기까지 읽고, 오케이, A 대통령이네. 그럼 이 문제 틀렸을 거야.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는 어디서 하는 거야? 국회에서 하는 거야. 조약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였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이제 여기까지 끊어. 얘들아, 조약의 내용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야?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당한 제도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상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대. 그 말은 얘들아, 여기서 정리할 거는 동의권을 국회가 가져. 근데 국회는 모든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요 조약의 경우에는 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한다. 근데 이렇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다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국가기관 빵 나와야 돼.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어디야? 결산, 검사. 감사원이야. 아, 선생님, 국회가 하는 거뭐 있었는데 헷갈린다면 여백에 바로 적어. 국회가 하는 거는 예산의 내용이 처음에 목적과 맞게 쓰여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결산 심사야. 자, 이제 외우자. 감사원은 결산 검사. 됐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국무위원 임명하는 거 제청합니다라고 하는 건 국무총리의 역할이었죠? 혹시나 이게 바로 안 나왔다. 형광펜 치고 나중에 따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 자료라든지, 혹은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수특이 대구성, 혹은 수능 개념 교재에다가 이거 내가 기억 못했음이라고 꼭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래서 내가 탄핵 외워야 돼.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는 탄핵 소추의 대상과도 당연히 일치하게 되는 거겠지.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이고,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 누가 하나? 대통령. 또는 이제 끝까지 정적수석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됐어요. 그러니까 5번 잘못된 설명. 둘다 하는 거겠죠, 정확히는. 얘들아, 국가기관에서는 둘다 하는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제 문제 계속 푸는 과정에서 겹치는 권한들이 있어. 그 겹치는 권한들 수특의 재구성에서 내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도 있고요.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여백에 꼭 쓰는 연습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갈 건데. 여러분, 2번 같은 내용 있죠? 이거 시험에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최근에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와 딱 일치해요. 어떤 거? 긴 제시문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어내는 연습. 요거 꼭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위원회 누리집 자유토론 게시판, 누리집 자유 게시판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선생님, 저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게시하려고 했으나 게시판의 운영자들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 몰라도 풀수 있어.
모르더라도 가능해. 일단 계속 보자. 게시판 운영자들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서 곧바로 의견을 게시하지 못했대.

갑은 그래서 얘들아 이게 내용은 모르더라도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내가 이렇게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는데 게시판 운영자들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을 해야지 올릴 수 있나 봐. 그것 때문에 바로 못 올렸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의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을 대통령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5호 1항 1호가 요게 요거 못 들어도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요것만 나오면 안 되지. 요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누가 했대? 주체 봐봐. 갑이 이 법률이 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라고 주장한 거지.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심판을 담당하는 A는 어디야?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는 곳은 헌법재판소겠죠.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청구했다.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공권력이 법률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중요한 건 헌법소원 심판 중에서도 어떤 헌법소원 심판인지를 꼭 얘기해줘. 어떤 헌법소원 심판이야? 이거 지금 만약에 위헌 심사형이 되려면은 어떤 내용이 앞에 가정이 있어야 돼?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기각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 내용 있어? 없어. 그럼 이거는 뭐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얘들아. 됐어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포용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공공기관 등의 게시판을 설치 운영할 일반적인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 대상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이랑 한정적 공간에 적용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데 비해,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데에 비해 공공기관 등이 설치, 운영하는 게시판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문화조성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오케이.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 이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잘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보라 그랬지. 잘 지켰네. 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 내용들 토대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누가 다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아니, 지금 헌법소원 심판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닌 게 애초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누가 누구에게야? 누가가 틀렸어.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담당하는 거야? 헌재가 담당하는 거잖아.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청구하는 거야? 국민이 청구하는 거야.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헷갈린다. 선생님,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얘들아,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은 재청을 법원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이. 요게 차이점이겠죠. 자,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 자유권이죠.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리을 옳은 설명. 봐봐. 지금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풀고 있어. 근데 리을은 어떤 내용이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야. 나머지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내용이야. 요 내용과 관련된 손짓 안 나왔지만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나올 수 있어.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이지만 우리가 다른 단원과 연결시켜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도 많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재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서 미음. 자, 우리 발문 읽어보니까 헌법이 아니야. 법률이야, 법률. 법률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안에 제출은 국회 위원회 단위에서도 가능하다. 얘들아,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다. 요거 기억. 정부도 할수 있다. 정부가 법률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였지. 근데 국회의원 몇명 이상? 10명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복습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니까 너무 많이 틀렸는데요. 저다 틀려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요. 다 해. 내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게 외우면 끝나는 게임이야. 근데 이게 외우지 않아서 빈틈이 생겼다면은 빈틈을 그냥 좁혀서 외웁시다. 아셨죠? 자, 이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속 나왔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얘들아, 하나 더 기억하자. 국회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서 선지로 자주 나오니까 요거까지 기억하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얘들아 상임위원회 왜 거친다 그랬어?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미리 심의한다라고 표현했었지? 따라서 디귿은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닌 것 같아. 3분의 2 없었어. 라고 아마 4번이 아니다라고 체크했을 거야. 정확한 워딩으로 그럼 써봐. 법률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겠죠. 선생님, 근데 저희 어차피 수능 공부하는 거고 객관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쓸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쓰지 못한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지금 시간 많어, 얘들아. 내가 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써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리 공부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지금 써보셔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5번 봅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국무회의로 환부하고, 아니죠, 국회의장에게 환부 및 재의 요구하면은 다시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였죠. 얘들아, 재의결 시 정적수는 어떻게 됐었니? 요것도 말이 나온 김에 같이 기억하자. 재의결 시 정적수는 처음부터 써. 그냥 3분의 2 하시면 안 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었죠. 이러면은 법률로서 확정되어서 더 이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강조를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최근에 안 나왔지만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국회에서 각각 A부터 D 정당이 의석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A당이 출석하지 않고 나머지 정당이 출석했다면, 뭐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국에 정족수를 외웠는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풀 워딩으로 써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5번은 잘못된 설명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옆에 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각각 두 가지씩의 권한을 쓰시오. 답안 내용 한 개당 1점이고 틀리면 0점이래. 근데 지금 여기는 0점이야. 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들어가야 돼. 자, 이젠 거꾸로. 답안이 적혀 있는 거 채점할 수 있겠지, 우리가. 헌법 개정안 제안권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네. 헌법 개정안을 제안은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가능했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긴 몇 점이에요? 1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상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을 누가 해? 상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은 대법원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썼어야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썼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야. 그럼 여기는 0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둘다 모르네. 그럼 여러분 고민하지 마. 넘어가. 왜? 선지 살짝 동체 시력 통해서 확인해봐. 디귿이 0점이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고민해봤자 답은 안 나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바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1점, 니은은 0점이다. 기억, 옳은 설명.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에 들어갈 수 있다. 천천히. 위헌법률 심판 끝까지 봐야 돼. 재청이야. 누가 하는 거야? 법원이 하는 거야. 가해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와야 돼.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와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왔네. 법원의 권한이 왔으니까 들어갈 수 있네. 0점이니까.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들어간다면, 이건 누구의 권한이야? 우선 적어봐. 국회의 권한이야. 근데 지금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간다면 틀린 설명이네? 그러면 점수 받아? 못 받아. 디귿은 0점이 되는 거겠죠.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이 0점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들어가야 돼. 바로

나오잖아. 국정조사권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그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죠. 들어갈 수 있겠네.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가 들어갔네.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따라 4번의 정답 몇 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될까? 0점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1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빠르게 생각해. 아, 여기에는 옳지 않은 거 와야 돼. 여기까지 끊어. 이거 대통령의 권한 옳지 않은 거네.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됐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도 이제는 우리가 슬슬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지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수 있을지 여러분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당연히 좋아. 선생님, 저는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떠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풀었고요.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선생님 차라리 네, 아니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야.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얘들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답변을 한다라는 의미겠지. 다시. 이 표현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와요. 구분할 수 없다. 얘들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답변하는 거야. 네라든지 아니요 아니요라든지 이건 구분할 수 없어. 각각을. 그 같은 답변하는데 저걸 어떻게 구분해? 반면에 구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네 아니요 뭐얘 당연히 아니요 네라고 답변할 때에는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차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야.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번 체크해. 여기다가 2번 체크해. 됐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1번.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야, 이거 일단 내가 나랑 같이 하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A, B, C 지금 단서정의 국회, 국무총리, 법원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고, 아마 이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부터 막혔기 때문일 거야. 사실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부터 막히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우리 국회랑 국무총리 먼저 띄워볼게. 둘의 공통점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었어.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어. 그치?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내각제정 요소. 자, 국무총리는요, 나와 함께 할, 내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지. 국무위원. 임명해주세요. 라고 제청할 수도 있고, 또는 해임해주세요. 라고 건의할 수도 있었지. 자, 이제부터 공통되는 거 찾아보자.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회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그건 누구랑 누구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야? 1번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는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갖고 있는 거지. 이거 꼭 기억해. 이거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 내가 수칙의 재구성에서 냈었어. 이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자청 및 해임 건의권이라고 길게 기억해. 이걸 쪼개면은 순간 헷갈려. 쪼개더라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갖는 거예요. 법원은 갖지 않아요. 따라서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다. 그럼 B는 X, A랑 C는 네라고 대답을 하니까 구분할 수 있는 거겠네. 오케이.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법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아직 A랑 C는 어딘지 몰라? 자, 그 다음 2번 보죠. 2번 보자.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여러분이 답변 적어봐.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건 국무총리만 가져. 국회와 법원은 같지 않아. C를 A, B와 구분할 수 있대.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거. A랑 B는 각각 다른 답변을 하는 거겠지. 아니요, 아니라고. 유일하게 C 혼자 네라고 답변하는 거야. 그럼 C는 어디가 되는 거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단서 조항에 따르면 A는 바로 국회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자 그랬지? 여러분의 답변을 쓰자고 했습니다.
여기 나 탄핵 심판권 누가 하는 거야? 헌재가 하는 건데 국회는 탄핵 소추였지.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야. 됐지? 견제에서 누가 하는 건지부터 먼저 맞아야 돼. 두 번째, 끝까지 일자를 했어. 위헌 법률 심판 재청권이야. 누가 해? 법원이 하는 거지. B는 법원이야. 여기까지 맞아. A를 견제할 수 있는가? 법률 왜 이렇게 만들었지?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데? 라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설명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바로 나와야 돼. 누구 권한이야? 국회 권한이야. 법원과 달리 국회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갖고 있는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조약 및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에 관련된 권한이야. 그러면 C와 달리 A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건 누구다? 정답 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6번 문제도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 그대로야. 우리 2번 문제가 아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실전 문제. 이긴 제시문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거.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심사 권한. 즉, 마지막에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위헌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어디야?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여기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대. B가 하나 더 등장했대. 즉, 이제 뭔가 힌트가 나올 것 같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B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A의 위헌 법률 심판을 끝까지 열고 재청한다.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법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그다음 내용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재청을 받은, 그치? 법원이 재청하는 거니까. A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그치? 어디가 두들기는 거야? 법원이 가서 저기요,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 A가 위헌 결정을 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재판 당사자만 기속한다? 아니다. 재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따라서 A는 헌법재판소, B는 법원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가 위헌 법률 끝까지 읽어야 돼. 재청을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그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어느 케이스인지 알겠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건지? 다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합니다라고 그래 받아줄게라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라 그랬지. 기각 그리고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었어. 돌아가 기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여기다 뭐 들어가야 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가에 들어가야 돼? 아니죠.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는 누구야? 당사자가 어느 케이스?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니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유형은 뭐야? 위헌심사형이죠. 왜?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니까. 한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게 최종적 심사권이 있다. 대법원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건 나에 들어갈 건 뭐야? 명령, 규칙, 처분이.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는 거였죠. 이렇게 다 찾았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최고법원으로 상고,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관할하는 건 어디예요? 대법원이 되는 거겠지. A는 헌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독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이거 이번에 선지로 많이 나오네. 여러분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되죠. 왜? 애초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뭘한 상황이야? 위헌법률 심판 좀 재청해주세요라고 신청한 상황이잖아. 그랬다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재판의 전제성 같이 깔고 있는 거겠죠?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 들어갈 수 있다.

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6번에 3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를 살펴보니까 A, B, C, D까지 나와 있네. 뭐 A, B, C, D까지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한 문제이고요. 자, 이거 A, B, C, D에다가 E 하나, F 하나 더 껴가지고 이제 여기 약간 TV 화면? 인터넷 화면? 요거 빼고, 뉴스 화면 빼고 제시문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변형 가능.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간추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그라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A의 잘 봐요. 국정조사 바로 나와야 됩니다. 국정조사 어디? 하나만 나오면 헷갈려. 꼭. 국정감사 및 조사권 하면 다 말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국정감사는 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따라서 어쨌거나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채무법률안 제출을 위한 심의를 했습니다. 이후 B는 A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까지 좀 감이 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담당한다. 얘들아,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어디야? 감사원이야? 감사원의 장은 국감 대대원할 때두 번째네.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D는 어디예요? 대법원. 혹시 모르니까 옆에까지 읽어보자. 네모 사건의 상고심을 관할했습니다. 오케이. 항소 상고니까 대법원.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뉴스 화면 빼고. 그러니까 꼭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1번. 국회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선생님, 저다 외웠어요. 법관 탄핵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번 옳은 설명이에요. 라고 했을 텐데. 얘들아, 끝까지 읽어봐. 잘 외웠는데. 잘 외우면 뭐해? 탄핵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A는 어디였으니까? 국회였으니까. 탄핵 소추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지. 알겠어?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탄핵 심판은 헌재 권한. 이거 나눠 주셔야 됩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어디서 가져요? 국회가 가져요. 결산 심사권 국회가 갖습니다. 감사원 아니죠? 얘들아, 감사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재정 권한 꼭 기억하자. 뭐였어? 감사원은 결산 검사였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읽으라 그랬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한다. D는 대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 우리 그때 법원의 조직에서 기억했잖아. 각급 법원 및 대법원 전체 다 가능한 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법률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한다. 누구를? 대법원장을? 세상에. 국감 대대원할 때그 대법원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행정부 최고 실무기관 여기까지는 맞아.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거였죠? 따라서 7번의 정답, 3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점점 헷갈리는 요소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만큼이 헷갈렸다면 이제 명확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헷갈리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의 교성과 기능 암기해야 된다라고 겁내지 말고 내가 암기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알려줬어. 혹시나 나랑 같이 개념 공부를 안한 친구들은 자료실에 국가기관 특훈 암기 노트도 있어요. 그 암기 노트 외워주시면서 문제 같이 풀면서 선제에서 헷갈리는 것도 체크하고 다시 외우고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8번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선생님, 다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 특히 이번 수트 문제가 정말 그대로 나와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이즈의 스케일의 문제들이야. 봐봐. 사건 개요 이런 거 나오고 막 심판 대상 조항 나오면 여러분 막 헷갈려. 근데 이게 제시문으로 쭉 풀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야. 들어가 볼게. 갑은 8촌인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

0: 809조 1항 815조 2호에 대해서 여기 A에 이것에 끝까지 봐야 돼.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자, 개인이 할수 있는 건 뭐겠어? 지금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어.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한 거야? 그렇지.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재청의 신청을 했어. 어디에? A에. 얘들아, 꼭 누가 한 거야? 갑이 한 거야. 무엇을? 신청을. 그러면 A는 어디야? 법원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B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이것을 청구했대. 어느 상황이야?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 심판. 위헌 심사형. 끝. 이렇게 찾는 거겠죠? 자, 이제 심판 대상 조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물론 읽어도 되지만 읽지 않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의 주요 내용 들어가 봐.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만 지금 두 가지를 갖고 걸었잖아. 두 번째 거, 민법 809조 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815조 2호는 요거.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됐어요? 아, 여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뒤에 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가는 거겠죠? 헌법소원 심판이 아니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얘들아,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청구하는 거야? 국민이 청구하는 거야. 선생님, 이번 헷갈리는데 이거 법원이 할수 있는 거 있었는데 있었지.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는 거였어.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는 지금 나와 있는 나는 헌법소원 심판이잖아.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불복해서 항고할 수 있겠네. 항고할 수 없고요. 불복해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지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쉽게 불복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지막 5번. 명령 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법원이 가지는 거였죠. A와 달리 B라고요? 아니죠. A가 가지는 거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8번에 4번. 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랑 실전 문제까지 풀었고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우리 국가기관 기출 문제 4개 마저 풀고 지방자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3: 아이고,
2: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3년기 중화 반응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1가산, 1가 염기뿐만 아니라 가스를 다르게도 섞어보고, 그리고 모유농도 그래프도 나타내보고, 그리고 단위 부피당 이온수도 나타내보면서 액성도 찾아보고, 전체 이온수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막 했었어요. 자, 오늘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혹시 못 들은 친구들은요, 한번 더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 할 것인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전체 이온수를 어떻게 결정했더라? 과량인으로 결정했다. 자, 근데 과량인 경우에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경꾼 이온만큼 딱 채워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구경꾼 이온만큼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프리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1가산 또는 1가 염기 또는 2가산, 2가 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스를 다양하게 해서 A 또는 B라고 아예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A와 B는 1가 염기와 2가 염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힌트는요. 혼합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양이요. 누가 과량으로 결정짓고 있는가? 만약에 1가산과 1가 염기라면은 사실은 과량인 애가 결정짓는 수용이 바뀌지 않으면 전체 이온수는 변화가 없거든요. 혹시나 전체 이온수 변화가 있다라면 2가 염기나 아니면 2가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바뀌었는가?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이온의 양으로 눈치를 채볼 거예요. 여기서 가수 바뀌었다. 자, 이번에는요, 모든 이온의 수분의 모든 양이온의 수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1가산, 그리고 여기는 2가 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과량이래요. 그럼 얘에 의해서 전체 이온수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모든 이온수가요, 1대2라고 하면 3이라고 했을 때 양이온수는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런 비율들을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실제 얘네들의 모유농도와 부피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온수 중 가장 큰 이온의 수, 이거 우리 했었습니다. 1가산 1가 염기에서 그래프 그리면서 했었거든요. 오늘 그래프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서 찾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수용액 찾기에서 이온수를 누구에서 결정지을 것인가? 그거 한번 할 것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래프 한번 그려서 이온수가 가장 큰 이온의 수 결정짓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적정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중화적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독 수용액 하나 가 나왔을 때 시촉 속 아세트산 함량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용액에 대해서 비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용액에 대해서 봤더니 사실은 여기에 적정에 사용했던 수산화 나트륨 농도와 같아요. 그럼 굳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계 넣을 필요 없어. 얘네들만 그냥 대소관계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돼. 딱이 정도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유니크 레시피로요, 우리 이온수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과량 찾기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딱 보자마자 1가산 1가 염기 2몰이다. 얘가 더 과량이겠다. 그럼 얘에 대해서 수소 이온이랑 그 구경꾼 이온이 2몰, 2몰 총 3몰 있다. 그냥 두 배를 해준 게 모든 이온의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 이온에 대한 양 2몰,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 2몰. 당연히 반응에 참여해서요, 사라진 건 맞지만, 처음에 얘네들 양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요, 수산화 1몰만큼 반응했어요? 괜찮아요. B+가 채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구근꾼 이유는 그대로고. 자, 이번에 누가 과량일까요? 빠르게 찾아볼까요? 수소 이온이 2가산이니까 3몰, 수산화 이온 1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과량이에요. 자, 근데 조심할 거. 여기는 지금 2대1로요. 2몰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지 모든 이온의 양인 거요? 그렇죠. 3배. 그래서 여긴 6입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은 수소 이온에 대해서 2 곱하기 2니까 4. 구경꾼의 음이온은 당연히 2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요. 반응에 참여해서요. 1몰만큼 사라졌겠지만 다시 1몰 구경꾼 이온이 채워줍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여러분들이 과량이네 그냥 결정 지어주면 되는데 이제는 구경꾼 이온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몰의 1가산, 1몰의 2가염기 누가 과량이다? 지금 3몰에 대한 1가산이 과량이다.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 얘네들 그냥 3이 6. 자, 여기 3. 여기 3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양이온이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2몰의 수산화용과 반응을 하고, 다시 말해서 1몰의 구경권 이온이 채워줍니다. 하지만 1몰이 채워준다고요. 몇몰 부족해요? 1몰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거 그대로 지금 3에다가 얘 구경권 이온

구경꾼이 1만큼 채워줬기 때문에 3이 맞군요. 그래서 우리가 3 더하기 2는 5다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구경꾼 이윤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왜냐면 얘네가 1대1로 있지 않고 1대2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1대2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용 빠진 만큼 얘가 뭐 채워주는가? 이거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과산, 이과염기 또는 일과산, 일과염기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발문 가볼게요. 자, HA 수용액과 BOH 수용액인데 지금 M과 N으로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자, 실험 원가트에 대한 자료인데요. M과 N은 각각 1 또는 2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HMA 그리고 B OHN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화학식량이요. 얘가 두 배보다 크대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M과 N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액성 준거두 번째 실험 주어졌죠? 산성이래요. 그래서 질량을 2대1이라는 거 먼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얘 질량이 2대1이야. 그러면 우리는 질량과 화학식량 나눠주면 용질의 양이 나오거든요. 나눠줬던 얘가 사실은 얘가 나눠주면 2보다 큰 애분의 2죠. 그래서 1대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나타내기 어렵지만 1보다는 클 거야. 그냥 용질량이 다시 말해서 염기 쪽이 더 커요. 그런데 산성이래요. 그럼 이제 알겠다. 아, 얘가 이과산인 거야. 그래서 이 용질량에서 두 배를 해줬고 얘는 일가용기가 1을 해서 얘가 수소용 더 많아지고 얘는 수산화용 더 적을 거야. 그래서 N이라는 건 2, 그럼 N이라는 건 1,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맞아요. 니은 갑니다. 자, 이번에 X값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값을 찾을 건데 산성이에요. 자, 누구에서 지금 전체 이온수가 결정된다? 과량인 이과산에 의해서. 그럼 이과산은요, 반응에 참여했을 때 수산화용 반응에 참여했어요. 수소는 사라진 만큼 이 구경분이 채워줄 수 있어요. 1대1이니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량이네요. 그냥 이과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구경꾼이는 안 빼줘도 돼요. 얘네가 채워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주면 돼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2대1로 존재한다. 그럼 전체다라고 했을 때는 3이고 그중에서 양이온 2만큼 X라는 건 3분의 2다라는 걸 결정지을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얘네들의 몰 농도도 부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요라고 하는데 과량 누가 지금 결정지니 과량이요. 그럼 과량이네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얘네들 혹시 구경급만큼 못 채워주는 거 아니니? 아니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용 반응 참여했죠. 이만큼의 양을요, 똑같이 1대1로요, 구경꾼 이온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해 안된 친구는 제가 방금 유니크 레시피에서 했기 때문에요, 한번 연습하고 오시면 3분의 2가 잘 보일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 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질량비가 1대1이래요. 질량비가 1대1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얼만큼 커져요? 두 배보다 커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1대1이었고, 여기에선 두 배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대 두 배보다 크다라고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과산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두 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용액일 것이다? 수산화용이 많으니까 염기성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과량인애를 찾아라. 걔가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과량인애가 누구더라? 이과산이구나. 그럼 얘네들 무조건 2대1이겠다. 자, 근데 여기선 여러분들한테 묻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과량인애가 염기성 용액인데 일과 염기이기 때문에요. 구경꾼 이온만큼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문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요. 이번에도 우리 수용액 찾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넣어주는 애는 두 가지가 지금 A와 B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그 힌트가 바로 뭐다? 모든 이온의 양이다. 일정, 일정, 일정 두배 됐다. 그럼 느낌 딱 와줘야 됩니다. 한번 갈게요. 우선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건0.1 몰 농도 이과산이래요. 자, 이 수용액이 있었는데 얘가 100ml 있었대요.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를 넣어줄 건데 지금 하나는 YOH일 거고요.
다른

하나는 ZOH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몰 농도는 0.1 몰 농도로 농도는 같아요.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한 거, V2분의 V4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실은 1가산과 1가염기다라고 했을 때는요, 전체 이온의 양이 과량 이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 지금 결정됐은 개 걸로 계속 따라가주면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기존 값이 이가산이에요. 그러면 이가산이 과량이다라고 했을 때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1가염기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수선화이온만큼 수소님 반응 참여하면 이 양이온이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온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Z2+는 이만큼 채워주지 못해. 수선화이온과 반응한 만큼 이 양이온수를 채워주지 못해요. 반만큼 채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우선 V1과 V3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느낌 왔어. 누가 과량이면 돼? 지금 얘네 이가산이요. 과량이면 되겠다. 단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V1과 V2, V3, V4 순서대로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두 배가 됨으로써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없지만 1가산이 있었더라면 1가산에다가 둘 중에 누굴 넣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염기성인지 선성인지 과량이 누가 과량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전체 용액에 대한 양이 바뀌기 때문에 과량은 참 얘고 나중에 얘가 되겠다. 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요. 이가산이 과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가 모든 이온의 양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얘네가 염기성이겠다라는 걸 결정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우선 100ml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이온의 양은요. 지금 요 화합물 하나가 10mmol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온의 양은 30mmol이죠. 근데 저는 그냥 A를요. 몰이라고 써있지만요. 30mmol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둘게요. 그럼 얘네가 모두 다 30, 30. 여기서는 60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 V1과 V3만 비교했을 때 얘네가 지금 몇가 염기여야 돼요? 1가 염기여야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염기성 용액이 되었을 때 바뀔 거예요. 그럼 바뀌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를 0.1 몰 농도에다가 지금 부피라는 거 V4죠? 자, 그런데 전체 이온의 양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해주고 여기에서 누구만큼 빼줘야 돼요? 구경꾼 이온만큼이니까 10만큼 빼준 게 몇이다? 60이다. 다시 말해서 얘네가 지금 70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거 2 나눠주면 35, V4는요, 35에다가 10 곱해줘야겠죠? 350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350 구해놨어요. 그래서 V4에다가 350 써놓을게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남아있는 용액이 누구예요? 바로 이가염기입니다. 그럼 ZOH2겠다. 근데 제가 왜 ZOH2는 이거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었냐면, 지금 얘네가 과량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30에다가 누구를 빼줘야 돼요? 바로 Z2+를 빼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30, 30으로 똑같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얘네가 과량인 거예요. 얘네가 과량이고 여기다 바로 구경꾼 이온 10만큼 빼준 게 30이야라고 가준 거죠. 자, 그러면 얘네만 우리가 고려했을 때 몇이어야 돼요? 40이요. 그럼 얘네가 몇이냐면 바로 똑같이 0.1 몰 농도에다가 부피는 V2죠. 자, 거기다가 얘네도 똑같이 이온수를 고려할 때는 3배. 이가 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이다? 40이다라는 걸 넣어주면 됩니다. 자, 40이에요. 그럼 이거 넘겨줄게요. V2는요, 3분의 40인데요. 여기다가 10, 0.1 넘어가 주니까 10 곱해주니까 3분의 400이 됩니다. 넣어볼까요? 3분의 400이요. 그럼 이거 계산해줬더니 여기에서 약분되네요. 8분의 7 곱하기 3이다. 그래서 8분의 몇이에요? 21이요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몇 번?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얘네가 지금 1가염기니 2가염기니 찾아봐야 돼요. 자, 찾아볼 때 전체 이온수가 A에서 A로 변화가 없더라. 자, 근데 요 사이에선 지금 수용이 바뀌었어요. 요걸 빼고 봐주세요. A에서 A로 변화가 없더라.
그럼 처음에 산성이었다가 나중에 그럼 얘네가 이해됐으니까 염기성 양을 이의로 맞춰 주었고요. 그때 다만 구경꾼 이온만큼 제가 빼줬던 거 실수하지 않도록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이과 염기가 아니라 이과산이 과량이라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과산이면 안 돼요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지금 과량이라면 지금 말이 안 됐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만큼 빼줬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서 얘네가 일가염기, 이가염기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요. 그 다음, 요번에도 용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전체 이온식 결정했던 거를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혹시나 그 유니크 레시피를 안본 친구는요, 따라오는데 살짝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A에서 D 수용액의 혼합 실험인데요. A에서 D는 정말 많네요. 한번 써볼게요. 하나 염화수소, 하나는 이과산.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도 있고, 이과염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 없이 지금 나타낸 거고요. C가 B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다. 자, 그럼 일단은 각각 어떤 순서로 넣어줬는가?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볼까요? 몰 농도가 모두 같고요. 부피도 같대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양은 모두 다 같아요. 그럼 얘가 알갱이가 하나라고 한다? 얘도 그럼 하나. 다만 이 안에서 수소이온 하나일 때, 그러면 염화이온 하나. 여기에선 수소이온 두 개일 때, 그 구경꾼이온 하나. 얘네도 모두 다 하나씩이니까 나트륨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 여기 수산화이온이 두 개. 그 구경꾼이온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와 B를 가했어요. 이 나라는 거에서는요, A와 B를 혼합한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바로 C라는 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요, D라는 것을 넣어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각 과정 후 혼합 수용이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분의 모든 양이온 수가요,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된대요. 그럼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뒤로 갈수록 양이온이 많은 배합으로 가줘야 돼요. 그럼 우리 딱 보자마자 양이온이 많은 건 이과산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넣어줘야 되는 건 누굴까요? 이과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아둬야 돼요. 모두 다 섞는 게 바로 라 과정이거든요. 순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맞춰야 되지만 일단 다 맞아 더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넣고 나서 얘네들 최종적으로는요. 수소이온 3개, 수산화이온 3개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지금 몇이 될까요? 얘네들은 중화점이기 때문에 염화이온 그리고 그때 그 음이온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나트륨이온 그리고 양이온 지금 하나에서 두 개. 그래서 얘는 어차피 비율이 1이에요. 얘는 지금 1이야. 그 전에는 1보다 작은 애들의 비율일 거야. 근데 지금 봤더니 음이온 수가 컸을 때가 1보다 작으니까 음이온 수큰게 누구예요? 바로 이과염기 있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요. 이 이과산 우리가 배제했고 이제 처음부터 1과산과 1과염기를 넣어주면 얘네도 비율은 지금 몇이 돼요? 음이온과 양이온 1대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누가 많아야 돼? 음이온이 많아야 되니까 YOH를 처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YOH2를 넣어볼게요. YOH2 이거를 넣어줬을 때 얘네가 1대2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음이온 수가 2, 양이온 수가 1. 자, 그 다음에 제가 나트륨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 넣어주게 되면 얘네가 하나씩 증가해. 액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 3분의 2가 돼서요. 누가 지금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바로 3분의 2가 2분의 1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아, 지금 일단 이과 염기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넣어주고, 그 다음 얘네가 1이 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안 넣은 애 하나 있는데요. 맞아요. 얘를 얘왜 고려하지 않았냐면, 어차피 수소이온이 하나예요. 어디에 넣든 간에 얘는 과량인 애가 이과염기다? 그럼 얘에 의해서 전체 이온수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 이제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하나가 줄어들겠죠? 반응했으니까 수소이온이라. 하지만 염화이온 치워줄 거예요. 2분의 1 비율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추가했더니 3분의 1로요. 각각 분자 분모가 일찍 증가해서 이 비율 자체가 커졌고, 그럼 이제 1보다는 작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마지막에 어차피 모두 다 더해지니까 1. 그리고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누가 더 큰가? 양이온수가 큰게 라. 지금 음이온수가 더큰건 앞쪽으로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게 보였으면 돼요. 기억합니다. 나에서 혼합한 거는 바로 A와 B인데요. 이
그때 액성은 산성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가 염기와 일가산을 지금 혼합해 준 거고 A와 B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혼합해 준 거고 그래서 염기성이다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틀렸고 D은 갑니다. C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여기 나에서 따로 갈 때 추가해 준 거죠. 그럼 C다라고

하는 건 수소나 나트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니은 맞고. 디귿,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A라는 거 2분의 1, B라는 거 3분의 2, C라는 거는 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3분의 1이라서 맞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어떻게 찾았더라? 아, 얘네들 전체 요소 누가 결정하더라? 라는 거를 통해서 찾아냈고요. 결과적으로 모두 다 혼합하는 거기 때문에 몰 농도랑 부피가 같을 때 가정을 해서 봤더니 중화 쪽 가면 되더라. 그래서 1이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체 이온수 활용하는 거 바탕으로요. 더 나아가 볼 건데요. 그래프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서 그 그래프 속에서 빠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볼 건데, 저번에 제가 1가산 1가 연기했을 때이 수용액에서 이온수가 가장 큰애 누구야라는 거 찾은 적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래프에 도움을 받았었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우리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2가산에다가 1가 연기를 이제 가할 거예요. 그랬더니 1가 연기의 부피 분해 여기에서 이온수에 따른 그래프 그려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이 구경권 이온이겠죠? 다만 수소이온과 비교할 때 2대1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구경권 이온을 넣어놨고요. 수소이온은 그거에 대해서 두 배만큼 있는 위치에서 얘네가 반응 다 끝났겠다. 그럼 다시 이때 생성되는 애가 수소나 이온일 것이다. 근데 수소나 이온과 수소이온 반응 이 위치가 바로 뭐예요? 중화점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과 구경권이 1대1로 존재하죠? 그럼 이 구경권 이온은 여기 똑같이 지나가겠죠? 이 양이 똑같을 것이다. 조금 제가 기울기 안 예쁘긴 한데, 여기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요거 기억 그대로 하고 따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는 바로 혼합 수용에 존재한 이온 중 이온수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그렸던 거 그대로 여기에서 딱 선을 그었을 때 가장 큰애 누구야? 바로 얘야. 그럼 이 시점에서 누구야? 얘야. 근데 얘네 둘이 지금 이온수가 같을 때도 있네? 라는 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를 활용하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다음은 표는 X 수용액 100ml에 수산화 나트륨을 가할 때 혼합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중 이온수가 가장 큰 이온수를 나타냈고요. 가장 크다. 자, 그리고 나서요. 수산화 나트륨 부피에 따라 나타냈고 X라는 건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X는 1가산일 수도 있고요. 2가산일 수도 있어요. 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또준게 뭔가 했더니 V4가 가장 크구나. 다시 말해서 이 순서대로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아, 여기에서 만약에 1가산이다라고 했으면 얘가 1가 염기야? 계속 산성이었으면 그 이온수가 산성에서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 왔어요. 그래도 얘랑 똑같을 거고, 그 다음 염기성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정해진다. 아니요. 여기에서 다시 커졌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 아, 얘가 지금 1가산이 아니라 2가산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프 아까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2가산이다라고 할때 구경권 이온이 수소이온과 비교했을 때 2대 1에 대한 비율, 그래서 좀 작게 하지만 일정하다라고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 2 마이너스다. 자, 이게 작게 나타냈고요. 자, 이건 가해줄 때마다 이 이온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얘는 일정하겠고, 수소이온은요, 지금 있었어요. 두 배만큼 있었다가 사라져요. 대신 그만큼 다시 누가 생기기 시작한다? 수산화연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생기는 애 하나 있네요. 바로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바로 이 중화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쭉 지나간다라고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선도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이온수로 볼 거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말고 가장 큰 것만 봐줘요. 가장 큰 건데 같은 지점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도 같고 여기랑 여기도 같아요. 그럼 같은 지점 이렇게 있네. 그럼 처음에 얘네가 여기 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중화점인데 제가 너무 저기 가서 그렸던 것 같아서 살짝만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쯤에서 갔다. 여기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 그러면 나와 다에서는 하나는 수소이온이고, 하나는 이제 수소이온이 감소됐지만 아직 중화점 이전이거든요? 그런데 수소이온은 그냥 나트륨 이온보다 어떤 거야? 작은 것뿐이에요. 그냥 오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기억 갑니다. 다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아니요, 아직 수소이온 있지만 수소이온보다 그냥 나트륨 이온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니은 갑니다. 나에 존재하는 이온 중 가장 이온 수가 작은 이온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요. 나 시점은 여기겠죠? 가장 작은 거는 지금 여기서 이 구경꾼 A2-보다 작은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A가 맞습니다. D 가볼까요? 나에서 모든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화점 이전까지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 중화점까지 포함해서 뭘할수 있냐면 어차피 과량으로 존재하는 H2A에서 이온수가 결정되고 이것이 바로 중화점까지 결정이 돼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넣어주는 1과 염기야. 그럼 얘에 대해서 결정돼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3이라고 줄 때, 2대1로 있을 때, 3이라고 줄 때, 음이온수는 1, 양이온수는 2야. 그럼 얘네들 비율은 계속 2겠지. 그런데 2보다 작다? 당연히 틀렸다. 그래서 우리 나까지는 무조건, 얘가 2여야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를 좀 많이 못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그려주시면 이 중화점까지 얘네들이 딱 이렇게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저보다 예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이해 헷갈린다는 친구들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더 그려줬고, 그리고 모의농도도 그려줬으니까 다시 봐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좀 복잡한 느낌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발문 읽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전체 이온수 그거를 잘 끌어오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나는 산과 염기의 종류를 달리하여 산 수용액의 염기 수용을 가할 때, 가한 염기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수용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양분의 모든 양이온의 양이래요. 우리 그럼 과량이네 결정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가와 나의 산 수용액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1 모의농도 HCl과 그리고 똑같이 0.1 모의농도인데요. 이번에는 H2이과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다 100ml 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가와 나 중에 일단 하나는 1가산, 하나는 2가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제가 또 섞어줄 건데, 누구 섞어줄 거냐면, 염기 수용액은요, 염기 수용액도 두 종류다. 0.1 모의농도 수산화 나트륨일 수도 있고요. 또는 0.2 모의농도 여기에서 BOH2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피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 V1분의 V3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가와 나를 봐주시면, 가에서는요, 달라지고 여기서 일정해져요. 나에서는요, 여기서 일정했다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 얘네들이 지금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건, 하나가 1가산이면 하나 2가 염기, 하나가 2가산이면 하나 1가 염기. 왜냐면 2가산, 2가산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 계속 구경꾼이 빼주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일정했다가 나중에 변하니까요, 여기가 지금 2가산, 거기다가 이제 바뀌었다. 아, 수산화 나트륨 들어왔다. 1가 염기 들어왔다. 자, 그럼 여기에는요, 바뀌었죠, 처음부터?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을 빼줘야 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중에는 뭐가 들어왔다? 바로, 나중에가 아니라, 나중에는 과량으로 있는 게 2가 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1가산과 2가 염기를 혼합시켰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건 누구냐면요, 바로 이 2가산이 판단하기 가장 쉬워요. 왜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모든 이온의 양, 2대1로 있기 때문에 3분의 양이온은 2. 그럼 이 16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값이 3분의 2다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3분의 2에다 몇을 곱해주니까 16이 된 거예요? 24. 그럼 우리 다시 15라는 건 실제 값이 24분의 15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약분을 시키면 얘네는 8분의 5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8분의 5인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에 대해서 액성이 바뀌었을 때니까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여기서 수산화 이온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경꾼 이온을 해주고 모두 다 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액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과량은 아 수산화 나트륨이야 라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수소는 빠지고 누구 더해져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얘네들은 수소나 이온 사라지면 사실은 그 구경꾼 이온이 수소 이온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줬기 때문에 그것만 뺄 거예요. 자,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만 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이 5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소나 이온도 똑같이 5만큼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얘가 8이 된 이유는 바로 구경꾼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구경꾼이 이온 양을 알아요. 0.1몰 농도에서 100ml 곱해주면 10ml몰이죠? 실제로 얘가 10ml몰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얘가 10ml 돼줘야 돼? 그럼 5배를 해줘야겠다. 그래야 차이값이 10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차이값, 여기 2가 아니라 10이 될수 있도록, 아, 5배를 해줘서 25, 밑에도 5배 40. 그러면 만약 나트륨이 25야, 수산화용도 25야, 그럼 50에서 바로 이 구경꾼 이온 10ml 빼주면 40이 될수 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 0.1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V3일 때는요, 얘네가 25ml몰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V3가 몇이다라는 거예요? 250입니다라고 찾아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구경꾼 이온을 빼준 HCl보다 원래 BOH2에 대해서 모든 이온의 양분의 모든 양이온 구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3이다. 여기 1 더하기 2, 1대 2로 있으니까 3이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이온의 양분의 양이온은 3분의 몇이에요? 1이다. 그럼 3분의 1에다가 몇 곱했더니 3이 된 거예요? 9를 곱해준 거죠? 그럼 얘도 실제 값은요, 원래 9분의 4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풀어서 써볼게요. 그럼 얘가 일단은 1과 3이 과량이었을 때라고 하면은, 그럼 과량이다라고 한다. 그럼 양이온에 대한 거, 수소이온,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에서 결정 짓는데, 문제는 1과 연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반응한 만큼 이 구경꾼이온 치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얘만큼 어떻게 된다? 빼줘야 됩니다. 여기도 빼줘야 돼요. 이번에는요, 수소이온이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진 애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실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의 양이 10ml몰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네가 사실은 10-에다가 구경꾼 이온, 여기는 20-에다가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럼 얘네들 위아래 차이가요. 사실 얘네들 사라지면 얼만큼 나야 돼요? 10만큼. 근데 얘네들 차이지면 얼만큼 나요? 5. 그래서 몇배 주면 돼? 2배. 그래서 아, 2배 주면 8, 밑에 2 주면 18. 그래서 차이가 몇 만큼 나도록? 10만큼 나도록. 그러면 이제 알수 있다. 어? 얘네가 왜 지금 이만큼 차이 난 거예요? 바로 이 구경꾼 이온이, 아, 얘네가 지금 이 미리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네들 부피가 지금 몇이다? V3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V3가 아니라 V1이네요. 수산화 나트륨에서 구하듯이 얘네들 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라고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똑같이 0.22mm이라고 할까요? 20mm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V1과 V3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V1에서는 20, 여기서는 250. 그럼 나눠볼까요? 그럼 2분의 25. 답은 몇 번이다?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하실 때 우리가 V1은 여기서 찾아냈고요. 여기에서 V3는 여기서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이만큼 빠져나갈 거야 해서 V1 했고, 여기서 V3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얘네들에 대해서는 처음엔 알수 있었지만 나중에 변했어. 누구 때문에? 아, 바로 얘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이해되셨죠? 얘 때문에 지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용액에서 찾아내야 되는가? 그것도 센스 있게 찾아내는 게 조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과 3과 이과 염기다. 얘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찾아내줘야 돼. 또는 여기에서는 이과 3과 이과 염기야. 얘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걸 찾아내줘야 돼. 라고 갔으면 2분의 25 후딱 나왔을 거예요. 자, 답 4번까지 해서요. 우리 모든 중합하는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뭐가 남아있어요? 중화작정.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 중화작정 문제는 앞에 중화반응을 잘했으면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잘 따라올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0.1몰 농도였어요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20ml 있었어요. 자, 근데 얘와 반응한 염화수소가요 10ml가 있었는데
얘가 몇 몰인지 모르겠어요. 몇몰 농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 사실은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1대1만큼 반응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몰 농도와 부피, 몰 농도와 부피의 중값은 같아야 된다. 단, 1가산 1가 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능했어요. 만약 가수가 다르다면 가수에다가 몰 농도 부피, 가수에다가 몰 농도 부피, 둘이 같아요. 그럼 얘에 대한 몰 농도는 0.입니다 라고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산에 대해서 내가 얘를 지금 찾고 있어. 뭘 사용한 거예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활용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애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농도를 정확히 아는 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표준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표준용액을 가지고 우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딱 1대1로 반응해서 완결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화적정에서 반응한 산에 대한 수소이온의 양, 반응한 염기의 수산화이온 양이 같아져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점, 중화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실험 내용이에요. 그럼 실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바로 지시약을 활용해 줄 겁니다. 대표적인 지시약은 페노프탈렌 용액이고요.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그리고 붉은색 나타날 땐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바로 전체가 붉은색이 되었을 때 바로 중화점이야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실험기구 보도록 할 건데요. 종종 실험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염화수소에 대해서 농도를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수산화 나트륨은 정확히 농도를 알아요. 0.1 몰 농도예요. 그러면 얘네를 반응시킬 때 얘네와 딱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10ml가 있는데 몰 농도는 몰라. 얘가 그럼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농도를 모르는 애, 농도를 알고자 하는 수용액을 담아놓는 게 삼각 플라스크입니다. 몇 달 이제 담아놨어요. 자, 어떻게 담아요? 손으로 담으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피펫이요. 그래서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추어 옮길 때 피펫이라는 걸 사용해서 옮겨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산화트륨이 똑똑똑똑똑 떨어져서 결국 얼마만큼 사용됐어요? 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지는 표준 용액에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뷰렛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뷰렛을 실제로 넣으면 안 되지만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막 격하게 넣어놨어요. 자, 위에다가 우리가 넣어놨을 때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걸 통해서 얘네가 반응 완결됐어요. 라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표준 용액에 들어가 있는 건 뷰렛. 우리가 농도 알고자 하는 건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피펫이라는 건 정확한 부피를 옮길 때 취하는 거고 뷰렛이라는 건 얼만큼 들여졌는지 가해지는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하는 거다. 자,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중화적정에서 있는데요.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 뭐냐? 바로 우리한테 기구를 물어본다. 중화적정 실험에서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추해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다? 아, 피펫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화적정 실험에서 가해지는 표준 용액에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해지는 거다. 표준 용액에 넣어놓는 거는 무엇이다? 뷰렛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한테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1단원 용액의 농도에서 강조했던 용액의 희석과 취함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식초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럼 식초를 준비해 놓으면 여기에서 모든 식초를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한 3mm 정도 제가 덜어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취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적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희석시킬 거예요. 넣어서 희석시킬 거예요. 그래서 30ml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식초가 처음 100ml였는데 네, 여기서 3ml 취하고 여기에서 물을 희석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몰 농도가요. 내가 취했어. 꺼내왔어. 꺼내왔다 몰 농도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1. 근데 중요한 건 용질의 양이 0.1L라고 했을 때 0.1몰에서 얼마큼 얘네가 이동한 거예요? 100분의 3만큼. 그럼 100분의 3만큼 똑같이 곱해주면 0.003몰만큼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딱 100분의 3만큼은 내가 가져온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었다고 해서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알갱이 수는 변하지 않는다. 0.003인데 이때 대신 몰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얼만큼 넣어줬어요? 10분의 1. 그래서 이 부피와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여기서 부피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배 넣어준 거죠. 10배 넣어줬고 몰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되니까 몇이다? 0.1 몰 농도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여기다 몰농도가 몇배 된다라고 썼는데 부피는 10배 되고 반비례니까 10분의 1이 돼서 0.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화적정을 할때 식초 그대로를 쓰지 않아요. 취하기도 하고 희석시키기도 하니까요. 빠르게 빠르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풀지 가장 좋은 건 용

인질의 양이 좋습니다. 몰농도가 계속 쭉쭉쭉 변하고 우리가 계속 추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용질의 양으로 간다면 좀더 수월하거든요. 저랑 같이 실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험 내용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그 포인트들을 쪽쪽쪽쪽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는 방법에서요. 제가 이 식초라는 애, 그리고 여기에서 취한 애, 그리고 30ml에 대해서 희석한 애, 그래서 기역류는 디귿이다 수용액 해놓고 나중에 이제 중복되는 애 디귿용에 아까 걔랑 중복된 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따라오기 힘들면 밑에다가 같이 저랑 표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할 거예요. 자,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 함량이기 때문에 이 아세트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이 수소이온과 여기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활용하는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활용한 중화적 정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피펫으로 식초가 있어요. 기존의 식초가 있는데요. 이 식초는 1리터짜리예요. 여기서 제가요. 딱 3ml만 취할 거예요. 그럼 이 기역이다 라는 거에서 3ml만 취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니은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 이제 옮겨서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농도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용질의 양이 변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물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석을 시켰네요. 자, 그럼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어줬는데 얘네들 부피가 30ml가 되었더래요. 그럼 제가 그때 새로 만든 애는 바로 디귿이다 라고 줄 건데요. 지금 용액에 대해서 30ml 됐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몰농도가 몇 배 된 거예요? 지금 부피는 10배 됐으니까 얘네들 몰농도는 10분의 1배가 되었구나. 자, 그 다음 페노프탈 용액을 넣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해서 중화점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무색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지시약을 넣어줌으로써 이때 얘네 중화점이야 라는 걸 깜빡깜빡깜빡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넣어놨어요. 자, 두세 막을 넣어놓은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해서 뷰렛에다가 이제 표준 용액인데 바로 몇 몰농도? 0.1 몰농도다. 여기 써있으니까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표준용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고요. 꼭지를 살짝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넣으면서 공기, 여기 공기 방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빼줘요. 그냥 여기다 말고 그냥 빈 비커에 쭉 빼줘요. 그럼 얘네 공기빵이 쫙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피를 측정할 때 순수히 이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대한 부피만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렛 꼭지 아랫부분을 표준 용액으로 채워줬습니다. 가득 채워줬기 때문에 오차 발생 여지를 안 준 거예요. 완전 완벽해졌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뷰렛에 표준 용액을 채운 다음에요. 뷰렛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뷰렛의 눈금을 이제 읽어줘요. 왜냐면 이건 처음 시작점이에요. 처음 시작점. 자, 나중에 내가 반응하고 나서 읽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얘네들요. 딱 처음 시점 0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걔랑 차이점만 보면 되니까 만약에 약간의 변화 있어 상관없어요. 여기쯤을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표준 용액을 희석된 식초 같은 아까 우리 물 넣어서 희석시켜놓은 이 디귿 수용액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요. 언제까지 봤더니 붉은색이 나타나면 다시 흔들어줘. 아직 다른 부분에서 반응 안 끝난 수소이온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혼합용 전체가 붉은색 되었다? 멈춥니다. 그럼 그 차이를 이제 읽어줘야겠죠? 다시 한번 뷰렛의 눈금 읽어주고 차이가 몇이다? 30ml다. 아, 이제 알았다. 그럼 0.1 몰농도 표준 용액 이 수산화 나트륨 들어간 거에 30ml가 들어갔다? 이거 해당하는 수소이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에 식초를 희석시킨 용액의 아세트산의 몰농도인데요. 이게 지금 C가 아니라 디귿입니다. 디귿에 대해서 얘네들의 몰농도를 지금 구해볼 거예요. 딱 요 시점.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인데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딱 몇이냐면 얘는 0.1 몰농도에다가 30ml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네는 30ml죠. 자, 그럼 30ml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 얘가 0.1 몰농도라 했는데 우린 아직 몰농도 몰라. 여기서 똑같이 30ml로 갈게요. 그럼 어땠어 지금? 부피 같지? 그럼 여기서 딱 반응 완결될 때 0.2 몰농도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원래 3ml였다. 내가 취했을 때 부피가 3ml일 때 얘네들의 몰농도는 몇이어야 돼요? 여기가 0.3 몰농도. 여기는 다시 우리가 10분의 1배 준가 다시 10배.

해주면 여기에서는 아, 0.3 모의 농도가 아니라 0.2 모의 농도죠. 그럼 이 10배 해주면 1 모의 농도다라는 거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모의 농도 어때요? 식초 1리터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1리터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함량이다라고 하는 건 전체 식초에 대한 질량. 전체 식초에 대한 질량인데 얘네가 1리터가 있었어요. 자, 1리터인데 질량으로 제가 지금 알아볼 거기 때문에 얘 질량을 밀도를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몇 그램? 1000g이에요. 그 중에서 아세트산이 얼만큼 있었니? 라는 뜻이죠. 자, 그럼 1 모의 농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1리터. 그리고 나서 제가 곱하기 하나 더 나타냈어요. 왜요? 제가 질량으로 했잖아요. 얘네들의 이 전체 질량분에 이 아세트산의 질량, 이 비율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얼만큼 있어?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해줘야 돼? 분자량 60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00이 사라지네요.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다? 6%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이제 문제들을 실제로 접하게 되시면요. 보통 이 3밀리에서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밀리에서 주어진 식초에 대한 질량,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 얼만큼 함량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비교하셔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연습을 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적용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개념 체크를 통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몇 가산이다? 1가산이다. 식초 속 아세트산을 수산화 나트륨을 중화적정하기 위해서 지시약으로 페노프탈렌 용액을 사용하면 중화점을 친하면서 혼합 용액의 색깔이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면 우리가 멈췄다, 붉은색으로 변하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바로 중화점이야.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 용량이 같아라고 해결해주면 됐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중화반응에 대한 문제들도 풀어보고 중화적장에 대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럼 어떤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지 미니 크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앞에서 배웠던 이 중화적장에 대한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희석시켰을 때 아니면 내가 취했을 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중화작전과 희석과 취함 같이 써두었습니다. 연습 충분히 하셔야 다음 주에 문제 잘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기억 실험으로요, 아세트산의 모의 농도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무슨 실험을 하면 우린 아세트산의 모의 농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제가 표준 용액인 0.1 모의 농도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해서요, 아세트산에 대한 모의 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무슨 실험일까요? 우리 오늘 배웠던 실험이에요. 자, 기억, 수강 후기에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얼핏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행운이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100% 노력한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 오늘도 큰 행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강이고요. 단문 두 번째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41쪽 펴시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개자는 열다 개자, 열리다 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리기를 먼저 한 것은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자자. 지난 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으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기를 먼저 한 것, 열리기를 먼저 한 것, 선생님이 지금 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 사자를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말씀 언자가 보이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자는 쏘다 사자가 되겠죠? 사격하다 할 때의 사자, 말을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주로 저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이 사자를 썼습니다. 보통 물러갈 때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살해하다의 뜻도 있고, 아,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난 이제 떠나갈게 해서 사과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 일정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들다의 뜻까지 확장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들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고, 앞에 있는 열 개자는 시들다의 반대적 의미이니까 피다 정도로 풀이를 하면 좋겠죠. 정리하자면, 피기를 먼저 한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핀 꽃은 빨리 시든다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라, 성급해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모든 일에는 차근차근 순서가 있게 마련이니 우리 서둘지 말자고요. 선악지보는 여영 수영이라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아,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 뒤에 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가 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동사가 오면 주격으로 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뒤에는 보답 정도의 명사로 풀이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자는 보답은 보답인데 어떤 보답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앞에 선과 악이 있으니까 선악의 보답은 정도가 되겠네요. 선악의 보답은 선으로 보답을 받을 건지, 악으로 보답을 받을 건지, 그런 선악의 보답은 여, 여약, 여약, 여약, 여약.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엿자,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약자 또한 그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이렇게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악의 보답은 뭐와 같냐 하면, 그림자가 그 원래의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다. 원래의 모양이 네모라면 그림자도 당연히 네모이겠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보답도 당연히 선한 것이니까, 아, 그림자가 그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보답, 악한 보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따른다라는 인과응보와도 통할 수가 있고요. 공심은데 공난다, 종두득두와도 통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무언 어인하고 무악 어기하라. 지금까지의 짧은 문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앞에 뒤에가 궁짝짝 궁짝짝 맞아서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한문은 이렇게 리듬을 타게끔 많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자 없을 무자죠. 원은 원망할 원자. 그러니까 원망을

없게 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인이 나왔습니다. 어쩌가 또 나왔네요. 어짜 별표입니다.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얘기를 했었죠. 이런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한자가 있으니 호자와 우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 글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것이 좋다. 아, 선생님 이름이 뭐냐? 김제호. 아, 선생님 별로예요. 김제호, 호, 어우. 이세 글자는 에의 뜻이 다 들어간다.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여기서 당연히 사람 인자가 뒤에 왔으니까 에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원망을 없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남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생겼을 때, 잘못됐을 때, 아, 참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악을 없게 하라라고 불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을 없게 하라라는 거니까 요 문장은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을 잘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겸청 증명하고 편신 즉암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역시 앞에도 네 글자 뒤에도 네 글자 쿵짝쿵짝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즉자가 보입니다. 즉자는 곧이란 뜻도 있지만 문장 속에서는 주로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모 이면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 즉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명사로 쓰이면 법칙, 칙으로 읽습니다. 법칙의 뜻으로 쓰이면 칙, 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법칙, 교칙이라고 얘기 안 하고 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칙자가 바로 요런 모양의 한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도 뭐뭐이면 뭐뭐이면으로 풀이하면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렇고 요렇게 하면 요래요라는 문장이 되겠죠. 겸청 겸하여 들으면, 아울러 들으면, 다시 말해, 한쪽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아울러서 들으면, 명확해진다. 정도가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쳐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의견도 듣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그러면, 결국은 공정해질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고 결국은 판단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편신, 치우칠 편자죠. 편애하다 그럴 때 치우쳐 믿으면 한쪽 말만 듣고 한쪽 사람만 믿는다면 당연히 독단에 빠지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테니까 일의 이치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어두울 암자가 옵니다.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무자가 맨 앞에 왔습니다. 없다의 뜻을 가진 무자가 되겠죠? 무자뿐만이 아니라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없을 막자라든가 아니 불자라든가 이런 한자들이 문장 속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뭐뭐하지 말라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뭐하지 말라의 뜻으로 가장 흔하게 쓰인 한자는 물자가 있겠죠. 여기서의 무자가 뭐 없게 하라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풀면 매끄럽습니다. 뭐 하지 말라, 면종. 우리 성어에서 면종복배 배운 기억이 납니다. 면종, 얼굴로는 따라요. 대면에서는 잘 따라요. 다시 말해, 겉으로는 잘 따르지만, 물러나서는 요것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후언이니까 뒷말 정도로 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주대해서는 따르고, 물러나서는 뒷말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맞아요. 사람이 늘 한결같아야지요. 그쵸? 그때그때 그때 모습이 다르면 아니 되겠죠? 면종복배가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반하려 한다. 면종복배와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면종복배를 경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얼로 계색은 흥망 속에라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얼로 말하는 길, 내가 나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길의 계색은, 개는 열다 라는 뜻이고, 색은 막다 라는 뜻이니까, 결국 요두 한자는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다시 말해, 얼로를 여느냐, 막느냐는 됐죠. 잠깐만요. 요 글자 별표입니다. 뜻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한자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막다라고 풀이가 되면 색으로 읽으셔야죠. 우리 발본색원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렇지만 변방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새가 된다. 새옹지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언로를 막 다라고 풀어야 하므로 색으로 읽어야 되겠죠. 얼로의 계색은 얼로를 열어주느냐 막느냐는 흥망이 속에라 소자는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곳 정도로 풀이가 되죠. 계자는 멜 계자 여기에 메어져 있다 메어 있는 바이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흥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메어져 있다라는 건 연관되어 있다. 관계되어 있다. 요 정도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언로에 열고 닫음은 흥망이 연관되어 있는 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조직을, 사회를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사 선어인하고 사사 후어인하라. 요것도 궁짝궁짝 궁짜라작짝짝 대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는 공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사적인 일이네요. 공짜. 물론 공평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공적인 일은 공평해야 되겠죠. 공적인 것까지도 뜻이 확장이 됩니다. 즉, 공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 남보다 앞서하라 정도가 되겠죠? 앞설 선자니까 어자가 또 나왔어요. 김제 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보다. 지금 선생님은 보다 정도로 풀었죠. 공적인 일은 남보다 앞서하라라는 얘기고 사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 남보다 뒤에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성어 선공후사와도 통할 수가 있네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배우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미의 멸사봉공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든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언, 이, 부족, 위, 귀 하고 행, 이, 유여, 위, 선, 이라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위가 보이네요. 이, 위 사이를 A로 놓고 위 뒤에를 B로 놓는다면 A를 B라고 여기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A를 B라고 하다, A를 B라고 삼다, A를 B로 삼다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위 자도 지난 시간에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자, 풀이를 해볼까요? 말은 부족함을 족자 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배웠죠. 안분지족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조금 부족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부족함을 귀하게 여긴다니까 말을 많이

그런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희양 인학이면 현앙 필레라라는 문장이네요. 희는 기쁘다의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뭘 좋아하냐면 양, 날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날리면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내기 좋아하면 이란 얘기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단점 이런 걸 들춰내기 좋아하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자는 나타나다, 드러나다입니다. 나타나는 재앙이니까 확실한 재앙, 분명한 재앙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올 내자니까 맞아요. 내가 쉽게 남의 욕하고 돌아다니면 남들도 분명 내 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그 순간 모든 재앙이 나에게 스스로 찾아오니 우리 남을 욕하기보다 칭찬해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자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나쁠 악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나쁜 거 미워. 오,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오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면 여러 가지 음뜻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요.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오찌 그런 일을? 미워하다, 싫어하다, 어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오. 라는 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못자는 털 못자고 웃자는 깃 웃자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있는 깃, 깃털이네요. 그렇죠?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정도가 되겠네요.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불가이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요것으로서 요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짜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배우고 왔죠? 능자 득자도 뭐뭐 할수 있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왔으니 불가는 할수 없다. 이 뜻이 되겠죠.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높이 날수 없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여기서 깃털이 풍만하다라는 건 기본이 잘 되어 있다. 실력을 갖추고 있다. 내실이 튼튼하다. 준비되어 있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깃털이 풍만하지 못한 것이 높이 날수 없듯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고 내실이 없는 사람은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문장 볼게요. 또 불가로 시작을 하네요. 가능 득은 뭐뭐 할수 있다의 뜻.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붙었으니까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비, 세, 시,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요 글자와 요 글자, 비자와 시자가 나란히 나왔네요. 서로 상대적인 뜻을 가진 한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자는 한문에서 역시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시자와 이렇게 짝을 잃을 때는 특히 더 그르다, 옳지 않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시자도 이,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렇게 옳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야, 자꾸 시, 비 걸지 마. 시, 비, 따지지 좀 마라는 얘기하죠. 그때의 시, 비입니다. 자, 여기는 그르다, 옳지 않다. 뒤에 세상 세자가 오니까 세상은 옳지 않아 하고 자기는 오라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그르다 하고 자기는 옳다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독선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또뭐할수 없냐면, 남을 낮추고 자기를 높일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조금 더 매끄럽게 정리하자면, 세상을 그르다 하고 자기만 옳다 하면 안 되고, 남은 낮추고 자기는 높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조금 본인이 잘났더라도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만 옳다 하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독불 장군을 경계하는 그런 문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힘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 독불 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됨을 경계하는 문장.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 지자 뒤에 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되면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동사가 오면 이가로 풀이되는 주격의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지자 뒤에 물건이나 사물, 만물을 나타내는 물자가 왔어요. 명사로 풀이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인지를 꾸며주는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천하 하늘 아래는 온 세상이 되겠죠.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은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지자는 뭐뭐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세상의 만물은 귀하더라도 귀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모두 그것만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불가 또 나오네요.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귀하더라도 요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애, 치우칠 편자, 사랑할 애자, 귀하더라도 치우쳐서 사랑하면 안 된다, 치우쳐서 사랑할 수는 없다, 요렇게 풀이가 되죠. 치우쳐서 그것만 사랑하면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귀하더라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귀할지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한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것에는 눈을 뜨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세상 만물 중에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천하다고 해서 발로 뻥 차버리면 안 돼요. 지나치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됐지 몰라요. 세상이 변하면 이 천하게 여기는 것도 귀해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 존재의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함부로 천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언다패하고 다사다해라. 많이 하는 거네요. 뭐를 많이 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요것이 많대요. 뭐가 많이 하면 패, 질, 패자, 실패하다,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하는 것이 많다. 다시 말해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앞서 배운 문장과 같이 다언다패라는 말은 말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아, 그래요.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함이 많아지고, 다사,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로움도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일, 저 일, 요 일, 일을 다 이렇게 벌려놓다 보면 집중력이 다 분산이 되고 실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일을 벌이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전념해서 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앞서 배운 과유

불급과도 통할 수 있는 문장이 되네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풀이가 되죠. 과자 별표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허물의 뜻도 있고 지나다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으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말도 좀 조심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땅할 당자입니다. 마땅히라는 부사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단, 끊을 단자죠?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다 끊어야 하는데 부단, 끊지 아니하면 정도가 되겠죠? 왜 불단이 아닌지는 아시죠? 뒤에 보통 이렇게 따라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으실 경우는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불단 하는 순간 침이 팍 튄단 말이죠. 그래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을을 탈락시켜 보통은 불로 읽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수능에 출제된 경우는 없습니다만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 도리어 수 받는다. 뭘 받냐? 기란 란자는 어지러울 란자입니다. 혼란 할 때의 란자가 되겠죠. 그 어지러움을 받는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끊지 못하면 도리어 그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결단하라. 과감히 결단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우유부단 하게 굴지 말고 쾌도난마 하라. 우리 쾌도난마는 배우고 왔죠. 우유부단은 어물쩍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쓰는 말이죠. 요것을 경계한 그런 문장이고 쾌도난마 해라. 그렇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냥 단번에 아주 명석하게 처리할 때 우리가 쾌도난마 하는데 그 쾌도난마를 강조한 문장. 맞아요. 때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할때딱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나왔네요. 이 부자는 보통 지아비 부자, 지아비라는 말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남편을 뜻하는 부자입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남자이겠죠? 남자의 뜻도 있습니다. 사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저, 무릇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서라는 뜻입니다. 평범하다 할 때의 범자도 문장의 맨 앞에 놓이면 지금의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한 문장이 출발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하고 경고라기보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한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 이제 한 문장 시작할 건데, 이거는 거의 진리야. 이거는 법칙과 같은 말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한자가 바로 요 부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저, 무릇, 이런 뜻으로 풀면 매끄럽고요. 무릇, 사물이, 만물이, 빨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즉자 지금 또 나왔습니다. 뭐뭐 이면으로 선생님이 풀이를 했죠. 사물이 만물이 빨리 이루어지면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보통 요 즉자가 문장의 중간에서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이면으로 많이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대요. 질자도 별표입니다. 밑줄이 충분히 그어질 수 있는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앓다 할 때의 질자로 많이 쓰이거든요. 병이 들었다 할 때의 병질자로 많이 쓰이지만 지금은 빠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옛날에 병이 한번 생기면 아주 빠르게 전염이 되었죠. 그래서 질이 빠르다의 뜻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울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외우면 아, 뒤돌아서면 다 금방 까먹게 되어 있어요. 아, 뜻에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아, 옛날에는 병이 빠르게 번졌지, 전염이 잘 되었지. 아, 그래서 빠르다의 뜻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망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없어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망자도 우리가 보통 망할 망으로 많이 알고 있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다의 뜻도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다의 뜻도 있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릇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만취, 즉자가 또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늦게 대기만성에서 나왔던 만자네요. 늦게 이루면, 늦게 나아가면, 늦게 이루면 잘 끝난다. 이렇게 되겠죠. 끝내기를 잘한다. 오, 그러고 보니까 선자도 착하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선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배우고 왔죠. 선방한다라고 선생님이 우리나라 축구 골키퍼 선수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다. 선방하다 할 때의 선자가 요건데 착하게 막았다라고 풀이를 하면 안 되죠.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잘하다의 뜻으로 풀었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지고 늦게 이루면 잘 끝난다. 끝나기를 잘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배운 피기를 빨리 하는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 요 문장과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겠죠? 차근. 차근, 무조건 한 단계, 두 단계 점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금방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해진 절차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오래 가고 견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대기만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욕속 부달과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볼까요? 부족 지족이면 매 유여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부족하다. 일단 족자가 발의 뜻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다 아시죠? 족할 족자입니다. 앞에 아니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붙었으니까 부족은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족하지 아니함이 족하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야? 족하지 아니함이 족하다라는 건 족하지 아니한데, 다시 말해, 부족한데 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족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부족하지만, 그쵸? 부족함이 족하다라는 건 부족함을 족하게 여긴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번,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해, 괜찮아. 라고 여긴다면 매번 남음이 있다. 거꾸로 읽으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예요. 족한데, 족하지만, 풍족해요, 이미. 족하지만 부족하다 하면, 부족하다고 여기면 이만큼 있는데도 아이 저걸로 안 돼. 부족해라고 여기면 당연히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부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우리는 글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골라라. 복습 삼아서 볼까요? 얼로 예 열고 닫는 것은 흥안과
망함이 연관된 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아, 내 수업에 부족한 점이 뭐구나. 내가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점이 부족했구나. 알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흥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 됐어. 선생님이 진리야.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렇죠? 내 부족함을 모르게 되고, 학생들은 불만이 더 커지고, 내 수업은 망! 하게 되겠죠. 언로에 열고 닫음은 흥망에 연관된 바이다. 이니까, 결론은 어떻게 알아? 언로를 막아라가 아니라, 언로를 열어주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언로의 개방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He, 좋아해요. 뭐를 양, 드러내기를. 뭘 드러내냐 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러나는 재앙, 분명한 재앙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 무서워라. 그렇죠?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재앙이 나한테 닥쳐온다니까. 오, 무서워. 어떤 사람에게? 남의 나쁜 점 들추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남의 나쁜 점을 잘 들추어내는 사람이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쭉쭉쭉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되겠죠? 3번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옛날 요임금은 백성들에게 경의 없이 물어보아서 신하의 악행이 임금에게 들려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에게 물어서 들었다라는 얘기죠. 순임금은 눈과 귀가 네 개인 듯 두루 사정에 밝아서 부조리를 없앨 수 있었다. 계속 볼게요. 진나라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만, 어? 이세 황제 조고가 나오는데 생각나는 성어 없나요? 지록 위 말을 우리가 배우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 조고가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세 황제에게 사슴 한 마리 갖다 바치면서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세 황제와 조고입니다.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만, 아이고, 이런, 치우 처음 믿어서 조고의 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생겨버렸대요. 그리고 양무제는 신하의 말만 치우 처음 믿어서 반복되고 있네요. 치욕이 일어났대요. 또 수양제는 우세기의 말만 치우쳐 믿어서 변란이 일어났대요. 아, 이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고루고루 듣고 판단해야 한답니다. 아,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 볼까요? 1번. 길이 멀어야 그때서야 말의 힘을 안다라고 풀이되는데 관련 없죠. 2번. 늦게 이루어지면 잘 끝난다. 정도로 풀이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면 항상 부족할 뿐이다. 관련이 없죠. 4번.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혼란스러움을 받게 된다라고 풀이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겸하여 아울러 들으면 명확해지고 치우쳐 믿으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치우쳐 믿고 치우쳐 믿고 치우쳐 믿어서 상황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 5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4번으로 갑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악지보, 선과 악의 보답은 마치 그림자가 그 모양을, 원래의 모양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보답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이 오는 거 똑같다라는 얘기죠. 1번부터 5번까지 쫙 읽어보시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 자업자득이라는 성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풀이 순서를 묻는 그런 문제네요.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이 뭐냐?

한문 문장을 잘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 이런 문제도 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교재의 문장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번과 같은 문제는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공적인 일은 남보다 앞서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가장 나중에 풀이가 되는 건 선자가 되겠죠. 선 3번을 택해서 답하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자, 이런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장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대를 이루고 있어요? 라는 게 보이시나요? 앞에 여섯 글자, 뒤에 여섯 글자, 글자 수도 똑같고, 불가, 불가로 시작을 하고 있죠. 똑같은 한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 대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뒷문장의 구조를 볼까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한자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단 말이죠. 아, 뒤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있는 한자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이구나. 요거는 낮을 비, 요거는 높을 비니까 낮다, 높다. 서로 반대의 뜻이란 말이죠. 대우이니까 형식이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그 앞에 있는 한자와 의미적으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비자니까 비자의 반대는 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시자를 집어넣어서 풀이를 한번 해볼까? 세상은 그르다 하고 자기를 옳다 하면 안 되고 남을 낮추고 자기만 높이면 안 된다. 아, 확실히 맞아서 딱 떨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쭉쭉쭉쭉 문장 풀이해 가면서 아, 기억에는 어떤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캐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아,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일타의 뜻을 가진 실자이고요. 3번은 없다 무자 다시 3번, 없을 무, 없을 막, 아니, 불, 부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문장의 앞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4번은 천하다, 천자가 되겠고요. 5번은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는 낮은 거니까 낮다의 뜻도 있고 내려가다, 떨어지다 이런 뜻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외울 때는 머리를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A는 B 이런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아 아래니까 낮은 거고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아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갈게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피기를 먼저 한 것은 시들기도 홀로 빠르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은 말을 많이 하면 실패함도 많다. 실수도 많아진다. 관련 없고요. 2번, 말은 부족함을 귀하게 여긴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인데 역시 관련이 없죠. 3번, 물은 만물은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없어진다. 이니까 빨리 핀 꽃이 빨리 시든다. 와, 통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남에게 원망을 없게 하라.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기에게 악을 없게 하라. 라는 뜻.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천하에 이 세상의 사물들은 귀하더라도 지나치게 아껴서는 아니 된다. 지나치게 아낄 수는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지만 역시 글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죠. 8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찾는

0: 있는 것, 그리고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를 골라 답하라 라는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볼게요. 자, 기억 들어갈 한자 찾아보도록 하죠. 얼굴을 대하고서는 요게 면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르는 척하다 따를 종자가 보이고요. 물러나서 퇴자가 보입니다. 뒷말하지 말라. 뒷말을 잇게 하지 말라이니까 여기는 뒷말이 돼야 되겠죠? 언자가 말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에는 뒤, 옛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뒤, 옛 뜻을 가진 한자는 4번에 후, 자가 되겠죠. 1번은 바르다의 뜻을 가진 정자이고 2번은 바야흐로, 이제 막,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방법, 방향,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은 이름, 명, 마지막 5번은 베풀 선자가 되겠죠. 9번입니다. 9번,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이네요. 그런데 9번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도금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문제가 한자의 음뜻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영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장 해석이 불가능하듯이 한자의 음뜻을 모르면 한문을 시작할 수가 없겠죠. 항상 뒤쪽에 실려 있는 1800자 한자의 음과 뜻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풍년들 풍자, 풍성할 풍자에 가득 찰 만자이니까 밑줄 친 기억은 풍만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볼까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깃털이 풍만하지 아니한 것은 높이 날 수가 없다니까 깃털이 풍만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이 튼튼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내실을 갖춰야 한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높이 난다는 건 큰일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오늘 6강은 여기까지였고요. 7강도 단문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셨다면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부담 없이 Q&A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Gute Schüler, Rinnend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은요. 수능 특강의 1강입니다. 레안칠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예요.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우리 독일 사람 처음 만나면 인사해야 되죠? 인사말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묻고 답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발음 규칙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쪽이고요. 본문 1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Hallo, my name is Lena. Wie heißt du? Und wie heißt du? 라고 했죠. 안녕, 내 이름은 레나야. Und 그리고 wie heißt du?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는 말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불리다? 라고 해서 wie라는 의문사,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의문사 써야 하고요. heißen 동사 사용해 줘야 되죠. heißen은 뭐뭐라고 불리다. 즉, 이름이 뭔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wie heißt du? 너는 이름이 뭐야? Hallo Lena, ich heiße Jonas. 안녕, 레나야. 나는 요나스야. Freut mich,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을 소개하고 나

그래서 이때 의미는 만나서 반가워란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요나스, where comes to? 요나스야, 너 어디서 왔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디에서, 뭐와 해야가 합쳐진 건데요. 영어의 where from에 해당해. Where are you from? 이것처럼 where comes to? 너는 어디에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요, 요나스는요, Ich komme aus Dresden. 나는 드레스덴에서 왔어. 독일에 있는 도시죠. 나는 독일 출신이야. Woher kommst du? 너는 어디에서 왔어? Ich komme aus Linz. 나는 린츠에서 왔어. 린츠라는 도시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린츠를 다스로 받았습니다. 이 린츠라는 이 도시는 리겐이란 동사 사용했네요. 영어의 라이에 해당하는 거지, 놓여 있다. 이 린츠라는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in Österreich. 오스트리아에 위치해 있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할 때는요,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이렇게 삼격 명사가 오고요. 물론 고유 명사라 삼격이 지금 잘안 보여. 그리고 어디 출신을 말할 때는 이렇게 aus라는 전치사 쓰고요. 뒤에 삼격이 옵니다. 역시 고유 명사라 지금은 격은 잘안 보이지만 삼격이 오는 전치사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표현 연구를 함께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인사말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만날 때랑 헤어질 때. 자, 만날 때는요, 그냥 편하게 할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인사말 사용해도 좋겠죠?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이렇게 사격으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Good Morning 하는데 Good 대신에 그냥 Morning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Guten을 생략하고 그냥 Morgen, Tag, Abend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요,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요, 헤어질 때는 다르게 인사하죠. 어떻게 하냐면, Gute Nacht, 잘 자라고 인사할 수도 있고요. Auf Wiedersehen, Auf라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뭐뭐를 기약하며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Wiedersehen, 다시 보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친구 사이에는 그냥 간단하게 Tschüss 이렇게 인사하면 간단하겠죠. 자, 2번도 볼게요. Wie heißt du?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의문사가 먼저 오고, 동사, 주어, 순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을 때는요, wie라는 의문사 사용해서 wie heißt du? 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wie ist dein Name? 네 이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어는요, what's your name?이니까 what. 독일어의 was에 해당하잖아요. 하지만 독일어는요,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wie로 물어봐야 돼요. 이름이 뭐야가 아니라 이름이 어떻게 돼라고 외우시면 좋겠죠. 그리고 do라고 안 쓰고 지라고 하는 사이에서는 wie heißen Sie? Wie ist Ihr Name?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자, 3번도 중요하다고 했어. Freut mich는요, 만나서 반가울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Freut mich 하셔도 되고요. Angenehm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Angenehm 하면은 뭐 날씨가 Angenehm ist Wetter처럼 날씨가 쾌적하다거나 어떤 분위기가 편안하다거나 요럴 때 쓰는 형용사이기는 하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로 쓴다면 그쵸,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Freut mich는요 어디서 왔냐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뭐가? 당신, 너를 kennen lernen 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E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sie kennenzulernen. 요 표현인데요. 요게 다 생략됐다고 보면 돼. S도 지워지고, 뒤에 이발도 지워지고, 기쁜 상태만 지금 남은 거야. 그래서 freut mich. 이렇게 인사하시면 만나서 기쁜 거, 반가운 거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도 볼게요. Woher kommen Sie?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을 땐 이렇게 묻고, woher라는 의문사로 묻고, 답할 때는요, aus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출신이나 국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같은 말 여기 또 있네. aus는 삼격 지배하니까 aus 삼격 쓰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kommen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볼게요. liegen이란 동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어디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는 삼사격 둘다올수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니까 이때는 반드시 삼격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거 계속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아우스나 인 다음에 지금 삼격이 온다고 했는데

명이 올 때, 어떨 때는 관사를 쓰고, 어떨 때는 안 쓰던데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질문하면, 요 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의 국가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Das Deutschland, Das Kore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as는 중성 국가명에서는 생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 aus나 in 다음에 아무리 성격이 와도, 얘는 생략했으므로, 여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중성이라고 했는데 아닌 나라들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 복수인 나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관사를 살려줘야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는요. 뭔가 이란, 이라크 되게 센 느낌 나지 않나요? 얘네들은요. 남성 명사예요. They are Iran, they are Iraq예요. 이럴 때는요. 관사를 생략하지 않고 they are의 삼격 형태인 them으로 해서 Aus dem Iran, aus dem Irak 이렇게 표현하셔야 하고요. 슈바이츠나 투카이 같은 나라들은요, 여성 명사입니다. Die죠? Die Schweiz, die Türkei인데 얘네들도 삼격으로 이렇게 대어로 쓰셔야 하고요. USA나 니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인지는 여러분 영어를 공부해서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United States잖아, S가 붙잖아요. 얘 당연히 복수인 거 인정이죠, 그쵸? 니덜란드도 영어에 네덜란즈잖아, S가 붙잖아요. 얘도 이렇게 니덜란드까지 해서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D인 거지. 위에 있는 D랑은 다른 거예요. 위에는 여성의 D고 아래는 복수의 D니까. 그래서 복수 삼격, aus den USA, aus den 니덜란드까지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있어.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면 이렇게 N을 추가해 준다라는 거. 니덜란드의 원래 이름은 니덜란드까지인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났으니 N을 추가해 준다. 요것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 2도 함께 봅시다. 이번에는 어른들끼리 처음 만났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네요. Guten Tag, Frau Fischer. Fischer 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깐요. Guten Tag, Herr Meier. Wie geht es Ihnen? 마이어 씨, 안녕하세요. Wie geht es Ihnen? 이 표현 꼭 알아야 되죠? Wie geht es Ihnen? Es geht 이라는 표현은요. 이 S는 비인칭 주어야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Geht는요, 원래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가는 거 아니고요. 잘 돌아가는지를 묻는 거예요. 잘 진행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성격으로 쓰는 거죠. 당신에게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즉,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치면은요, How is it going에 해당하는 거지. 이 going이 진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잘 돌아가는지, 잘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거는 삼격. 당신에게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거니까 반드시 삼격을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Sehr gut. 잘 지냅니다. Danke. Und Ihnen? 물어봐줘서 고맙고요. 당신에게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we get as in에는 그 in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가 아니라 in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우 굿, 저도 잘 지내요. 땅케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우리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s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비인칭이에요. 특별히 그것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we get as in은 여기 삼격으로 쓰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삼격 인칭 대명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씨의 삼격 me요, 두의 삼격 dear, 당신, 당신들인 지의 삼격 in은, er의 삼격 im, 지의 삼격 이어, 지의 삼격 in은, 요렇게 여섯 개.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부 물을 때 질문하는 거죠. We get as in은 we get as dear 이렇게 질문하고요. 친한 사이에서는 그냥 we get 해도 돼요. 영어도 what's up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 물을 수 있잖아요. 독일어도 좀 친하면 we get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sehr gut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es geht mir sehr gut. Es geht mir auch gut이라고 해서 이 Es geht mir가 생략된 표현이더라 아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Und Ihnen? 영어 and you처럼 How are you? 했을 때 and you 하는 것처럼 Und wie geht es Ihnen? 그 Ihnen이 남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둘을 하는 사이였다면 Wie geht es dir?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발음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알파벳을 볼 거예요. 독일어에서도요, 영어처럼 알파벳이란 게 있는데요. 독일어 알파벳은 총몇 개니? 한번 세어볼까요? 6개씩, 5줄, 30개다. 그쵸? 30개인데요. 여기 채트까지 보시면 26개가 있어요. 이 26개는 라틴어에서 비롯한 알파벳으로 영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온 알파벳 26개에다가 요 귀여운 거, 요거 3개, 변모음 3개와 S챗 하나, 요 베타 같이 생긴 S챗 하나에서 4개, 총 4개. 독일어에만 있는 특수한 상징적 알파벳 4개, 이렇게 해서요. 총 알파벳은 우리 30개다. 30글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글자 알파벳인데, 아부터 채트까지는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읽으면 심심하니까 그 영어처럼 알파벳 송으로 한번 읽어보자. 아, 베, 체, 데, 에, 에프, 기, 하, 이, 욧, 카, 엘, 엠, 엔. O, P, Q, R, S, T, U, V, X, Y, Z. 요렇게 26개는 지금 영어 노래랑 똑같이 불렀잖아요. 영어랑 똑같은 알파벳 26개고요. 당연히 발음은 달라요. 그리고 독일어에만 있는 이 상징적인 알파벳 4개 중에서 변모음 3개를 한번 봅시다. 이 변모음은요, 독일어로의 움라우트라고 하거든. 라우트는 소리라는 뜻이고, 이 움이라는 말은 영어의 트랜스처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변화시킨다. 변모음이란 뜻이 움라우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어? 아라는 모음에 이렇게 점두개 찍어서 에가 됐고요. 오라는 모음에 점두개 찍어서 으가 됐고요. 우라는 모음에 점두개 찍어서 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S챗이라는 게 있어. 이름은 S챗이고요. 발음은 그냥 스. S처럼 스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도 베타처럼 생겼고, 소문자도 베타처럼 생겼어. 그 수학에서 베타처럼. 얘를 베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얘는 S챗이에요. S챗이 이렇게 생겼고, 대문자랑 소문자랑 똑같아요. 옛날 책들에서는 이거 대문자 없다고 했었어. 왜냐면 2017년 이전에는 S챗은 소문자만 존재한다. 대문자로 쓰고 싶으면 SS로 써라. 이렇게 책에서 나왔는데요. 2017년부터 정서법이 개정되면서 이 S챗이 대문자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S챗은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알파벳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알파벳을 가지고 그냥 읽어볼게. Lesen wir die folgenden Wörter zusammen.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어로 CD 읽듯이 이게 이니셜이거든. 영어로 이니셜이야. 그냥 읽으면 돼요. 알파벳처럼. 체대 하시면 되고요. USB는 어떻게 읽어? USB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그 KTX처럼 빠른 독일의 기차 있죠? 그거 어떻게 읽어요? ICE라고 읽지 않고 ICE 이렇게 읽고요. 자동차 BMW라고 읽지 않고 BMW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했고요. 이제부터는 모음의 발음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독일어는요, 그냥 생긴 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표를 볼 거예요. 그래서 6쪽으로 먼저 넘어와서 규칙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 장은 볼게요. 장. 요거 무슨 장이야? 길 장자. 길다 장자잖아. 독일어로 랑 장자잖아. 길다라는 뜻. 이랑 장자. 언제 그런 길게 발음하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단자음이 오면 요때 단은요. 짧을 단 아니고 한 개라는 뜻의 단이에요. 한 개.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한개 오면 얘는 길게 발음한다. 아파가트. 강세 있는데 모음 하나죠. 길게. 아파가트. 자, 강세 여기 있어요. 근데 모음 하나죠? 아포티케. 길게 발음하고요. 강세 여기 있는데 자음 하나죠? 아까 여기 자음 하나인데 선생님이 모음이라고 잘못 말했어.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여기도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죠? 메디친 하고 길게 발음하고요.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노즈. 길게 발음하고요. 여기 강세가 있어요.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베루프.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자, 중모음도요, 당연히 길게 발음해요. 이 중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아, 그거 중복이네. 이럴 때그 중, 똑같은 거두개 있으면 중복이잖아. 그게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두 번, 에 두 번, 오 두 번 이런 게 중모음입니다. 근데 얘네들을요 로봇처럼 아아, 에에, 오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길게 장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 메야, 보트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언제 또 길게 읽냐 하면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가 오면 이 하는요 사회신 성인에서 자기는 죽어버려, 자기는 무음이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배차 흘렌 하지 않고 배차 흘렌.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페 흘렌 하지 않고 페일렌.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보흐눙 하지 않고 모눙.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우흐어 하지 않고 우어. 이렇게 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퀴즈예요. 퀴즈 한번 같이 볼게. 회화관이란 동사랑 gain이란 동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회화관의 gain은요 비분리전철의 gain입니다. 비분리전철의 gain은요 강세를 받지 못하고 여기 강세를 받아. 그럼 이 하는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가 아니므로 그냥 발음해 주면 돼. 어떻게? 회화관하고 히읗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gain은요 비분리전철 gain 아니고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강세가 여기 앞에 와. 그러면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니까 하는 발음하지 않고 앞에 있는 애를 길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hen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 gain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모음 다음에 s챗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길게 아무따 길게 spaß, groß, grüß, gruß 무조건 길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길게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배웠고 언제 짧게 하냐, 언제 단음으로 하냐도 한번 볼게요. 자, 단음, 요때의 단, 요거 한자 아시죠? 짧을 단이에요. 쿠어츠야, 독일어로 쿠어츠 단자야. 이 언제 짧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모음 뒤에 단자음이 두 개 이상 올 때 그냥 자음이라고 안 하고 왜 단자음이라고 했냐면 자음 군 같은 거 있거든. 태태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자음 한 개가 있을 때 그 자음이 두 개 이상 오면 얘는 짧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라는 모음 뒤에 엔게 에스테 자음이 네 개 나와. 그럼 어떻게? 짧게 앙스트. 에라는 모음 뒤에 자음 태태 두 개와 그러니까 짧게 배트. 이라는 모음 뒤에 자음 에아 엠 두 개 나와 짧게 피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원칙으로 다 컴맨 루어스 블랏 댄 심마, 커퍼, 풋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자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모르고 뜨거운 거 딱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떼야 되잖아. 그것처럼 angst, bet, firma, common, duos 이렇게 빨리 발음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 여러분 원래 규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우리 예외가 많이 나오죠. 이 예외 반드시 아셔야 해요. 에아게쇼스 원래는 뒤에 자음이 이렇게나 많이 오니까 에앗 해야 되지만 길게 에아게쇼스라고 발음합니다. 주 에아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이 에아에스테 세 개 나오지만 주 에아스트 길게 발음하고요. 엔데 두 개 나오지만 몬트 길게. 베에스테 세 개 나오지만 옵스트. 에스테 두 개 나오지만 오스턴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책에는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만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는요 더 많이 나와서 여기 예시 몇 개 더 써놨거든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메친, 브루친 마찬가지로요. 헨이라는 말이 축소형 어미 헨이라는 말이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메친, 브루친 길게 발음하고요. 호, 쿠헨, 부흐 마찬가지로 체하, 체하, 체하 자음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하고요. 다 같은 이유예요. 부어츠탁, 부어츠탁 역시 길게 발음. 아츠트, 위아덴, 에아스트 다 길게 발음하는 예외적인 단어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모음 다음에 익스가 오면은요 짧게 발음해. 요거는 근데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익스는요 실제로 발음이 크스로 나니까 자음 두 개 있다 쳐야겠네. 자음 두 개 있다는 거랑 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해서요. 막스, 탁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강세 없는 모음은요 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길게 발음할 필요도 없어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약하게 짧게 발음하면 됩니다. 아파갓 강세가 뒤에 오니까 가운데 안은요 당연히 짧게. 앞에 티트 뒤에
강세가 오니까 강세를 받지 않는 애는 짧게 기타가 강세가 가운데 오니까

이상 강세 없는 이는 짧게 토마트 강세가 뒤에 오니까 강세 없는 오는 짧게 무제움 강세가 제 오니까 강세 받지 않은 오는 짧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이제 세 번째 복모음을 볼게요. 복모음, 복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죠. 복합이라는 거잖아, 여러 개라는 거잖아. 여기서 복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모음을 말해요. 물론 얘는 하나의 음절로 쳐요. 그러니까 음절 개수를 셀 때는 한 음절로 치지만 얘 자체는 이제 복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아, 읍슬론, 에, 이, 에, 읍슬론. 얘네 네 개 다 어떻게 발음해요? 아, 이. 쉽다. 네 개 다 아이 간단하네. 실제로 이 읍슬론 쓰는 아, 이나 아, 읍슬론이나 에, 읍슬론은요. 고유 명사에서 밖에 잘 안 쓰여요. 그냥 독일어 단어에선 잘 안 쓰이지만 그렇다고 바이언이나 마이어처럼 독일의 어떤 지역 이름 아니면 독일에 자주 있는 이 성씨 이런 걸 없애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읍슬론, 에, 읍슬론은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쓰고 우리가 많이 배운 독일어 단어들에서는 아, 이, 에, 이 얘네들이 아이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아이로 발음하여 마이, 바이언, 라이스, 마이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아우는 진짜 착해 그냥 아우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아우그, 어떻게? 바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요, 아움라우트는 발음을 에로 하잖아. 그러니까 에우, 에우, 다 에우야. 에우는 어떻게 읽어? 오이로 읽습니다. 오이, 에우는 오이로 읽는다. 그래서 아프로이멘 러이트, 이렇게 오이로 똑같이 발음합니다. 시험에는요, 이 무제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무제움은요, 오이라는 복모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움을 따로 끊어야 돼요. 움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거든요. 얘는 움이라는 말로 끝나는 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의 복모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강세가 무제에 있기 때문에 제우 이렇게 발음해야지 무조임, 뭐 무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무제움이에요. 요거 중요해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지. 4번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에라는 복모음입니다. 얘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일단 첫 번째, 이에 자체의 강세가 있으면 길게 뭐 말이 되지? 강하게 발음하니까 길게 발음할 일이 많겠죠. 비올로기 강세가 있다고. 슈트디런 강세가 있고요. 피버, 피어, 주프리든 이렇게 강세를 받고 길게 발음한다. 근데 두 번째, 이에가 강세를 자기는 못 받는데 바로 앞에 강세를 받을 때는 이어로 발음한다고. 강세를 못 받으니까 요거 약모음이라고 하거든. 약화된 거. 약하게 이어 이렇게 발음해요. 예를 들면 파밀 강세가 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파밀리어. 여러분 파밀리에 아파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파밀리에요. 파밀리어. 이어로 발음하고요. 슈파 여기 강세가 오기 때문에 슈파니언 이렇게 발음하고요. 아의 강세가 오기 때문에 아지은 이렇게 이어로 발음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짧은 E로 발음되는 건데 여러분 과정에선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Feel light, 요거 하나. Feel light는요, feel과 light가 합쳐진 합성 부사인데 강세가 여기 뒤에 오거든. 그러면은 강세를 이 자체가 받지도 않고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있지도 않고 그냥 짧게 feel 하고 발음한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이란 뜻 있잖아. Feel, 요때는 길게 발음해요. 요때는 feel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근데 feel light 에서는 feel 하고 짧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모음의 발음 다시 표로 돌아와서 한번 싹싹 읽어볼게요. 자, 단모음은요, 독일어에 총 다섯 개가 있지, 아에, 이오, 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아부터 봅시다. 언제 짧고 언제 기냐 하면, 모음 다음에 자음 두 개. 자음, 크스라는, 익스라는 모음 하나. 아니면 강세를 받지 못해. 이럴 때는 짧게, 만. 택시, 앞이 투어 이렇게 짧게 발음하고요. 언제 길어지냐면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있거나 S챗 앞에 있거나 강세받는 모음 뒤에 길어지는 하 있거나 하면 길게 다음에 슈파스 반

발음하고요. 파베 강세가 여기 오니까 뭐 하고 발음하고요. 레커 강세가 여기 오니까 커 이렇게 어 하고 발음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도 볼게요. 이도요. 짧냐, 길냐예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원칙이에요. 장음다는 원칙으로 하시면 되고요. 오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우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여러분 짧은지 긴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변모음 볼게. 변모음은 아까 움라우트라고 해서 변화하는 소리였죠. 얘는 몇개 있어? 상징적으로 독일어 이렇게 세개 있었죠. 얘도 짧은지 긴지인데 똑같은 원칙이에요. 모음 뒤에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두 개니까 짧게 이렇게 팩. 근데 강세받는 모음 뒤에 S 하나니까 길게 게제. 이렇게 똑같은 원칙으로 에와 으와 으도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중모음 볼게요. 중모음은 뭐였죠? 중복이요 이거였어. 똑같은 거. 근데 로봇처럼 아아 에에 오오 하시면 안 되고 길게 한 번만 하 이렇게요. 이대 이렇게. 책에는 없지만 여기 써놓으세요. 초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복모음도 볼게요. 복은 이제 두 개가 복합된 모음이었어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얘네 다 아이로 발음한다라고 했었고요. 아우는 착하게 아우로 발음한다라고 했었고 얘도 발음상 에우, 얘도 발음상 에우. 에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오이로 발음한다. Toymen, Verkäufer, Deutsch, Freund 이렇게 오이로 하는 거 오이 그리고 이는요 세 가지였죠 요거 계속 했었습니다 강세를 받으면 길게 이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있으면 약해져서 이어 그리고 Vielleicht에서만 Viel 짧게 이 요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는요 모음을 봤고요 이번에는 자음을 볼게 단자음부터 보자 단이 단은요 짧을 탄 아니고요. 한 개라는 뜻의 단이에요. 홋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어는 einfach 하나라는 뜻의 단입니다. 자, 부드그는요. 배대개지 알파벳 배대개는요. 더블 액션을 합니다. 두 가지로 소리가 발음된다는 거야. 예 아니면 예. 자, 언제 부드그로 되냐? 단어 처음에 오거나 모음 앞에 오면은요. 숨을 쉴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성음 부드그 숨이 나가는 소리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back, duost. 가스트처럼 단어 처음이나 모음 앞에 있으면 숨쉴 틈이 있어서 유성음이 되는데 언제 푸트크가 되냐?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숨 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무성음이 돼. 어떻게? 휘프쉬 이렇게 프 소리가 나고요. 엔틀리쉬 트 소리가 나고요. 뮤클리쉬 크 소리가 난다고. 이런 푸트크 소리 때문에 독일어가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거죠. 요 경화 때문에, 자음 경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언제나 시험에서는 예외가 중요하지. 얘는 파프릭이어야 하지만 파브릭, 브로 발음하고요. 얘는 원래는 레크넨이어야 하지만 리그넨 하고 그로 발음하고요. 얘도 프로크람이어야 하지만 프로그람 하고 발음하고요. 얘도 하나 써놓으세요. 비플리오텍이어야 하지만 그냥 써 있는 대로 비블리오테이크하고 브로 발음한다는 거. 얘네가 예외 단어고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이계 조합이에요. 이계가 같이 있으면 히 소리가 난다. 언제?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예를 들면 vanish, fertig, langweilig.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도 추가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얘네 히 발음을 한다. 여러분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 fertig. 티크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독일에도 너무 많은데 요거 표준 독일어 아닙니다. 페어 티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제 독일인 원어민 친구한테 제가 근데 너 발음이 하나 틀렸는데 페어 티시야, 페어 티크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30년을 이렇게 페어 티크로 발음했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다 페어 티크로 발음했는데 하면서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준어는 페아티시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독일 친구들한테 저를 독일어 발음 되게 잘 아는 애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페아티시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자음 하 볼게요. 하는요 강세를 잘 봐야 돼. 강세가 어디 있냐? 하가요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오면 아까 뭐라 그랬지? 살신성인 전사해 버린다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앞에 모음을 길게. 베룸트, 베류 흠트 아니고
흐는 발음하지 않고 베륨하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고요. 그 외에 뭐 처음이면 흐로 그대로 발음한다. 호울렌 처음이니까 흐로 발음하고요. 앞 호울렌 분리전체를 빼면 또 처음이잖아. 호울렌 발음하고요. 보헤아는 합성 부사야. 보와 헤아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단어에선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이면 다 흐로 발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는요, 일단은 스,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스예요, 스. 글라스, 가스트,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거, 모음 앞에서만 즈다. 모음 앞에서만 즈로 발음한다. 어떻게 메즈우흐처럼 우라는 모음이 있으므로 메즈우흐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문제 잘 냈었어. 글라스. 와인잔, 맥주잔, 요런 게 글라스잖아? 이 글라스의 복수. 잔이 두 개면 글래저거든요? 요렇게 씁니다. 요럴 때는요, 똑같이 글라스이긴 한데, 얘는 스로 발음하고, 얘는 모음 앞에 있으니까, 글래저, 즈로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언제 스로 하고, 언제 즈로 하는지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파우예요. 파우는 단어 처음이나 단어의 끝에 있으면,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으면, 프, F처럼 프로 발음해요. 피어텔, 파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외래어에서는요, 브로 발음합니다. 클라비어, 노벤버 이렇게요. 단어 중간은 무슨 말이죠? 독일어에서는 파우는 보통 처음이나 끝에만 나와. 외래어에서는 단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단어 중간이면 위치상 힌트가 되는 거죠. 무슨 힌트? 얘 외래어야. 그래서 단어 중간일 경우에는 외래어일 확률이 높고 실제로 많은 단어들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중간에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 이거 외래어겠다 그러면은 ㅂ가 아니라 ㅂ로 발음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단자음 한번 중요한 것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ㅂ는요 아까 더블 액션이라고 해서 두개 한다 그래서 ㅂ 아니면 ㅂ 언제 단어 처음이거나 모음 앞에 있으면 얘가 숨쉴 틈이 있어서 브 유성음이 나고요. 숨쉴 틈이 없어. 언제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 그러면 프로 난다고. 그래서 이 브나 드나 그는 같은 원리로 언제 무성음이 되고 언제 유성음이 되는지 언제 무드그가 되고 언제 프트크가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너무 자주 많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채 볼까? 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카, 크, 크, 크로 발음된다고 보시면 돼요. 카페, 콜라, 컴퓨터, 요렇게요. 근데, 센트에서만 요 체가 S, 스로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지. 아까 이게 조합일 때 있었잖아. 이게 조합일 때는 선생님이 그 독일 친구한테 지적했던 그 발음, 페아티크 아니고, 페아티시, 랑발리시, 리시티시.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혀를 가지고 앞니 쪽에 앞니 뒤에 있는 그 잇몸 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 나는 거 바람 새는 소리 나는 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요트도 볼게. 요트는요 분명히 자음이야. 자음이지만 모음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음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만약에 요트가 없으면 그냥 웅에였을 거야, 웅에. 근데 이 요트는 뒤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서 웅에가 융에가 되고요. 에츠트가 예츠트가 되고요. 아가 야가 되는 거야. 마치 모음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자음이긴 자음이에요. 그리고 쿠. 선생님 이거 오타인가요? 왜 쿠만 쓰지? 우를 같이 썼어요. 우는 자음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쿠는요. 미안하지만 혼자 못 다녀. 얘는 되게 의존적이야.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우랑 항상 같이 다닙니다. 쿠우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 얘는 발음도 크브로 발음합니다. 맥크빔, 크비퉁 요렇게요. 그리고 에아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독일어 에아 발음이에요. 그 혀, 이 목구멍에서 떨리는 소리 있죠? 요 소리요. 가글하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에아인데요. 갈, 베륨트, 브링엔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소리가 있다고 이 알파벳 A가 거꾸로 된것 같은 소리 요거 어 소리입니다. 어 단어의 맨 끝에 이렇게 있을 때 파테르 아니고 파터 발음하고요. 장모음 뒤에 있을 때 제르 아니고 제아 어로 그냥 간단하게 발음하면 되고요. 페아, 체아, 에어가

같은 그런 비분리 전철들 있잖아. 이런 전철에서는요, Verstehen 아니고요, Verstehen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Vater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Vater 하시면 됩니다. 자, 스는 S는 스나 즈 된다고 했고요. 트는 당연히 트로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언제 츠로 되냐고. 여러분 그 치읓처럼 츠 소리거든요. 언제 츠로 되냐면요. 인포마치온, 슈타치온 할때이 치온 조합에서만 츠 소리가 나더라. 그 외에는 사실은 트인데 지온에서만 츠 소리가 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볼게요. 파우는요, 아까 했어. 독일어 단어에서는 그냥 F처럼 F 소리 나면 돼요. Vater, verheiratet, vorstellen 하시면 되지만, 외래어에서는 V 소리가 난다. 외래어인지 아닌지의 힌트는 이 파우가 중간에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이럴 때는 외래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V로 발음한다. Klavier, Universität, Reservieren 이렇게 V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V는 당연히 V로 발음하고 X는 크스로 발음하는 거 했었고요. 이 체트는요, 츠로 발음합니다. 짤츠, 안축, 차이트처럼요, 츠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복자음도 한번 볼게요. 복자음 체하 먼저 볼게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체하죠? 일단은 이렇게 네 개로 선생님이 구분했는데 두 개만 일단 알면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개. 흐냐, 히냐의 소리예요. 이 흐는요, X라고 생겼잖아. 이 X처럼 생긴 거, 목구멍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는 그 요 소리가 흐고요. 이렇게 X처럼 생긴 거고요. 이렇게 C에다가 꼬리 달린 것처럼 생긴 거는요, 히 소리입니다. 히 소리. 요거는 이 혀가 앞니 뒤쪽으로요 가가지고 나는 히히이 앞니로 나는 소리예요. 히 소리. 그럼 언제 흐로 나고 언제 히로 나냐? 요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 흐로 나냐면요. 아오우 아우 다음에는 흐로 나요. 아오우 아우 다음에는 흐로 나. 왜? 너 어떻게? 나너부 바우 이렇게 아오 우, 아우일 때는 흐로 나요. 왜 그러냐면 원리를 알려드리긴 할게요. 이 아우우 같은 모음은 아우우 이렇게 목구멍 쪽에서 나거든. 후설 모음이라고 해서 혀 뒤쪽에서 납니다. 그리고 흐는 아까 이 목구멍을 긁는 소리였잖아. 그러니까 가깝게 노, 바, 부 이렇게 나는 게 좋다는 거지. 갑자기 요거를 히로 발음하려면 나, 아가 여기 뒤에서 소리 나는데 나, 노,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여기로 와야 돼.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후설 모음들은 뒤에 있는 흐 소리로 나는 게 자연스럽고, 그외 기타 모음이나 자음은 앞에서 소리 나니까 이 앞니 쪽에서 나는 히 소리랑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미시. 이걸 만약에 미 하면은 미 이렇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미시가 좋다는 거지. 오시, 키시, 반시, 말두시 다 같은 원리예요.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내는 건 나라면 요걸 자주 내거든. 어이씨를 자주 냅니다. 우니까 아우 다음 체하는 흐지. 오이 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오이라는 복모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어떻게 해? 오이 이야. 그러니까 이라는 모음 뒤에 있는 체하이기 때문에 이씨 오이씨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는요. 우아하게 셰프 하시면 되고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트, 그냥 크리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체하 S는요, 중요한 게 있어. 정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은요, 크스로 발음합니다. 즉, 본래의 단어에 체하 S가 있으면 에어박센, 에어박센 이렇게 크스가 들리지 에어박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이미테이션일 때가 있어. 체하라는 거에 S가 추가돼서 이 체하는 흐 아니면 히로 발음된댔잖아. 흐스, 히스일 때가 있거든. 이미테이션일 때를 찾아내셔야 하죠. 마흔 동사는요, 2인칭 단수 두일 때 마흐스트야. 요거는 2인칭 단수 어미 빼면 흐스트죠? 그래서 흐스로 발음하는 게 맞고. 나라는 형용사는 가까운이란 뜻인데, 가장 가까운 할때 형용사의 최상급 st를 붙이거든. 여기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nächste 이 st는 나중에 붙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시, 시로 발음해야 해요. 얘는 아오, 아오 아니니까. 그래서 시스로 발음된다. 요거는 정품이냐, 그 가짜냐,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슈프슈트는요, 처음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처음일 때는 슈프, 슈트예요. 슈프레션, 처음이니까 슈프죠. 페아, 슈프레션, 페아는 비분리전 처리니까 빼면 처음이죠. 슈프예요. 슈타이겐, 처음이니까 슈트고요. 아인슈타이겐, 분리전철 빼면 처음이죠. 슈타이겐이고, 프리우슈툭, 프리우와 슈툭이 합쳐진 합성 명사니까 앞에 거 빼면 처음이죠. 슈툭이에요. 아, 그러면 처음일 때는 쉬로 발음하고, 처음이 아니고, 중간이나 끝일 때는 스트, 스프그나, 펜스터, 오스턴, 옵스트, 중간이나 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자음 우리 다 봤던 거니까 안본 것만 같이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데스, 테스, 테체트. 얘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발음은 하나. 뭐야? 츠, 아벤츠, 니츠, 카츠. 그렇게 하고요. 네테는요, 느트 하지 않고요. 트한 번만 발음하고요. 테하는요, 영어처럼 뜨, 번데기 없어요. 그냥 트입니다. 슈타트, 페반트, 마테마틱.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엔게랑 엔카는 중요한 게, 엔게는요, 엉 소리만 나는데요. 엔카는요, 엉크 소리가 나. 무슨 말이냐면, 흥화, 징엔, 차이퉁. 이렇게 발음하는데, 엔카는요, 방크, 당큰, 쉔크, 크가 살아나요. 이거를 훈거, 훈거 하시면 안 돼요. 훈거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카가 살아나서 방크입니다. 페프는요, 빨리 푸 하시면 돼요. 푸푸 다 발음하면 돼. 앞펠, 콥프 하시면 되고요. 피직은요, 폐하 있으면 F처럼 발음해서 피직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강세의 규칙 마지막 정리해보자. 독일어는요, 되게 팍 소리 지르는 말 같잖아? 첫 음절에 강세를 빡 줍니다. arbeiten, antworten. 이렇게요. 되게 독일 사람 같죠? 자, 그 다음에요. 분리동사와 그 파생어는 분리 전철에 강세를 줍니다. 분리 전철은요, 분리되는 전철이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건 강하게 말할 수 있잖아? 앞, 출발하는 의미, 안, 붙어 있는 의미, 아웃, 위에 있는 의미, 아웃은 밖으로, 아이는 안으로, 페아는 멀리, 미트는 함께, 포어는 앞에, 쭈는 닫힌, 주류는 돌아오는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강세를 다 줍니다. 그래서 압박은 앙컴맨 이렇게 강하게 하고요. 얘이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 선생님은 여기 명사를 써봤어. 압박은 출발하다의 파생어 압파트라는 명사를 써봤어. 그럼 강세 어디에 줘? 오 분리전철에 줘. 여기 이렇게. 안컴맨 도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 안쿤프트라는 도착이라는 명사도요. 강세 어디죠? 안에 준다는 거지. 그래서 분리동사와 그 파생어는 강세를 분리 전철에 주고 얘랑 반드시 비교할 게 비분리전철이죠. 비분리전철은 의미가 없어서 강세를 못 받아요. 그 뒤에 강세를 줍니다. 비분리전철은 총 8개예요. 여러분 책에는 자주 나오는 5개만 써 있는데 3개 더 쓰셔서 8개를 꼭 외우셔야 하는데요. 배 강세 못 받아서 베조겐, 엔 강세 못 받아서 엔 숄디겐 이렇게 뒤에 강세를 줍니다. 여기에서 나온 명사도 마찬가지야. 방문이라는 베조겐에서 나온 방문이라는 명사 베조흐고요. 엔 숄디겐 용서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용서 엔 숄디궁 이렇게 강세는 똑같이 간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길에서 독일에서 excuse me 영어에서 하듯이 entschuldigung 하잖아요. 이거 entschuldigung이라고 하시면 안 돼. entschuldigung이에요. entschuldigung이에요. 그래서 엔트는 강세를 못 받아서 실제 독일인들은 요 엔트를 발음하지 않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슈울디궁, 슈울디궁 이렇게 하지, 엔슈울디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슈울디궁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후철, 아이, 이어, 이어가는 강세를 봤죠. 베커라이, 클라비어, 복슈타, 비어간, 폴리차이 요거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독일어는 첫 번째 강세를 빡 주잖아. 반대로 외래어는 맨 끝에 강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우토마트, 콘체트, 뮤직, 나투어, 레스토랑, 슈튜덴트처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더 써놓으세요. 얘네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강세 문제에 나오는 외래어 단어들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강세 오는 외래어도 일부 있거든. 어드레스, 컴퓨터, 파밀리에, 코레아, 뮤지엄, 테아터처럼요. 얘네들도.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합성 명사는요, 첫낱말, 즉 앞에 강세가 오고요. 합성 부사는요, 뒤에가 강세가 옵니다. 명앞부뒤 이렇게 꼭 외워. 명앞부 뒤. 명사는 앞에, 부사는 뒤에. 그래서 합성 명사는 자동차 길, 고속도로 앞에 강세가 오고요. 할테슈텔레 멈추는 장소 앞에 강세가 오고요. 집에서 하는 미션, 숙제 앞에 강세가 오고요. 크랑켄하우스 환자들의 집, 환자 앞에 강세가 온다. 명앞이다. 근데 부사는 뒤다. 알과 아인이 합쳐져서 알라인, 필라이스트, 에아, 주잠맨 이런 식으로 부사는 합쳐진 것 중에 뒤에 강세가 오더라. 명앞 부디 요거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요. Wie spricht man dieses Wort aus? 요거 잘 발음하시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요거 어떻게 발음하죠? 대가 앞에서는 드, 맨 뒤에서는 트. 에오는 본모음 오이로 발음하고요. 테 에스체하는 취로 발음하고, 도이치와 란트, 독일의 나라라는 말이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강세는 앞에 오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도이칠란트. 요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강세, 그리고 발음 정확히 했다면 여러분 지금 1강을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선생님 이렇게 다음에도 좀 재밌는 퀴즈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 어떠셨나요? 할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좀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좀숨 차지만 또 이렇게 멈춰가면서 열심히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2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과 다양한 인간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여러분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여러분이 이론들을 잘 이해했는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강의 마무리에 문제들을 풀기는 했었지만 자, 다 미처 풀지 못한 수능 실전 문제들을 모아서 1강부터 3강의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끝은 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인간 발달의 이론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끝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한 20% 이상을 여러분이 다 마친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시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잘 달리시기를 이 즈음에서 한번 응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강부터 3강의 문항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실전 문제 1강의 9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우리 다섯 가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 자유놀이 시간이 끝난 뒤 교사들이 유아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자, 교사 A, 오늘 태윤이가 블록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또래보다

확실히 뛰어나다. 그런데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 거는 건 아직 어려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사 B가 이야기합니다. 민수는 태윤이보다 언어 표현은 훨씬 활발한데 블록이나 퍼즐 같은 조작 활동은 금방 흥미를 잃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윤이와 민수가 자, 같은 나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달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차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 안에서도 이 태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그 발달에서도 어떤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느리게 나타나는 거, 민수가 어떤 것은 빠르게, 어떤 것은 느리게 나타나는 개인 내에서의 개인차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나타나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일정한 순서와 방향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화와 통합의 과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뭐각 영역이 뭐 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영역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발달의 연속성이라던가 뭐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달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트 문항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3번, 그리고 4번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문두를 먼저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3번, 4번의 질문은 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제시문 안에서 우린 뭘 알아야 할까? 3번 보면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쟁점 파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어떤 쟁점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서는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두 영역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두 영역 뭔지 우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고 해결할 거예요.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교사 A는 민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도록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을 합니다. 자,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민지의 문제 해결력과 언어 표현력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가에서는 인간 발달의 쟁점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읽히나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더니 이렇게 표현력이나 문제 해결력도 함께 기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서 발달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가에서는 환경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가에서 발달의 두 영역을 여러분 파악을 했어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달의 두 영역,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친밀감 향상을 돕는다라는 것에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언어 표현력도 함께 길러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지 발달 영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서와 인지 발달 영역이 나타나는 것, 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 교사 B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사 B는 지수가 때가 되면 저절로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계절의 성숙론 입장이에요. 그래서 DNA 안에 다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 생물학적인 이런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전의 입장이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충분히 기어다니도록 기다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에는 환경의 쟁점 중 입장, 그러니까 환경과 환경 대 유전의 쟁점에서 환경의 입장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에는 유전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적용해서 3번 문제 우리 풀어볼까요? 윗글에 가와 나에 반영된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입니다. 자, 가는 인간 발달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나는 발달이 내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된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가에서는 학습을 강조하고요. 나에서는 성숙을 강조합니다. 이 둘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요? 나는 유전을 강조하지만 가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에서는 우리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두 영역에 대한 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가에는 어떤 영역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인지 발달 영역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 답지에 나타나 있는 발달 영역이 이것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볼까요?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린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신체 발달 영역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도 어때요? 신체 발달 영역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 자,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신체이고요. 자, 또래에게 인기가 많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나는 맞는데 신체와 인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종이 접기 놀이는 지능 발달을 촉진한다. 자, 손가락을 사용해서 종이 접기 놀이를 한대요. 신체 발달 영역이 나오고 있고요. 지능 발달을 촉진한다.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인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우리 사례에는 사회정서가 나오는데 지금 답지에는 신체가 나와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조망수용 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친구의 감정을 잘 공감한다. 자, 조망수용 능력,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야기해서 자, 얘는 사회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지 발달적인 면이 여기에서는 나타났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구의 감정을 잘 공감한다라고 한 거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와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온 자 사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항을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항. 다음 자료 가나에서 알 수 있는 발달의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발달의 쟁점은 우리 네 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환경 대 유전의 쟁점이 있고요. 다음에 결정적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비연속적이냐의 쟁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여러분? 초기 경험이 중요해? 아니면 후기 경험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중에 입장을 여러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림에서 우리 살펴보면 기린이 있는데 자, 꼬마 기린이었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크기만 달라진 모양은 똑같고 자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와 몸집이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발달이 연속성 있게 나타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가이고요. 다음에 자 나는 볼까요? 나는 나비가 애벌레였다가 그 다음에 번데기를 지나서 나비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이 이루어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들은 연속성 대 비연속성의 쟁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각각 가는 연속성, 나는 비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의 예는 아동기에 할수 없던 추상적 사고가 청소년기에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 단계 점프했어요. 자, 피아제의 단계는 서로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비연속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답지죠. 자, 나에서 발달은 지속적인 양적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 자, 지속적인 양적 변화, 가와 나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 같죠? 가에 해당하는 것 같죠? 자, 아닙니다. 나에서 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6번.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 발달에 두 영역이 모두 반영된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영역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아동의 신경계 발달과 주의 집중력, 기억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신경계가 발달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이거는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결과 주의 집중력도 안 좋아지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영역이 함께 나오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수면 부족이 부족해지는데, 자,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되고, 그래서 학습 능력에 저하가 오고, 인지 발달 영역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뭐 수면 부족에 따른 인지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이 합쳐진 사례를 고르면 되겠네요. 자,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체 발달이고요. 지각 능력이 발달했다. 인지 발달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지. 자,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뭐죠? 인지 발달.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었다. 이것도 인지 발달. 아니네요. 자, 청소년의 사고의 발달이 사고의 발달 뭐죠? 인지 발달,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사회 정서 발달. 그래서 답은 여러분 기억만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7번, 8번도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먼저 문제 먼저 확인한다. 알겠죠? 자, 7번에서는 어떤 것?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특성이라고는 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성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파악해야 할지 조금 이따 선생님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추할 수 있는 것 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8번도 마찬가지로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특성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가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인간 발달의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크 로젠바이크는 갓 태어난 침팬지를 16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사육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침팬지의 망막과 시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 위축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자, 동물의 시각 발달이 7개월을 넘지 않으면 위축된 시신경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각 발달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자극받지 않은 뉴런이 퇴화하여 결국 시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극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에서는 하고 있네요. 자, 가에 나타난 내용에서는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결정적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이건 특성이라기보다는 쟁점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자, 쟁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면 어떤 내용일까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 대 환경 중에서 뭐 유전 아니고요. 자, 양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 연속성의 입장이고요. 자, 초기 경험보다 후기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입니다. 자, 질적으로 다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연속성의 입장에 대한 답지입니다. 다음에 8번 볼까요? 자, 윗글에 가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특성, 뭐였죠? 인간 발달의 쟁점인 결정적 시기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런 결정적 시기가 적용이 된 사례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자,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건 뭘까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대 환경의 쟁점에서 유전과 관련된 쟁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언어 자극 없이 자란 늑대 소년은 이후 훈련을 받아도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다. 자, 이거 결정적 시기에 사례로 굉장히 자주 제시되는 내용이죠. 늑대 소년이 발견이 됐는데 이 늑대 소년을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훈련을 시켰더니 아무리 훈련시켜도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아, 언어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었구나. 유아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영아기, 유아기 동안에 이런 언어에 대한 자극이 없었을 경우에 언어 훈련을 받아도 습득하지 못하더라. 결정적 시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엄마가 잡아줘야 했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서 혼자 자전거를 타게 됐다. 이건 뭐죠? 환경, 교육, 환경. 영향력을 강조하는 환경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마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인간 발달의 원리로 적절한 거. 인간 발달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원리가 나타나는지, 뭐 인간 발달의 원리 5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해내야 합니다. 자, 민호가 요즘 계단을 참잘 오르내리더라. 걷기 시작하니까 금방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달 전만 해도 겨우 앉았는데 이제는 걸음마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계단도 올라가고 자, 척척척, 착착착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호 엄마가 또 이야기하죠. 네, 민호는 다른 아이들보다 걷는 것도 빠르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금방 익혔어요. 유독 빨라요. 다른 아이들보다 빨라요. 라고 하는 개인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과 자, 발달의 개인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영역 간의 상호 관련성은 우리 지금 살펴볼 수 없어요. 자, 10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 내용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1강에서 배운 전체가 특성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묻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인간 발달의 특성 중에서 뭐 원리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쟁점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영역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하는 등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내용 중에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문두에서도 물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대화 내용 중에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에 자,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즘 진혁이 아토피 증상은 어떤가요?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직도 많이 심해요. 낮에도 팔을

긁느라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적도 떨어졌고, 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꺼려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아토피 증상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는데, 자, 신체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시작했는데 인지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꺼려해요. 이게 사회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세 개의 영역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나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달의 원리로 봐서 발달의 원리 중에서 발달이 각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발달의 원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발달은 비연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달의 인간 발달의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발달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건 발달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답지도 이렇게 섞여 있기보다는 발달의 원리로 다섯 가지가 다 이렇게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수능 실전 문제 2강의 문제를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부터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래서 6번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1번부터 5번 어디 있지?라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2강하고 3강에서 강의의 2강하고 3강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행동주의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행동주의 이론에는 고전적 조건연속 그다음에 조작적 조건 연성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 등이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 사례를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회사에 다른 팀이 우리 팀 아니고 다른 팀이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랬더니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자, 우와, 포상휴가 받았다. 어때요? 그래서 이를 보고 우리 팀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부여를 받았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걸 보고 배웠죠. 그쵸? 자, 그리고 포상휴가라고 하는 다른 팀이 강화를 대리적으로 받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대리적인 강화가 이루어졌고요. 모방이 이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동생이 약속을 잘 지켜서 부모님이 동생을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동생이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대리적 강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동생처럼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고 실천했습니다. 모방했습니다. 그쵸?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적 강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 아니죠?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관찰과 모방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9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왜 7번 아니야? 7번도 선생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번 맞습니다. 자, 8번, 9번 물음에 답하시오. 인데요. 자, 어떤 물음에 답을 해야 될까요?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어요. 그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근거해서 프로이트의 단계로 가 시기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윗글에서 알수 있는 가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고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가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내면 우리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가시기, 우리 파악해 볼게요.
자, 길을 걸을 땐 보도블록 경계선 밟지 말 것. 식사는 정해진 식당, 정해진 자리, 정해진 메뉴로 할 것. 손을 씻을 때 명품 비누는 한번 사용하고 버릴 것. 이런 내용들을 읽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명품 비누인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래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보도블록 경계선 밟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죠? 지금 강박증의 그런 증상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강박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의 주인공에서 볼수 있는 강박적 행동인데요. 자, 이런 강박증의 원인을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 언제죠? 여러분, 항문기입니다. 항문기에 너무 엄격한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강박증, 인색함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식이 항문기라고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가식이는 항문기고요. 그러면 항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 고르면 되겠어요. 남근기 아니죠. 항문기입니다. 자, 리비도가 구강 부위에 집중이 되는 건 구강기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 항문기는 대소변의 보유와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이고요. 이때 고착되게 되면 인색함,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낭비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배변 훈련이 엄격했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강박증, 인색함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변 훈련을 너무 느슨하게 제대로 안 했어요. 막 똥을 싸두고 그냥 치워주지도 않고 이렇게 뭐 널브러져 있게 하게 되면 낭비벽, 그리고 계획 없이 너무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인색함 또는 낭비벽이 나타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D급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보도록 할까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가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번에는 프로이트의 가시기인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이트의 제자가 에릭슨이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단계는 프로이트의 그 마지막 단계인 생식기까지 에릭슨의 다섯 번째 단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두 이론을 비교하는 문항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학문기에 에릭슨은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프로이트의 학문기는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의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자율성 어디 있나요? 1번에는 자아 정체감 형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기입니다. 자, 그다음 2번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밀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성년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3번에는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자아 통합감이 나오는데요. 이건 노년기이고요. 자, 4번에는 주 양육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이한 살까지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자, 자율성이 발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0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항에서 표의 방어 기제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방어 기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자, 프로이트는, 자신의 그 무의식이 작용을 해서 어떤 내가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어 기제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표에 방어 기제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방어 기제 가는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망쳐서 과장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영미인은 그날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몇 년까지 기억을 정확히 회상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나 몰라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이 상황이 싫어서. 자, 너무 이 상황이 싫어서 이 기억 자체를 꾹꾹꾹꾹꾹꾹 눌러서 마치 없는 것처럼 봉인해버린 상태를 지금 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가에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의 기억을 꾹꾹 눌러서 억압해놓은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나를 볼까요? 나에는 취업 면접에서 탈락한 민수는 그 회사 분위기가 별로였어. 꼭 가고 싶었던 회사는 아니었어. 합격해도 오래 못 다녔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취업에서 취업시켜주면 좋아했겠죠.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나를 위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회사 뭐 별로였어. 뭐 취업했어도 나 안 다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뭐에 해당이 되죠? 합리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합리화 선생님도 꽤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러고 나면 편해지잖아요. 뭐 합리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제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기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방어 기제가 방어하기 위한 거니까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나에는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이와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자, 가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게 나와요. 자,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 탓, 제가 잘못 이렇게 하는 거 보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투사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 나는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을 완전히 반대로 나타내는 거. 자, 반대로 나타내는 것은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거 선생님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꾸며서 반대로 나타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나와 동일한 사례로는 이소부와의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돌아서면서 포도를 못 따가지고 돌아서는 거면서 저 포도 맛이 없었을 거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합리화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는 억압, 나는 합리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은 어떤 문항인가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기출 문항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5단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의 발달 과업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발달 과업만 있나? 아니죠. 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교하는 문항은 자주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런 문항을 여러 가지 찾아서 고르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바꿔가면서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교하는 여러 문항을 접해보기를 바래요. 자,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리비도가 활동을 멈추고 숨어있는 듯한 그런 시기래요. 자, 활동을 멈추고 숨어있다. 자, 어느 시기일까요? 잠복기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잠복기. 자,
이 시기는 성적 욕구가 억압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시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적인 탐색이 활발하고 친구와 어울리면서 운동이나 놀이 등 사회적 행동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에릭스는 아동의 발달 과업이 뭐라고 했을까요?

고받는 단계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아니고요. 성취할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열등감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2강의 내용을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3답과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서는 우리가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것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 이외에 나머지 이론들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자, 3강과 관련해서 여러분 6번 문항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항. 다음 대화에 가부터 다를 비고치기에 사회문화적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비고치기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문항을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자, 비고치기의 문항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근접발달지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발판화, 비계라고 하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근접발달지대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할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 있고, 자, 발판화 도움이 주어지고 나면 성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낸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습니다. 자,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이걸 우리는 근접 발달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근접 발달지대는 이 수준 간의 차이이고요. 도움이 주어진 것, 발판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명절날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은이와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자, 나은이가 제가 제일 잘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만두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 한번 만들어봐.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화에서 나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자꾸 속이 흘러내리고 만두피를 어떻게 닫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나은이가 만두 만드는 상황에 놓여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자기 스스로 만들어 봤더니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대충 했는데 자, 만두피 어떻게 닫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태. 자, 가에서는 여러분 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인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에서는. 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할머니가 하는 걸 유심히 보렴. 이러면서 만두피 중앙에 적정량의 속을 넣고 많이 넣지 말고 그리고 만두피 둘레에 물을 묻혀서 접어서 꾹꾹 눌러주면서 닫아야 해. 라고 만두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차근 알려주고 있죠. 그쵸? 할머니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의 설명은 뭐에 해당이 되죠? 여기 발판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할머니의 설명, 나는 발판화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할머니가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서 나은이는 어떻게 할수 있게 됐어요? 자, 할머니가 설명해 준 대로 했더니, 만두가 만들어졌어요. 할머니 만두랑 모양이 비슷해요. 아, 이제 만두를 잘 만들 수 있게 됐네요. 자, 만두를 잘 만들 수 있게 된 거, 요거 다는 뭐죠? 잠재적 발달 수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는 잠재적 발달 수준? 아니죠. 실제적 발달 수준입니다. 자, 나는 발판화의 사례? 그렇습니다. 아. 자, 다는 실제적 발달 수준 아니고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가와 다 간의 차이를 근접 발달지대라고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현우와 민채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피아자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자, 현우하고 민채인데요. 이렇게 놀고 있어요. 현우가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보여줄게 이래요.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진다. 자,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400

0: 86은 짝수다. 자, 이것도 뭐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사실들로부터 486은 그래서 모든 짝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2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결론을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의 관형을 우리는 연역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연역적 사고를 적용을 한 연역적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든 금속은 열을 전도한다. 금도 금속이다. 그러므로 금도 열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같은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연역적 사고를 할수 있는 시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물화론적 사고 아니고요. 연역적 추론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에 대해서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건 구체적 조작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을 우리 함께 봐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에서는 다음 글이 나오고 있고요. 가나 다를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글을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기는 처음 본 딸랑이를 흔들고 입에 넣고 던지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딸랑이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요. 딸랑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가지고 놀게 되면서 딸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머릿속에 딸랑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자, 가는 뭐죠? 딸랑이에 대한 도식이 형성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딸랑이의 모양, 촉감, 감촉과 딸랑이와 상호작용하는 법까지를 포함해서 알게 됩니다. 딸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도식이에요. 자, 이후 아기는 딸랑이와 비슷한 미니 탬버린을 발견하고 딸랑이처럼 미니 탬버린을 흔들고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미니 탬버린 새로운 건데 딸랑이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딸랑이에 했던 것처럼 적용을 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에서는 여러분 뭐가 보이고 있죠? 아는 것을 새로운 지식에 적용하려고 하는 동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니 탬버린은 딸랑이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놀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아하, 이건 이렇게 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난감에 맞는 새로운 이해의 틀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 이거 뭐라고?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 가에는 도식이 형성된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는 동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일까요? 아, 이거는 딸랑이가 아니네, 뭐지?라고 하는 상태가 인지적 불균형 상태인데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애야라고 하는 평형 상태로 맞춘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 나와 다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적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11번 문항입니다. 자, 11번 문항.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어떤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1989년 루마니아에서는 인구 확대 정책으로 수천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많은데 부모는 굉장히 작았어요. 몇명안 됐어요. 그래서 신체 발달과 정신 기능이 지체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 애착이 중요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A는 자, 생애 초기에 애착 형성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애착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A 누굴까요? 자, 볼비고요. 애착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고르면 되겠죠.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 누구죠? 매슬로우입니다. 그다음에 인지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거는 비고츠키에 대한 내용이죠. 자, 동물에게 각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애착 기제가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볼비의 애착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돌봄 행동으로 아기가 갖게 되는 안정적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과 관련된 문항들도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우리 발달 단계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본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자, 올해도요 수능특강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강의는 연례와 마찬가지로 1강부터 19강까지 저랑 같이 꼼꼼하게 보실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세요 하신 부분들은 특별하게 한번더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과 예습 철저히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발음과 연음, 그리고 명사편이 되겠어요. 제가 해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1강은 앞에 조금 이렇게 보충자료 비슷한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참고하시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발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프랑스 알파벳을 보도록 할게요. 알파벳은 영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발음이 좀 다르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냥 살짝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어의 H에 해당하는 것은 프랑스어는 아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쉬는요, 단어 안에서 항상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 표기 문자로서만 기능을 하는 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옴므라고 발음을 하죠. 이것도 이스토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쉬는 무조건 발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R는 영어의 R 발음과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발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호, 베, 흐가 돼요. 끝장은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버트하고 호베하고 굉장히 발음이 다르죠. 이게 에흐하고 아쉬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끝장은 발음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로버트가 아니고 호베흐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또 이런 특징이 있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 철자 기호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알파벳이랑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위에 이렇게 뭔가 달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자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명칭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렇게 생긴 것도 있다. 발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긋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리긋는 게 있어요. 이건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긋고, 악상댁이라고 하고 악상그아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카처럼 생긴 모양도 있는데 요거는 악상시우콤플렉스라고 해요. 철자마다 붙을 수 있는 알파벳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세 밑에 요거 스 S처럼 생긴 요게 갈고리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세 발음을 무조건 스로 해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붙으면 무조건 스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으, 이, 을 위에 요렇게 붙는 것은 발음을 분절해서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잘라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엘 요것도 요렇게

이렇게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어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으 위에 이렇게 붙는 것은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이렇게 뭔가가 붙는다 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에 발음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으 위에 악상 떼기를 붙인 형태다. 닫힌 에로 발음을 한다. 그다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긋는 것은 열린 에다라고 하는데요. 닫힌 에와 열린 에는요, 그냥 입을 좀 크게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에가.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발음과 이 발음을 구분하는 거 요렇게까지는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있고 정확하게 철자를 대신 기억해야겠죠? 이게 이렇게 카페를 쓸때 요건지 요건지 그다음 또 요건지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 으, 이, 오, 을 위에 요런 삭간 모양을 붙인 것은 약간 길게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요런 철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엘, 모음 위에 놓이는데 연속된 모음을 각각 떼어서 발음해라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런 게 철자 기호가 되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쎄 밑에 붙게 되면 쓰로 발음한다. 갸송,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쎄는 이렇게 크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용 같은 게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 쎄 밑에 저렇게 쎄대유가 붙으면 무조건 스 발음이 되겠어요. 그럼 트레이딩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된 합성어나 동사나 명사를 대명사 주어를 도치시킬 때 사용합니다. 도치할 때는 의문문일 때 이제 요 표시를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가 요거 두 개의 단어가 하나 두개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얘 통으로 하나야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도치하거나. 그다음에 아포스토프는 앞 단어의 끝의 모음이 뒤그 뒤에 모음이나 무음 아시를 생략할 때 만날 때 생략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음이 나오면 축약을 한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발음, 모음이라고 해서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으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와 그리고 위에 뭐가 있는 게 있죠. 볼게요. 이거는 으라고 해서 굉장히 발음이 음가가 약하죠. 흐스, 부와, 느, 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위에 붙으면 이제 앞에 띠 이런 식으로 에 발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쉬엉떼라는 뜻이고요. 이건 노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애로 발음이 나는 것은 요거보다는 얘를 조금 입을 벌리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빼흐, 크랩.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르죠. 메종, 프레쉬, 네제라고 해서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과 모음이 두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애 발음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요. 철자는 영어의 유처럼 생겼지만 발음을 우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요건 을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입 모양은 오로 하시고요. 소리를 이로 내시면은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을. 에뛰드. 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거 유 발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 발음으로 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오로 생긴 것도 있고요. 아, 으나, 으, 아, 으. 요것도 역시 오로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트, 꽃대, 옷도, 보라고 해서 다오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쭉 보시면 비모음인데, 비모음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음 플러스 N이나 M이 붙으면 얘가 비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음 받침이 아니라 이음 받침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런 게다 있어요. 요 앞에는 모음이 하나든 뭐두 개이든 다 이제 비모음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앙, 앙, 앵, 앵, 옹 이렇게 돼 있죠. 그 발음 기호 안에 이렇게 물끌 무늬가 있으면 이게 비모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다음에 붙게 되면요. 앙 소리가 나서 깡빤유, 헤스토헝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요. 앙성블루. 앙펑, 이탈리앙, 비앙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앙은 이렇게 앙이나 앵 발음으로 날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뭐 얘가
제일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오면 앙이다, 끝에 오면 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원칙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규칙이라 하는 건 언제나 예외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보시면서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모음이 만나서 만나는 그 소리가 나는 것도요. 앙뽁똥, 앵귀떼, 생빠, 블랑,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옹은 오하고 엔, 엠이 만나서 옹 발음이 나는 거예요. 똥배, 헤종, 이렇게 해서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오하고 유가 만나면 이제 우가 돼요. 아까 이 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발음이 이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예요. 그래서 수, 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오하고 이가 결합하면 와라고 해서 부와가 뚜알렛 이렇게 나고요. 얘는 이제 이 유나 요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런 발음은요 두 가지로 나는데 그 발음 기호를 봐도 잘 모르겠죠. 요거는 오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자연스러운 에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요거는 오 발음을 하시고 크게 벌리는 에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 계속 그 듣고 사전을 그 보고 이제 그 음성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 에르고요. 클레어 F예요.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기호를 이거 으하고 으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입을 많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소리가 나요. 꿀레흐처럼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철자의 발음을 또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꿀레흐, 얘는 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이면은 요거 세 개는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음이 모음하고 계속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음가가 상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약해진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우에스드, 유에, 슬류이, 류이 이런 것처럼 모음이 연달아 나올 때 이런 발음이 생성이 됩니다. 에뚜지에 유, 을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비모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 M 이렇게 붙죠. 그래서 루앙, 랑디, 빼이양 비모음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죠. 이하고 이그레, 꽁비양, 엘흐비양, 디학시옹, 크레용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발음 모음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또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음을 보시면 자음은 세가 있는데 먼저 세하고 쥐에는요 규칙이 비슷해요.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나오는 철자도 똑같죠. 아, 어, 유 자음 앞에서는 저 발음. 그다음에 나머지 으, 이, 이그렉 앞에서는 저 발음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세 발음은 아, 오, 으 자음 앞에서는 끄 발음이 나요. 그래서 꺄네, 그죠? 꽁빠레, 엑스큐제 이런 식으로. 뒤에 모음이 나오죠. 반면에 centre, difficile, ça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뒤에는 항상 s다. 그다음에 je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gauche, 구, fromage, ingénieur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 세하고 je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S는 Z와 S 발음으로 나누는데요. Z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S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럴 때는 S가 세력이 약해집니다. Fraise. 아, 세력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유성화되는 거죠. 내지해, 해종 이렇게 Z 발음이 나갑니다. 그런데 모음과 모음 중간에 끼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얘가 S가 두 개면은 얘는 그냥 S 발음이에요. 헤유시그나 클라스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랑 쓰가 붙은 것은 쓰 발음이나 스크 발음이 있다라고 해서 아상스 앵스크리흐라고 되어 있죠. 앵스크리흐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자음.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익스인데요. 익스는 발음이 네 개가 나와요. 익스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철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먼저 뒤에 것부터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요거는 E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는 EX 플러스 모음이 나오게 되면 그즈 발음입니다. 그즈. 그래서 에그자멘, 에그정플르 이런 식으로 그즈 발음이 나요. 그런데 뒤에 자음이 나온다. 그러면요, 크스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엑스큐제, 엑스프리메 이런 식으로 크스 발음이 납니다. 이거 외에도 스하고 즈 발음이 나는 게 있는데, 시스, 디스 숫자예요. 스와상트 6, 10, 60 있어요. 6하고 10하고 얘는 그냥 60이에요. 이렇게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시스, 디스 이렇게 되지만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뒤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시정처럼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스 발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뒤에 자음이 나오게 되면 요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자음은 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올 때. 그다음에 디즈네프, 요것도 디즈네프라고 발음이 다시 달라지죠? 얘는 그냥 디스였는데. 두지엠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익스 발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아시는 슈 발음, 샤, 까쉐. 그다음에 빼하고 아시는 프 발음이 나요. 필로조피 같은 거, 파르마시. 떼 아시는 아시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요. 그냥 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떼, 떼아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쥐에는 발음 기호가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은유 발음이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손녀 있잖아요. 손녀 할때그 손하고 여 사이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손녀 할때그 은유 그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파뇰, 린유, 갸니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영어의 그 ing 발음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음의 발음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낱말의 마지막 자음은 대부분 발음하지 않지만 세, 에프, 엘, 큐, 엔은 주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랑 항상 시험은 같이 나온다. 그렇죠? 발음은. 그다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이 나죠, 지금 이거는 싹, 아베크, 빡 이렇게 주로 발음이 나요. 끝자음이 발음이 안 나는 건 블랑,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의. 제니알, 페스티벌,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다 끝자음 발음 나고 있어요. 셰프는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네프, 스와프, 에프 이런 거다 발음이 나고요. 생크 발음이 납니다. 에흐 발음도 전부 이제 여기는 드, 부아, 르흐, 덩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건데 예외적으로 형태처럼 이렇게 일근 동사인 경우에 일근 동사인 경우에 으, 에흐에서 에흐는 발음 나지 않아요. 장비에 1월이라는 뜻이고요. 레제 가벼운이라는 남성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 예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되는 낱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영어랑 비슷한 게좀 많아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썬드위치 발음 나고요. 필름, 마치. 그 다음에 뷔스, 피스, 막스. 이렇게 발음이 나요. 시드, 위켄드. 이렇게 발음 나고요. 비프테크도 발음이 나는데 요거 조심할 거는 그 비프스테이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비프스테이크에 스가 없어요. 철자에 비프테크라고 합니다. 여기 S가 없다는 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 동쪽이죠. 에스트, 우에스트, 숫자 7, 8, 그다음에 풋, 엔테르네트 이런 거다 발음이 납니다. 근데 숫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뒤에 명사 없이 단독 사용할 때는 스 발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 6, 8, 10 이런 것들은 뒤에 자음이 나오면 끝자음 발음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 할 때. 자, 그다음 이유와 일 발음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첫자는 ELL 첫자예요. 두 가지로 발음 나요. 이유, 일.
요거는 주위에, 꽁세이에, 정띠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일은 그냥 일이에요. 일, 밀, 윌, 밀리용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요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일 발음.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을 이제 규칙을 넘어갔고요. 기타를 보시면 기타는 발음 속에 낱말 속에 발음되지 않은 철자다라고 해서 얘는 발음이 되지 않은 철자가 단어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피스 이거 L 발음 안 되고요. 세트 발음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셉덩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9월이에요. 9월일 때는 또 요거는 발음을 합니다. 요거는 해요. 오톤느 발음 안 나죠? 롱땅 역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발음 나지 않아요. 예외적인 발음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부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으라고 하죠. 팜무, 푸종. 푸종도 중요합니다, 이거. 페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푸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이거를 많이 발음을 하시는데, 영어의 세컨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스공이라고 발음합니다. 스공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슈라고 하고 F는 복수가 되면 발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 하나일 때는 F지만요, 여러 개일 때는 으로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Q는 철자 Ü에 음가가 없음에 주의한다라고 해서 껑도 이제 꾸왕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깡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발음이 되게 조금 뭔가 규칙이 복잡해 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음은 단어가 단어랑 만났을 때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연음의 그 조건이 있어요. 연음의 조건은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가 결합을 할 때요. 첫 번째의 끝자음이 발음이 원래 안 나던 발음이어야 돼요. 단어여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모음인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발음이 안 나던 끝자음이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의 모음과 만나서 발음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연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인칭 대명사 플러스 동사인 경우에 연음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죠. 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누스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원래는 누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포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모음으로 영향을 받아서 누자포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사, 형용사, 명사가 올때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데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데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미의 영향을 받아서 네자미 이렇게 발음이 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음이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저 나흐브흐라고 하는데 얘도 원래 그냥 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치사 능성 쉐엉 등 몇몇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다. 부사 형용사일 때 연음한다. 그래서 très heureux 나오죠. 두 딸레어나 두 뿌리 장뿌리처럼 관용구인 것들도 반드시 연음을 해줘야 됩니다. 두 알레어 그러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막 이거를 막 달달달달 막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시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연음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교재에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교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항상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교재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음을 하지 않는 것. 연음을 하지 않는 규칙을 아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 및 고유 명사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세요. 무슈 듀뽕 에 그엉. 자, 요거는 교재가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왕으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슈 듀뽕씨는 키가 크다. 무슈 듀뽕씨가 아니죠. 듀뽕씨는 키가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연음을 해버리면 듀뽕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듀뽕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연음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에 다음에 연음하지 않아요. 에 다음. 그 다음에 유 맛이나 위 앞에 숫자 10, 아, 1, 8, 11 앞에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

중국에서 오는 유음이에요. 원래 아시는 다 소리가 나지 않지만 무마시하고 유마시로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옛날 아주 옛날 프랑스어에서 이제 요게 나는 아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마시와 유마시다라고 하는데 사전을 보시면 유마시는 그 단어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도 사전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음이라는 거예요. 유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쉬를 자음으로 얘는 인정을 하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음을 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오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크다. 트레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10일 앞에 지금 안 되고 있죠. 레옹즈 엘레브라고 합니다. 레종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음은 연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음을 할 때는 발음이 아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변하는 게 요게 변하는 거예요. 네인 건 뜨로 바뀌어요. 그더 세죠. 강해지는 거죠. 발음이. 그건 아흐브인데 그건 따흐브로 바뀌어요. 그리고 F는 오히려 반대로 발음이 유해집니다. 네프에서 네벙 이렇게 유해집니다. V 발음으로 바뀌어요. 시스는 시제글리즈라고 해서 즈로 이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명사 이제 가볼게요. 문법 거의 다 왔습니다. 명사성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어는 이제 명사를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원래 태상적으로 남성과 여성인 거 있잖아요. 단어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는 그 규정적으로 그냥 남성과 여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명사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남성 명사, 약속 소년, 그죠? 소년은 남성이겠죠. 메디센, 꽁세르, 딕시오네르. 여성 명사 소녀 여성이겠죠? 요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명사하고 여성 명사를 할때 기본적인 남성 명사에서 을을 붙이면 여성 명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아쟁 여성 명사가 바뀌면 이제 부정 관사도 윈으로 바뀌고요. 부아진느라고 해서 얘도 발음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끝자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을가 생겨나면서 얘는 더 이상 끝자음이 아닌 단어가 되잖아요. 발음이 달라지겠죠. 남성 명사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으를 한번더 붙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로 유지합니다. 대신에 관사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투리스트, 윈느투리스트라고 해서 얘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관사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명사 의행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얘는 하나 더 붙입니다. 파리지엔, 파리지엔느, 꺼레양, 꺼레엔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기타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악테르, 악트리스, 여배우, 남자 배우. 샹테르, 남자 가수. 샹뚜즈, 여자 가수. 똑같은 으, 유, 에르지만 어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외울 게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명사의 복수 형태. 명사의 복수 형태는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복수가 된다. 그리고 앞에 관사를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어는 관사, 부정관사가 엉, 윈느, 데 이렇게 나누죠. 남성 단수,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복수예요. 복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수가 S, X, Z로 끝나면요. 그냥 똑같이 씁니다. 앞에 있는 것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수가 또 요렇게 바뀌는 거는 익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요것만 다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샤포 샤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구날 주구노 트라바이 트라보라고 돼 있죠. 주구날 주구노 나온 적 있어요. 기억하시고 전혀 다른 복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네이요. 이거는 눈을 말하는데 눈 하나를 말해요. 눈 하나. 왼쪽 눈, 오른쪽 눈,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로 쓰죠. 눈은. 이거는 철자가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집니다.

마담, 메담이라고 해서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법이 끝났고요. 이제 대화지문 볼게요. 인사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엉보가가요. Salut Didier, tu rentres chez toi maintenant? 이라고 하죠. 안녕 디디에, 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디디에가 Salut Hamburger, non, je vais au café retrouver des amis 라고 합니다. 안녕 엉보, 아니 나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카페로 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Des amis, 방금 연음이 나왔죠. 엉보가 Pourquoi tu les vois à cause de moi? 라고 합니다. 왜? 너는 숙제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니? 만나는 거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디에가 Non, ani, on va préparer notre voyage d'été. 우리 여름 그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할 거다. Je dois me dépêcher d'y aller라고 하죠. Se dépêcher, 서두르다예요. 뭐뭐 하는데 서두르다. 거기에 가려고 이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준비를 하려면 좀 서둘러야 되거든. Il doit déjà m'attendre. 친구들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죠? 아드망 내일 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어. 좋은 하루 보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인사하기 표현. 뭐, 이런 게 있겠죠. 살리. 이런 게 대표적인 인사하는 표현이고요. 아드망 헤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Salut Didier, 안녕 Didier 라고 하면서 Salut는 친한 사이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쓸수 있어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안녕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onjour는 친밀도에 관계없이 아침과 낮에 사용한다. Bonsoir는 저녁에 사용한다. Jour가 낮, soir가 저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On va préparer notre voyage 때 우리의 여름 여행을 준비할 거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러 가는 거, 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접 미래로서도 쓸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근접 미래로 쓴 거죠. Nous allons faire du ski ce dimanche. 이번 주 일요일에 스키를 탈 거야 라고 나오고요. Elle va chanter devant les gens ce soir. 오늘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거야. 근접 미래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접 미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드망, 내일 봐. 라고 하고 있어요. 헤어질 때, 아 플러스 시간 표현과 같이 말함으로써 특정한테 보자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여기에 요일 같은 거 많이 쓰죠, 보통. 아드망, 내일 봐도 되고요. 아쌈디, 이렇게 요일 써도 돼요. 토요일에 봐. 아스스와 오늘 저녁에 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옵니다. 그 외에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 나오죠? Salut, à bientôt, au revoir, à plus tard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헤어질 때쓸수 있거든요. 곧 만나, 잘 가, 안녕, 좀 이따 만나, 이따 또봐 이런 거고요. À tout à l'heure는 금방 다시 만날 때 써요. 헤어진 후 금방 다시 만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보자 이런 거. 우리가 뭐, 한 시간 뒤에 회의가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봐요. 라고 할 때, 이제, 아, 두 달러를 쓸수 있죠. 이거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죠. 여기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고, 이제 이거와 바꿀 수 있는 표현. 근데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밑줄 친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요. 5번은 이제 다른 거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안부 묻고 답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니콜하고 시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콜이요. Salut Simon. 안녕 시몽. Salut Nicole. Ça fait longtemps. Tu vas bien? 이라고 하죠. Salut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안녕 니콜. 사페 롱땅은 오래간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래간만이야. 쥐바 비엔 너잘 지내니?라고 하고 있어요. 안부 묻고 답하기 할 때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알레 동사예요. 알레. 알레가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어떠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뭐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동사, 사플레라는 동사보다 알레 동사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삼군 동사이지만 안부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지내니? 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잘 지내니?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는 잘 가니?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니꼬리, 위, 주베 비행. 응, 나잘 지내. 마찬가지로 알레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알레 동사는 기본적으로 변화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주베, 띠바, 일바, 엘바, 누잘롱, 후잘레, 일봉, 엘봉. 잘 지낸다. 에뚜아,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시몽이 Moi aussi, très bien. 나도 그래. 아주 잘 지내. 대답을 하고 있죠? Mais je suis toujours en pleine forme. 라고 나와 있는데, être en pleine forme. 그러면은 컨디션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부를 부를 때, 어우, 나 굉장히 좋아. 컨디션 좋아. 라고 할때 굉장히 자주 쓸수 있습니다. Mais Nicole, ta famille, comment va-t-elle? 이라고 하죠. 너의 가족은 잘 지내니? 라고 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ta famille, 너의 가족이잖아요. 너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이제 여성 명사잖아요, famille가. 그래서 얘를 대명사로 받을 때 elle로 받아요. 3인칭 명사, 대명사니까. elle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명사를 할 때, 우리가 인칭 대명사 편에서 자주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je, tu, il, elle, 이렇게 3인칭 단수에 il하고 elle 있잖아요. 물론 복수도 똑같이 s 붙이면 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만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만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인칭 단수는요, 프랑스어에서는 사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너의 가족, 그녀는 잘 지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중간에 여기 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문장에서 우리가 도치를 할 때, va하고 이제 l이 만나죠. 그러면 모음하고 모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도치를 하면서. 그럼 프랑스어는 이제 그 발음의 특성상 문장을 구성을 할때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띄어요. 이렇게 띄어준다.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어요. 때라는 철자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comment va-t-elle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comment va-t-il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때를 하나 더 붙입니다. 도치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comment va-t-elle? 어떻게 지내니? Simon, tout le monde va bien. 모두 잘 지내고 있어. Et toi, tes parents, comment vont-ils?이라고 하죠. 너의 부모님들은 잘 지내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es parents, 3인칭 복수죠. 근데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얘는 일로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Comment vont-ils? 어떻게 지내시니?라고 할 때, 이때 comment vont-ils은 여기에 때를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하고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봉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때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일봉 트레비앙. 아주 잘 지내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안부를 묻고 답하기의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고 이제 표현 연구 가볼게요. 자, 안부를 물어요. 자, 띠바 비앵 알레 동사로 묻죠? 그럼 알레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죠. 에트 Pleine forme, très bien, 아주 잘 지낸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ment va-t-elle 안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comment vont-ils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안부 다시 대답을 하죠. 그 안부를 볼때 중요한 동사 알레 동사 기억하시고 대답을 할 때는 bien, 또 très bien, 그리고 또 이런 표현 pleine forme 이런 거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쁘지 않아라고 할때 pas mal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표현 연구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1번 Ça fait longtemps 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Ça fait longtemps 오래간만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Ça fait 다음에 이제 저렇게 시간의 표현이 나오면 얼마 얼마 걸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래간만이야가 되는 거죠. Ça prend 시간
알싸 폰 플러스 시간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서 이거는 폰드가 동사인데요.

파워드걸 동사는 그 프랑스어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다는 뜻도 있고요. 먹다라는 뜻도 있고요.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뜻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수거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고, 문장에서 반드시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를 기억하셔야지 되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걸리다니까, ça prend 12 heures d'avion de Séoul à Paris라고 나오죠. De A à B라고 해서 A부터 B까지예요. 서울에서부터 파리까지라고 나오죠. 12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Je suis toujours en pleine form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plein는 사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plein는 원래 이렇게 가득 찬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가득 찬 나의 형태 온전히 탁 유지하고 있어. 컨디션 진짜 좋아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être en forme,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고,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Tu es en forme ce matin? 넌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역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게 있다. 세 번째 볼게요. Ta famille, comment va-t-elle? 라고 나오죠. 너의 가족은 어때? 라고 되어 있어요. 따는 소유 형용사로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소유 형용사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파미유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너의 가족이라고 할 때, 소유 형용사가 이제 2인칭에서는 똥따 떼거든요. 그러면 네가 남자다. 네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이면요. 얘를 따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내용이. 이거 한번 볼까요? 나의 아들, 너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성이에요. 내가 여성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기준입니다.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뭐 fils, don't fils. 딸도 마찬가지예요. ma fille. 딸은 또이 fille라는 명사가 여성이니까 얘를 몽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복수는 mes enfants, tes enfants, 나의 아들, 너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tes parents, comment vont-ils?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라고 해서 알레를 사용해서 안부를 묻고 답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comment ça va로 바꿔 쓸수 있다. comment ça va, 어떻게 지내? 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대답은 bien 또는 très bien 또는 주어 동사 다 갖춰가지고 일봉 très bien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pas mal 나쁘지 않아. pas très bien 그렇게 좋진 않아.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거다라는 거고 여기서 썼던 기본 표현에서 이제 여태까지 말했던 거쫙 정리하고 이제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만날 때와 헤어질 때가 있어요. bonjour, bonsoir, salut 이렇게 나오죠. 봉수 아침과 낮에 안녕하세요. 봉수와는 저녁에 하는 거, 살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 씁니다. 헤어질 때는 오고부와 아비앙또 또 만나요. 살리 아무 때나 친한 사람 중에 쓸수 있다. 봉수와 안녕히 계세요. 본누니 잘 자요. 이게 니가 밤이에요. 밤. 아드맨 내일 봐요. 아까처럼 그 시간 표현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투 딸레하고 좀 이따 봐요라는 뜻이고요. 엉숑 때는 만나서 반가운데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성이면 을을 붙입니다. 안부 묻고 답하는 거. 자, 사바부터 시작을 하죠. 사바 잘 지내요? 잘 지내? 꼬몽 사바. 꼬몽은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꼬몽 사바가 되면 이제 어떻게 지내가 되는 거죠. 대답은 사바로 물어보면 그냥 사바 대답해도 돼요. 비엔 또는 트레비엔 이런 거 붙이셔도 되고. 꼬몽 딸레 부라고 해서 조금 격식을 갖춰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할 때는 이제 꼬몽 딸레 부 알레 동사를 써서 주어 동사 갖춰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지내니? 꼬몽 바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부잘레 비앙, 뒤바 비앙, 추베 비앙 잘 지내요. 전부 다 알레 동사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어 수특 교재는요, 문화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걸 아주 쉽게 이제 풀어서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나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프랑스어의 사용 볼게요. 오랜 역사를 가진 언어로 프랑스어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프랑스어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지역들을. 현재 영어와의 경쟁 속에서도 국제 외교,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런 3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게 풀어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공용어인 국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모나코, 아프리카에서도 좀 많죠? 코트디부아, 세네갈,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퀘벡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레바논이나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이런 데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의 사용 지역,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들도 좀 있죠. 중남미도 있고, 막. 보시면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주요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생피에르 미끌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를. 그래서 지문에 이게 다 불어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걸 고유명사를 봤을 때, 아, 이거 프랑스어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이렇게 공용어나 제2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기아나 아이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폴리네시아, 바누아투, 칼레도니아, 누벨 칼레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랑스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어 사용기구, 국제기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 그럼 이제 프랑스어가 필수 언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엔이나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럽연합 등의 공식 언어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시면요. 항상 이제 프랑스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메다이유 막 이러면서 메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들으시면 이제 조금 들립니다. 저는 프랑스어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La langue française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라틴어에서 발전한 로망스어 군이에요. 랑그호만이라고 나오죠? 로마 제국 시대의 라틴어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가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은 훨씬 최근의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좀 번역을 해서 출제가 될수 있어요. 기원과 형성 이렇게 나오죠. 프랑스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라틴어가 주요 언어가 되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섞인 거예요. 라틴어하고 게르만어가 막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가장 초기의 형태로 고대 프랑스어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세 프랑스어다라고 해서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프랑스 북부하고 남부의 그런 언어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을 했어요. 그래서 오일어와 오크어라고 해서 지역도 이제 뭐 랑그데이유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이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측량을 통해서 기원이 되는 퐁시앙어가 라틴어 대신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6세기부터 18세기는 17세기 프랑스 학술원, 아카데미 퐁세즈라고 하는 이 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문법과 철자법을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연구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어의 규범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확장과 함께 캐나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아카데미 퐁세즈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현대 프랑스어죠? 19세기부터 현재까지를 보시면 프랑스어가 국제 외교, 예술, 학문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언어의 영향이 커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31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 차례죠.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어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의 어떤 특성을 좀 비교해보는 이런 문항도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자, 이런 문항풀이 같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행성 A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A의 밝기 변화를 행성은 스몰 A, 그 다음에 중심별은 라지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A를 돌고 있는 스몰 A의 운동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현상 요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행성 B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라지 B를 돌고 있는 스몰 B의 운동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자, A와 B의 광도는 같고 자 그 문장부터 쭉 끝까지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라지 A와 라지 B의 광도는 같고 즉 중심별의 광도는 같대요.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A와 B의 광도는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ol B의 질량, 반지름, 공전, 궤도, 반지름은 각각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식현상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행성 반지름이기 때문에 조건 하나 더 행성의 반지름은 같구나 라고 하는 지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됐죠? 그리고 각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이렇게 나란하게 돌고 있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자료를 받고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 체크했고 해석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라지 A의 원래 밝기가 요렇다, 요렇다. 중심별의 원래 밝기가 요렇다. 그런데 행성이 요 앞을 가리게 되면 요렇게 됐죠. 자, 중심별의 밝기는 원래 이렇다. 근데 행성이 가리게 되면 요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두 중심별의 광도는 똑같은 상태.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도 똑같은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기 감소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중심별의 광도는 똑같지만 표면 온도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희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 앞을 지금 어떠한 행성이 지나가고 있다. 자, 가리기 전에는 이 중심별은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광도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행성이 요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성의 단면적만큼 가려지면서 어두워지겠지.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요렇게, 라지 S,

라지 S의 중, 이건 뭐냐면 중심별의 단면적, 그 다음에 스몰 S, 다시 라지 S의 행, 이러면 얘는 행성의 단면적. 자, 원래 중심별은 이 정도의 광도를 보여야 되는데 행성이 유압을 쏙 가리게 되면 행성의 면적만큼 가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밝기 감소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했죠. 자, 중심별의 전체 단면적 분의 행성의 단면적, 요게 밝기 감소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중심별 단면적 분의 행성 단면적, 요 값이 지금 여기에서는 1.000 분의 0.006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1.000 분의 0.002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얼마큼의 밝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니? 이걸 가지고 결국에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의 값이 나온다. 아셨죠? 그럼 이걸 저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루트를 씌워주고 거기에다가 원래 1.000으로 보이는 것. 자, 여기 소수점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1000분의 6. 됐죠? 1000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아,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의 반지름. 됐죠? 자, 여기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요걸 좀 지워주고 똑같이 가면 루트 1000분의 얼마죠? 2.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지? 중심별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 됐죠? 자, 요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래 주었던 조건이 뭐죠? 자, 원래 주었던 조건은 바로 요거죠. 두 행성의 반지름 똑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었어. 자, 그럼 여기서 요 값하고 요 값은 같은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식에서 분자를 똑같이 한번 통일을 시켜보자고.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요렇게. 얘는 결국에 뭐예요? 아, 3000분의 6? 요렇게 해도 똑같은 거지. 1000분의 2나 3000분의 6. 곱하기 3, 곱하기 3 해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 상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RB 분의 RP. 얘는 RA랑 똑같은 거고, 맞죠? 이런 상태에서 얘와 얘의 비율을 계산하면, 아, RB가 RA보다 루트 3배만큼 더 크구나. 요거를 의미하고 있는 상태. 됐죠? 그래서 기억을 보면, 중심별의 반지름은 B가 A의 루트 3배이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면 온도를 물어보고 있어. 광도는 똑같은데 반지름은 얘가 더큰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광도는 똑같은데 반지름은 얘가 더 커? 얘의 중심별이 더 커? 그러면 표면 온도는 얘의 중심별이 더 크겠네. 얼마나 더 큰데?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겠지. 자, 따져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좀 지우고선. 자, 그럼 여기서 비율을 따져볼 거기 때문에,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은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RB 제곱 곱하기 T B의 4제곱.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RB가 RA의 루트 3배래매. 그죠? 아까 계산했죠? 그럼 여기서, 아, 여기는 RA의 제곱 곱하기 T A의 4제곱. 여기다가 루트 3. RA의 제곱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그 다음에 RA의 제곱 곱하기 T, B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얘 지워줄까? 지워주면 결국에 남는 건 뭐죠? 이거 딱딱 지우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결과적으로 보면 A는 4제곱근의 루트 3. 그 다음에 T, B. 이렇게. T, A의 표면 온도는 B의 표면 온도의 4제곱근 루트 3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너는 틀렸구나. 됐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어느 흡수원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 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다 풀었으니까. 자, 어떠한 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때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별이 돌고 있고요. 공통질량 중심을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이 여기 놓여 있고 중심별이 여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겠지. 완벽하게 일직선일 때 식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맞죠? 식현상이 일어난 직후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러면 자, 식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심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적색 편이. 시선 속도가 최대 시선 속도에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색 편이. 그리고 나서 식현상 일어나고 나서 청색 편이. 이걸 흡선의 파장으로 얘기하자면 적색 편이니까 최대 파장을 보여. 최대 관측 파장을 보여주다가 파장이 점점 줄어들다가 원래 파장. 그리고 나서 파장이 줄어드는 모습.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어느 흡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맞죠?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약간 일반을 한번 시켜보자고.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 중심, 요 중심, 최소 밝기의 중심, 최소 밝기의 중심이 된요 시점이 지금 행성과 중심별이 일직선이 되는 시점.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가장 이제 직선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지. 그럼 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선 속도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지. 시선 속도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시선 속도 플러스고요. 여기가 시선 속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시선 속도는 적색 편위에서 청색 편위로 바뀐다. 적색 편위에서 청색 편위로 바뀐다. 아셨죠?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아주 많이 길었다가 점점 짧아져서 원래 파장으로 옵니다. 딱 센터에 놓일 때. 그리고 나서부터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항 봤고요.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자, 표는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 스펙트럼에서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선의 관측 파장을 일정한 시간 간격 T에 따라 나타낸 것. 아, 조건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람다 제로가 600.점점 나노미터래 돼 있죠. 그 다음에 흡선의 관측 파장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관측을 한 거고요. 이 흡선의 최대 편이랑 0.1, 아, 최대 편이랑 델타 람다 맥스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0.1 나노미터래. 됐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식현상 1에 관측되었다. 그 다음에 발문 조건을 보면 우리가 계속 썼던 일반적인 발문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 파장이 나와 있고 시선 속도 변화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러한 물음이다. 즉, 시선 속도를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델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V 시선 속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 세타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자, 만약에 지금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완벽하게 나란하고 그 다음에 원궤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델타 람다가 맥스예요. 자, 요 델타 람다가 맥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맥스는 시선 속도. 그때의 시선 속도는 뭐랑 똑같아? 공전 속도랑 똑같지. 왜냐면,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얼마기 때문에? 0도이기 때문에.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고. 관측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관측 파장이 나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델타 람다를 한번 계산해 볼까? 여기는 지금 원래 기준 파장이 600인데, 600.05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0.05야.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0.05야. 여기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원래 파장보다 짧게 보인다? 청색 편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중심별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야. 접근. 맞죠?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 0.1. 여기는 마이너스 0.0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최대 편위량이 0.1인데, 여기도 0.1이네? 다만 접근하는 방향.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델타 람다 맥스 분의 델타 람다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최대로 보일 수 있는 녀석에 대하여 지금 편위량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최대 편위량은 뭐라고? 0.1. 0.1인데 0.1분의 0.05라고 하는 건 뭐예요?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러면 최대 편위량에 대한 현 시점, 요 시점의 관측 편위량이 지금 요거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 시선 속도.
최대

시선 속도에 대한 요 시점의 시선 속도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여기다 계속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시선 속도를 표현해 볼까? 시선 속도라고 하면 얘는 최대 시선 속도의 얼마? 2분의 1 값. 그러니까 2분의 1 v 0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v 0. 여기는 마이너스 v 0.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접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는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의 요 그냥 값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부호는 접근이냐 후퇴냐만 의미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v 0 됐죠? 그럼 여기다가 더해보자. 무엇을 해볼 거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세타라고 하는 걸 표시해볼까? 세타?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될때 최대 시선 속도의 2분의 1이 될 것이냐?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될때 최대 시선 속도의 2분의 1이 될 것이냐? 여기는 세타가 60도야. 플러스. 후퇴하는 방향으로. 여기는 뭐야? 접근하는 방향으로 60도야. 여기는 뭐야? 접근하는 방향으로 0도. 물론 시선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세타를 180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플러스는 멀어지는 거, 마이너스는 접근하는 거의 입장으로 그냥 표시해 보겠어요. 아셨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0도. 됐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요 그림을 딱 봤던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볼게요. 자, 공통질량 중심 놓고 여기에 중심별이 돌고 있는 상태, 궤도.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 시선 방향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T0 플러스 2T일 때, T0 플러스 2T일 때 공전 속도랑 똑같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선 방향과 나란한 거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그게 지금 T0 플러스 2T.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별의 공전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T0 플러스 2T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T0 플러스 2T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T0 플러스 2T. 그러면 T0 플러스 T와 T0는 여기 어딘가에 이제 놓여 있는 꼴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거 좀 쥐어보겠습니다. 요거 쥐어보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자, 여기다가 무엇을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시선 방향이에요. 시선 방향인데 지금 여기가 T0 플러스 2T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 T 간격은 일정한 간격이야. 그러면 T0 플러스 T, T0 플러스 T0일 때와 T0 플러스는 이거보다 이쪽에 어딘가에 놓여 있는 꼴이 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T0일 때는 세타,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야? 플러스 60도. 아, 이거구나.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60도를 의미하는 거야. 요 시점에서. 아셨죠? 요 시점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60도인데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60도인 거야. 공전 방향입니다. 이게 공전 방향이에요. 공전 방향, 시선 방향에 대하여 접근하는 쪽으로. 공전 방향, 시선 방향에 대하여 멀리 가는 쪽으로. 아셨죠? 그럼 여긴 뭐야? 요게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60도.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게, 60도에서 라지 티마크의 시간이 됐더니 요렇게 60도였는데 요렇게 60도가 됐어? 얼마가 돌아간 거야? 총 60도가 돌아간 거네. 자, 요만큼이 60도였죠? 근데 T0 플러스 ET의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0도가 된 거야. 몇 도가 돌아간 거야? 60도라고 돌아간 거야. 60도, 120도가 돌아간 거야. 60도에 60도니까. 맞죠? 거기다가 T0 플러스 3T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60도에 60도에 60도, 180도가 돌아간 거야. 정반대 방향이 됐으니까. 아, 이렇구나. 여기서 이 시간은 t 간격이고, 여기서의 돌아간 회전 각도는 60도구나.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성의 공전 주기는 6t다 되어 있죠? 자, t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 60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6t를 해주면 360도. 한 바퀴를 돌아가겠지. 맞는 거고요. 자,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t0 플러스 3t가 t0 플러스 t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요렇게 시선 방향을 그려주고, 시선 방향을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가 T0 플러스 T죠? 그럼 이거보다 60도 전에가 T0 플러스 T고, 여긴 T0 플러스 ET, 60도 전에가 T0 플러스 T고, 요거로부터 60도 전에가 T0가 되는 거야. 여기는 T0 플러스 T, T0 플러스 ET. 그럼 요거보다 60도 돌아간 요 시점이 T0 플러스 3, T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중심별이 여기를 지나가면

할 때는 행성은 여기 있는 거야. 중심별이 여기를 지나갈 때는 행성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럼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t0 플러스 3t. 여기, 행성이 여기 있을 때가 이때보다 멀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t0 플러스 2분의 3t일 때, 즉 1.5t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5t일 때 기준 파장이 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파장 변화량은 0.15 나노미터보다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해봐야 되겠지. 지금 T0 플러스 1.5T야.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의 파장 변화량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지. 요 시점에서의 파장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T0 플러스 T에서 T0 플러스 2T 요 사이입니다. 사이. 사이. 맞죠? 즉, 30도가 돌아간 각도야. 30도가 돌아간 각도라고 하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표시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T0 플러스 1T인 거고 여기가 T0 플러스 2T인 겁니다. 요 각도가 되는 거야. 30도. 30도.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공전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지금 30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요 시선 속도를 알고 싶은 거지, 시선 속도. 자, 시선 방향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30도의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1대 루트 3대 2. 아,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공전 속도. 물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요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최대 파장 변화량에 대해서 얼마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요 값이라고 하는 게 원래 최대 파장 변화량에 대해서 얼마큼의 파장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요만큼의 파장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맞죠? 그럼 요만큼의 파장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뭐지? 자, 최대 파장 변화량이 원래 0.1이었죠. 이거에 대하여 2분의 루트 3만큼의 파장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제일 때? 기준 파장이 람다 제로일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뭐야? 2 람다 제로라며? 그러면 2 람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된 거지? 0.1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 요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고. 0.1 곱하기 루트 3인데, 루트 3은 대략적으로 1.7. 그러면 0.17. 이 정도. 그럼 파장 변화량은 0.1로 나노미터보다 길다. 맞는 꼴이 되죠. 됐죠? 그래서 기역류 틱은 모두 다 맞는 거.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러한 풀이 방법 한번 꼭 찾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풀어봤고요. 이제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식현상인데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 A가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 A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관측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역시나 중심별이 A고 행성이 중심별을 돌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행성 A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A는 원궤도를 따라 30km/s의 속도로 공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VA가 30km/s야. 자, 요거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거. 요러한 값이 나오면 우리가 요 보조선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 요 시간 간격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요 시간 간격이 의미하는 반 행성의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 행성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요 시간 간격은 행성의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 간격이 의미하는 건 중심별의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아셨죠? 근데 이 자료를 보니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원래 1.0000으로 보여야 되는 중심별이 0.9996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밝기 변화가 요만큼 나타났네? 그럼 밝기 변화율을 여기서 계산하라고 하면 밝기 변화율은 만분의 4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행성 반지름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얼마예요? 100분의 2가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아, 중심별 반지름은 행성 반지름의 50배이구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해결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볼게요. 지금 행성 반지름을 우리가 RA라고 놓고 그다음에 중심별 반지름을 RA, 라지 A라고 놨어. 그런데 행성의 공전 속도 VA는 일정하거든. 그 시간 곱하기 2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행성 지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 행성의 공전 속도 곱하기
요만큼의 시간, 기억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중심별의 지름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거지. 맞죠? 그런데 보자고요. 지금 행성의 반지름이 2일 때 중심별의 반지름은 뭐예요? 100이야. 즉, RA는 50, 이렇게. 50, RA는 R, large A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의 반지름의 50배니까 중심별의 지름은 행성의 몇 배? 중심별의 지름은 행성의 역시나 50배가 되는 거지. 자, 지금 요 시간 간격이 2분입니다. 2분이에요. 그러면 요 전체 시간, 요 전체 시간은 요 시간에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50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배? 100이 되겠지. 그래야지 2분에 50배 하면 100분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100이 맞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는 거고. 자, A의 반지름은 9만 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니?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죠? VA 곱하기 기역, 시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 중심별의 지름이 나온다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중심별의 반지름이니까 넘겨주면 2분의 1 곱하기 VA가 얼마라고요? 30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기역이 얼마라고요? 기역이라고 하는 시간은 100분이잖아. 100분은 초로 따지면 단위가 초로 나왔으니까 60. 100 곱하기 60.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2분에 갑니다. 30 곱하기 100 곱하기 60. 킬로미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2 지워주고 3 지워주고. 그럼 3, 3, 9. 0은 하나, 둘, 셋, 넷. 아,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킬로미터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도 맞는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 리언, 티귿 다 풀 수가 있고요. 요 과정도. 요 시간 간격이 행성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요 시간 간격이 중심별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에 행성의 운동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ABC를 각각 원궤도로 공전하는 외계행성 ABC의 질량과 공전 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세 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각각 같으며,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선방향과 나란하다 하고, 이제 발문 조건의 일반적인 조건이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A, B, C가 있는데 요 녀석들의 질량은 전부 다 똑같대. 그리고 요 각각의 중심별을 각각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상태에서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얘네들의 각각의 질량을 지금 상대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A가 있고요. 중심별 A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냐면 A를 돌고 있는 스몰 A가 있는 거죠. 공전궤도 반지름이 1이야. 여기에 A가 있어. 이렇게 맞죠? 얘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심별 B가 있고요. B 주변에 누가 있냐면 B를 돌고 있는 스몰 B가 있다는 거지. 근데 공전궤도 반지름은 똑같은데 질량이 두 배래. 그럼 여기에 B가 있는 거고 얘의 질량이 두 배야. 자, 그 다음에 자 C가 있고요. C가 있고 C 주변에 C를 돌고 있는 스몰 C가 있는 거죠. 근데 공전궤도 반지름이 얼마냐면 2야, 2. 요거보다 두 배 더 길어. 두 배 더 길고 그 다음에 질량은 B와 똑같네. 그럼 얘 C가 여기 있고 얘는 2M이라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여기서 얘와 얘 사이의 공통질량 중심은 어디니? 얘와 얘 사이의 공통질량 중심은 어디니? 이거를 점으로 찍을 수가 있겠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 지점들을 각각의 천체가 위치하고 있는 중심 위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한 상태에서 얘와 얘의 무게중심은 이쯤 어딘가에 찍힌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중심별의 질량이 행성의 질량보다 무조건 무거우니까 둘의 무게중심은 중심별 쪽에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볼게요. 지금 둘의 거리는 똑같은데 행성의 질량이 더 커졌어.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무게중심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행성 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렇죠? 자, 얘와 얘의 질량은 똑같은데 둘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어졌네? 그럼 이때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중심별은 여기를 도는 거고요. 얘는 여기를 도는 거고요. 얘는 여기를 돈다는 거야. 아셨죠? 이제 그걸 해석할 수가 있느냐.
볼게요.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 최대값은 B가 A보다 크다.

지금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중심축, 무게 중심을 돌고 있는 얘와 얘의 주기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더큰 궤도를 돌아야 돼. 얘보다. 그럼 더큰 궤도를 돌아야 돼? 더 빨리 돌 수밖에 없는 거지. 공전 속도가 큰 거야? 공전 속도가 크니까 시선 속도의 최댓값도 큰 거야. 그래서 얘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중심별과 공동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는 C가 A보다 멀다.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얘가 더 멀죠? C가 A보다 멀다. 맞고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기준파장, 람다 제로인 흡선의 적색 편의량이 최댓값을 나타내는 주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요 주기는 결국에 공전 주기를 묻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B가 C보다 길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 개에서 얘가 얘를 도는, 요 개에서 얘가 얘를 도는, 또는 요 개에서 얘가 얘를 도는, 요 개에서 얘가 얘를 도는 주기. 비교하면 누가 더 주기가 길다? 얘가 더 주기가 길다. 아셨죠? 둘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둘 사이의 힘이 약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천히. 둘 사이의 힘이 세면 셀수록 둘 사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야 된대.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천천히 돈다, 빨리 돈다. 아셨죠? 그러면 공전 주기는 B가 C보다 짧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리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요 문제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나으니까. 여기가 공통질량 중심이고요. 여기에 중심별의 궤도가 있습니다.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행성의 궤도가 있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에 중심별이 있어요. 중심별, 라지엠, 질량. 그 다음에 여기 행성이 있어요. 스몰엠. 됐죠? 둘 사이의 거리를 R1이라고 하고요. 둘 사이의 거리를 R2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R1, R2. 중심별과 공통질량 중심, 공통질량 중심과 행성. 됐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들의 어떤 힘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 가까이 붙는다. 행성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하나 더. 여기서 이제 공통질량 중심을 요 중심별이 돌겠죠? 우리가 이걸 V0이라고 해볼게. 요 V0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것 몇번 얘기했지만, R1 플러스 R2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얘는 빨리빨리 돌아요. 요 거리가 짧단 얘기는 둘 사이의 인력이 더 강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어. 곱하기 중심별의 질량 분의 행성의 질량. 상대적으로 중심별의 질량에 대한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은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시선 속도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는 거지. 아셨죠? 요건 정확한 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관계를 해석하는 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서 소개합니다. 아셨죠?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 5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이제 그럼 6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이제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나이에 따른 행성 P가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 S를 자, S가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P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0.5AU이고 P의 중심별은 주기열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건요 S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맞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인데 얘를 우리가 다시 이해한다.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랑 관련이 있겠네. 정확한 비례는 아니겠지만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온도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그럼 여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어. 에너지를 충분히 받았을 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의미하는 건 대략적으로 한 100도씨 정도의 영역? 그럼 요 범위가 의미하는 건 대략적으로 한 0도씨 정도의 영역? 그러니까 요 정도의 에너지도 못 받는다? 너무 차갑다. 요 정도의 에너지보다 더 많이 받는다? 너무 뜨겁다. 이제 요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볼게요. 지금 여기가 나이가 0. 0억년일 때 중심별이 여기 있고요. 중심별이 있고. 지금 행성 P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0.5AU라고 했어. 여기에 P가 있다고 칠게요. P가 지금 0. 얼마라고 했죠? 5AU. 자, 요 거리라고 하면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행성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 거지. 그러면 중심별 주변에
생명관능지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면,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이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쯤. 요 생명관능지대보다도 더 바깥에 피가 놓여 있는 거야. 에너지를 적게 받는 상태라고. 그런데 쭉 갑니다. 쭉 가다가 한 50억 년쯤 됐더니, 50억 년쯤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심별은 그대로 있고, 피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상태가 됐더니, 지금 얘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딱 커트라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받는 상황이 된 거네? 아, 지금 생명가능지대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구나. 이런 식으로. 폭이 좀 넓어졌고, 가장 바깥 경계가 이 피의 거의 언저리에 걸려있는 상태. 여기가 0도씨, 여기가 100도씨를 의미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이런 그림이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중심별의 광도는 태양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5AU예요. 그죠? 0.5AU. 지금 50억 년 정도 왔을 때 여기에 생명가능지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태양의 나이가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돼요. 그죠? 태양 주변에 있는 생명가능지대의 범위가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볼때 1AU 즈음에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0.5AU 즈음에 지금 생명가능지대의 가장 바깥쪽 경계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광도가 상당히 작다는 거지, 주결성인데. 그럼 뭐예요? 중심별의 광도가 주결성 태양보다 작다. 질량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중심별의 광도는 태양보다 작다. 아셨죠?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A시기가 B시기보다 넓다. A시기는 요 정도 아니죠? 지금 A시기는 여기 있죠? B시기는 여기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행성 P에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 광도가 커지는 거지. 생명가능지대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멀어지고 있어요? 폭이 넓어지고 있어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좁다. B시기가 더 넓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중심별의 나이가 10억 년일 때 피에는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10억 년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50억 년이니까 이 지금 어딘가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직 생명가능지대가 될 만큼의 온도를 못 받는 거야. 그럼 차가운 거야? 그럼 얼음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고체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 그래서 기역틱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6번 문항 봤어요. 이 6번 문항은 요 S에 대한 해석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문항이었어요. 요게 좀 신선했습니다. 용스픽 붙여놓은 거예요.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지금 원시별 단계에 있는 어느 별의 나이에 따른 생명가능지대 거리 범위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행성계에서 행성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금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지.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생명가능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다고 하면, 얘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요.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왜냐면 지금 얘가 원시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아, 원시별? HR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주기열을 이렇게 그려준다고 하면, 원시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맞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이라고 하면 HR도 상에서 광도가 팍팍팍팍팍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광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주변에 형성될 수 있는 생명가능지대는 중심별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폭이 좁아지는 거고, 그게 지금 이러한 모습인 거지. 자, 그래서 보자고요. 10의 6제곱 년일 때와 10의 9제곱 년일 때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중심별 놓고 그 주변에 행성 A가 여기 있습니다. 행성 A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요 10의 6제곱 년일 때는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가 대략 한 0.25, 바깥쪽 경계가 0.5보다 넘어가네. 그러면 지금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0.05 정도 될 테니까 얘를 좀더 안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가능지대는 이거보다 한참 좀먼 곳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게 지금 언제냐면 10의 6제곱일 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의 9제곱이 됐어요. 10의 9제곱이 되면 A의 위치는 변화가 없지. A의 위치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가능지대의 위치 변화를 봤더니 안쪽 경계가 지금 A의 공전궤도 반지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경계는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아, 요 시기쯤 되면 이런 식으로 생명가능지대가 조정이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 바깥쪽 경계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0.1AU보다 좀 작을 것 같네요.
이거보다 좀 작을 것 같네요. 여기는 0.05 AU 정도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아,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아, 질량이 작은 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고 폭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맞고요. 중심별의 나이가 10의 7제곱년일 때, 10의 7제곱년일 때, 요 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A에서 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생명가능지대보다 A가 더 안쪽에 있는 거야. 생명가능지대보다 A가 더 안쪽에 있는 거라고요. 너무 뜨거운 거지? 너무 뜨거우면 뭐예요? 기체 상태의 물. 고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 자,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지금 원시별이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광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광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줄어들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만 봐도 지금 생명가능지대가 0.1AU, 가장자리, 바깥 가장자리가 0.1AU, 안쪽은 0.05, 굉장히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이 원시별에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되어 있다. 지구 태양 사이의 거리는 얼마? 1AU.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항 봤어요. 이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볼수록 좀몇 가지 좀 함정 같은 것들,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볼게요. 그림은 어느 별의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어느 별의 지금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인데, 요 즈음의 광도 변화와 여기에서의 광도 변화, 그 다음 여기 확 광도 확 올라갔죠? 광도 확 줄어들었다가 일정 다시 확 증가하는 이런 모습. 이러한 그림을 쫙 봤을 때, 나이가 지금 10억 년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억 년인 거고, 얘는 110억 년인 거야. 아, 100억 년 정도 이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광도가 확확확확 변하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뭐냐면 0억 년. 그러니까, 아, 요 시기에는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광도 변화가 별로 크지 않네? 요 시기는 지금 거의 10억 년 즈음 정도의 시간에 광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네? 태양 광도의 지금 100배를 확 넘어간 그런 꼴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런 느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 여기가 이제 주기열 정도가 되겠구나. 나이가 많이 지나가도 광도 변화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 않는,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시점 이후부터는 광도가 확 변하고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할 때 광도가 이렇게 확 변하고 있다.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폭이 넓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 폭의 평균은 A 기간이 B 기간보다 넓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생명가능지대 폭의 평균입니다. 폭이라고 하는 건 생명가능지대 폭은 광도가 클수록 더 폭이 넓죠. 광도가 작을수록 폭이 좁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 광도와 여기에서의 평균 광도를 비교해보라는 거지. 여기에서의 평균 광도보다 여기에서의 평균 광도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폭은 B 기간이 더 넓은 거지. A 기간이 B 기간보다 좁다. 아셨죠? 자, 생명가능지대 폭 값의 변화 속도는 폭 값의 변화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 기간이 B 기간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폭 값의 변화 속도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광도 변화를 고려해야 돼. 광도 변화가 큽니다. 그럼 폭이 확 변할 수가 있겠지.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돼. 아셨죠? 이만큼의 시간 동안 광도가 얼만큼 변하니? 그럼 폭이 얼만큼 변하니? 이런 설명이 되는 거니까. A 기간을 보면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거에 대하여 광도 변화 폭은 이만큼밖에 안 돼. 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근데 그거에 대하여 광도 변화 폭이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광도 변화 폭을 고려해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다시요. 광도 변화폭을 고려해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생명가능지대의 폭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 기간이 B 기간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B 기간이 광도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광도가 확 변했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의 폭도 확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 틀렸구나. 자,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의 평균 거리는 A 기간이 B 기간보다 가깝다. 역시나 생명가능지대까지의 평균 거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광도가 작을수록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이,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멀리. 그러면 광도가 작으니까 얘가 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깝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지.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볼때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숙제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중심별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어떤 특정

0: 특정한 시점, T1이라고 해볼게. 특정한 시점에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광도가 커졌어. 그게 T2 시기라고 할게요. 그때의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 광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생명가능지대가 더 멀리 폭이 넓어졌어. 맞죠? 뭐 이를테면 이때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이때의 광도를 100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랬을 때이 중심별로부터 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R1,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 바깥쪽 경계까지를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광도가 커졌죠? 요 거리를 R1 프라임, 광도가 커졌죠? 요 거리를 R2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자, 숙제는 이겁니다. R1 프라임이 R 다시 R1이 R1 프라임으로 바뀔 거예요. 얘 광도가 커지면 더 멀어질 테니까. R2가 R2 프라임으로 바뀔 거예요. 광도가 커지면 멀어질 거니까. 맞죠? 그랬을 때, 요 변화와 요 변화를 비교해 보면 누가 변화를 더 크게 할 것인가? 아셨죠? 시간당 누가 더 변화를 크게 할 것인가? 이제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숙제예요. 아셨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외계 행성계 탐사, 그 다음 외계 생명체 탐사 문항을 전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여러분의 실력을 레벨업 시켜줄 레벨업 퀴즈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관측 파장 나와 있죠? 기준 파장에 대하여 관측 파장이 나왔다고 하면 파장 변화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파장 변화량이 최대 파장 변화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비율로 변했느냐가 결국에 시선 속도가 공전 속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갖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물어봅니다.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는 대체 얼마니? 지금 여기서 중심별의 관측 파장과 기준 파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30만 킬로미터 초속, 그죠? 그걸 곱해주면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과 외계 행성의 공전 속도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니?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 행성의 운동,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니? 특정 시점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와 시선 속도 변화량을 물어볼 수가 있겠니? 특히나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당 시선 속도 변화량, T0 플러스 ET일 때와 T0 플러스 3T일 때, 언제가 더 클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람다 제로가 아니라, 람다 제로가 지금 요 문제에서는 600나노미터로 주어졌는데, 600나노미터가 아니라 900나노미터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레벨업 퀴즈였고요. 이제 두 번째 레벨업 퀴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요겁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거죠. 여기서 요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우리는 중심별 반지름에 대한 행성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시간 간격을 가지고도 우리가 행성 반지름 또는 행성 지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을 가지고도 중심별 반지름에 대한 또는 중심별 지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퀴즈입니다. 자, 경과 시간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2에서 기역분. 이 시간이 가는 동안에 파장이 람다 제로인 녀석, 이 흡선의 관측 파장은 어떻게 변할 것이니? 특히나 요거. 자, 2에서 51. 2분에서 51분으로 갑니다. 그 동안에 시선 속도는 어떻게 변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더 중요해. 선생님이 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OX가 모두 다 가능할 수, OX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의도가 있어요. 아셨죠? 꼭 여러분들 숙제해 주실 때 이유를 써주세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0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100분입니다. 100분, 102분 사이가 101분이 될 거예요. 그때의 A의 밝기는 얼마일까?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행성의 단면적, 중심면 단면적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중심별의 온도, 이것도 체크.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두배 커지면 밝기 감소율은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정말 실력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정말 고난도 선지가 나오면 이제 이런 선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계 행성계, 외계 생명체 탐사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자, 드디어 1강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스페인의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도를 같이 볼 거고요. 각각의 철자가 어떤 음을 갖는지, 어떤 음가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음절을 분해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음절 분해를 바탕으로 강세를 넣어서 스페인어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1강에 있습니다. 교재 1강에 있는데요. 뒷부분, un poco más 부분에 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또 다른 교재에 없는 다른 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다루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벳도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철자와 명칭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스페인어의 알파벳도는 총 27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명칭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 세, 데, 에, 에페, 헤, 아체, 이, 호타, 까, 엘레, 에메, 에네, 에니에, 오, 베, 꾸, 에레, 에세, 떼, 우, 우베, 우베도블레, 엑기스, 예, 세타. 자, 이게 각 알파벳의 명칭, 그러니까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는 요걸 보면 A라고 있지만 스페인어는 A라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 세, 네, 에, 에페, 헤, 아체, 이, 호타, 까, 엘레, 에메, 에네, 에니에, 오, 베, 꾸, 에레, 에세, 떼, 우, 우베, 우베도블레, 에키스, 예, 세타. 그래서 우리 알파벳과 명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철자가 이제 어떠한 발음을 갖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영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총 5개의 모음을 갖습니다. 스페인어는 사실 처음에 장벽,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생긴 대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어처럼 뭐 이렇게 뭐 A가 뭐 어로 됐다, A로 됐다 뭐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요. 거의 생긴 대로 읽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좀 발음하기 쉬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요, 그대로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이 됩니다. 예외 없이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발음이 딱 단순하니까 훨씬 읽기가 수월하겠죠. 그죠? 예외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음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강책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따로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각각이 어떤 발음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입니다. 배. 자,
배는요, 비읍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읍 발음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단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맞아요. 일단 모음 그대로 발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베소 발음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옆에 있는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르코 하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배는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구나. 비읍 발음과 유사하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철자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세입니다. 자, 이 철자는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철자도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아, 이거는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을 다르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일단은 뒤에 만약에 모음이 아, 오, 우가 올 경우, 자, 그럴 경우 발음은 맞아요.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까, 꼬, 꾸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와 만났죠? 그래서 까사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옆 단어 볼게요. 이번에 오와 만났습니다. 역시 쌍기역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꼼뿌라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가 모음 에, 이와 만났을 경우, 자, 이때는 그럼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이때는 우리 번데기 발음. 영어의 번데기 발음 있죠? 아니면 편하게 S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씨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센트로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뒤에 단어는 맞아요. 시우닷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드린 이유는 보통 이제 발음 문항이 나오면 요 별표 친 문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드린 겁니다. 자, 다음 철자로 가겠습니다. 다음 철자는 대입니다. 대. 자, 대는요, 디귿, 우리나라의 디귿 발음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제 읽어볼게요. 이건 뭐 쉬우니까. 자,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이와 만났네요. 그럼 디가 되겠죠? 그래서 니부호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호따 발음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뒤에 단어 보시면 이 단어는 맞아요. 눌세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엔 하나 안 나왔는데 잠깐 위로 올라가면은 이 아까 요 단어 어떻게 읽었나요? 시우닷 하고 읽었죠. 자, 여기 대가 맨끝 철자로 올 때, 자, 이럴 때는 받침화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시우다드가 아니라 시우닷 하고 읽어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원어 발음으로 해주면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대가 맨 끝에 왔죠? 받침화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마드리드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에페로 가겠습니다. 에페는 영어의 F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맞아요. favor 하고 읽으시고 두 번째 단어는 frio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페는 F 발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철자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철자는 헤입니다. 자, 요것도 별표 칠게요. 자, 보니까 발음이 다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는 세와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올 경우, 자, 그때는 발음이, 네, 가, 고, 구 해서 기역 발음 납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가또, 고르도, 구스토라고 읽어요.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모음 에이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자, 그럴 때는 히읗 발음인데요. 그냥 히읗 발음이 아니라 강한 히읗 발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흐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헨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뒷단어는 히랄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히읗 발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헤히 이 발음은 뭐와 같냐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호따 발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걸 본다면, 이때는 발음이 개, 기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가 발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게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기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구의 구이 발음은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있죠. 자, 그 어떨 때 그렇게 구의 구이로 발음이 되냐면요. 우 위에 점두 개가 찍혀 있을 때, 자, 이때는 구의 구이로 발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해도 주의 깊게 볼 철자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체로 가겠습니다. 자, 아체가 이제 처음 스페인어를 접하는 학습자들은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이제 영어의 H다 보니까 히읗 발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있지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맞아요. 암브레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에르모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체는 묵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 철자 보겠습니다. 헛다입니다. 좀전 표에서 봤었어요. 자, 이 헛다가 어떤 발음과 같다고 했죠? 맞아요. 헤히 발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강한 히읗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어의 J니까 지읒 발음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강한 히읗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단어? 맞아요. 하르딘 하고 읽으시면 되고, 이 단어는 호벤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철자 갑니다. 까입니다. 까. 자, 이 까는요, 쌍기역 발음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외래어에서 온 단어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킬로메트로, 기위. 자, 이런 거 전부 다 외래어죠. 그래서 요럴 때 쓰는 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철자 엘레입니다. 자, 엘레는요, 리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음이라면 리을 발음, 그리고 또 이제 받침 리을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자, 발음을 해보시면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largo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단어는 leche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 뒷단어는 libre.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 엘레는 리을 발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받침으로 사용될 때 어휘를 보면은, 자, 요런 것들. 자, 요런 거 어떻게 읽어주시면 될까요? 살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단어가 있다. 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발음을? 맞아요. 깔로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또 받침으로도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단어를 읽을 때이 단어 어떻게 읽었어요? 제가 어떻게 읽었죠? 레체라고 읽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치읓, 우리나라의 치읓 발음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원래는 하나의 독립된 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세, 체, 대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체라는 철자가 세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음가는 치읓과 유사한 음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체라고 읽어주신 거고요.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엘레가 지금 두개돼 있죠? 이거 원래 에예라는 독립된 철자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29개까지 갔었다란 얘기죠. 그런데 얘도 편입이 됐습니다. 엘레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음가는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모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야, 예, 이, 요, 유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앞절자의 편입은 되었지만 음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두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엘레 에이에 에메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입이 된 거죠.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메로 가겠습니다. 에메는 미음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마빠, 메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에네로 갈게요. 에네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니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리스, 네그로, 노비오. 자,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하게 생긴 철자인데요. 에네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니에라고 읽어주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모음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요 물결인데 제가 조금 편의상 이렇게 그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맞아요. 냐, 녜, 니, 뇨, 뉴로 발음이 됩니다. 아까 야, 예, 이, 요, 유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냐, 녜, 니, 뇨, 뉴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철자 가겠습니다. 빼입니다. 빼. 자, 빼는요. 스페인어가 발음하기 용이한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더욱 그러한데요. 그 이유가 스페인어에도 우리나라처럼 된소리가 있습니다. 까따빠 이런 발음 된소리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소리잖아요. 스페인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쌍비읍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시면 돼요? 맞아요. 발라시오. 페리오디코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꾸로 가겠습니다. 자, 꾸는 쌍기역 발음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좀전 표에서 봤었는데, 개, 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개, 기엔 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가 발음되지 않는 개, 기엔.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표. 다음 철자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철자는 에레입니다. 에레. 자, 에레도 살짝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발음이 조금 다르게 발음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리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읽어주시면 돼요? 누로, 에스페란사.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엔 없지만, 만약에, 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지금 에레가 맨 끝으로 왔죠? 자, 그러면 이때는 먹지 않고, 영어처럼 이렇게 R 하고 먹지 않고 그대로 발음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Hablar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레는 리을 발음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리을 발음이 르르 하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어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스페인어가 르르 이런 발음 있는 거 아시죠? 자, 그게 어느 경우에 이렇게 복합 진동음이 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첫 글자로 올때 일단 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라로가 되는 거고요. 레갈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단어 중간에 오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때 이 발음도 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빼로가 돼요. 그래서 발음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다음 철자는 S입니다. 자, S는 뭐 시옷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살사, 프로페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옷이라고 했지만 시옷과 쌍시옷의 중간 발음인 것 같아요. 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때 보겠습니다. 자, 때는 쌍디귿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시면 된다? tarde, teatro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철자 갈게요. 우베입니다. 우베. 자, 우베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 있잖아요. V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 발음과 다릅니다. 예, 영어는 V 발음이 나지만 스페인어의 우베는 네, 배와 발음이 같습니다. 비읍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시면 될까요? vacaciones 라고 읽어주시면 됐고 verdad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스페인어에서는 배와 우베의 발음이 같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철자 가면은 우베도블레인데요. 자, 이 우베도블레는 아까 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는 외래어 표기 시에 사용되는 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거는 원, 그죠? 화폐단위 원, 그리고 위스키.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키스 볼게요. 자, 에키스 별표 치겠습니다. 자, 에키스도 역시 발음이 다양하게 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크스 발음입니다. 크스 발음이라고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거는 앞에 기역 받침 그리고 뒤에 시옷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냐면 examen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국말 표기로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역 받침 그리고 뒤에 시옷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크스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amen. 그리고 마찬가지로 extranjero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 발음 날 때 있어요. 단어의 첫 글자로 쓰일 때는 S 발음 납니다. 그래서 xenophobia라고 읽으시면 되고 xylophono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에키스는 일부 지명에서 이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멕시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혹은 Texas라고 읽어주시는 거. 일부 지명에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철자 남았는데요. 자, 예라는 철자는 모음 이의 발음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맞아요. 오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에이. 야, 아이엘.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타 있죠? 예, 세타는 이거는 세시 발음과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사파토, 만사나 해서 뻔데기 발음 혹은 편하게 S 발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개의 철자 스페인어의 알파벳도가 어떻게 발음이 됐는지 정리 한번 해봤네요. 잘 정리가 되셨나요? 예,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음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학습 목표에서 음절 분해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음절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은 네,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발음의 최소 단위가 뭐냐? 그거는 더 쉽게 말하면 입을 한 번에 벌려서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을 딱 벌려서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낱말은 보통 한 개 이상의 음절로 당연히 구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음절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 혹은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만들어지고요. 모음이 사실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모음은 독립된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혼자 음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음절은 입을 벌려서 발음할 수 있는, 한번 벌려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데, 자, 얘는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으로 조합이 된다. 그리고 모음은 독립된 음절 이룰 수 있지만 자음은 독립된 음절 이룰 수 없다. 꼭 모음과 만나야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음절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음절 분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 분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모음이 중심입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음절을 분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단어 한 다섯 개를 넣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음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모음이 중심이잖아요. 자, 모음을 찾으세요. 자, 모음을 찾으면 에와 아 두 개가 있죠. 자, 요거에 따라 음절 분해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에닷이 됩니다. 이음절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모음 찾으세요. 모음은 우와 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소에서 이음절 단어가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음절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음을 중심으로. 자, 세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아, 이, 옵니다. 그러면 까, 미, 노가 되겠죠. 까미노. 삼음절의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음 찾으세요. 에, 아, 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맞아요. 데스깐소가 됩니다. 삼음절의 단어.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자, 여긴 좀 많네요. 자, 모음.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우니베르시닷. 우니베르시닷. 시대입니다. 무려 몇 음절이에요? 5음절의 단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음절 분해는 이렇게 모음을 중심으로 분해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 자음과 이중 모음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자음이라는 거는 자음이 연속해서 두 개 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중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자음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중자음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이중자음을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중자음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중자음은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연속해서 오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하는구나 라고 땡!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단어 속에서 이중자음을 보시면 발음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블루사 라고 될 거고 이거는 그리시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좀 전에 이제 이중 자음, 자음이 연속해서 두 개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중 모음도 뭐겠어요?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 같이 나올 때 그거를 이중 모음으로 보고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중 모음은 조금,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요. 모음이 우리가 아, 에, 이, 오, 오 다섯 개가 있는데 사실 그 모음을 조금 더 나눠보자면 강모음이 있고 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아, 에, 오예요. 이거는 강모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는 양모음이에요. 아, 모음 다섯 개를 강모음, 양모음으로 또 나눌 수가 있구나. 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중모음, 이 모음들이 이제 연속해서 두 번 오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강모음이 먼저 오고 양모음이 뒤에 올 때가 있고, 양모음 먼저, 강모음 뒤에 올 때가 있고, 양모음, 양모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모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약강이 됐네요. 약강. 그래서 니엔떼. 라고 음절 분해가 되고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니까. 자, 이것도 이번엔 강모음, 양모음 순이네요. 그래서 아이레가 되는 거고, 이거는 둘다 약이네요. 로이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어허라고 나와 있는데, 어허는 주목하세요, 주의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뭘 주의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강모음, 양모음을 막 조합해 봤잖아요. 그래서 강약, 약강, 양약. 아, 하나가 빠졌네. 그게 뭐예요? 그렇지. 강모음과 강모음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중모음이 조합을 하다 보면. 자, 그런데 이 강모음과 강모음은 둘다 강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된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으면 지금 요거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거레오가 돼요. 에, 오. 자, 둘다 강모음이니까 그냥 각각의 독립된 음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중모음 되지 않고. 마찬가지래요.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에, 에. 둘다 강모음이니까 떨어지네요. 그래서 레엘. 자, 이음절로 분리가 되고. 자, 세 번째 단어 보시면 리네아. 해서 에, 아. 이 부분 말하는 거죠. 둘다 강이니까 역시 이중모음 되지 않고 서로 독립된다. 자,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음절 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음절을 알아야 했고 음절 분해를 했어야 했는지, 자, 그 다음이 말해 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이걸 했어야 됐냐면, 사실은 이제 강세를 찍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스페인어는 발음하기 용이한 언어입니다. 그쵸? 네, 거의 생긴 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된소리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좀더더잘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어는 리듬감이 있는 언어입니다. 자, 이 리듬을 넣어주려면은 강세를 넣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페인어에 있어서 강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수능 스페인어도 그렇고, 시험에 강세에 관한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강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중요하지만 강세 규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단어의 맨끝 철자가 모음, 아에 이오 우지요. 자, 모음이나 아니면 이제 자음 22개 중에서 N에 S로 끝나는 단어들. 자, 이 단어들은 어디에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셔야 되냐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너무 복잡할까봐 그냥 두 번째 음절이라고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시 단어들을 넣어 주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음절 분해 좀 전에 했으니까 바로 음절 분해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으로 눅도가 되죠. 자, 오로 끝났죠? 모음 오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여기. 눅게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음 우에 강세를 넣는 거죠. 그래서 브로눅도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어 음절 분해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리헨이 되고, 자, 맨끝 철자 확인할게요. N입니다. 아,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죠. 그래서 오리헨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단어 보시면 얘는 이음절 단어죠. 데니스가 되고요. S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 데니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강세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세 규칙을 보는데요. 두 번째 강세 규칙은 뭐냐면 자음 N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이죠. 그 밖의 자음으로 만약에 단어가 끝이 난다. 자, 그럴 경우에는 네, 맨 끝음절, 최종 음절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역시 세 개의

예시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음절 분해가 될 거고 읽어보시면 렐로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되겠죠. 음절 분해는 그래서 마테리알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다그 밖에 자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역시 그 밖에 자음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레알리닷, 레알리닷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두 개가 스페인어의 강세 위치입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3, 4번은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이중 모음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강모음, 양모음 혹은 양모음, 강모음으로 구성된 음절의 이제 그 음절 모음의 강세를 가질 경우에는 그때는 어디를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약, 약강이 모였을 때.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강모음에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 보시면 이와 아가 만났으면 이중모음이고 약강이 만났으면 아를 강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아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자, 양모음, 강모음 역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에를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죠. 미엔토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단어 보시면 역시 이와 에가 만났습니다. 에를 강하게 해서 디셈브레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양모음으로 구성이 된 음절에 강세가 올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디를 세게 읽어주시냐? 뒤에 오는 양모음입니다. 뒤에 있는 양모음에 강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 양약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니까 이가 더 강하게, 이를 강하게 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이도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루이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강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기본적인 건다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바로 교재로 들어가야 하니까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앞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움포커머스 앞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문장 기본적으로 평서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평서문의 문장의 형식은 예상하셨겠지만 주어 그리고 동사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문을 보시면 estamos contento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는 사실 nosotros 우리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어는 주어 생략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만족한다. 그래서 주어 생략되어 있는 주어 동사순의 평서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Mario y Ana están cansados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 마리오와 아나입니다. 그래서 마리오와 아나는 자, 동사 왔지요? 피곤하다라는 뜻.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puerta está abierta. 하면은 이거는 la puerta 주어예요.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역시 주어 동사 순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자, 부정문은 스페인어의 부정문 아주 쉽습니다. 동사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요? no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며 Yo no estoy bien 라고 했어요. 자, 동사 앞에 no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지내지 못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No estás invitado? 라고 했어요. 자, estás 보이시죠? 동사 앞에 no입니다. 그래서 너는 초대되지 않았니? No, no estoy invitado. 그러면 역시 동사 앞에 no죠. 초대되지 않았어. 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La puerta no está cerrada.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puerta, 아까 문이라고 했지요? 자, 문이 닫혀 있지 않다. 자, 동사 esta 앞에 역시 no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last

Tiendas no están abierta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Tienda, 가게입니다. 가게들은 열려있지 않다. Están 앞에 no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의 부정문은 동사 앞에 no를 붙이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문인데요. 자, 의문문은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먼저 보면요. 일단은 그냥 평서문의 끝을 올려 읽어도 그게 이제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Usted está despierto? 그래서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돼요. 이거 없으면, 물음표 없으면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라는 평서문이 되는 거고요. 물음표를 붙여줌으로써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 평서문을 이렇게 끝을 올려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그게 이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stáis alegres?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vosotros라는 너희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쁘니? 라는 뜻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의문사가 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그러면 그때는 의문사를 가장 앞에 써주시고요. 그래서 의문사, 동사, 그리고 주어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Cómo está la madre de Juan? 이라고 했어요. 자, ¿Cómo? How? 영어의 how에 해당하죠. 의문사, 동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Juan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rofesores, ¿cómo están ustedes? 라고 했어요. Profesores 하면 선생님들 이란 뜻이죠. 선생님들 역시 의문사, 동사, 주어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 돼요. 자, 그래서 의문문의 이 문장의 형식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눈에 띄지 않으세요? 자, 뭐가 눈에 띄시나요? 맞아요. 스페인어는 의문문을 만들 때 끝에도 당연히 의문사, 의문부호를 넣어주지만 앞에도 의문부호를 넣어줍니다. 물음표를 넣어주는데 대신에 앞에 넣을 때는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감탄문도 마찬가지예요. 느낌표를 뒤에다가만 찍어주지 않고요. 앞에도 역시 뒤집어서 이렇게 찍어준다라는 거, 그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스페인어 첫 시간인데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좀 하고 가자라는 생각에 인사 표현만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Buenos dí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Hola 막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다 만날 때 하는 인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주의하실 점은 Hola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나 쓰셔도 됩니다. 때와 상관없이 쓰시면 되고요. Buenos días는 아침 인사, 오전 인사입니다. Buenas tardes, 오후 인사고요. Buenas noches는 밤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인사와 오후 인사의 구분은 점심 식사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전이다 하면은 Buenos días 해주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 이후다 그러면 Buenas tardes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Buenas tardes와 Buenas noches를 구분하는 것은 일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았으면 Buenas tardes, 해가 졌으면 Buenas noche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또 Buenas noches 같은 경우에는 굿나잇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잘 자, 잘 자세요 라는 뜻도 갖고 있다라는 거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오른쪽 말풍선은요. How are you에 해당이 돼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주어가 tú, 너냐, 아니면 usted, 당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요건 이제 뒤에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도 좀 알아야겠지요?
뭐 안녕, 뭐잘 가요, 여러.

이렇게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 이거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다 그런 뜻이고요. 그냥 이제 아스타 마냐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보자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이제 헤어질 때할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배웠었던 내용을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 1강의 수능 실전 문제 부분에 가시면 요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항입니다. 6페이지고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해서 지금 10개의 단어들을 나열해 놨네요.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Most.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Missina. 해서 둘다 무슨 발음이에요? 맞아요. 번데기 혹은 S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발음은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읽어주실까요? Reloj, Texas. 자, 둘다 강한 히읗 발음이 납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juego, gente. 해서 첫 번째 단어는 기역 발음, 두 번째 단어는 강한 히읗 발음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음은 다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얘는 bolso, viento. 자, 스페인어에 있어서 배와 우베의 발음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같습니다. 비읍 발음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 꼬차라 해서 둘다 쌍기역 발음이 나네요. 역시 발음은 같습니다. 자, 그럼 발음이 서로 다른 것은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항입니다. 자, 1번이 발음 문항이었다면 2번은 강세 문항입니다.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 그래서 밑줄은 doctor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Cómo se llama el doctor? 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Se llama Sebastián García. Sebastián García예요. 그래서, 요 낱말 보시면 우리 강세 규칙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음절 보내야 되겠죠? 자, 맨끝 철자는 R로 끝났습니다. 네, 그 밖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어디에 강세가 와요? 맞아요. 맨 끝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Doctor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자, 강세 위치 같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hotel. 맨 끝음절 강세의 위치가 같게 되겠고요. 2번은 hoven. N으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자, 3번. crisis에서 S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4번. pierna. A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5번, Puente. E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첫 강의였는데, 스페인어의 기본이 잘 정리가 되시나요? 예.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 예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교재 1강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영어 기초 기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걸쳐서 이제 작물의 재배 관리에 관련돼서 우리 같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섯 번째 시간은 주로 나오는 게 수경 재배와 그리고 이제 수확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 이게 출제될 때 보면 난이도는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한번 보죠. 자, 오늘은 수경 재배 방법에 따른 특성, 그 특성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경 재배 시설에 어떤 장치가 있고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의 수확 적기 및 수확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경 재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수경 재배는 작물을 어디에서 생산, 재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재배하느냐 아니면 수경 물에서 재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은 아니겠죠.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양액을 의미합니다. 자, 수경 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아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무기염료들, 무기양분을 적정히 희석시켜서 농도로 용해시켜서 저지한 수용액, 양액입니다. 작물에 공급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작물 재배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높은 생산성, 그러니까 대부분 실내 시설 재배가 많죠. 그리고 토경에서 하다 보면 연작장애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죠. 높은 생산성 및 품질의 고급화로 최근 들어서 그 굉장히 많이 이 수경 재배로 인해서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수경 재배의 장점과 단점을 보죠. 자, 일단 장점은 밀식해서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환경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밀식 청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내 재배, 보통 시설 재배가 많기 때문에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설화, 자동화, 기계화에 적합하고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양액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액을 사용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어짓기가 가능합니다. 연작장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단점을 보면, 이건 이제 수경 재배의 장단점은 비교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거하고 비교가 돼요? 토경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토경에 관련된 흙에 심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단점. 일단 초기 시설 투자액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될 건데 이건 일정한 걸 갖추어줘야죠. 구조를. 그리고 양액 순환에 의한 병 확산이 빨라요. 양액이 오염이 되었을 때 한 양액으로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병 확산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리고 양액 성분의 pH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갑자기 pH가 뭔가 산성이 되었다, 갑자기 염기성이 되었다. 이때 식물한테 주는 그 충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수경 재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는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 배지라는 단어가 좀 뭐랄까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고형 배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순수 수경, 배지경 이렇게 나누어요. 그리고 일단은 양액이 순환하냐 아니면 한 번만 쓰고 버리느냐에 따라서 또 양액 순환 유무에 따라 또 나눠볼 건데, 일단 고형 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건 순수 수경이에요. 순수 수경. 순수 수경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담액, 방막, 분무. 순수 수경은 작물의 뿌리를 지탱하는 고형 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직접 양액을 공급해서 재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흙 같은, 이제 보통 식물은 토양에 뿌리를 박아 넣어서 지탱을 하는데 그렇게 지탱할 게 없죠. 그러니까 순수 수경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위에 무거운 열매가 달리거나 이런 작물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잎채류나 그런 잎채류 같은 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배지경은 이렇게 작물의

뿌리를 고정할 수 있는 고형 배지가 있는데, 그 고형 배지를 펄라이트를 사용하느냐, 앞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유기 무기경을 혼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지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 수경을 이제 다음은 양액 공급 형식에 따라서 마저 한번 보죠. 양액을 한번 쓰고 버리느냐, 아니면 한번 사용하고 난 후에 양액을 다시 걷어들여서 살균한 다음에 다시 그 양액의 성분을 다시 구성 성분을 맞추어서 재사용하는 순환식입니다. 한번 사용한 양액을 회수해서 살균, 그리고 복합 제어기에서 pH 농도, EC 농도, 그리고 양액의 성분을 다시 처음처럼 재조정해서 재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순환식. 자, 장점은 양액을 한번 양액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액 경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고 남더라도 이 양액에는 비료 성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순환식은 그 양액, 폐 양액에 대한 환경오염이 그만큼 없어지겠죠. 대신에 단점을 보면 초기 투자 시설비가 증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액 경비가 절감, 그러니까 양액은 그만큼 덜 쓰는 대신에 이걸 살균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한 걸 다시 채워줘야 되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투자 시설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역시 양액으로 하기 때문에 병 확산이 빠릅니다. 공급 형식 보면, 말 그대로 순환식이에요. 배드에서 사용된 양액을 배양액 탱크로 모은 다음에 이 배양액 탱크에 모아진 배양액을 다시 pH 농도라든지 EC 농도 양액의 농도를 다시 맞추어서 살균 후에 맞추어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비순환실은 뭐겠어요? 그냥 한번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비순환식의 장점은 순환식의 단점과 같겠네요. 그렇죠? 그냥 버리면 되니까 초기 투자 시설비가 순환식에 비해서 적게 들겠고, 병원균 확산에 대한 게 조금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오염된 그 양액을 다 폐기시키기 때문에. 자, 그럼 비순환식의 단점은 양액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도 많아질 겁니다. 자, 순수 수경 대표적인 세 가지. 담액, 방막, 분무경이에요. 자, 담액은 말 그대로 꽉차 있습니다, 액체가. 50도처럼 꽉차 있고, 방막은 어느 정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어요. 노출이. 그리고 분무경은 공기 중에 아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분무를 해준 거예요, 양액을. 아시죠? 자, 담액 수경, 뿌리가 완전히 양액 속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겠죠. 일단 장점은 근권부의 온도 변화가 가장 적어요. 이세 개의 순수 수경을 비교해 봤을 때. 물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온도의 변화가 적겠죠. 그리고 양액 조성과 농도, pH 등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순수 수경 방식 중 정전 피해. 전기가 끊겼을 때 그냥 그 양액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양액에 있는 양분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점입니다. 담액 수경의 단점을 보면 물속에 담겨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소 발생기를 넣어줘야 되고요. 전염성 병균 발생 시 확산이 빨라요. 그런데 순수 수경 자체가 다 빨라요. 다 빨라요. 자, 다음 방막 수경. 양액의 깊이를 1, 2cm 정도 얇게 공급해요. 그래서 뿌리의 일부분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뿌리의 아랫부분이 양액에 담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권이랑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의 산소 공급이 담액보다는 원활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할 분무경보다는 아무래도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된 게 적기 때문에 분무경보다는 근권 산소 공급이 덜하겠고, 담액보다는 원활하겠죠. 자, 양액 손실이 적고 배양액 조석을 바꾸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양액의 온도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금권 산소 공급이 원활하죠. 그리고 양액 조성 변경 용이하고 재식 밀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단점을 보면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초기 시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근권 온도에 대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권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작물의 지지가 어렵고 정전으로 인한 이걸 일정 시간 동안 한 번씩 양액을 분산해 줘야 하는데 정전이 되면 분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뿌리가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순수 수경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형 배지경. 순수 수경은 작물을 지지할 수 있는 배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형 배지경은 작물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죠. 그 배지가. 그 배지를 크게 무기 배지경과 유기 배지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무기 배지경에서도 보면 천연 무기 배지, 모래, 자갈, 천연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물들, 인공 무기 배지, 무기 배지에서 버뮤큘라이트, 암면, 폴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합성 배지들, 폴리우레탄,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자, 유지 배지경, 얘는 천연 유지 배지에서 왕겨, 그리고 톱밥, 훈탄, 피트모스, 코코피트 등이 있죠. 자, 고형 배지경, 폴라이트 경우요. 그러니까 배지를 펄라이트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배지가 중성이고 통기와 배수가 잘 됩니다. 배지 소독이 용이하고 다른 배지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과습에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이 낮아서 시비가 간편하고 사용 후에 폐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단점은 완충작용이 약하고 입자가 이게 한 부서지면 다시 재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암면. 암면을 이용하는 암면경. 암면을 압축 열 처리해서 성형시켜서 만든 슬래브 큐브 매트 등을 이용하는 그런 수경 방식입니다. 장점은 배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암면 자체가 배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의 블럭으로 분리할 수 있어서 병원균이 그러니까 오염이 되더라도 그냥 그 블럭만 빼내고 다시 대체하면 됩니다. 단점은 이 배지의 건습 판별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용 후에 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혼합 배지경은 조금 아까 안면경이나 아니면 펄라이트경처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기 배지와 무기 배지를 혼합하여 배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펄라이트와 무기 배지인 펄라이트와 유기 배지는 훈탄, 피트모스 뭐 이렇게 섞는다든지 아니면 암면이나 코코넛 배지 이렇게 섞는다든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혼합 배지경이 되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의 주요 설비예요. 일단 배드, 식물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배드, 작물의 지지, 뿌리 보호, 양분, 수분,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드. 그리고 양액 탱크 및 원수 탱크. 원수라는 건 원래물이에요. 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래물. 양액 저장을 하거나 용수를 저장하는 탱크지요. 그리고 펌프, 급액관, 배액관, 여과장치 등은 어떤 거 하겠어요? 양액에 공급하고 회수하고 여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 증가 장치. 이건 이제 보통 담액에 많이 쓰겠죠. 양액 온도 조절 장치, EC 조절 장치, pH 조절 장치 등은 양액의 환경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풍기나 관수 시설 등은 어디에 그 작물의 환경 제어할 때 주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경 재배할 때 양액에 조제할 때 양액을 만들 때 양액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에요. 구비 조건. 자, 첫 번째는 지금 흙이 아니고 그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 무기양분을 꼭 함유를 해야겠죠.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되긴 형태로 물에 용해된 상태일까?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온이 적당한 농도로 용해돼서 총 이온 농도가 적절해야 되고 작물에 유해한 이온을 함유하지 않아야 될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용액의 pH 범위가 약산성이에요. 5.5에서 6.5 범위에 있을 것.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여기서 이 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뭐 작물이 생산량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생산비가 비싸지면 소비자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농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양액 자체가 가격이 저렴해야겠죠. 그리고 재배 기간이 계속돼도 농도 또는 무기 원소 안의 비율 그리고 pH 변화가 좀 적어야겠죠. 자, 몇 가지 알고 가야 될 단어들이에요. EC, 우리 그 EC미터 많이 들어봤죠? EC미터. 전기 전도도인데, 물질이나 용액이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EC 값이 크면 클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가 맞냐면, EC가 많다는 건 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양분, 무게 양분이. 자, 단위는 BS per meter를 쓰고요. 그리고 양액을 만들 때, 양액 조지할 때, 탱크를 두 개를 써요. 하나를 쓰지 않고. 양액을 탱크를 두 개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탱크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냐.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륨을 한 통에 넣으면 칼슘하고 황산이 반응을 해서 황산 칼슘이 되어 버리죠. 그게 뭐예요? 석고가 돼요. 석고. 석고는 고체가 되죠. 그러면 이두 액체가 만났을 때 그거에 침전물이 생겨버리면 그 침전물은 작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액 조제할 때 일단 A액, B액, 질산칼슘하고 황산마그네슘을 나누어 뒀다가 공급할 때 섞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근권, 뿌리 부위의 pH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자, 일단 뿌리 부분에 pH가 낮으면, 그러니까 산성일 경우에 철이나 망간이나 아연, 구리는 흡수가 증가해요. 그 산성에 녹아서. 그에 비해서 몰리브덴, 칼슘, 마그네슘은 흡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뿌리 부분에 pH가 높아지니까 염기성이 되면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흡수가 증가가 되고 철, 망간, 아연, 구리는 흡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양액 조성과 농도. 자, 양액 조성은 작물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온도에 따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증산작용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무언가를 많이 흡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액의 농도도 그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작물별 양액의 농도 단위를 보면, 전기전도도예요. 입줄기 최소는 1.5에서 2.0. 열매 채소는 2.5에서 3.5인데 광량이 부족, 그러니까 1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3.0에서 6.0으로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광이 많아서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면 양분이 그 자체에서도 잘 만들어지는데 이 광량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만들어내는 뭐랄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양분을 더 많이 넣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화, 꽃들은 2.0에서 2.5 정도의 수준으로 양액의 농도를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양액의 관리 보죠. 양액의 관리. 양액은, 물에 필요한 양분을 녹여서 작물에게 주면 되는 건데, 이 물에 얼만큼, 그러니까 그 작물이 어떤 양분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이제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알겠고, 그럼 이제 그 원수, 그러니까 물이죠. 양액이 되는 물. 그물 자체도 검사를 해야죠. 뭐가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성분을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이제 양액을 만들어야겠죠. 자, 원수는 그 양액을 만드는 양액의 원래 물이 됩니다. 자, 원수에 함유된 이온의 농도를 미리 계산을 하고 알고요. 그리고 배양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양액의 pH는 5.5에서 6.5. 대부분의 많은 작물들이 이 정도의 pH를 좋아합니다. 이 정도 pH에서 주로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pH가 너무 낮다. 너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요? pH를 좀 올려야겠죠. 그 올릴 때는 수산화칼륨을 좀 넣어서 염기성인, 그러니까 알칼리성인 수산화칼륨을 좀 넣어서 좀 높이고, 너무 염기성일 때는 질산, 인산, 황산 등을 넣어서 pH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pH를 5.5에서 6.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온도는, 양액의 온도는 15도에서 25도. 교환 주기는 2, 3주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용존 산소가 포함되도록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확 및 저장이에요. 수확. 자, 수확. 수확 적기는 작물마다 좀 다르죠. 그리고 과일 다르고 곡물 다르고. 그렇죠. 수확 적기는 종자의 수분 함량, 개화 후 경과 일수 기준. 자, 미성숙 상태를 수확하는 작물, 외형, 색깔, 크기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이죠. 자, 일단 저장기장 중에 그 작물의 열매가 됐던 종자가 됐던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요. 그리고 중단작용을 하고. 그런데 호흡을 하다 보면 안쪽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작물 자체가 들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건데, 지금 수확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돼요. 증산작용도 마찬가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려보내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저장. 자, 호흡작용으로 농산물이 싹이 나면서 저장 양분을 소모하고, 증산작용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과실이나 채소는 에틸렌, 노화를 일으키는 생장 조절 물질이죠. 이건 우리가 8강에서 다시 조금 더 깊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에틸렌은 숙성 및 노화가 촉진돼서 연화되고 부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저장 환경 보면 건조한 곳에서 농산물의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곡류라든 그런 거죠. 과일 같은 걸 건조한 곳에서 하지 않아요. 잎채류 같은 걸 건조한 곳에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장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 그리고 저온 유지, 공기의 조성 비율을 조정을 함으로써 저장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자, 작물의 수확 및 저장의 예를 보죠. 일단 벼, 곡류죠. 완전히 익었을 때가 아니고 언제 수확하냐? 이삭의 90%가 익었을 때. 90%가 황색으로 변했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말려요. 수분 15% 이하로. 그리고 저장할 때는 온도는 10에서 15도, 습도는 70% 이하의 환경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밭작물. 밀은 출수 후 35일에서 40일경, 보리는 출수 35일에서 40일, 고구마는 10월 상 중순, 그리고 콩은 개화 후 60일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는 저온 건조 조장을 하게 되고요. 자, 과수, 과일들이죠. 호흡량, 당도, 산의 함량, 경도, 그리고 요오드 청색 반응 검정, 이런 걸로 검정을 하고, 과일의 표피죠. 착색 정도, 만개 후 일수 등에 의해서 수확 일자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판, 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엔 예냉, 예건. 예냉은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물을 수확 직후에 온도를 낮추어서 호흡과 성분의 변화를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예냉을 합니다. 저장성과 운송기간의 품질을 유지하는 효과를 증대시키고, 증산과 부패를 억제하고 신선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건 말려요. 저장 기간 전에 체내의 수분을 적당한 수준으로 말리는 걸 예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수는 예건, 예냉하고 저장고의 온도는 0도씨 이상. 과수는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0도씨 이하로 보관하게 되면 얼게 돼요. 수분은 얼면 부피가 커지죠. 그러니까 한번 얼었다 녹은 과일은 상품으로서는 거의 상품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화해, 절화, 꺾어서 꽃이 좋고, 재배 시기 및 유통 시기 및 조건, 그리고 유통 기간,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등을 고려해서 수확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꽃은 대표적으로 판매될 시기가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졸업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5월이나 이럴 때, 그때
그때에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춰서 대부분

부분, 언제 판매를 할 것인가, 판매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절화는 예냉 및 절화 보존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온습도는 저온, 그리고 습도는 85에서 90%, 습도가 좀 높습니다. 자, 절화 보존제. 꺾어져 있어요. 지금 꽃인데 줄기를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양분을 받을 수 있는 걸좀 꺾어버렸죠. 근데 절화를 했다고 해서 바로 얘가 시들어버리면 상품성이 그만큼 빨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푸릇푸릇하고 좀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절화 보존제, 뭐, 때로는 절화 수명 연장제,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절화를 보관을 합니다. 자, 절화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제예요. 보통 당, 살균제, 에틸렌 생성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 그리고 생장조절 물질 등으로 구성된 절화 보존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뿌리예요, 알뿌리. 뿌리는 뿌리인데 둥그렇게 된 구근들. 자, 춘식과 추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심느냐. 춘식 구근, 봄에 심는 알뿌리. 추식 구근, 가을에 심는 알뿌리예요. 자, 봄에 심는 알뿌리는 가을에 수확해요. 10월 상순이나 10월 상순에서부터 11월 상순에. 이때 수확을 하고 저온 조건으로 통풍이 잘 되는 곳, 음지에 저장을 합니다. 추식, 가을에 심는 구근, 추식 구근은 6월, 7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살균 처리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식물, 간상가치 고려해서 광은 정척지보다 약간 높게, 그리고 온도는 약간 낮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이제 춘식, 추식 나왔죠. 봄에 심는 알뿌리, 초화류, 화초. 대표적인 칸나, 글라디올러스 등이 있고, 추식국은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서 보통 이제, 겨울에 한번 저온 처리 한번 맞고, 저온 처리가 돼야 이제 꽃이 피는 튤립, 가을에 심는 알뿌리 화초입니다. 튤립, 수산화, 히아신스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수경재배. 다음 사례에서 수경재배의 구분, 기준, 가나, 다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자, 학생회의는 배드의 특성이네요. 배드의 특성을 기준으로 수경재배의 종류를 구분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경재배인데 가를 했더니 가에 맞는 게 폴라이트 경이고 나에 맞는 그러니까 폴라이트 경과는 뭔가 좀 다르면서 나에 맞는 게 담액수경 다가 분무경이에요. 폴라이트 경은 뭘 배지경이죠. 배지경 수경은 크게 순수수경과 배지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순수수경은 물을 담그 양액을 꽉 채워서 작물을 재배하는 담액수경. 그리고 일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고, 일부분은 양액 속에 담궈져 있는 방막수경.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양액을 분무해주는 분무경. 이렇게 순수수경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고, 배지경은 작물의 뿌리를 고정할 수 있는 배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펄라이트를 사용하느냐, 앞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무기 배지를 같이 사용하느냐 해서 이렇게 나눠 볼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문제로 가서 자 가는 폴라이트경인데 자 기역리엔 디귿을 보죠. 기역은 배드 내에 고형 충전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형 충전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은 이건 배지경이냐 순수수경이냐라는 걸 묻고 있네요. 그렇죠? 리엔을 볼까요? 배드 내에 산소 발생 장치가 있습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한 수경 재배 방식은 순수 수경에서 작물의 뿌리가 물에 다 담겨, 물? 물이 아니고 양액에 다 담겨 있는 방식. 무슨 방식이죠? 담액. 자, 미세 노즐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세 노즐 장치, 분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가. 가는 뭔가 예스예요. 폴라이트경. 담액, 분무경, 박막수경과 비교한 폴라이트경의 특징은 배지경이죠. 배지경. 배지경은 고형 충전물이 있습니까? 가에 들어갈 건 기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와서 담액수경과 분무경이에요. 박막수경. 그러면 담액수경은 뭔가 맞는 말이고 분무경과 박막은 맞지 않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배드 내에 산소 발생 장치가 있습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있는 건 어떤 거라고요? 양액이 뿌리를 다 채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되겠네요, 여기. 분무경 산소 발생지 필요 없죠. 박막수경 이것도 그 뿌리의 일부분이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발생지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니은. 자, 미세 노즐 장치 분무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스, 분무. 그대로 가나다는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순수수경 이 문항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잘 비교를 해요. 무엇과 비교한 무슨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액수경과 비교한 분무수경의 장점을 찾아라든지 아니면 좀더 크게 가서 수경재배 토경재배 토경재배와 비교한 수경재배의 장점을 찾아라든지 이런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수경재배 방식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수경재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두 가지 방식을 표와 같이 정의를 했네요. 자, 가보니까 배드 내 양액 공급을 보니까 배드 내 양액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나는 1, 2cm 정도 얇게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가득 찬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권 뿌리 부분에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간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산소 발생 장치가 필요해요. 간은 나는 원활해요. 원활해. 그러면 간은 무언가 양액이 가득 차 있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장치면 뭐다? 담액이 되겠죠. 담액. 담액. 나는 1, 2cm 얇게 흘러요. 그리고 근권의 산소 공급도 원활해. 뭐가 됐어요? 박막이 되겠네요. 박막. 그렇죠. 간은 담액, 나는 박막이 되겠어요. 자, 담액은 뿌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양액 속에 완전히 장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산소 발생기가 필요하다. 박막은 1, 2cm 정도 얇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1, 2cm 정도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양액 속에 담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간은 담액이니까 간은 박막수경이다.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나는 양액 분사 노즐이 필요하다. 양액 분사 노즐이 필요한 건 분무경이죠. 틀린 내용이네요. 가나 둘다 순수수경, 순수수경, 담액, 박막, 분무경이 모두 순수수경에 속합니다. 간은 나보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 큽니다. 담액은 박막보다 외부 환경, 온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 환경에 대한 완충 능력이 양액이 꽉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지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꼭 지금 순수수경이 세 가지, 그리고 배지경의 한세 가지지만, 그것만 가지고 풀어보고 있는데, 그냥 다 풀리는 문제예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양액 재배 기술의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양액재배 기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해당 기술을 설명하는 모식도를 아래와 같이 삽입을 하였네요. 자, 이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 데서나 출발을 한번 해보죠. 일단 양액 공급부터 가보죠. 양액
농축에, 그러니까 이 양액 공급 장치에서 양액을 작물에게 공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양액을 회수를 하네요. 회수. 배액을 회수를 한 다음에 회수된 배액을 살균을 합니다. 살균. 살균을 끝낸 다음에 다시 배액을 희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희석된 배액을 다시 양액 공급 장치에 다시 넣고 있어요. 뭔가 이거 지금 수경 재배 중에 양액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순환식과 비순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순환식이죠. 순환식. 순수 수경 중에 양액 공급을 할때 크게 두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순환식과 비순환식. 양액을 한번 쓰고 버리느냐, 아니면 사용한 양액을 살균할 거 살균하고 부족한 양분 다시 채워서 다시 돌리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순환식은 사용할 거 사용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재충전해서 다시 양액을 재사용하는 거죠. 이거 이럴 때 장점. 양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양액 경비가 양액에 사용되는 경비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버려지는 양액이 없기 때문에 양액에 의한 환경 오염이 감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순환식이에요. 순환식. 자, 이 순환식 양액 재배에서 효과, 생산비가 절감이 된다. 조금 아까 보니까 양액을 덜 버려요. 양액을 자꾸 사용해. 그러니까 생산비가 양액을 구입할 비용엔 남겠네요. 그래서 생산비 절감이 되고 수확량 증대는 알 수가 없죠. 수확량 증대는. 자, 환경 오염. 폐 양액이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 노력 절감. 차라리 관리 노력은 좀더 들어가겠죠. 조금 더.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수경재배 방식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다음에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는 담액 수경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수경 재배 방식 중 하종 무게가 가장 적어서 다단식 재배에 가능하다. 수경 재배 방식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양액을 꽉 채우는 담액, 그리고 양액을 일부만 채우는 방막, 그리고 양액을 채우지 않고 분무를 해주는 분무경. 마지막 힌트는 일정 시기마다 양액을 분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분무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무경. 분무경은 담액 수경의 산소 공급을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 담액은 그 식물체 자체에 양액을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축축 그냥 그 분사시켜주기 때문에 하중이 가장 적어서 다단식으로 만들기가 좋아요. 자, 정답은 분무경이겠고, 그럼 이 분무경에 대한 특징,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액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죠.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시설비는 오히려 더 들겠죠. 채워놓는 것보다 이걸 분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정전 피해에 대한 완충 능력이 가장 적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무수경이에요. 순수수경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담액, 그 다음에 이 뿌리가 일부 노출되어 있는 방막, 그리고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그 양액을 미스트, 그러니까 분무해주는 분무경. 자, 분무경의 장점은 근권산소. 뿌리의 근입니다. 뿌리 주변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양액 조성 변경 용이하죠. 그리고 재식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딱딱, 되게 뭐랄까, 가깝게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 물론 이 단점은 무엇뭐에서 비해, 그러니까 담액에 비해, 방막에 비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이런 스프레이 시설 해줘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권의 온도 변화가 크겠죠. 공기 중이니까. 액체보다는 기체에서가 훨씬 온도 변화가 크죠. 그리고 병의 발생 시 확산이 빠르고 작물의 지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순수수경 중 가장 큽니다. 분무경.
자, 다음 5번,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의 양액 조제 실습 사례예요. 무릎에 답하시오. 학생 A는 양액 조제 실습에 따른 실습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과정 2를 보니까 양액 조정표에 따라 각각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 값에 따라 각각 필요한 비료량을 측량했습니다. 과정 3을 보니까 질산 칼륨, 뭐 킬레이트철을 A탱크 쪽에,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뭐 인산암모늄, 질산칼륨, 미량오소 등을 B탱크 쪽에, 탱크를 A탱크와 B탱크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놨네요, 지금. 양형을 만드는데 각 탱크에 90%의 물을 채우고 해당 비료 성분을 순서대로 녹인 다음 물을 마저 채웠어요. 그래서 가를 무언지는 몰라도 이걸 측정한 후 기준치보다 낮았어, 얘가. 그랬더니 수산화 칼륨을 첨가했어. 기준치보다 낮았는데 수산화 칼륨을 첨가했다. 기준치로 맞췄다는 얘기겠죠. 수산화 칼륨은 무언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5번 문항 보도록 하죠. 위 사례에서 실습 과정에 과정 3을 지켜야 되는 이유. 과정 3. 두 개의 A, B, 탱크를 A, B로 나누고, 한 탱크로 하지 않고 A, B로 나누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지금?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슘 때문에 그렇죠. 황산 마그네슘하고 질산 칼슘이 같이 넣어서 공존에 있게 되면 질산 칼슘의 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의 황산이 서로 반응을 해요. 황산 칼슘 되면서 고체 석고 형태가 돼서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침전이 되면 고체 자체를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흡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과정 3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황산 칼슘 침전을 막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양액 온도나 노동력 소모나 병해 충 발생이나 탱크별 흡수 시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실습 과정의 과정 5에서 가를 측정하는 기구. 자, 볼까요? 자, 가는 자, 가를 측정하는 기준치보다 수산화 칼륨을 사용했다 그랬어. 수산화 칼륨이면 약 알칼리성 성분이죠. 알칼리성 성분. 그러면 얘를 넣었을 때 낮은 걸 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pH를 올릴 수가 있지, pH를. 그러니까 이런 원액을 만들었는데 pH를 측정을 해봤더니 기준치보다 낮아.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을 첨가를 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pH를 얼마로? 5.5에서 6.0, 6.5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위 사례의 실습 과정에 5에서 가를 측정하는 기구, pH는 뭘로 측정을 해요? 뭐, 너무 쉽죠? pH미터로 측정을 하죠, 뭐. 습도계는 습도 재는 거고, 20m는 전기 전도도 재는 거고요. 디오미터는 산소, 용존 산소량 재는 거고, 텐시오미터는 수분 장력 측정하는 측정 기구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양액은 pH가 5.5에서 6.5 정도. pH를 보정할 때 pH가 높다 그럴 때 약산성 물질인 질산, 인산, 황산을 첨가를 해서 pH를 낮춰야 되고, pH가 5.5보다 좀 많이 낮다 그러면 약 알칼리성 성분인 수산화 칼륨을 넣어서 pH를 5.5에서 6.5 사이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수경 재배 시 조치 방법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전문가님, 수경 재배 시 양액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수경 재배 시 적합한 양액 조성은 처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작물적 요인에 따라서 그 조성, 양에게 조성,

0: 모성이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생육장애가 발생합니다. 적절히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 방법, 양액의 조치 방법. 양액은 3개월 단위로 교환, 교환은 2, 3주고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지해야 될 양액의 온도는 15에서 25도가 맞습니다. pH가 낮으면, pH가 낮아요. 지금 산성이에요. 거기다 질산을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죠. 수산화칼륨 다시 넣어서 pH를 올려야겠죠. 20m를 측정하는 농도를 조절을 해야죠. 전기 전도독에 20m를 사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액 양액은 온도는 15도씨에서 25도씨 정도. 교환 주기는 2, 3주. 사용 기간은 3개월 넘어 3개월 이상은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적정량의 용존상소가 포함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물별 양액의 농도 단위로 보면 입줄기체에서는 1.5에서 2.0, 열매체에서는 2.5에서 3.5. 그런데 빛이 부족해서 광합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3.0에서 6.0까지로도 관리하기도 하고 절화류 같은 경우에서 2.0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보죠. 다음 대화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수경 재배 문항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수능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수경 재배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하고 뭐? 순수 수경과 배지경. 일단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환식인지 비순환식인지. 그리고 순수 수경에서 나오는 그세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배지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농업인 수경 재배 방식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토마토면 위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릴 경우에는 이게 순수 수경은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자, 토마토를 재배하려고 하는데 재배 방식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이 적합할 거니까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는 재배 기간이 길어요. 작물이 키가 크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크다. 배지경과 순수수경 중에 완충력이 큰건 배지경이죠. 뿌리를 튼튼하게 지탱하면서 낮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배지 폐기에 대한 환경 부담이 적어야 돼. 자, 일단은 완충력이 크기 때문에 순수수경 안 되죠. 그리고 배지 폐기에 대해서 환경 부담이면 유기물, 유기배지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기는 안 되고 훈탄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문항도 풀어봤는데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나오는 수경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내에서도 답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싸면서도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헤밍웨이. 저는 사실 헤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난 극 예쁘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헤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이렇게 저기 응모해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력이 박혀요. 포탑 파편이 박혀서 군인 병원에 이제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헤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헤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헤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헤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그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거. 또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어나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

0: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의 참상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더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고선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해설이는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헤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헤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헤밍웨이가 무기와 자리걸어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라고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헤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가 등은 없는 거죠.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우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 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헤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그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 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0: 페니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회밍의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 좀 믿잖아요.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이말 해갖고 막 릴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에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헤르타 뮬러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뮬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일 때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은 헤르타 뮬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0: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근해예요. 숨근해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근해는 breath, 숨.
1: 네.
0: 근해, 수임.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근해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오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선 써도 돼. 오,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성을 다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1: 네.
0: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근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앗아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손수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상징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헤르타 뮬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1: 네.
0: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

0: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얘 죽은 거 같은데 살았네 이거. 살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걔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리면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1: 쓰면서.
0: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네.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볼콘스키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 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 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또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타운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1: 네.
0: 근데 하필 또 안드레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부셔서 돌아가십니다.
1: 네.
0: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1: 네.
0: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에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까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도이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1: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형령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50

0: 1800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2: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라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2: 아, 네.
0: 피에라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2: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라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난 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 사람들
2: 네.
0: 반란 일으켜야죠. 그 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 30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2: 10권 될 것 같아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 네.
0: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2: 네.
0: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2: 네.
0: 내가 속물해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살았다의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2: 네.
0: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2: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

0: 말해봅니다. 네. 네.
1: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0: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Il est vrai qu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rogresse très très vite, mais je crois que ça ne retire rien à l'importance de la lecture dans notre vie. Bien au contraire. Dans 100 ans, on continuera d'utiliser la lecture, on en a absolument besoin.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 첫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0: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하이,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글러브로 엄청나게 홍보훈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글러브에 가죽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승장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빅박스를 했습니다. 저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빅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한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하라 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니

0: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멤버가 좋다,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승엽 형님의 2대5의 초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국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성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었고,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타 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우로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비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대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대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전국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행가례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근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품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지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길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통고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폭우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대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 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 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 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뭐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뛰어넘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태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그리고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It's Friday. I love weekends.
2: What do you do on weekends?
1: I usually go to the park. I walk my dog and ride a bike.
2: Sounds great. I help my mom clean the house. It's boring.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자, weekends, usually, park, house, boring. 이렇게 다섯 개 단어 오늘은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eekend. weekend예요. 이 단어 사실 우리 배운 적 있어요. week에다가 end 붙여서 weekend는 주말이죠. week가 월화수목금토일 이 한 주를 뜻하는 거고 end는 the end, 끝이니까요. 한 주의 끝, 주말, weekend. weekend. usually, usually.

0: usually는 보통 되게 항상 그렇진 않지만 종종 하는 것들 usually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park 아니에요. 한 박자로 park는 공원, house는 집이에요. O, U가 만나서 ow 소리 나요. house, 집. boring은요, 뭔가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요거를 우리 boring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지루해. 재미 하나도 없어. It's boring. 자, 그럼 우리 대화 살펴볼게요. 남자아이가 환호로 시작을 해요. It's Friday! 금요일이다! 친구들도 이렇지 않아요? I love weekends! 난 주말이 정말 좋아!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너 주말에 뭐 하는데? What do you do? 까지는 친구들 알고 있고요. 주말에라고 할 때는 on weekends. 주말. 이한 번이 아니고 친구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주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말마다 뭘 하니 물어보는 거라서 on weekends s 붙여줬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에 뭐 하는데? I usually go to the park. 나는 보통은 go to the park. 어디? 그렇지. 공원에 가. 공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I walk my dog. walk는 걷다지만 walk My dog은 내 개를 걷게 하는 거니까 산책시키다. 개 산책도 시키고 and ride a bike. 자전거도 타. Sounds great. 너무 좋겠다. Sound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고 great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Sounds great. 정말 좋다. I help my mom clean the house. 이 여자친구는 주말에마다 뭐 해요? I help my mom. 엄마를 돕는데 엄마가 뭐 하는 걸 도와요? Clean the house. 집 청소하는 걸 주말마다 도와드려야 돼. It's boring. 완전 재미없어. 이렇게 오늘의 대화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4에 들어가서 689 눌러볼게요. 한국어 단어 클릭해서 문장 완성하기.
1: What do you do on weekends?
0: 잘 들었죠? What do you do on weekends? 너는 주말에 무엇을 하니?
1: I help my mom.
0: I help my mom. 나는 엄마를 도와드려.
1: I walk my dog.
0: 우리 대화에 다 있던 거네. I walk my dog. 나는 개 산책을 시켜.
1: I clean my room.
0: I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해.
1: I ride my bike.
0: I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
1: Sounds great.
0: Sounds great. 좋네요. 좋게 들리네요. 요렇게. 오늘도 어려운 거 없었죠?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보통 자전거를 타요. 저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요. 당신은 주말에 무엇을 하나요? 오키도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2, Episode 31, 31 눌러볼게요. Hi.
2: What do you
0: 인사만
2: usually do
0: 하고
2: on weekends?
0: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봤어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그림에는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나는 보통 자전거를 타요. 보통은. I usually 다음에 자전거 탄다. 할수 있겠죠? I usually ride a bike. 좋았어.
2: I like it too. Where do you ride a bike?
0: 어디서 자전거 타는지 물어봤네요. 그러면 나는 자전거를 타요는 우리 친구도 말할 수 있고, 공원에서. At the park. I ride a bike at the park. At the park가 중요하죠. 어디
2: Great.
0: 물어봤으니까.
2: It sounds fun.
0: 이번에는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펭수에게. 주말에 뭐 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What do you do on weekends? 뭐 할까, 펭수는?
2: I watch TV. Talk to you later.
0: TV를 본대요.
2: Bye.
0: Bye. 뭐, 그치. 집에서 TV 보는 것도 재밌는 주말이 될 수 있겠죠.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리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뭔가 park 이런 거 나왔으니까 우리 주변의 장소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리콜. 주변의 장소들 알려줄래? 주변의 장소들. 공원. Park. 놀이터. Playground. 학교. School. 우체국, post office, 경찰서, police station, 소방서, fire station. 와, 장소 진짜 많다, 그죠?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일단 공원 오늘 배웠죠? Park, park. 그리고 친구들 가기 좋아하는 놀이터, 놀이터는 playground. Play, 노는 ground, 땅이래요. 놀이터, playground. 학교는 school. 이때 CH는 K처럼 크 소리 나는 거 알죠? School. 우체국. Post office. 조금 어렵다. 한 번 더. Post office. 경찰서는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좋아요. 소방서는 fire station. Fire station. 아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이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장소는 영어로 꼭 말해보기예요. 이번 시간에는 주말에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장소들 이렇게 배워봤어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선생님 물어볼 줄 알았죠? 내가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영어로 표현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 6강이고요. 내용은 교재 5강이에요. 교재 5강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 동생, 또 직업이 뭐다. 이런 표현들 나와요. 자, 보죠. 가족과 직업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다. 나이를 묻는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아, 가족의 직업과 나이. 자, 지금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사진이야, 사진. 자, 자세히 보세요. 위에 물음 표시 있죠? 물음 표시, 성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냥 이거, 성조가 없는 거, 평성. 이건 손위 남성이었어. 형이나 오빠, 아잉. 근데 이건 아잉. 강하게 내리는 거였지. 이것은 사진이란 뜻이야. 왜 나왔을까? 사진이. 가족 사진 보면서 지금 대화하는 거야. 자, 자딩 하면은 한자어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가족. 자, 그러면 가족 사진이다. 우리 가정 사진이다. 라고 하면, 아잉, 자딩.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올 거라고. 능은 서다란 뜻이야. 능, 서다. 자, 벤까잉. 자, 이 벤이 왼쪽, 오른쪽 할때그 쪽이란 뜻이야. 자, 까잉이 옆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맨까잉 하면은 옆쪽. 지가이 나왔네. 자, 손이 여성이지요. 그리고 가이가 붙으면 친언니, 친누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 아잉 있지. 여기는 찌가 나왔는데 여기 아잉 형이야. 근데 친형, 친오빠는 여기다 뭘 붙일까? 아잉은 손이 남성이잖아. 자, 이건 손이 여성이야. 언니 누나에 여자가 붙었어. 자, 형 오빠에 남자라는 단어가 붙겠지? 그래서 우리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짜이가 있었죠. 짜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친형, 친오빠를 의미해요.

날씨가 참 좋다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 있다고 쳐봐. 날씨가 참 좋다니 하면은 야, 날씨 참 좋네. 만약에 내 옆에 누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독백하면서 간접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니를 쓰면 자, 어이는 3인칭을 만들어 그라는 뜻이야. 자, 아잉 어이 하면 그 형, 그 오빠. 여기 지 어이 그러면 그 언니, 그 누나 이런 뜻이에요. 3인칭. 람은 동사로 뭐뭐 하다, 일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응애가 직업이라고 하는 명사거든. 람응애 하면 어떤 것을 직업적으로 일하다는 뜻이야. 어떤 직업을 일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직업을 물어볼 때 무슨 직업을 일하세요? 베트남어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직업이 뭐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자, 그래서 베트남어로는 Z를 함께해서 람응애지. Z는 무엇? 무슨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이름이 뭐니 할때 의문 명사의 기능이 있었지. 근데 의문 형용사로 무슨이란 뜻도 있어. 무슨 직업을 일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있다 한 단어예요.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간호사. 마우니우는 이게 how many의 뜻이야. 마우니우가 얼마나 많이 몇 이런 뜻이야. 왜 나왔을까? 나이를 물어볼 때. 이 또오이가 나이거든. 예를 들어서 10살 하면은 10또오이야. 10또오이. 10살. 근데 몰라. 몇 살인지 몰라. 그랬을 때 마우니우 또오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제 답을 알면 21살 또는 20살 이렇게 쓰면 되겠지. 20또오이.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마우니우 또오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가족 사진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바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족 사진을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자, 러일라 나왔네요. 우리 사강에서 가까이 있는 뭔가를 소개할 때, 이쪽은 누구다, 여기는 뭐다, 라고 했을 때. 즉, 이것이 뭐예요? 아잉, 사진인데 어떤 사진? 자딩, 가족 사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저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동생뻘 되는 것 같아. 여기가 형님뻘 되는 것 같아. 동생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순 문형과 똑같죠? 너이 라. 그렇지? 그리고 사진 뒤에서 수식해. 그리고 동생뻘 되는 사람. 이렇게. 자, 그러니까 B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응어이, 사람인데 능 섰어. 선 사람. 어디에? 맨까잉. 옆쪽에 선 사람. 누구? 너의 옆쪽에 선 사람.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란이다. 그러면 란. 이렇게 하고 이거는 평서문이 돼. 그치? 근데 지금 누군지 몰라. 그래서 후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누구? 이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된 거야. 그렇지? A, 라, B 형태인데 지금 몰라. 그래서 I. 대신 의문사를 쓰고 이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사진을 보세요. 지금 여기 있어, A가. 근데 A 옆에 선 사람을 지금 관심 갖는 거야. 그렇지? 누군지. 내 옆에 선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 A가, 아, 저의 누나예요. 친누나. 그렇지? 찌가 아니니까 친누나예요. 강조해 주는 거야. 저희 친누나거든요. 이러는 거야. 친누나. 아니, 이분은 부모님이 되겠지? 자, 그랬더니 B가 너의 친누나가 씽과 너무나 씽하다. 예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우리 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 이제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과가 앞에서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어떤 의미냐면 지나치게 과하다는 뜻이 있어. 지금 이거는 야 너무 예쁘다 좋다 이런 뜻이죠. 너무 많다 좋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지나치게 많아 너무 부담스럽게 그런 의미가 있어. 앞에서 쓰일 때는 자 그리고 문장 끝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니가 붙었지? 이건 뭐라고 그랬어? 독백형으로 하는 말이야. 와 너희 누나 너무 예쁘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녀는 자 3인칭이라고 그랬지? 그 누나는 그녀는 람네지. 아니 구체적으로 물어봐. 무슨
직업을

일하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무슨 직업을 일하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is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봤을 때, then am, 너의 이름은 라지, 뭐야? 이렇게. 이때는 의문 명사야. 그렇지? 그래서 저의 이름은 란이에요. 그러면 란. 이게 대신할 수 있는 의문 명사인데, 이때 is는 앞에 나오는 '에'라고 하는 이게 직업이라는 명사거든. 이것을 수식해. 무슨 직업을 일해? 이렇게. 아, 직업이 뭐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z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의 누나는 이따예요. 간호사예요. 자, A라 B지. A는 B야. 그래서 직업을 표현할 때 누구는 뭐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라 직업명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직업을 물을 땐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랬더니 그녀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마우니우또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27세예요. 27살이에요. 이렇게 쓴 거야. 자, 마우니우 자리에 그대로 27만 넣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앞에 지어있는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앞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자, 지금 그 내용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E, 너희는 문장 끝에 위치해서 언급하는 사건이나 대상을 강조해 준다. 홈나이 한 단어에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오늘은 A라 B지, A는 B야. 승엿. 자, 뭘까? 한번 알아맞혀 봐. 우리 학생 할때 나왔어. 학생. 또 승디엔 할 때. 생원. 생짜지나? 생짜구나. 엿은요? 우리 주엿. 요일 할 때. 주일. 또는 엿반. 일본 할 때. 일본. 오, 그러면은 이게 생일. 오, 생일, 생일. 바로 그런 거라고.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한자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어. 생일이야. 오늘은 생일이야. 누구의? 만가이. 자, 만 친구죠. 가이는 뭔데? 여자잖아. 여자친구야. 자,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의 친구, 나의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돼요. 평이한 문장이야. 아, 오늘은 내 여자친구의 생일이다. 응? 그런데 너희 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일이야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am, 당, 우리 현재 진행형이지? ramsey. 자, 무엇을 하다. 그렇지? 무엇을 하고 있니? 의문사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의문문이야. 그럴 때 끝에 너희를 써도 역시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거야. 너뭘 하고 있니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너뭘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자, 2번. 이 니는 문장 끝에서 상대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독백 형식의 질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필름, 영화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이 영화는 너무나 하이하다. 우리 하이는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재미있다는 뜻이 있어요. 하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다. 또 노래를 하이하게 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도 있고, 너무나 재미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끝에 이 니가 붙었어. 그럼 뭐야? 야, 이 영화 너무 재미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그래. 그러면서, 휨 한국, 라이. 이렇게 돼 있지. 한국 영화야. 한국 영화거든. 중따, 1인칭 복수예요. 우리들이란 뜻이야. 자, 우리들이, 나, 일반 과거지, 이미 뭐뭐 했어. 갑, 만났어. 냐오는 서로란 뜻이야. 서로 만났어. 자, 어디에서 만났다? A라는 장소에서 만났다? 그럼 A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는 A에서 만났어. A에서 만난 적이 있어. 만났어. 그런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though라고 하는 where, 의문사를 든 거야. 우리 어디에서 만났지?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니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독백형 질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만났더라? 이런 거야. 자, 아까 이제 나왔죠? M, 너는 땐 라지. 땐 라지.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런데 여기다가 한번 이 니를 넣어볼까? M, 땐 라지니. 무슨 뜻이 된다고? 너 이름이 뭐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베트남 친구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알지만, 이름을 알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그 친구가 야, 이 베트남어 엄청 잘하네. 그치? 우리도 외국인이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어이, 한국어 엄청 잘하네요. 그런 말할 거야. 어디서 이렇게 베트남어 배웠어? EBS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니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니가. 자, 이제 직업을 표현하는 거예요. 직업 묻고 답하는 거. 질문할 때, 람에지. 무슨 직업을 일하니? 이게 직업이 뭐니? 그런 뜻이야. 자, 상황에 따라서 람지. 자, 이 람지는 보세요. 무엇을 하니야? 단순히 무엇을 하니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직업 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따 예문에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 직업이 뭐다라고 할 때, 누구는 직업 이거다. 아까 우리 있다, 간호사다 하는 말 나왔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문 확인할게요. 친구와의 대화야. 친구 너의 모 아버지는 람웨지. 무슨 직업을 일하시니? 즉,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의 아버지는 박스이야. 자, 박스이 뭘까? 한자어인데. 박사야, 박사. 박사. 근데 의미는 의사야. 의미는 의사. 의미는 의사야. 이, 우리는 보통 박사가 뭐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의 박사는 또 따로 있어. 베트남어. 그거는 아직 배울 필요 없고. 자, 박스이는 의사란 뜻이야. 자, 그건 그렇고. 대화가 이어지는 거야. 아빠는 그렇고 의미를 전환해.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자, 지금 여기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이걸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 그냥 뭐 하시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직업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나의 어머니는 년비엔은행이야. 자, 이게 은행원이야 했는데 여기서 은행이 뭘까요? 은행. 한자어야. 은행 그리고 년비엔이 직원이란 뜻이야. 직원. 그래서 은행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행원이야. 이렇게. 자, 그리고 4번.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했던 의문사, 우리 바오니우가 있어요. 이 바오니우는 원래 몇, 얼마 이런 뜻이야. 자, 이것이 또이, 몇살 하는 그 나이와 결합해서 바오니우 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몇 살이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것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10살 미만, 한 자릿수, 보통 그런 어린 아이를 물어볼 때는 머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대신 사용해요. 바우니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우니우는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이 되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라든지 성인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바우니우 또오이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봐도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머이 또오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요. 자, 실로이 이거는 미안하다, 실례하다 그런 뜻이죠. 실례하지만 형은 오빠는 바우니우 또이 몇 살이세요? 자, 형은 26세야. 자, 짜오이 벌써 짜오라고 부르지? 조카나 손주야 어린 아를 이제 부를 때 얘야 너는 몇 살이니? 머이를 썼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봐도 뭐한 다섯 여섯 일곱 살 이런 정도로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짜오 저는요 6살이에요 정중하게 자 이제 두 번째 씬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한 표현으로 뭐뭐를 하겠습니다 할때 씬을 함께 써요 자 예를 들어서 저이티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것은 소개하다는 뜻이야 저이티우가 씬 저이티우 하면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베트남을 가봤다든지 한번 여행이라도 가본 학생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인사말을 이렇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씬 짜오. 그치? 짜오라고 하는 말 인사말. 선생님은 아직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 짜오 다음에 호칭을 쓴다 이렇게만 가르쳐 줬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씬 짜오는 똑같아요. 씬 저이티우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씬 짜오 무슨 뜻일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중하게 할때 하는 말이에요. 씬 짜오라고 하는 건.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거의 쓰지를 않아요. 아주 정중하게 인사할 때만 씬 짜오를 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뭐 써도 돼.

되는 거야. 정중하게 할 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는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 이미 정해져 있잖아, 관계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형. 안녕, 누나. 안녕, 동생.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거야. 자, 아무튼 씬의 의미는 그런 거. 왜는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하여. 몸에 부모님, 왜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아잉짜이가 나왔네요. 손이 남성이지? 형, 오빠. 그리고 짜이는 남성이었지? 그래서 이걸 같이 써서 친형, 친오빠. 우리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볼까? 친언니, 친누나는 지에다가 여성을 붙인다고 그랬지? 지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자, 기스 엔지니어인데 한자어야. 기사야, 기사. 엔지니어. 그리고 자오비엔 역시 한자어야. 교원이야, 교원. 가르칠 교자야. 가르칠 교자. 자, 그리고 자이 동사로 가르치다란 뜻이야. 띵 아잉 영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영국의 소리. 자, 그럼 한번 해봐. 자오비엔 자이 띵 아잉.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야. 그렇지? 교사가 가르쳐 영어를. 그런 뜻이 된다고. 년비엔 직원. 그리고 꽁띠 회사란 뜻인데 이것도 역시 한자어예요. 우리 EBS를 뭐라고 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야. 꽁띠 공사.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자본이 투여가 돼서 회사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사야, 공사. 그것이 회사라고 굳어진 거야. 지금은 개방을 해서 개인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꽁띠를 일반적 회사라고 한다는 거야. 자, 위띵 이렇게 돼 있지? 쾌활하다. 자, 위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2강에서. 형을 만나서 매우 반가워요. 젖 위, 매우 위하다. 앞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젖 위, 형을 만나게 돼서. 이런 게 나왔어. 그때 위야. 즐겁다. 이런 뜻이야. 만나서 즐거워. 이렇게 했을 때, 저트부이 형을 만나게 해서 이런 말 썼는데, 이 띵은 성격할 때 성자야. 이 띵이 한자어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이띵하다. 저 사람은 성격 자체가 쾌활해. 즐거운 사람이야. 이걸 부이띵이라고 합니다. 부이띵. 아잉김은, 김형은, 김오빠는 부이띵. 쾌활해. 즐거워. 성격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좋아해요. 브이띵 하다라고 하면 칭찬이야. 베트남 사람들은 영화도 코미디 영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즐거운 거를 좋아해. 브이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베트남 친구가 야, 너 브이띵 하다. 그러면 나를 알아보고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레우라고 돼 있죠? 이 레우는 모두 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모두 다. 자, 어순을 유의해야 돼. 이것이 가끔씩 문법 문항에 나오는데 주어가 나오겠지. 주어는 다 서술어 하다 이렇게 쓰여. 어순이. 그러면 모두 다 뭐뭐 하다니까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주어가 돼야 돼. 복수 개념이 와야 돼. 우리들이라든지. 그렇지? 누구와 누구는 이렇게 복수 개념이 주어 자리에 와서 다 뭐뭐 하다. 이렇게. 이유가 사랑하다는 뜻이야. 주어가 목적어를 사랑한다. 냐오는 서로. 니 가다란 뜻이고, 줄릭, 여행하다란 뜻이야. 자, 그래서 여행을 간다. 니 줄릭, 이렇게 쓰는 거야. 여행하러 가는 거야.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볼게요. 자, 이제 가족을 소개하는 거야. 또이, 내가, 씬 레이티오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지? 정중하게 뭐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자, 자링 또이 나의 가족은 꼭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네 명을 가지고 있어. 네 명이 있어. 그게 누구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잉짜이 형, 친형, 친오빠, 그리고 나. 자, 나의 아버지는 에일라비지 기스야. 엔지니어 기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자오비엔 교원, 교사야. 뭘 가르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셔요. 그리고 나의 형은

나의 오빠는 년 위엔 꽁띠 회사원이야. 회사 직원. 그리고 매우 부이팅해. 쾌활해. 매우 쾌활해. 자, 아마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나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이 까는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까, A, 와, B. 그렇지? A와 B 모두 강조할 때, 그때 나왔었지? 나의 가정인데, 온 가정. 이란 뜻이야. 온 가정. 그래서 까 다음에는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까 다음에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와요. 집합명사라는 건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그 개체, 하나하나하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거야. 가족, 대표적으로. 그렇지? 뭐 학교, 어? 회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온 학교가, 온 회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온 가족이 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요? 그래서 네우 나오고 서술어란 말이야. 어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의미는 이 대우도 모두 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혹시 앞에 놓을 수도 있어.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유도를 해요. 왜? 의미가 다 모두니까. 그러니까 대우를 단순히 단순 암기. 대우 모두, 대우 다. 이렇게만 암기한 학생은 이걸 틀리게 돼 있어. 어순을 함께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주어들이 다 뭐뭐하다. 그래서 나의 온 가족은 다 매우 이에우 사랑해. 서시 앞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사랑해. 서로를. 그리고 또다 뭐뭐해? 틱 좋아해. 뭐 하길 좋아해? 여행 가기를. 우리 여행 가다 할때 리술릭이라고 그랬지? 여행하러 가는 걸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베트남어는 이렇게 틱도 좋아하다야, 니 가다야 동사가 연이어 나온단 말이야. 동사가 연이어 나와. 투부정사나 ing 필요 없어요. 연이어 나온다. 의미에 맞게. 자, 이런 의미예요.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공손함을 표할 때 씬을 사용할 수 있어. 자, 이 씬 다음에 동사인데 사실은 이 앞에 1인칭 말하고 있는 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야. 자, 예문 보세요. 우리 씬 짜오잖아. 인사할 때. 그렇지?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정중하게, 공손하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지금 말하는 나, 내가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자, 여기 씬 까먼도 아마 들어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베트남에 여행 간 학생들은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했을 때씬 까먼,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야. 그러면 이 까먼이 우리 은혜의 은자라고 그랬지? 은혜를 감수성, 느낄 감자라고 그랬어. 은혜를 느끼는 그 감정 상태가 감사하잖아. 감사. 근데 씬이 붙어서 정중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 누구에 대해서? 터이.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씬, 까먼, 씬 자가 그래서 나온 거야. 정중하게 뭐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A, B, C 그리고 마지막 할때 와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 나오는 거예요. 자, 또어는 베트남 사람 이름이지 남성의 이름이 보통 뚜어는 무언 원해 먹기를 원해 뭐뭐들을 니응이 복수지 뭐뭐들 몬안 음식이라고 했어. 베트남 음식들을 먹고 싶어해. 자, 뭐와 같은 니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거든. 퍼가 이 퍼는 쌀국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중에 가는 뭐라고 그랬죠? 닭 닭고기 쌀국수 퍼가. 자,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소고기 쌀국수는 퍼보야. 퍼가 닭고기 쌀국수 또 문자 그리고 똠느엉 똠이 새우야. 새우 느엉이 굽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구운 새우 새우구이 같은 베트남 음식들을 먹고 싶다는 거야. 자, 나열을 했지. A, B 그리고 마지막에 와 쓰고 새우구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밍, 나는 틱 좋아해. 쩌이 봄다. 자, 봄소와 봄반.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세 개가 다 봄이 있네.

이 봄은 공이란 뜻이야, 공. 자, 우리 새가 우리 타는 차였지, 교통수단 차.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차의 종류가 결정됐어.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이런 거, 기차.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멍, 공이야.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이? 국이 종목을 의미하는 거야.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국이 종목이 결정돼. 자, 새 종목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쩌이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쩌이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플레이 하다는 뜻이야. 쩌이가. 자, 몽다 할때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발로 차다, 이런 뜻이야. 차는 공. 차는 공. 자, 구기 종목 중에서 뭘까요? 차는 공. 축구야, 축구. 베트남의 국민 스포츠라고 하죠? 축구를 플레이 하는 걸 좋아해. 또, 몸소가 나왔는데 이 소는 바구니예요. 바구니. 배스켓볼. 농구, 농구. 농구를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멍반. 반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반. 테이블이란 뜻이야. 탁자. 테이블 공. 뭘까요? 탁구. 탁구. 이렇게 표현해. 베트남 말로. 그러니까 축구, 농구, 그리고 탁구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제 선생님도 얘기했어. 지금 몇십 년을 베트남을 했지만 아직 신문 같은 거 보면 다 몰라. 한국 사람이 한국 신문 봐도 다 모르는 것처럼 단어들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때그때마다 사전 찾아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 유추해보는 능력, 응용력, 논리력, 사고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자꾸 길러가는 거야.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런 능력을 길러서 우린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하면 되는 거야.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대학 공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역량을 길러서 사회에 나가서 역량 있는 사회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까가 나왔는데, 이 까는, 자, 집합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온, 뭐, 뭐뭐 모두, 가족 모두, 온 가족이,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명사 전체를 강조해줘요. 자, 러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 러브는 학년이란 뜻도 있고, 반, 교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반이, 반 전체가, 당 현재 진행형이지, 허띵,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까냐, 우리 냐는 집이지, 그러니까 온 집이, 온 집안이 쎄, 뭐뭐 할 거야? 리술 여행 갈 거야. 어디를? 한국에. 한국에 여행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네우가 나왔네. 이 네우는 역시 모두 다 비슷해, 까랑. 비슷한데, 복수 개념의 주어가 나오고 위치가 대우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라든지 그왜 A, B, C, D 이렇게 네 문장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두 문장 무문법적으로 맞는 고르라고 그랬지? 틀린 문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틀린 어순으로 준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기출을 보면 그런 것들에 유의해야 해. 자, 인호와 미나는 다, 그렇지? 여기가 주어지 복수 개념이란 말이야. 둘이니까 모두 한국 사람이다. 깍 복수지 학생,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이야? 12학년 학생들이 다뭐 한다? 준비한다.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발음 한번 해봤어. 준비. T 준비하다야. 준비. T를 준비하다. T가 시험 치르다는 데. 시험 치는 준비. 이 vowel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이거든. 나이혁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지 12학년 학생들이 다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학년 고3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전 문항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 5강에서는 12 문항 중에서 1번, 2번, 12번 이세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홉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문항하고 수능 따라잡기는 우리 강의 10강 강의에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자, 3번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미나와 인호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다. 그럼 한.

꼭 이렇게 넣어주면 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답 문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지? 어느 나라. 자, 이 나오는 선택이야. 어느 어떤 그런 뜻이야. 이것은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만 해줍니다. now 자체가 의문 명사의 기능이 없어요. 우리 z와는 달라. z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 명사 기능이 있어. 또 무슨 해서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 그래서 네, 직업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쓰였지? 무슨 직업? 이렇게도 쓰였는데 이 now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 기능 하나만 있다는 거야.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했을 때, 까, 하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두 명이잖아. 미나하고 이노. 그리고 까, 다음에 하이가 나왔어. 숫자가 나오면, 오, 이 숫자 다 그런 뜻이에요. 둘다 그런 뜻이에요. 까. 우리 까냐 하면은 원래 온 집안이. 그렇지? 집합. 명사가 나왔을 때 보통 그랬는데 숫자가 나와도 비슷한 뜻이에요. 이 둘이 온둘다 모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자, 둘다 한국 사람이다. 자, 복수 개념의 주어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 서술어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야. 까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깍 다음에 우리 인칭 대명사가 보통 나왔지? 그래서 깍엠 그러면 동생들 복수를 얘기하는 거야. 레오 복수 개념들이 다 뭐뭐다. 그렇지? 유력해. 유력해. 네 하면은 직업이지 직업. 그리고 냐오는 서로야 서로. 그러니까 3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문항이 나올 때 우리가 이걸 풀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레오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4번.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자, 지금 4개를 줬어. 그중에서 2개는 틀려. 문법적으로 틀려. 2개만 옳아. 자, 이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거야. 자, 이쪽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인데 너의 옆쪽에 선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사람이니까. 이 너우는 뭐예요? where야? 어디야? 잘못 써서 의문사를 잘못 쓴 거야? I, who, 누구야? 저의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강조해 준 거. 맞지요? 너의 누나가 너무 예쁘네. 독백형. 그녀는, 그 누나는 무슨 직업을 일해? 직업이 뭐야? 그러니까 직업이 간호사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직업을 물은 거라고. 근데 이 I는 뭐예요? 누구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Z가 돼야 되겠지. 무슨 직업을 일하냐? 이렇게. 이게 틀렸고. 자, 저의 누나는 이따예요. 간호사예요. 그 누나는, 그 언니는 몇 살이야? 그렇지. 우리 성인에게 마오니우. 만약에 머이를 썼다. 그럼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베트남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잘못 쓴 거야. 머이를 쓴게 아니라 27세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이거 맞고요. 자, B가 맞고 A와 C는 틀렸지? 그래서 B, D가 맞네요. B, D.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이제 5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질란, 란 언니는, 란 누나는 자, 꼬파일라 컴이 왔네요. 라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줬지. 자, 원래는 찔라는 라 박스이라고 하는 평서문이야. 란 언니는 의사이다. 근데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지. 파이를 넣어서 맞아? 또는 꼬 파이 컴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어. 또 이것을 통째로 어디로 보내? 라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질란이 의사인 것이 맞아? 지금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아, 아니라고 그러네. 아니에요. 그녀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뭐뭐예요. 뭐 다른 직업이 나와야 되겠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오비엔 교원, 교사라고 그랬어. 띵한, 한국어 교사예요. 의사가 아니고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자연스럽지? 일단 5번이 유력해. 자, 다른 것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것들. 솜은 산다란 뜻이야. 어디 어디에 살다. 여기, 그렇지? 우리 너희라 이런 말 있었지? 가까운 거 소개할 때. 그 너희야. 여기, 그리고 거는 가까운 그런 뜻이야. 여기 가까이에서 살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 현재 진행형 가고 있어. 멍 위엔. 자, 멍 위엔에 가고 있어. 자, 이거 해석도 없어. 한번 알아맞혀 봐. 응용력, 응용력. 자, 멍 위엔. 어떤 장소일 거야? 멍 위엔에 간다. 멍 위엔. 병원. 병원. 이 멍이 앞을 그 병자야. 병원에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 멍변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고 있다?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 그걸 대답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이것은 라 박시 의사야. 근데 노이띠엥은 한 단어로 유명한 그런 뜻이야. 유명한. 유명한 의사야. 의사니? 아니, 유명한 의사야.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자, 이건 아니고. 컴파일라. 자, 라를 부정할 때, 그렇지? 컴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부정한다고 그랬지? 맞지 않다. 뭐뭐인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컴파일라가 라의 부정문의 어순이라고 그랬어. 엔지니어가 아니다. 지금 뭐 전혀 다른 말이지? 지금 뭐뭐 아니에요. 그녀는 뭐뭐예요. 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자, 이 노이 띠엥 할때 띠엥을 보세요. 우리 띠엥은 알잖아. 띠엥 소리란 뜻이었어. 그래서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소리. 그래서 그 나라 말얼 언어가 됐죠? 원래 소리란 뜻이야. 소리. 근데 이 소리에 명성, 그 사람의 명성, 누군가의 명성, 그 사람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 띠엥이. 그리고 이 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 떠오른다. 자, 소리가 떠올라. 유명해진다는 거야. 그 명성이 올라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노이띠엥이 유명하다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6번. 자,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저의 가족 사진이고,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나고, 그렇지? 친누나, 그리고 간호사고, 27살이야.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거, 보기 4개 중에서 골라봐요. B의 가족은 4명이다. 자, 지금 A의 가족 사진이야. 그렇지? B는 질문하는 거야. B의 가족은 나와 있지 않아? A의 누나가 27살. 맞네요. A의 누나가 27살. 자, A의 누나는 간호사야. 유력한데? B하고 C가? 자, A와 B는 같은 반 친구이다. 아니죠? 같은 반 친구가 아니야. 지금 호칭도 M이라고 되어 있어. 형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M이라고 하고, B도 A를 M이라고, 동생이라고 불러. 같은 반 친구라는 걸알수 없어. 자, 그러면 B하고 C가 있죠? B하고 C가 정답인 거야. 자, B하고 C. 그렇지? 이렇게, 빈칸을 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A, B, A, B라고 쭉 있어도 보통 질문하고 답하면 이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되겠잖아. 다른 걸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쉬워. 시간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시간을. 응?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딱그 앞뒤만 보면 돼. 빈칸에.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걸 골라봐라 하면 이것들을 하나씩 다 넣어봐야 돼.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는 서두르면 안 돼요. 틀리게 되어 있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에서 집중해서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해한 내용, 이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는 여유 있게 풀고. 자, 이제 7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저의 가족은, 그러니까, 너의 가족.

가족은 네 명이 있다. 근데 네가 붙었으니까 너희 가족이 네 명이구나. 네 명이네. 그렇지? 독백형으로 얘기한 거야. 예, 그래요. 그랬더니 B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어이는 누구야? 잘 나가 있는 곳으로 봐서 여기까지가 주어일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 때 저의 지가이예요.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자, 지금 여기 있죠? 누나란 말이야. 누나. 그러면 이 친구 옆에 선 사람이 누나지? 그렇지?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자, 3번 보세요. 능 서다라는 거야. 맨가잉 옆에. 네 옆에 선 사람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력해 3번. 자, 1번 보세요. 엄마와 함께 앉은 사람, 앉아 있는 사람. 그렇지? 엄마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은 아빠가 되겠지. 자,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되겠지. 자, 쌤이 보더란 뜻이야.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호의는 질문하다야. 질문하다. 자, 누구에게 질문해? 너에게 질문해. 뭐에 관하여? 이 사진에 대해서 너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 자기네. 아니지. 자, 네 지역은 앞이야. 위치상으로 앞에. 너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 뭐, 그건 아빠나 엄마가 되겠지. 그렇지? 그게 아니야. 네 옆에 서 있는 사람 누나라고 했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지금 다른 안 배운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배워 나갈 거야. 이제 5강, 6강, 7강 하면서 계속 배워 나갈 거야. 8번. 자, 너의 친형, 친오빠는 직업이 뭐냐? 우리 형은, 나의 형은, 오빠는 뭐뭐야? 자, 우리 라, 뭐다, 이렇게 하는 거 배웠지? 회사원이다. 유력해. 딱 보면 유력해. 자, 영화를 보고 있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왜냐는 우리 왜가 뭐뭐에 관하여란 뜻도 있고, 어디 갔다가 가는 건 디야. 근데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바로 왜예요. 그러니까 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하면 왜냐가 집이잖아. 귀가하다란 뜻이야. 귀가하다. 자, 부어머니는 시제지, 근접, 과거, 막 귀가했어.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지. 자, 축구를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 응? 차는 공이라고 그랬어? 아니고. 원해, 사기를 원해. 뭐를요? 새, 셋업을 사기를 원해. 자, 머이가 형용사로 새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시제에 있어서는 근접 과거이지만 형용사로 하면 새로운,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지금 직업을 물어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이거 질문하고 답하죠? 자,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 자, 이것은 저의 가족 사진이에요. 뭘 물어봤는데 저의 누나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거지? C. 이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누나예요. 누나 너무 예쁘다. 뭘 물어봤는데? 간호사라는 게 나왔어. 그러니까 직업을 물어봐야 되겠지? A가 되겠지. 자, 뭘 물어봤는데? 나이를 물어봤어. 나이가 나왔어? 그럼 나이는 물어보는 거지. 마우니오또이. 그렇지? B. C, A, B가 되겠지. 이게 직업 묻고 답하는 거야. C, A, B.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내가 소개하는데 뭐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그리고 쭉 뭐가 나와? 가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나의 가족에 대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해서. 또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또 나의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서. 자, 나의 여자 동생의 서틱은 한 단어로 취미야.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취미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그 내용이 아니야. 가족에 대해서. 그렇지? 가족에 대해서. 자, 이제 11번까지만 이 시간에 풀어볼게요. 란의 가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역시 그 내용이야. 란이고 가족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네 명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란을 여자로 봤을 때 친오빠 나야. 아빠는 엔지니어, 엄마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오빠는 회사원, 그리고 매우 쾌활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란의 가족에 관한 걸 이해한 내용. 자, 엄마는 엔지니어야. 아니죠. 아빠가 엔지니어야. 그리고 오빠는 매우 부이띵해. 그렇지. 쾌활하지? 유력한데. 자, 아빠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야. 바뀌었어, 지금. 엄마랑. 자, 여동생은 2학년 대학생이야. 없어요. 여동생 없어. 자, 온 가족이 다 농구 보는 걸 좋아해. 그런 내용이 없어.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고 안돼 있어. 그렇지? 응.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 5강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표현을 봤습니다. 다음은 강의 7강이고요. 우리 교재의 6강 내용은 시간,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23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단어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하는 내용은 좀 여러분이 느끼기에 부담되는 내용이긴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지질시대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과거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 긴 시간을 우리가 특정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제 시대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시대들의 구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화석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고 과거의 기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지구의 역사는 일단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구가 약 한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와닿는 시간의 길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긴 시간을 우리가 기준을 이제 좀 단계별로 해가지고 시대를 먼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러프하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누대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누대라는 단위가 가장 크게 구분하는 단위고 가장 처음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약 46억 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숫자를 뭐 네 개를 다 외워야 된다 그런 압박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정도로만 알아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약 46억 년 전부터 약 40억 년 전까지를 명왕누대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 교육 과정과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명왕누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약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시생누대라고 하고 25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원생누대라고 하고 이 이후를 현생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일단 크게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 이 현생누대예요. 이 현자가 한자로는 나타날 현자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이 현생누대예요. 그래서 이 현생누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 시기에 이런 생물들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먼 과거는 사실 시간적인 길이로는 굉장히 길잖아요. 거의 40억 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남아있는 그 생물의 흔적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분에서는 별로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은 너무 오래전 과거고 그 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 지각변동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흔적이 다 사라졌을 거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요 현생누대에 대한 자료들 남아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거는 순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명왕누대 다음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래서 시, 원 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 정도만 구분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 현생누대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누대는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수준에서 나누게 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이때는 언제부터냐면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그리고 요때가 언제냐면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는 약 6,600만 년 전까지다 해서 여러분이 숫자는 요거 세 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기수준까지 세분화해서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 대수준의 구분은 요 절대 연대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3억 년 전이 무슨 시대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3억 년 전은 무슨 시대야? 고생대야. 4억 년 전은 무슨 시대야? 고생대야. 이런 식으로. 1억 년 전은 언제야? 중생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경계가 되는 절대 연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작년이 아니죠? 2015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기 수준까지 공부해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라는 요 고생대라는 이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몇억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 수준으로 또 세분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생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 글자로 외우세요. 카모실 대석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카모실 대석패. 그래서 캄브리아기가 고생대의 시작입니다. 이때가 이제 생물들, 바다의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번성했던 그 시기 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요게 이제 고생대를 나누는 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생대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 글자로 외우세요. 트쥐베 쥐라기는 들어봤을 것 같은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들어본 적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신생대의 구분이 또 예전 교육과정과 좀 바뀌었어요. 용어가. 고진기, 신진기, 사기. 선생님, 갑자기 왜 사기가 나오죠? 그럼 3기, 2기, 1기는 뭐예요? 물어볼 것 같은데, 예전에 이 시대를 나눌 때, 고생대를 1기, 뭐 중생대를 2기, 그다음에 여기를 3기, 그러면서 여기를 4기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아직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요앞 글자로 기 수준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절대 연대까지 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고생대보다 이전 시기는 여긴 별로 공부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성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를 통틀어가지고 성캄브리아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요 그림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지질 시대를 약간 시계처럼 나타냈을 때 상대적인 길이를 비교해 보는 거야. 상대적인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전체 시대 중에 보세요. 명왕, 그다음에 시생, 원생, 그다음에 현생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근데 현생 누대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쵸?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대부분은 다 뭐야? 캄브리아기. 고생대 맨 앞에 있던 기가 캄브리아기인데 그거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다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전체 지질 시대의 이 정도라고 해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때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고 시기를 현생 누대라고 하고 고 중심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길이는 그래요. 그래서 요셋 중에서는 내 원생 누대가 좀 길어 보이죠? 그래서 25억 년 전부터 요때까지니까 약 20억 년의 길이를 가지는 거고 얘는 대략 한 15억 년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한 6억 년 정도. 그래서 얘가 제일 셋 중에서는 뭐 길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과거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궁금한데 그 생물들이 현재도 살아있냐? 여러분 공룡 살아있어요? 공룡 멸종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남아있는 흔적, 화석을 통해서 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질 시대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바로 화석이에요. 그래서 화석의 종류는 일단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요거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대표할 수 있는 아이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 특정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전 세계에 번성했고 아주 짧은, 딱그 시기만 살았던 생물들을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삼엽충, 공룡, 이런 것들이에요. 공룡은 딱그 중생대에만 특정 시기에만 살았어요. 지금은 멸종했죠. 그러니까 중생대를 대표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룡이 뭐 특정 대륙에만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 전 세계에 여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됩니다. 표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삼엽충, 공룡, 화폐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준화석이고요. 조건으로는 생존 기간이 짧고 특정 시기에 살고 개체 수는 많으며 대표가 돼야 되니까 많아야지 개체 수가. 그리고 분포 면적도 넓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네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요게 표준화석이고요. 요것과 비교해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환경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항상 좀 예민한 아이들 생각하면 돼.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 딱 특정 환경에만 사는 그런 생물들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사리예요. 고사리는 아무 데서나 사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특정 서식 환경이 있어요.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만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요 환경이 아니면 얘는 살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한 아이들. 근데 고사리는요, 고생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반찬으로 나물 반찬 해먹잖아요.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생존 기간은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니까 분포 면적은 좁죠. 특정 그런 지역에만 사는 애들이야.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이 시상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이게 뭐 고생대 때 고사리야. 그러면 아,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육지였구나. 따뜻하고 습한 지역이었겠구나. 그런 식으로 기후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시상 화석이라고 한다. 뭐 산호도 시상 화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호 지금 바다에 다 있어요. 그쵸? 근데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과거에도 이런 환경이었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구분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 이런 화석들은 주로 어느 암석에서 발견이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퇴적암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왜냐면 차곡차곡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보니까 퇴적암에서 화석이 주로 발견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화석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채화석과 생은 화석.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그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경상도 쪽에. 발자국.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흔적이 남은 화석. 그런 거는 이제 생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화석은 이게 몸체자예요. 바디. 그래서 이 몸체가 뭐, 예를 들면 식물의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그 몸체가 남아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화석,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니면 동물 뼈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화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우리 지질 시대 기후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기후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는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려면 과거를 좀 알아야 돼요. 과거의 기후 변화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미래에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문을 고기후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의 기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질 시대의 기후 변화를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게 뭐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던 시기는 우리가 빙하기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칸브리아 시대에 뭐 이렇게 반복했고요. 그다음에 고생대 보면은 고생대 요때쯤 한번, 그다음에 말기쯤에 한번 이렇게 빙하.

자주 나오는 부분 선생님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는 내내 온난했다. 신생대는 말기에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해왔다. 그런데 이 자료를 어떻게 얻었을까? 사실 그게 선생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우리 공부하는 내용들은 결과를 공부해요. 결과로서의 지식. 그래서 이렇대라고 해서 이제 외우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과학을 하려면 이 데이터 어떻게 얻은 거지? 기후를 어떻게 알아? 과거에 5억 년 전, 4억 년 전에 기후가 이랬다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기록으로 남긴 것도 아닌데. 그치? 그 연구하는 방법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는 훨씬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시험에는 잘안 나오긴 해요. 중요도로 따졌을 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이 사진에 보이시는, 요게 지금 빙하 코어라는 거예요. 빙하 코어.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서 이제 얼음을 파가지고요. 이게 두꺼운 얼음이, 빙하층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원통형 모양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요렇게 원기둥 형태로 나타난 요거를 우리는 빙하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하 코어.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 이 빙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몇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눈이 와서 얼음이 되고, 또그 다음에 얼음, 또 눈이 와서 얼음이 되고, 이게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가 빙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공기방울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과거의 공기가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방울을 분석하면 과거 그 시기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어느 정도였겠구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온실효과는 한이 정도 일어났을 거고 그럼 기온은 한이 정도 됐겠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 코어에 있는 공기방울 이런 거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빙하 코어라는 게 결국 물이 연 거잖아요. H2O입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요 산소에 동위 원소비를 이용해도 알아낼 수 있대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동위 원소라는 게, 같은 산소인데, 원자 번호 같은 산소인데, 18산소와 16산소, 그러니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요런 관계를 뭐 동위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두 개가 있는 거야.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얘거든요. 그쵸? 그런데 요런 애도 있어. 근데 요 비율이 기온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원리를 얘기해주면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죠. 그쵸? 그리고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립니다. 그쵸?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기온이 높은 시기는 수온도 높아요. 기온이 높으면 수온이 높다. 그러면 증발이 좀잘 일어납니다. 근데 증발이 잘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16산소보다 조금 무거운 18산소제도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는 거예요. 증발이. 그렇지 않은 때보다는. 그래서 이 증발되는 수증기의 요 비율이 기온이 높은 시기에 조금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시기보다. 얘가 구름이 되고, 얘가 눈이 돼서, 얘가 이제 빙하 코어를 형성하게 되니까, 요 기록이 여기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코어 분석해서 산소 동위 원소비 봤더니, 이 비율이 좀 높아. 그러면, 아, 그 시기에는 기온이 좀 높았네. 따뜻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요 동위 원소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나무의 나이트입니다. 나이테, 여기 나무 밑둥 잘린 거 보는 적 있죠? 여기 이렇게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 나이테의 뭐 간격을 보고, 나이테 간격이 좀 넓다는 거는 이 나무가 생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뭐 비도 잘 오고, 기온도 좀 높았고, 그래서 생장을 잘했구나. 뭐 폭이 좀 좁다면 좀 한랭한 시기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무의 나이테의 폭이라든지 밀도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 제일 오래된 나무가 한몇년된 나무일까? 나무가 한 5억 년 이상 됐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비교적 가까운 과거까지만 알수 있어요.
빙하코어도 마찬가지야. 점원 뭐 고생대 성칸브리아 시대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것도 한 신생대 정도?

까지 이제 과거를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먼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안 통해요. 그때는 그냥 화석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에는 뭐 꽃가루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공충 화석을 이용하는 방법, 화석은 좀 아주 먼 과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석회동굴의 석순, 석순이라고 여러분 석회동굴에 가면 종유석이랑 석순, 뭐 석주 요런 구조 들어봤을 거예요. 석회동굴 강원도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 뭐 수학여행 코스로도 항상 가게 되는데 헬멧 쓰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물 때문에 요 바닥에서부터 자라는 요거 우리 석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뭐 여기 줄무늬 나타난 줄무늬 같은 걸 보고 층 두께 같은 걸 보고 또 기후를 추정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후 연구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지구 탄생한 이래로부터 고생대 전까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요두 개의 화석 정도 일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직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던 시기는 아니에요. 최초의 생명체 흔적이 나타난 게 바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요 화석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 남세균의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남세균은 광합성하는 생물이에요. 바다에서, 얕은 바다에서. 그래서 그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이 바위에 이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층상 구조 같은 이런 구조를 남기게 되고, 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사실 뭐 호주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게좀 많고, 우리나라 인천 백령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 요 화석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최초의 생명체의 흔적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인 남세균의 흔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보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것도 호주에 있는 지명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동물의 화석인데, 얘는 얘보다는 좀 진화된 형태예요. 다세포 생물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생류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원생류대의 대표적인 발견되는 화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보다는 얘가 좀더 진화된 형태이다. 그래서 약간 뭐 뭐랄까요? 해파리 같은 형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뭇잎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둘다 해양 생물이에요. 아직 육지에는 생명체 등장하기 전입니다. 바다에서 일단 생명체 탄생이 시작이 됐어요. 다 바다 생물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같은 경우는 특히 특징이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몸체를 지닌 그런 생물로 추정이 된다. 바닷속을 떠다니거나 아니면 해저 밑바닥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그런 아이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양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 선생님은 이 단원 공부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거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일단은 뼈대만 잡아.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기 이름 외운 다음에 대표적인 너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의 그 화석 이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태가지고 살을 붙여가면서 출현하는 생물들까지 공부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성하는 생물 먼저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긴 단계별로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서 카모실, 대석패라고 해서 이제 특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좀 막막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기초 베이스, 이거를 공부하기 앞서서 알아야 될 거. 생물은 진화했다라는 가정하에 그 흐름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물은요, 바다에서 묵척추 동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척추동물로 진화하고요. 척추동물에서는 자 뭐부터 등장하게 되냐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요런 식으로 진화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일단 요거를 뼈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양파포 이렇게 해가지고 어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요렇게 보시고 어류에서 양서류까지가 이제 고생대 때 많이 번성했던 생물들 화석이 발견되고 있고 파충류, 공룡 얘네들이 이제 중생대에 많이 번성했고 포유류는 신생대에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고생대의 첫 시작은 당연히 이제 무척추 동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양 무척추 동물이 번성했던 시기, 그래서 캄브리아기는 삼엽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 체크하는 것들에다가 여러분도 필기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삼엽충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양 무척추 동물이 번성했던 시기가 캄브리아기고요.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로 가게 되면은 삼엽충도 물론 번성하는데, 필석이라는 요 해양 생물도 많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필석, 필석의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최초의 척수동물인 어류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출현은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헷갈려. 출현했어. 근데 번성은 또 대본기에 했어. 이게 너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번성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출현을 살을 붙이면서 공부하세요. 일단 번성 위주로 볼게요. 실루리아기는 특징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 출현했다.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때 이제 해양에서 생물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합성하는 생물들도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을 했다는 얘기는 산소가 생겼다라는 얘기고 처음에는 바닷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이 됐겠지.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처음부터 산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에는 처음에 CO2가 훨씬 많았거든. CO2로 가득했어. 근데 그 많던 CO2들이 바다에 다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탄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 산소들이 대기 중에 방출이 되면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층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뭐예요? 자외선 막아주죠. 자외선. 선생님 오늘 야외에 좀 있다 왔는데 자외선 많이 쬐가지고 얼굴이 많이 탄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자외선 막아주는 게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그래서 지구에 약간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존층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바다에만 살던 생물들이 육지까지 이제 슬금슬금 서식지를 확장시키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 출현하였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육상 식물이라고 했는데 이 관다발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다에 있을 때는 그냥 몸체 자체가, 식물의 몸체 자체가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육지로 가게 되면 주변에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려주는 물관 체관, 요런 구조, 줄기, 요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이 등장했던 시기가 실루리아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실루리아기, 육상식물.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기로 가게 되면 어류가 전성기를 이룹니다. 어류의 시대입니다. 대본기. 그래서 뭐 최초의 어류 형태, 뭐 갑주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다에 이제 물고기들, 어류들이 많이 살던 시기가 대본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도 많이 나오는데, 석탄기는 일단 이름이 석탄이잖아요. 석탄 어떻게 만들어지지? 식물이 썩으면서, 묻히면서, 식물이 많은 양의 식물이 땅속에 묻히고, 석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대규모 석탄층이 만들어진 시기가 요때예요. 그래서 양치식물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랑 연결시키면 되지. 양치식물이 썩어서 석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양치식물에 양 나왔으니까 양 하나 더 볼게요. 양서류, 양치식물, 양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양서류 번성했고요. 양치식물 번성했던 시기가 석탄기예요. 양양.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봤을 때 전체 기로 봤을 때 요때를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볼수 있는데 고생대 후기 말기쯤에 가면 삼엽충도 삼엽충이지만 방추충이라는 푸줄리나라고도 불리는 요 해양 생물이 또 번성했던 시기가 고생대 후반입니다. 방추충 번성했다. 여기 파충류 출현 나왔잖아.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출현하고 다음 텀에 그러니까 중생대에 번성하는 거예요. 항상 출현이 먼저긴 해요. 번성이 되려면 출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류도 이때 번성했잖아요. 근데 출현은 두 기수 앞에 출현했고, 얘도 지금 여기서 출현했지. 근데 중생대에 번성하는 거예요. 파충류, 공룡. 그지? 어쨌든, 번성.

위주로 볼게요. 마지막 페름기, 방추층 여전히 이때 번성했고요. 그래서 이 고생대 후반에 번성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거시식물이 출현했다? 번성은 중생대예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고, 페름기 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생물의 대멸종.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페름기 말에, 특히 판게아라고 대륙이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는, 하나의 모든 대륙으로 붙어버리는 판게아가 형성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많은 해양 생물들이 다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지와 바다의 경계 부분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대륙끼리 부딪혀 붙어버리면서 서식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리고 기후도 좀 추워지고, 기후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때 생물 대멸종, 굉장히 큰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생대, 중생대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멸종 사건이 있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만 봤으니까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실제 화석 사진. 그 삼엽충은 여러분 이름이 삼엽이잖아요. 엽이 세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듯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엽이 보이면 삼엽충. 그래서 삼엽충은 고생대에 번성했던 대표적인 화석이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진화암에 따라 형태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화석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생물입니다. 삼엽충. 그다음에 필석은 요게 붓필자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붓으로 뭔가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 필석이라고 불리는 해양 생물이고요. 약간 검은 뭐 낙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다음에 방추층은 뭐냐면 요 방추가 그 예전에 씨를 감는 요렇게 씨를 감는 요런 도구. 요 도구를 뭐 방추라고 했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약간 어떤 느낌일까? 요 모양처럼 생긴 거야. 이렇게 약간 고구마 같기도 하고 요런 모양으로 생긴 애를 방추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생긴 모양을 보고 이름을 좀 붙였고요. 특히 요 방추충은 요 껍질이 이제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석으로 남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사진도 여러분들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좋겠고 고생대 말에 형성된 판게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판게아가 판, 가에아 이렇게 쓰거든요. 가이아가 땅의 여신이죠. 판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대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그것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게 되니까 원래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여기가 다 해안가였는데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멸종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대규모 산맥들도 형성이 돼요.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것들이 요 시기에 만들어졌던 그런 습곡 산맥이에요. 부딪히면서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산맥들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생대에 대한 얘기였고 고생대 얘기 조금 길었어요. 그쵸? 중생대, 신생대는 조금 짧아집니다. 중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생대 하면 공룡의 시대예요. 공룡의 시대. 그래서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때 이제 트라이아스기부터 그 붙어있던 판게아가 다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 생기고 뭐 인도양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던 그런 시기고 산맥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그런 것들이 이제 중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살았던 이제 생물들은요, 여러분 쥐라기 기준으로 일단 봤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있는 중생대 하면 쥐라기지. 그래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가 중생대 쥐라기입니다. 암모나이트, 공룡 이거 두개꼭 기억해 주세요. 암모나이트, 공룡. 그래서 이두 개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요 트라이아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현한 거야. 공룡 출현했어. 그리고 식물을 따졌을 때는 거시식물이 고생대 말쯤에 등장했잖아요. 번성했던 건 중생대예요. 거시식물 번성했고. 그 다음에 좀 시험에 좀 언급되던 거는 그나마 요거 포유류가 출현.

출연했던 거는 중생 대 트라이아스기. 조금 너무 빨리 출연했어. 왜냐면 포유류는 신생대에 번성했어요. 매머드 같이 대형 포유류들 있죠? 신생대에 번성했는데 출현 시기가 보통은 그냥 한 템포 앞쯤인데 얘는 조금 많이 앞이야. 중생대 초반에 출현했기 때문에 언급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 어쨌든 번성했던 거 위주로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속시식물 이때 출현했어요? 그럼 언제 번성했겠어? 신생대에 번성했어요. 거시식물보다는 속시식물이 좀더 진화된 식물 형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백악기는 중생대가 끝나는 때잖아요. 이때도 생물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멸종해서 볼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공룡화석도 많이 발견되고 암모나이트도 발견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해양생물, 얘는 육상생물. 그래서 두 화석이 일단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진화 계통은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로 이렇게 진화한다. 속시식물은 씨가 어떤 보호막 안에 이렇게 보존된 거를 속시식물이라고 하고 그 보호막이 나중에 그 우리 먹는 부분이 이제 열매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시식물의 예시로는 뭐, 속시식물의 예시로는 뭐 단풍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열매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고 거시식물은 솔방울이 있는 소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도 한번 볼게요. 암모나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공룡. 근데 중생대 우리나라는 사실 육지였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 화석이 당연히 훨씬 많이 발견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시조새 같은 경우는 이제 쥐라기에 출현했던 등장했던 아이인데 그 파충류와 조류의 한 중간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그런 진화 형태를 보인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생대고요. 중생대의 이제 그 백악기 말에 또 생물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여러분 공룡 왜 멸종했죠? 이거 어릴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 많이 들어보긴 했을 텐데 뭔가가 지구에 충돌했다. 요 가설이 일단 유력하긴 하죠. 유성체가 충돌했다, 뭐 운석이 충돌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화산 분출물들 지구를 다 뒤덮게 되고, 기후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멸종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 멕시코 부근에 진짜 그 충돌의 흔적, 크레이터가 남아있어요. 직경이 한 10km 정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증거로 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리듐의 함량,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증거로 제시하는데, 일단 가설이에요. 가설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먼지가 많아지고 빛이 차단되고 추워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식물이 죽게 되고 식물을 먹고 사는 뭐 생물들이 또 멸종하면서 먹이 사슬로 인해서 공룡까지 멸종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륙 분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계하고 분리돼서 여기 지금 대서양 보이고 있고요. 이쪽 아직 얘가 인도 이쪽 히말라야 산맥 생기기 전이네요. 그래서 호주 대륙 있고 인도 대륙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여러분 같이 생물만 공부하지 말고 환경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생대에 가보겠습니다. 자, 신생대 하면 딱 떠오르는 화석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매머드. 그다음에 바다에는 화폐석. 식물은 속시식물. 딱 요거 세 개예요. 그래서 육지에는 매머드, 바다에는 화폐석, 그 다음에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가 신생대다. 가장 진화된 형태의 생물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은 이제 신생대 말, 마지막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석은요, 말 그대로 화폐, 동글동글 동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유공충, 대형 유공충으로 분류하는 요런 해양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매머드는 사기에, 번성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뭐 빙하기가 있었다. 신생대 말기에 기후변화 좀 많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는 요 정도 보면 되겠고 이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가 번성은 했는데 출현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거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석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폐석. 진짜 동전같이 생겼죠. 그리고 매머드 모습 볼수 있고요. 단풍나무가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예시. 그래서 단풍나무 열매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사과와 같은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런 식물들이 속시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지시대의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도 모두 정리해 봤는데요. 요 단어는 일단은 시대 구분하는 거 먼저 해서 틀을 잡아놓고 여러분이 좀 백지에다가 적어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시대랑 그다음에 기수순까지 다 적어놓은 다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아, 고생대하면 삼엽충이 있었지, 어류 있었지, 양서류 있었지 이런 거 적어보고, 중생대는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신생대는 매머드, 화폐석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서 그 다음에 또 살을 붙이고 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익히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개념 체크 문항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 문제. 자, 빈칸 완성부터 보겠습니다.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합쳐서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했죠.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시간 단위다. 가장 크게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누대였죠. 누대. 누대라는 표현. 화석에는 동물의 뼈나 껍데기, 줄기, 잎 이런 생물의 유해가 화석화된 게 있고, 발자국이나 배설물 같은 생물의 활동 흔적이 화석화된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였죠? 이거는 채화석, 몸체자를 써서 채화석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흔적이니까 생흔화석이라고 합니다. 과거 지질 시대의 기후는 뭐라고 해요? 과거니까 고기후라고 하죠? 이거 고를 쓰는 거네. 고기후. 그 다음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기원의 퇴적 구조를 무엇이라고 한다?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생명체의 흔적. 스트로마 톨라이트. 혹시 생명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스트로마라는 용어도 들어보긴 했을 것 같아요. 스트로마. 그 엽록체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층상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퇴적 구조입니다. 요거라고 하고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언제? 얘가 시생누대였지. 그 다음이니까 원생누대. 원생누대에 출현하였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래서 호주의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이 화석이 많이 발견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동물군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한 종류가 아니었던 거지. 좀 여러 종류의, 좀 비슷비슷한 그런 가족 같은 아이들이 발견됐으니까 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집단.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둘 중에 고르기 문제. 캄브리아기는 어디에 포함돼요?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캄브리아기 뭐 대폭발 이런 표현도 써요. 생물들이 급격히 늘어났던 그런 시기다. 현생누대의 시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방추충은 고생대 후기에 많이 번성했던 화석이고요. 시상화석이 될수 있는 생물의 조건은 생존 기간은 어때야 돼요? 고사리. 고생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깁니다. 분포 면적은 좁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변화에는 민감해야 한다. 이게 시상화석의 조건이었습니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한 최초의 척추 동물은 누구였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카모실 대석패야. 근데 대본기에 어류가 번성했고, 그거보다 앞선 시기에 어류가 등장했겠죠. 그쵸? 어류. 양서류는 석탄기에 번성했던 생물이고요. 오르도비스기랑 너무 텀이 좀 길죠? 어류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척추동물이니까 요게 힌트가 됐겠네, 사실. 요게 어류. 그 다음 11번. 판게아가 형성된 시기는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교재에 따라 조금 그 시기의 오차는 있는데요. 대략 한 2억 7천만 년 전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 형성된 게 판게아. 그 다음, OX 가볼게요.

지진 시대는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와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는 돼야 구분 기준이 되겠지. 생물이 갑자기 확 바뀌고, 삼엽충 다 멸종해버리고, 공룡이 멸종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석순의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형성 시기를 알수 있다. 요런 동위원소 분석해가지고, 시기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기자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냥 이걸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존재하였다. 있었지. 오르도비스기랑 그다음에 석탄기 페름기쯤에 추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맞고요. 그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는 약 46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의 지질 시대에 이르는 말이다. 아,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현생유대 전까지 다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탄생 이래로부터 현생유대인 약 5억 4천만 년, 5.4억 년 전까지의 지질 시대를 이르는 말이죠. 틀렸습니다. 25억 년 전까지 아니에요. 5번 다세포 생물은 현생유대에 출현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세포 생물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시생유대, 원생유대. 원생유대에 있었지. 그지? 현생유대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네. 6번. 화폐석은 신생대체 4기에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아,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화폐석은 신생대 좀 앞부분, 고진기, 신진기에 번성했던 거고, 4기에는 매머드가 번성했어요. 약간 그 시기 차이가 있거든요. 요건 좀 디테일한 부분을 본 친구들만 맞췄을 것 같습니다. 6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단답형 가볼게요. 에디아카라 생물군은 원생유대와 시생유대 중에 어느 지질시대의 화석인가? 얘가 먼저였지. C1이었거든요. 얘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얘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지질시대냐? 원생유대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추충이 출현하였으며 육지에서는 양치식물이 번성한 지질시대. 자, 양치식물 하면 얘가 석탄화 과정을 거쳐서 석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석탄기지. 그치? 기 수준에서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고생대 석탄기. 요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조새가 출현한 지질시대. 쥐라기죠. 중생대 쥐라기.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저는 답하기 좀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처음 공부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금방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바르게 연결하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각 지질시대 표준화석을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어요.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 이렇게 각 시대별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요 정도는 여러분 매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질시대의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들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리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개념 체크하면서 아 선생님 저 이거 좀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단원과는 다르게 여기는 조금 암기할 부분도 있고 처음 공부할 때 낯설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그런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한 개념들 한번더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0: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우리가 역학이라는 큰 산을 넘어서 이제는 전기화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늘 새로운 시작은 그 누구보다 더 활기차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이 첫 시간이라고 생각해보고 화이팅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신만점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 A 그리고 B, 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P라고 하는 점전하, 양전하가 A와 B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와 B는 가와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고 C의 위치만 변화시켜서 고정시킨 후에 양전하 P를 가와 동일하게 A와 B라고 하는 점전하 사이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A와 B는 전하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냐? 이 X축상에서 양전하 P가 움직일 때 A, B, 그리고 C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일 때이 전기력의 방향을 양으로 잡았다라고 해서 자, 이 설명에 대해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내신 만점 포인트라고 그대로 잡은 것처럼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먼저 양전하 혹은 음전하인지 종류를 체크할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체크할 포인트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체로 고난도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 잘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수능 4번 문항.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그림부터 볼게요. 자, 원자핵이 제시되어 있고 양자수가 1, 2, 3, 4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때 A, B, C, D의 전자가 전위를 하면서 에너지, 빛이 방출되는 경우를 네 가지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B의 경우, C의 경우에서 방출되는 빛이 광자의 진동수를 각각

FB, FC로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의 크기를 표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빈출되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오답 보기, 정답 보기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묻는 여러 가지 이 해석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역시 그건 역시 선생님이랑 함께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은 이전 문항과 다르게 수능에서 번호를 한번 보면 단 4번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앞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약간 희망을 주듯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우리가 잘 풀어나가면서 뒷문항에 조금 더 시간을 분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문제 해결의 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자에 대해서 알고 전기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모형의 변화를 해왔느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했을 때 톰슨이 한 일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톰슨이 한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처음 한 일은 전자라고 하는 음의 입자를 발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함으로써 이 원자라는 것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 원자는 전체가 양의 전하로 가득 차 있는데 전자라고 하는 이 입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다라고 하는 원자 모형을 처음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의 성질을 갖는 입자인 원자핵이라는 것을 찾아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임의의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후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러더퍼드와 같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러더퍼드는 전자가 임의의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보어 같은 경우는 특정한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특정한 궤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할 스펙트럼에서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띄엄띄엄 이러한 개념들이 같이 나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잘 기억하시고 이제 그다음 바로 전기력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사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원자 핵 바로 양전하, 전자 음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기력에 전하라고 하는 입자의 종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과 음처럼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 전하 종류에 따라서 전기력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힘의 크기도 정의를 해야 돼요. 힘의 크기와 관련된 법칙이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전기력의 크기는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점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쿨롱 상수 K를 사용하여서 전기력의 크기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지만 우리의 학습 수준에서는 이 비례식이면 충분해요. 어떤 느낌이야?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점전하의 전하량에 따라서 상대적인 전기력의 크기만 표현을 하면 우리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비례식으로만 한번 표현을 하고 아래 두 점전하 사이에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 찾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0인 지점을 찾을까, 얘들아? 자, 일반적으로 점전하 하나, 두 개만 놓고 전기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을 찾아서 역으로 각각의 점전하의 종류, 그리고 점전하의
전

차량을 찾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두 점전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C에 A 그리고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모두 더했을 때이 알짜임의 크기가 0인 상태를 찾아보자 라는 의미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만일 A가 양전하, 그리고 C가 동일하게 양전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전하. 양전하. 자, 그럼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선생님 쪽으로 어떤 C가 A에 의해 밀려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점전하로부터 이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A가 C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을 FAC라고 표현을 했을 때이 힘을 그대로 상쇄해줘서 C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그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AC를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이 FAC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 얘들아. 상쇄된다라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C에 B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전하를 자기와 멀어지도록 밀어낸대. 배척하는 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경우 이 FBC의 방향이 선생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있으려고 한다면 C와 B의 전하의 종류는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두 점전하 사이에 있는 이 임의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문제의 힌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두 점전하의 종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A와 B의 종류가 같다라고 하는 힌트입니다. 자, 이것은 얘들아, A가 혹은 C가 음전하여도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C를 음전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B의 전하의 종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양전하, C 음전하이기 때문에 이번에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C가 A로 향해 당겨지도록 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FAC를 이 방향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힘을 상쇄하는 전기력이 바로 B에 의해서 C에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자, 이번에 C에 작용하는 B에 의한 전기력은 선생님 쪽 방향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FBC가 FAC와 서로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음전하인 C를 B가 당겨야 하잖아. 그래서 결국 B 역시 이번에도 양전하가 되어서 A와 B는 이 주인공인 C의 종류에 상관없이 둘 사이에 이렇게 C가 끼어 있다면 반드시 A, B의 종류는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전하량의 크기도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떤 법칙으로? 위에 나와 있는 쿨롱 법칙으로 얘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쿨롱 법칙에 따르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점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같은 크기의 힘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려면 점전하의 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만일 A로부터 C까지의 거리를 RA, B로부터 C까지의 거리를 RB라고 얘기한다면 만일 RB가 더큰 값이다라고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전하량 역시 각각 QA, QB라고 쓴다면 더큰 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일 거리의 B가 1대 2였다라고 얘기하면 전하량의 B는 거리의 제곱의 전기력의 크기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1대 2의 제곱에 해당하는 4가 되어야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억을 꼭잘 해놓고 우리가 이따 개념 확인하기 그리고 고난도 대비하기 해서 직접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정리 다 되었으면 아래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자, A, B라고 하는 점 전화를 이렇게 놓을 거야. 자, 그럼 남아있는 이 C라고 하는 점 전화는 어디에 있어야 되더라? 이 A, B 사이에 있는 점 전화가 아니라 A의 바깥에 있는 점 전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선생님이 첫 번째 가정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전화의 종류를 양전화, C 역시 전화의 종류를 양전화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화이기 때문에 C는 A에 의해서 A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이번에 A, FAC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렇다면 이 FAC를 B에 의한 전기력이 상쇄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럼 B에 의한 전기력 어느 방향? 선생님 방향으로 기존의 FAC와 FBC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이 크기가 같아야 상쇄되어 어디에?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C가 B를 향해서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겨지고 있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C와 B의 전하의 종류는 이번에 달라져야 돼요. 자, 그럼 C의 전하의 종류는 뭐가 된다? 양전하와 다른 음전하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두 점전하 사이에 있는 점전하가 아닌 바깥에 있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이번에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는 AB가 다른 종류의 전하여야 되는 거야. 분명히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같지만, 위와 같았지만, 이 점전하를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고정되어 있어, 얘들아. A와 C 사이의 거리를 RA,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를 RB라고 얘기하면 어디 있어야 되더라? 이 C가 A의 왼쪽에 있잖아. B가 훨씬 먼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멀리 있음에도 가까이 있는 A만큼 전기력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하량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점전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점전하의 위치에 따라서 나머지 점전하들의 전하의 종류, 그리고 전하량이 결정되니까 쿨롱 법칙, 인력, 척력, 이러한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두 점전하 사이로부터 전기력을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 찾기 연습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력이기 때문에 뭐 힘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청력이기 때문에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예요가 아니에요. 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이 방향대로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힘의 방향을 표시하고 그 후에 부호를 쓰는 연습.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내용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원자와 스펙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볼게요. 빛이 파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띠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비를 지금 관찰자가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빛을 나눈다라고 하는 한자를 그대로 쓴다면 나눌 분, 빛광을 써서 그러한 현상을 분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광을 만들어내는 기구를 분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백열등이라고 하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백열등, 태양과 같이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띠를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이 백열등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관을 통과하여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흡수 스펙트럼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 가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수소 기체 방전관 혹은 고온의 기체를 관찰할 때, 그때 분광기로 빛을 관찰하면 이렇게 검은 배경에 선이 띄엄띄엄띄엄띄엄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온의 물체,
그리고

고온의 물체에서 나온 빛을 저온의 기체를 보았을 때, 그리고 고온의 기체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했을 때, 앞에 보면은 이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고, 이때 선의 위치, 선의 개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분석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선 스펙트럼을 각각 지금 수소, 수은, 네온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원소를 지금 기체 방정관에 넣어서 관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무엇이 다르냐? 선의 개수, 그리고 선의 위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역으로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한다면 기존 샘플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원소인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이 원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선 스펙트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이용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모형의 변천에서 했던 얘기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으며, 그때 이 전자는 아무 곳에서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정해진 특정 궤도에서만 운동한다. 자, 보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꼭이 원자 안의 모습이 태양계와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에 있듯이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지금 전자가 공전하는 모습이 꼭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는 1년이 딱 며칠이야, 얘들아? 365일이잖아. 이게 뭐냐면 알고 있지, 너희 다. 뭐야?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매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궤도가 지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전자 역시 특정한 궤도를 공전한다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궤도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전자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이 선들을 각각 궤도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안에서부터 N이 1, N이 2, N이 3, 그다음 뭘까 얘들아? N이 4. 자, 이렇게 자연수에 해당하는 궤도에서 공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 양자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양자수. 자, 결국 전자는 양자수가 1, 양자수가 2, 3, 이러한 특정 궤도에서 전자는 공전한다, 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특별히 양자수가 1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닥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양자수가 2, 양자수가 3, 양자수가 4, 이렇게 양자수가 더 커지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전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2, 3, 4와 같은 경우를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한다라는 것은 기존보다 에너지의 값이 더 커졌다는 걸 뜻하잖아. 결국 이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의 값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의 값,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이걸 에너지의 준위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의 상태를 지금부터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이거 특정 궤도, 이 특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빈칸으로 뚫어놓은 이유가 있어, 얘들아. 아무 곳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야. 전자는 정해진 이 양자수에 따른 특정한 궤도에만 에너지를 흡수하여

요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러면 이때 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준위도 달라져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선 스펙트럼에 각각의 다른 선이 나타났다 혹은 다른 개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선 스펙트럼은 원자의 지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느 경우에 어떻게 방출 혹은 흡수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양자수가 1인 상태에서 양자수가 2인 상태. 선생님 쭉 그렸으니까 양자수가 3인 상태로 볼게요. 양자수가 3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했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자가 전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바깥으로 갈수록 양자수가 클수록 더큰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형태를 선생님은 뭐라고 볼 거냐면 빛이라고 볼 거야. 자, 결국 이렇게 전자가 양자수 1인 상태에서 양자수가 3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를 하려면 밖에서 빛의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동수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기하면 아, 이게 바로 흡수를 나타내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 에너지, 이 진동수 사이에 관계가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동수의 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광속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C라고 써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빛의 진동수와 빛의 파장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결국 H에 C 나누기 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방출되는 경우 봤으니까, 미안 얘들아. 흡수되는 경우 봤으니까 방출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양자수가 3인 상태의 전자가 이번에는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으로 전자가 전이했기 때문에 이때의 남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진동수 F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수가 어디서 어디로? 양자수가 3에서 양자수가 2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했다. 자, 이때 방출한 빛을 진동수 혹은 위에서 파장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를 이렇게 표기해요.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양자수가 3인 상태 에너지를 E, 3 이렇게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가 어디로 갔다? 양자수가 2인 상태니까 E2가 되겠죠. 자, 이 크기는 누구와 같느냐? 플랑크 상수의 광속 나누기 빛의 파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얘들아? 결국 E3 마이너스 E2분의 HC다라고 하겠죠. 결국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빛의 파장이 어디서 어디로? 양자수가 3에서 2로 전이했을 때의 빛의 파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양자수가 M인 곳에서 양자수가 N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타나는 빛의 파장, 람다라고 하는 것은 EM-EN 분의 HC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과학자들이 다 찾아서 한번 봤대, 얘들아. 우선 라이먼 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먼 계열은 양자수가 2 이상인 상태에서 양자수가 1인 바닥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의 나타나는 빛의 계열을 얘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빛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자외선 영역의 빛이 지금 방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이 빛은 양자수가 3 이상인 상태에서 양자수가 2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빛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파생 계열의 빚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4 이상인 영역에서 양자수가 3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라고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시고 하고 이때 적외선 영역에 빛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혹시 양자수가 2라고 얘기했다면 양자수가 2 이상에서 얘들아 표기한 대로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사실 이 그림에서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야, 얘들아.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동수의 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빛의 진동수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c로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값을 가져서 파장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풀때 이것을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 자체를 에너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값은 이 화살표의 길이를 그대로 사실 더해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의 길이로 그대로 생각해서 그 값이 더해진다라고 볼수 있지만, 파장은 아까 썼던 것처럼 이 둘과 역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지면 일반적으로 오답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과 관련된 문항들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점 수능 테스트 6번 문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X축상에 X는 0, 그리고 X는 D, X는 ED에 점자나 ABC를 각각 고정시켰더니 어디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합니다. 그림 나와 같이 X축상의 X는 0, 그리고 X는 D, X는 ED에 B, 점자나 X, 그리고 점자나 Y를 각각 고정시켰더니 이번에는 점자나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합니다. 자, XY는 A와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이때 B는 양전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하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 숫자가 얘들아 1이야. 만약에 0도 좋긴 하거든? 0도 좋긴 하지만 혹시 나눌 일이 생기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전하량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A의 전하량 그리고 B의 전하량을 1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A는 1쿨롱에 해당하는 전하량이 될 것이고 B는 플러스 1쿨롱에 해당하는 전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에 작용하는 B에 의한 C에 의한 전기력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지금 BC 사이에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의 왼쪽에 A가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B와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다라고 하는 힌트를 바로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로부터 B까지 거리, 그리고 A로부터 C까지의 거리가 B가 몇대 몇이야, 얘들아? 1대 2지. 자, 이렇게 전하 사이의 거리의 B는 전하량의 B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하 사이 거리의 B가 1대2면 전하량의 B는 제곱을 한 B와 같다라고 하니까 결국 C의 전하량은 4다라고 할수 있겠죠.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딱안된 것이 지금 C의 전하의 종류이다. 선생님 잘못 얘기했죠? A의 전하의 종류만 가해서 결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나로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B를 X는 0인 위치에 놓았더니 아래 쓴 것처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래. 자, 그런데 문제를 읽은 것처럼 X와 Y는 어떤 새로운 전하가 아니라 가해서 A 또는 C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X 사이 거리 1, B와 Y 사이 거리 2래. 자, 그럼 X와 Y의 전하량의 B는 거리의 제곱 B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1대. 여기 2의 제곱인 4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전하의 양을 보았을 때 X에 해당하는 것이 A, 그리고 Y에 해당하는 것이 C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는 전하의 종류도 음전하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쓴 것처럼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얘들아.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라고 얘기했고, B라고 하는 점전하는 A와 C,

바깥에 있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 A와 C에 해당하는 XY의 전화의 종류는 서로 달라져야 된다. 결국 양전하다란 얘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보기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역니은 디귿 보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잘 해석해서, 그래서 XY가 뭐야? 두 번째, 그럼 XY에 해당했던 ABC의 전화량 혹은 전화의 종류, 그리고 서로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각각의 전기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는지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X는 A다 라고 하는데 위에 이미 표기되어 있으니까 맞는 보기죠. 니은의 전화량의 크기는 B가 Y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B의 전화량 선생님이 같다라고 나오면 기준 1로 잡자라고 얘기했고 그걸 토대로 구한 Y는 지금 C라고 했으니까 4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량의 크기는 B가 Y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은 그대로 오답 체크하고 디귿 볼게요. B와 X 사이. 자, 위에서 X라고 하는 점전하는 양전하였어요, 얘들아. 그리고 B도 가에서 양전하라고 표기되어 있고. 자, 이렇게 양전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종류의 전하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야 돼서, 디귿 오답 체크하면, 6번 문항 정답은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 이거 다른 표현 보도록 할게요. X는 A다 라고 하는 것 당연히 Y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전화량의 크기 A, B, C 서로 모두 다 비교할 수 있을 거고, 자, 디귿을 한번 다른 표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와 X라고 하는 지금 전하의 종류를 묻는 것이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이용해서 물었어, 얘들아. 이걸 단순하게 어떻게 표기해? B와 X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다.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B와 X뿐만 아니라 A와 X, 뭐 A와 Y, A는 X니까 A와 Y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보기의 형태도 하나 정리해놓고 정답 잘 체크하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내신 만점 포인트에 해당되었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문항 보면서 바로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B 같은 경우 A 양자수가 4에서 양자수가 2로, B는 양자수가 2에서 양자수가 1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화살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 방출한다라고 보겠죠. 자,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빛이니까 각각 FA, FB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FA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를 F0라고 해보자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보기 해결하기 위해 볼게요. 자, 기역. 비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4F0이다라고 하는데 정량적으로 한번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옆에 에너지 준위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방출하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의 값을 한번 직접 구해보자란 얘기예요. 자, 왼쪽에 이 A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자, 여기 앞에 붙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만 취급하면 돼요. 뺄 때.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3.4에서 0.85를 뺀 값이면 되겠죠. 자, 이값 단위 생략하고 쓰면 2.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하단에 B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를 크기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아래 13.6에서 3.4라고 하는 값을 빼서 결국 10.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의 크기를 구한다면 이 값에 4배를 하면 아래에 있는 값이 나와. 자, 무슨 얘기냐? 문자로 옆에 그냥 쓸게요. 2A에 4배를 한 값이 2B다란 얘기야. 자, 그런데 2A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와 빛의 진동수 F0의 곱이잖아. 자, 여기에 4배를 한 값이 플랑크 상수

진동수와 B의 진동수의 곱이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FB라고 하는 값은 4F0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첫 번째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러한 정량적인 걸 구하지 않을 때는 화살표의 길이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 화살표의 길이는 B가 더 길지, 얘들아.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물리량은 무엇이냐? 에너지야. 자, 그래서 결국 B의 에너지가 A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것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빛의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도 B가 더 실제로 컸고요. 계산해 봤더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파장은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돼? B가 아니라 A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A가 더큰 값. 어떤 값? 길다라고 해야 돼서 니은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전자가 N은 4에서 N은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4분의 5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에서 1로 전이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1로 전이할 때의 이 에너지 볼게요. 자, 이 값은 4에서 2로 전자가 전이를 하고 전자가 2에서 1로 전이할 때로 나눠서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같이 0이 되니까. 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의 에너지가 누구냐? 위에서 구한 이 A인 거야. 이때의 에너지는 그대로 이 B다라고 쓰겠죠. 결국 4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할 때의 에너지는 A와 B의 에너지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기 위에 선생님이 지웠지만 바로 이 값의 4배를 한게이 B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결국 4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할 때의 총 에너지는 5배의 이 A다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디귿보기는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는 정량적으로 더할 수 있다. 진동수도 더할 수 있고 파장만 더할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정량적으로 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더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역수를 취해서 더하면 사실은 또 역수로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정답 기억과 디귿은 3번 체크하고 오늘의 마지막 문항 바로 고난도 테스트하기 대비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관련된 문항이 고난도로 자주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인 수능 특강의 다른 문항도 꼭 풀어보시고 후기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X축상의 X는 0, 그리고 D, X는 3D에 점전화 ABC를 각각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번에 어디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 A와 C 사이에 있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점전화 사이에 있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A는 C와 같은 종류인 음전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A-1,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C는 음전하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림 나는 이라고 하니까 볼게요. 그림 나는 가에서 X축상의 X는 2D에 점전화 D를 고정시킨 것으로 이번에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내용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A의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였어, 얘들아. 그리고 B는 알수 없고 D는 음전하. 자, 여기 전하량도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선생님이 하나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A는 선생님 쪽으로 C를 밀어내는 전기력을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부터 보도록 할게요. D는 C와 같은 종류의 음전하이기 때문에 C를 선생님 쪽으로 역시 밀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하량이

전하의 종류가 결정된 A와 D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둘다 선생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모두 상쇄해서 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선생님과 멀어지는 마이너스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C는 B를 향하도록 힘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B는 C와 다른 종류의 전하인 양전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과 이 노란색의 합은 다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 핑크색이 가장 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대로 기억부터 얘기를 하면 기억, 전하의 종류는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A는 음전하, B는 양전하가 되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D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물리량은 점전하 사이 거리 그리고 전하량이니까 가에서 우선 C의 전하량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거 이용해서. 자, AB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했으니까 이 B를 1이라고 얘기한다면 B와 C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와 C가 만드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거리의 B가 1대 2다라고 얘기하면 A의 전하량의 B는 거리의 제곱의 B와 같다라고 해서 A가 1이면 C는 전하량이 2의 제곱인 4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호와 지금 전하량까지 모두 결정됐으니까 그대로 표기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1, C는 마이너스 4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여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면 이제 B로 잡아볼 거야, 얘들아. 왜냐? B와 어디? C 사이에 작용하는 이 전기력의 크기가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D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과 같다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선생님은 편의상 F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라고 하는 이 값은, 자, 여기 거리 B를 한번 볼까, 얘들아? 거리가 여기가 2라고 얘기하면 여기 전체 거리, AC 사이 거리는 그대로 3이라고 볼수 있겠죠. 몇 배야? 2분의 3배야. 자, 그렇다면 전기력의 크기는 B보다 A가 어떻게 돼야 돼? A 공통전하 C, B 공통전하 C이고 A와 B의 전하의 크기,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결국에 거리의 B를 이용해서 9분의 4 F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써낸 거야. 자, 이거 플러스 FDC라고 써서 결국 FDC라고 하는 D와 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9분의 5F라고 쓰겠죠. 자, 그럼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9분의 4F, D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9분의 5F가 되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B가 D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수정 하나 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가에서 구한 전하의 전하량 종류는 ABC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ABC에 표기되어 옳고 D의 전하량을 전기력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용해서 바로 볼게요. FBC라고 하는 B와 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는 FDC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B에 의한 전기력이 A 그리고 D에 의한 전기력을 상쇄하고 있으니까 큰 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B가 D보다 C로부터 거리가 더 멀대. 자, 그렇다면 더 멀리 있음에도 더큰 전기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B의 전하량이 D의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과 관련해서 보기를 더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하량이 가장 큰 것은 C, 그리고 A와 B는 같고, 그리고 D가 가장 작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오답 체크하면 니은 하나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역시 오늘의 한마디 볼게요.
전자의 기도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매일 한다고

학교에서 성적이 꾸준히 오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성적이 오르니까 우리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공 잘 쌓아서 성적이 오르길 바라며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알아보 2강입니다. 2강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음과 모음을 다 보고 익히고 왔다는 얘기죠. 아마도 여러분이 적어도 5시간에서 10시간은 자음 모음을 보고 따라서 써보고 익혔을 겁니다. 따라서 써보고 익히는 게 절대로 그 느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알아보 글자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쓸 때는 거의 그리는 수준인데, 그 그리는 걸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시절이 되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생각보다 장벽이 높아요. 전문가 되는 게 높은 게 아니라 알아보 자음 모음을 넘어서는 게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번 보고, 5번, 10번 보고 알아보 자음과 모음을 잘 익힌 다음에 이 시간에 들어왔다면 좀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는 그 자음 위에 또는 아래에 쓰는 부호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음은 28개 글자로 되어 있죠. 근데 자음의 모음이 위에 붙기도 하고 아래 붙기도 합니다. 기억납니까? 위에, 글자 위에 사선으로 근 거는 아고요.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우로 그린 거. 이렇게 그린 거는 원래 아랍어 글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글자 위에 올라갈 땐 약간 누워서 올라가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 발음으로 합니다. 이건 W 모양이고 이것이 글자 위로 올라갈 때 모음으로서는 우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 글자 말고 밑으로 사선을 근 거를 이 발음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 이, 우, 아, 이, 우. 아, 이, 우. 이세 개의 모음이 기본 모음입니다. 다섯 개도 아니고 세 개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아랍 사람은 모음 찍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자 중에서 모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장모음일 경우도 있고, 장모음. 그러니까 파 했을 때 장모음인 것도 이 알리프가 모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음이 없어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걸 모음이 없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아에다가 장모음이라서 파 하고 1.5배 길이로 읽었죠. 근데 이것은 모음이 없는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R을 해주고 모음이 없는 표시는 아랍어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이 동그라미는 모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아 뒤에 같은 아가 오니까 장모음으로 읽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 뒤에 다른 글자가 왔는데 장모음도 아니고 다른 글자가 왔는데 이렇게 오면 이거 뭐지? 하고 할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잠이 모음을 갖지 않은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동그라미 모양을 위에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 위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뭐가 돼요? F, F 발음의 위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 트 이런 식으로 모음을 갖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트만 있는 거죠. 트만. S만 있고 F만 있고 M만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것이 글자 중에, 단어 중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느냐? 간단하게 자음만 읽으면 됩니다. 모음 없다 하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스쿤이에요. 스쿤의 아랍어 뜻은 조용함입니다. 고요함. 그래서 고요함은 뭐냐면 모음이 없으니까 고요한, 모음으로 발음되지 않는 고요한 것. 그러니까 발음을 일으키는 모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랍어에서 아 장모음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아 장모음은 길게, 알리프를 길게 써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마, 자 쓰면 이거와 이거가 마 장모음, 자 장모음이에요. 마, 자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자는 마자와 비슷한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알리프가 어디 갔어요? 이 알리프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도 아니고 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알리프를 대거가 이제 칼, 작은 칼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칼이 위에 올라갔다. 또는 아랍 사람들은 작은 알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알리프가 하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장모음으로 1.5배 길이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거 알리프라고, 왜 대거 알리프냐면, 우리가 배우는 아랍어의 초급 그 문법 책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그 서양에서 만들어져서 문법 책이 들어와갖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표현도 대거 알리프, 그러니까 단도죠. 단도 알리프 같이. 작은 칼이 하나 올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대거 알리프라고 그랬는데, 하자, 이렇게 길게. 1.5배 길이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모든 교재에는 하다를 이렇게 써요. 하다를. 왜 이렇게 쓰느냐? 예전에 한 5, 6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윈도우에서 이 표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자 모양의 이 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쓰려면 다 그림을 그려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표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윈도우에서 되는데, 그때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단어 기본 어휘표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때마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고 이거는 편법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다. 자, 이것도 자가 있는데 자가 길죠. 1.5배 길이로 자 하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카예요. 자리카, 저것. 하다는 이것, 자리카는 저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해놓고 리칸데 여기도 자 위에 이렇게 대거 알리프, 작은 칼 같은 것이 올라가 있죠. 1.5의 기둘이 읽으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표기법으로 이 대거 알리프를 표기할 수 없던 컴퓨터 상황이 안 좋았던 시절의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뭐 교육 과정이 개편되거나 아니면 기본 어휘표가 다시 한번 정비되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라 길게 해죠. 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라 이렇게 쓰거나 라 이렇게 쓰거나 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라 그다음에 킨두개 붙이면 킨이에요. 키에다가 느를 붙였으니까 킨이에요.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킨 붙었습니다. 근데 뒤에 또 같은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또 배우겠지만 두 개의 글자가 겹쳐졌을 때 앞에가 스쿤이고 뒤에가 모음이 있으면 두 개를 겹쳤습니다. 두 개를 겹쳤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만 써주고 위에다가 W 모양의 글자를 써주면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겹쳐놓은 상태로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음, 아 모음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개의 모음이 같은 모음이어야 하고, 앞에는 모음이 없는 상태, 뒤에만 모음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요럴 때만 겹쳐 쓸수 있어요. 앞에 모음이 없다. 스쿤으로 표시했죠. 모음이 없고, 뒤에만 모음이

옴이 따르면 두개 겹쳐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요 라도 마찬가지로 대괄호 알리프를 표시합니다. 모든 글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아주 옛날부터 많이 쓰는 단어들, 라흐만이라든지 야신이라든지 라킨나라든지 달리카 하다 뭐 이런 알라 할 때도 알라도 그렇죠. 알라도 그 위에다가 대괄호 알리프 씁니다. 이런 아주 많이 쓰이고 일반적인 용례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단어에만 이런 대괄호 알리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괄호 알리프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게 맞는데 실제로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다 하지 말고 하다가 아니고 하다 1.5배 길이로 길게 읽어야 됩니다. 예, 라킨나 아직 이 샷다라고 하는 W 모양의 요 글자 겹치는 표시를 배우지 않아서 뒤에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샷다 지금 바로 나왔죠? 라킨나 앞에 나왔던 그 샷다가 이렇게 샷다라는 것은 약간 강세라는 뜻이에요. 강세. 왜? 두 개가 겹쳐졌으니까. 샷다는 동일한 자음이 계속 연이어 올 경우에 표시하는 발음 부호입니다. 이럴 때 규칙이 있는데 앞에 자음에는 모음이 없고 스쿤이고 뒤에 오는 자음에만 모음이 있어야 돼 가능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건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살르라툰이에요. 이거 아직 여성형 형태소는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싸 기억납니까? W 모양에 이렇게 돼서 길게 내려온 거 있죠? 이게 S 발음이라 했어요. 싸, 싸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르, 라가 두 개가 같은 글자죠. 같은 글자인데 여기에는 모음이 없고 뒤에만 모음이 있어요. 두 개의 글자가 같은 글자고 앞에 모음이 없고 뒤에만 모음이 있을 때 겹쳐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겹쳐 쓰려면 여기서 어떻게 겹쳤어요? 싸라 이렇게 해서 싸라 이렇게 쓰겠죠. 겹쳐진 거 위에 샷다 위에다가 모음을 써요. 그래서 쌀라 해갖고 두 개가 겹쳐졌습니다. 이 투는 동그라미 그려갖고 점두개 찍으면 돼요. 이건 여성형이다라는 표시를 나타낸 겁니다. 여성형 표시를 나타낸 트는 원래는 이 트인데 이 트가 발음상으로 기능상으로 이 트인데 여성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이렇게 열려진 것을 갖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열려진 걸 막아서 위에다가 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트나 발음은 똑같이 트예요. 근데 이것은 여성형을 나타내는 어말 표지, 어말의 단어 뒤에 오는 표지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트는 트인데 이름이 타예요. 요 발음이 타인데 우리도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그루 안 읽고 기역하고 읽죠. 그죠? 시옷 하고 읽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이건 타예요. 타. 이 타인데 열린 타, 닫힌 타라고 발음합니다. 그 닫힌 타는 뒤에 나올 텐데 타 마르부트. 마르부트는 또 이렇게 딱 리본으로 묶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타 마르부따 합니다. 어쨌거나 자, 살라툰, 살라. 그러니까 읽을 때는 쌀, 한 음절이 쌀이고요. 그다음에 라가 또한 음절, 툰하고 또한 음절, 세 음절로 읽어요. 살라툰. 살라툰은 베스킷, 바구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구할 때 고라투 살라트 그럽니다. 그러면 농구가 바스켓에서 공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스킷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살라툰. 그다음에 살림 보세요. 싸하고 그다음에 르리가 같은 글자예요. 르리가 같은 글자면 같이 겹쳐 쓸수 있다 그랬죠? 같이 겹쳐 쓸수 있는데 두 개의 겹쳐 쓸수쓸때이두 개의 글자 중에서 겹쳤을 때 이렇게 돼 놓고 겹쳤을 때 W 모양을 써 놓고 아는 위에다가 이는 밑에다가 우도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이잖아요, 이. 이라고 쓰면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W 모양 밑에서 넣어야 돼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기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아, 이것이 이 모음에 같은 글자가 두개 겹쳐져서 앞에는 르고 뒤에는 리인 것으로 알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원칙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뭐 컴퓨터에서 안 써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림, 그럼 인사 전해라, 인사해줘, 이런 말이에요. 인사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여기 목젖에 뭔가 걸린 소리죠. 하. 그 다음에, 하순 해갖고, 하스순에서 음절을, 이음절로 하나. 그래서, 하스가 한 음절이고요. 하순이에요, 하순. 상추인데, 여긴 배스킷, 인사 전에, 상추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요두 개의 글자가 같은데, 이번에는 우 모음입니다. 볼게요. 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발음이 하고요. 여기는 스에다가 발음이 없고요. 여기는 순이에요. 그래서 하스순이에요. 이걸 써보면 하스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왜? 모음이 없으니까. 음절로 끊으려면 이렇게 끊고 또두 번째는 이렇게 끊어요. 그죠? 그래서 하순 이렇게 됩니다. 두 음절로 하순. 그래서 이 글자는 세개 글자지만 읽을 때는 두 음절로 읽는다. 하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샷다는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이 연이어 올때 쓴다. 조건은 앞에는 모음이 없고 두 번째만 모음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샷다로 표시한다. 샷다는 어떤 형태를 갖는다? 샷다는 W 모양. 샷다 요 W 모양 있죠? W 모양.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W 모양이 45도 기운 각도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W가 이렇게 된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기울어서 들어간 W 모양을 위에다 올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샷다 했어요. 샷다가 조건이 있었죠. 같은 자음이 두번 겹칠 때인데, 앞에 오는 자음은 모음을 갖지 않을 때 샷다를 표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오는 자음도 모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 그럼 샷다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따로따로 두번 써줘야 돼. 같은 글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다둔. 그럼 숫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인데 아다둔. 그러면 나와 드가 같은 글자긴 한데 겹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여기 앞에 온 글자에 스쿤이 아니고 아 모음을 가졌죠. 그래서 아다둔이 됐습니다. 아다둔. 그러니까 아드둔이면 붙였을 수 있는데 아다둔이 돼버려서 두 개의 글자를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번 썼어요. 오마문 그러면 국가들 이런 말이에요. 국가들. 네이션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마모 할때 마하고 무도 역시 모음을 다 갖고 있어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시카쿤 이거 철도란 말인데 시카쿤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 그러면 라인인데 카쿤 그러면 아 모음과 우 모음이 있죠. 역시 시쿤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호타툰 계획들이란 말인데 계획들 따와 또 호타툰 그러면 계획들인데 따와 뚠 해갖고 모음 가진 두 개의 동일한 자음을 따로따로 썼다. 끼마문 정상이란 말이에요. 뭐산 정상 같은 거 끼맘이라는데 끼마문 아하고 우하고 끼마문 그러면 정상들 이런 말인데 샷다로 쓸수 없는 즉 겹쳐 쓸수 없는 상태 왜두개다 같은 동일한 자음이 모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샷다까지 공부했죠? 이번에는 탄윈입니다. 조금 빠르겠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시 돌려서 보고, 이렇게, 여러분 또 가서 돌려서 보고, 계속 이렇게 뒤로 가면서 보세요. 앞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뒤를 점검해 가면서 잘 연결해 가세요. 자, 탄위는, 이름만 어렵지 별건 아닙니다. 뜻은 이거예요. 단어의 맨 끝에 N 발음을 붙여주는 거예요. 탄위라는 것은 N 발음하기예요. N 발음하기.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학교, 그러면 여러분, 탄인을 썼다 그러면 학교인데요. 학교. 학교인데, 탄인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학교인이 돼요. 학교. 이렇게. 나라인데, 우리나라 때 나라인데, 탄인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나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니은만 넣어주면 탄인이 돼요. 이 탄인은 알아보셔서 왜 쓰냐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있는데, 첫 번째는 비한정을 나타내. 정관사가 없을 때. 우리말은 정관사 표시가 별로 한정, 비한정 상태가 별로 구분 잘안 돼요. 근데 아랍어에서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그때 이제 우리는 뭐한 사람, 그 사람 안 하고 그냥 사람하고 그냥 많은데, 아랍어에서는 한 사람일 때는 탄윈이 들어가고, 그 사람일 때는 탄윈이 안 들어가요. 왜안 들어가느냐? 탄윈은 비한정일 때만 들어가요. 비한정일 때. 첫 번째, 비한정일 때 들어간다. 그러면 비한정일 때 모든 탄윈이 빠지냐? 아니에요. 아, 모든 탄윈이 빠지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 탄윈이 들어가면 다 비한정이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무함마둔, 살림은 그러면 끝에 은으로 끝났죠. 이렇게 고유명사에 탄윈 들어가는 거는 한정인데도 탄윈 들어갑니다. 이때는 왜 탄윈 들어가느냐? 뒤에 연결형이 없다란 뜻이에요. 뒤에 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앞아뭐 예를 들면 가아뭐뒤 뒷집 해봅시다. 뒷집. 뒤와 집이 있으면 뒤에 우리 집 뒤에 있는 집 뒷집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써요? 시옷을 쓰죠. 이렇게 시옷. 시옷을 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두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죠. 근데 아랍어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뒤과 집이 있으면 이게 붙이면 이 n 발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뒤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이라는 말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앞에 단어가 있는데 앞에 n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단어가 와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하면 이 발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인데. 첫 번째는 비한정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뒤에 가면 또 이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탄위는 보통 명사, 형용사, 수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마지막에 n 발음이 들어간다. 이게 탄위예요. 탄위의 모음은 아, 이, 우에서 하나씩 더 붙여요. 아, 이, 우에다 탄위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할 경우 아에다가 탄이면 안할 경우 이렇게 인할땐 이렇게 우할땐 이렇게 써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두번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두번 쓰기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써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안, 인, 운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인, 안, 운 이렇게 쓰면 인두 번. 안두 번, 운두번할 때, 여기만 두 번을 쓰지 않고, 요런 식으로 꺾어서 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한정. 이제 비한정 볼게요. 아까 비한정에 탄윈 붙는다 그랬죠. 기타 분, 그러면 끝에 n으로 끝났죠. 그럼 기타 분, 그러면 책인데, 책이 운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거 아, 비한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 어떤 막연한 한 개의 책이에요. 이럴 때 이제 비한정이라고 그래요. 한정되지 않았다. 한정된 건 뭐예요? 그책할때알 기타부. 알자가 붙으면 정관사인데 알 기타부 하면 N으로 안 끝나고 우로 끝나요. 기타부. 그러면 이거는 아, 그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한정을 갖다 나타낼 때 탄윈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비한정을 나타낼 때 한번 돌아가 보면 인과 우는 한 가지 형태인데 안하고 목적격 형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갑자기 왜 알리프가 붙어 있어요? 네. 예전에 아랍어는 점도 없고 모음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러면 이게 쿤투도 될수 있고 카타바도 될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같은 글자인데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점이 없으니까 뭔지 몰라요. 이런 시절에 이렇게 옛날 점도 없고 모음도 없던 시절에 붙이지 않던 시절에 아, 그래도 적어도 목적격만큼은 표시를 해둬야겠다 해갖고 이렇게 알리프를 넣어줬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알리프가 들어갔다 그래서 저 알리프는 목적격 구분을 위해 쓰는 알리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목적격 구분이 아니라 그냥 구분을 위한 알리프. 목적격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동사에도 들어가.

들어가는데, 하여간 알리프가 들어가는 건 특정한 형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엔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한정 단어 목적격은 앞에 뒤에다 알리프를 붙여서 기타 반 합니다. 기타 반. 이렇게 비한정 목적격 표시에는 안하고 붙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르하반 했는데 반 하면 이게 마르하반 이렇게 됐어요. 마르하반 했는데 보면 여기 알리프가 또 있어. 그럼 알리프가 또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발음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그냥 알리프만 넣은 거예요. 표기상으로. 그왜 넣느냐? 목적격이다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단지 목적격. 정관사가 붙지 않은 상태로 앞에 정관사가 안 붙고 목적격이다를 표시한 겁니다. 슈크란, 마르하바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크란 그러면 감사합니다인데, 감사를 합니다, 이런 뜻인데, 감사를 감사합니다인데, 이 목적격 표시할 때 안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슈크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란으로 끝났는데 알리프 발음이 되지 않죠. 슈크란 아 이렇게 안 해요. 슈크란 했죠. 그래도 이게 알리프를 쓰는 이유는 목적격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알리프를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어떤 목적격만큼은 특별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목적격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점이 없고 모음이 없을 시절에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 알리프를 넣어줄 필요가 없는 글자들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 타마르부따로 끝나는 거는 타마르부따 끝나는 건 알리프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라툰이면 이거 사진인데 소라툰에서 이게 R을 넣으면 이게 어말 맨 마지막에 와야만 이 동그라미 형태가 유지되는데 뒤에 다른 글자가 오면 이게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라탄 이렇게 돼요. 그럼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마르부따로 끝나는 거 여성형 표지로 끝나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요 형태는 알리프를 붙이지 않고 비한정 단수 목적격을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소우라탄, 하끼바탄 그러면 가방인데 하끼바탄 하고 알리프가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로 끝나는 단어들, 아로 끝나는 거. 훔만, 이 자체가 알리프로 끝나잖아요. 또 알리프를 붙일 수가 없어. 무스타시판, 훔만은 열이란 뜻이에요. 열, 교육열, 뭐 몸에 나는 열 이런 걸때 교육열도 열이고, 그 다음에 몸에서 펄펄 끓는 열 있죠. 몸이, 머리가 뜨거워지고 하는 거. 그것도 열이에요. 그 다음에 무스타시판 그러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인데, 무스타시판도 역시 아로 끝난 형태예요. 거기다 또 알리프를 붙일 수는 없어. 무스타시판 아할수 없어요. 왜냐면 알리프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알리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건 목적격이지만, 비한정 목적격이지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마할리카처럼 역시 이렇게 끝나면 역시 끝말이 뭐예요? 아운이죠. 아로 끝나요. 발음상으로 아운 끝나면 또 아를 붙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마안 리카안 하고 끝납니다. 알리프 붙이지 않고 그냥 목적격인 거를 알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는 교육 과정에서는 표기법이 요 비한정 단수 목적격에 알리프가 붙는데 이렇게 알리프가 붙는데 요세 경우에 타마르부따 여성 표지어 타마르부따라든지 알리프 막수라든지 또는 아 장모음 뒤에 함자로 끝나는 거, 아 장모음 뒤에 함자로 끝나는 거, 요 이럴 때는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뒤에 알리프를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문법 사항을 한꺼번에 막 여러분에게 아 하세요 해놓고 막 쏟아붓는 중이에요. 이게 결코 간단한 문법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집중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왕성한 소화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문법적 기능 중에서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그럼 주어고요. 주격이고요. 밥을 그럼 목적격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집에서, 나의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에요. 나의 집.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란 말이죠. 나의 집.
나의 학교, 내가

내가 속한 학교. 이렇게 소유격으로 써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는데 나는 나의 책상에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나는 주격이고요. 나의 책상, 나의. 그러면 소유격이에요. 나의 책상에서 책을, 책을, 을이죠. 목적격이에요. 이렇게 우리말도 는, 의, 그 다음에 를 이렇게 있으면 격표시가 있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우고 그냥, 아, 이게 조사다라고 배웠지만, 조사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영어 배우면 전치사란 말 배우죠. 조사는 후치사예요. 다른 이름을 배웠을 뿐이에요. 마찬가지, 아랍어도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나의 책상에서, 나의,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배우는 중입니다. 아랍어는 격이 세 개예요. 격이 세 개인데, 명사와 형용사가 비안정 상태임을 표시하거나 두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형태가 아님을 표시한다. 탄위의 이제 표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말에 붙여 격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말에 붙여 격을 표시한다. 아까 얘기한 거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서 주격과 소유격은 더 이상 뒤에 알리프를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목적격만큼은 알리프를 붙여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격은 왈라 눈, 그 다음에 소유격은 왈라 딘, 그 다음에 목적격은 왈라 단. 그 소년을, 그 소년의, 그 소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서 어떤 형태가 다르냐? 목적격만 알리프를 붙여준다. 언제? 비한정, 단수, 목적격일 때 표기상 어떻게 하느냐? 알리프를 붙여준다. 아무 의미 없이, 기능 없이 알리프만 붙인 겁니다. 타마르 부타, 타마르 부타, 앞에서는 타마르 부타라고 나왔는데 이번엔 따로 돼 있네요. 타마르 부타는 타가 이거예요. 타가 이건데 마르부우따는 리바트 그러면은 묶은 거예요. 이게 리본 같은 건데 이것이 묶여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이 트가 묶여 있는 상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표지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성형 형태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타마르부우따는 여성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같은 이런 거에 수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성형을 나타낼 때 쓰는 어떤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여성어 전미사라는데 전미사 형태소 이렇게 여성형 어휘 어말에 나타나는 형태소 항상 어말에만 나타납니다. 맨 끝에 나타나요. 맨끝 뒤에 다른 글자가 붙으면 형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상태로 돌아가요. 타마르부터가 아니라 타 이렇게 맙수따라는데 이렇게 넓혀진 거. 그 다음에 타마르부타 뒤에 전민칭 대명사 등이 연결될 때는 이 타, 이걸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돼 있죠. 발음은 똑같이 트예요. 그 다음에, 타마르부타가 있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반드시 아가 와야 돼, 아. 자, 아가 오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빈툰, 그럼 딸이에요. 빈툰. 여성형이죠. 빈툰인데 트로 끝났어요. 트로 끝나는데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타마르부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썼어. 왜? 앞에가 아 모음이 아니고 스쿤이에요. 앞에가 아가 와야지만 타마르부터를 쓸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 스쿤이 왔으니까 타마르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인 상태예요. 옥툰. 옥툰은 누이예요. 옥툰. 이때도 이 여성형 타가 타마르부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가 열려 있어요. 왜? 앞에가 스쿤이야. 스쿤일 경우에는 뒤에가 타마르부타가 올수 없어요. 그래서 여성형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타마르부타를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조건을 아셔야 돼. 타마르부타는 앞에 반드시 아 모음이 온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왈리둔 그럼 아버지예요. 왈리둔 낳아준 분인데 거기에 툰 붙으면은 왈리다툰 그러면 어머니예요. 그러면 타마르부터가 붙으려면 앞에 조건이 뭐예요? 아가 와야죠, 여기 아가. 그래서 왈리둔의 여성형은 왈리다툰. 그래서 여성형을 여러분 기억할 때 툰으로 기억하지 말고요. 아툰으로 기억하세요. 아툰. 그러면 앞에는 아로 변하고 뒤에 타마르부터 온다. 바비분 의사요. 바비분. 바비바툰 그러면 여자 의사예요. 바비바툰. 이렇게 따비 바툰 와일리 다툰 어머니 여

같은 글자를 두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혼, 아혼 그러면 형 또는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아혼 쓸수 있죠. 아혼. 이게 붙여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가 붙일 수 없는 글자예요. 기억납니까? 아, 다, 자, 라, 자, 와. 이 여섯 개 글자는 뒤에 오는 글자와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옥툰 방금 했죠. 누이를 얘기해. 옥툰 뭐 시스터인데요. 옥툰 하면은 옥툰 역시 이것도 붙이지 않고 뒤에만 붙였습니다. 옥툰. 그 다음에 잣드 둔이에요. 잣잣 둔.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글자고 앞에가 스쿤이네요. 그럼 어떻게 두 개를 겹쳐 쓰고 샷다 W 모양의 샷다를 써서 잣 둔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표시, 또 글자를 연수하는 법,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여러분에게 아마 사이트에 올라갈 테니까 보면서 계속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자, 싸, 이, 이, 눈이에요. 그러면 이, 이가 두 개가 같은 글자하고 앞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싸이, 이, 눈인데, 싸이, 이, 눈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질 수 있죠. 겹쳐갖고 이렇게 쓰고, 위에다가 W 모양을 썼어요. 싸이이둔 읽습니다. 싸이둔이 아니고 싸이이둔이에요. 싸이이둔 이중 모음으로 싸이이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암문이에요. 암문 그럼 아저씨인데 암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암문. 그 다음에 좌우운 좌우운 좌우 그러면 두 개가 이중 모음이죠. 좌우운 날씨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다르리순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 모다르리 달한 개의 음절로 모다르리순. 근데 음절 읽을 때는 다르지만 쓸 때는 르리가 두 개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모다르리 겹쳐갖고 샷다를 썼죠. 위에다 모다르리순.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다르리 사툰. 이때 사툰이면 여성형이네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똑같이 쓰는데. 그 다음에 키타하고 알리프가 있습니다. 아 모음 뒤에 알리프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모음. 지난 시간이죠. 장모음의 표시라 그랬죠. 그래서 키타분 이렇게 됩니다. 키타분 책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틴 그러면 집이란 말의 소유격 형태예요. 틴 그러면 인 그러면 소유격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이 티가 아니고 바이 틴이냐? 그러면 틴 그러면 M 발음으로 끝났으니까 아, 비한정 단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크란 아, 비한정 목적격이네요. 그럼 뒤에 뭐가 와요? 알리프가 붙었어요. 그래서 슈크란 하고 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라 대거 알리프로 썼죠. 이렇게. 그다음에 두 개를 같이 겹쳐 아, 킨을 쓰고 두 개를 겹쳤었어요. 그래서 눈을 쓰고 샷다 쓴 다음에 라킨나 하고 이렇게 눈을 두번 쓰고 샷다 써줬습니다. 라킨나 그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는 원래는 플러스 이거 플러스 라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요두 개를 지금 겹쳐서 놨으니까 하 장모음이에요. 하다 이렇게 하다 이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법이에요. 자, 아분, 아버지. 아혼, 아까 나왔었죠? 할, 뭐뭐입니까? 할때 할. 두개 붙여 쓰는데, 이 하가 동그라미 속에서 뒤로 연결하려면 이렇게 꺾어져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람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글자가. 그래서 할, 그러면 뭐뭐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할. 그 다음에, 사바훈. 자, 사바 장모음이죠. 사바훈. 그러면 사 여기까지가 삐침이 있어서 삐침이 있는 글자까지가 사고요. 바 장모음 훈 아침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디꾼 뒤에 이 모음이 붙어 있지. 아, 뒤에 이 모음 뒤에 이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디꾼이에요. 사디꾼. 그러면 장모음으로 사디꾼 이렇게 읽었죠. 친구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서에서 글자들을 한번 읽고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다음은 태양 문자와 월 문자예요. 태양 문...

한자와 얼문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랍어 28개 글자 중에서 14개는 혀가 움직이는 발음, 14개는 혀가 움직이지 않는 발음이에요. 14개 글자의 혀가 움직이는 발음이 왜 태양 문자냐? 그러면 간단해요. 아랍어로 샴스가 샤가 태양 문자, 혀가 움직이는 앞 글자가 혀가 움직여요. 샤가. 그다음에 다리 까마르인데 까 까는 혀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까마르 그러면 후루풀 까마리아 그러면 까처럼 혀가 움직이지 않는 글자 14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 문자 월 문자는 아랍 사람들이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샤처럼 이 샤처럼 혀가 움직이는 샤 혀가 움직이잖아요. 까 같은 경우 까마를 때 까는 혀가 안 움직이고 목만 움직여요. 그래서 태양 문자는 어떤 문자냐? 혀가 움직이니까 앞에 단어가 어떤 정관사가 오면 그러니까 샴순인데 정관사가 앞에 붙어서 와요. 이렇게 정관사가 그러면 탄인이 없어져요. 왜? 탄인은 비한정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샴수가 됩니다. 근데 알샴수 이렇게 쓴다면 알샴수 쓰면 보세요. 알샤 혀가 왔다 갔다 하죠. 알샤. 이게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복잡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알 발음을 하지 않고 이걸 발음을 죽여버리고 이 뒤에 오는 글자, 이 태양 문자 글자를 두번 발음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샷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알 플러스 샴스 플러스 우예요. 샴순인데, 알 플러스 샴순인데, 정관사를 붙였으면 탄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 샴수가 되는데 이것도 혀가 움직이니까 혀가 두번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관사의 L 발음을 없애버리고 여기 어떻게 써주느냐 이렇게 아샴 같은 글자로 동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음운 동화,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럴 때 동화되는 글자들 그러니까 R 발음이 정관사 R 발음에 이 정관사가 이 L 발음이 뒤에 오는 글자에 동화되어 갖고 L 발음이 나지 않고 그냥 이게 두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누우루 그러면 빛인데 안알 누우루가 아니라 안 누우루 안 누우루 알 누우루가 아니라 안 누우루 같은 것이 혀가 딱 고정된 상태로 두번 발음하는 거죠. 안 누우루 이런 식으로 이걸 두번 발음하고 정관사의 L을 죽여버리는 그런 때 여러분이 태양 문자와 월 문자를 구분이 필요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이게 태양 문자예요. 태양 문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혀가 움직인다. 그래서 정관사가 앞에 올때 정관사와 함께 이 뒤에 있는 글자의 혀가 또 움직이면 바쁘니까 정관사의 L 발음을 죽이고 뒤에 오는 태양 문자 발음을 두번 겹쳐서 해준다. 뭐그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관사 뒤에 알 플러스 샴순이면 알 플러스 샴순이에요. 샴순이 태양이죠. 샴순이면 알 샴수 되지 않아요. 탄유는 떨어져 나가요. 당연히 정관사 붙으면 한정이 되니까 탄유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알 샴수가 되는데 여기에 알이 아니고 아샴수 혀가 움직이니까 같은 발음으로 두번 해줬습니다. 동화됐다는 얘기예요. 누르도 마찬가지예요. 누른 그러면 빛이란 말인데 알 붙는 순간 이 탄유는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탄유는 없죠. 그래서 안 누르 알 누르가 아니라 이 L 발음이 N 발음에 동화돼서 안 누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화되는 발음들이 있는 것들 그런 걸 태양 문자라고 그래요. 그왜 필요하냐? 정관사 뒤에 오는 첫 번째 글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필요해서 태양 문자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태양 문자 돌아가 보면 이래요. 태양 문자 돌아가서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타 혀가 움직여요. 싸 움직이죠. 다, 자, 라, 자, 싸, 샤, 써 혀가 내려가죠.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갑니다. 더 혀가 내려가죠. 라 혀가 앞으로 나가죠. 나 혀가 공중에 떠 있죠. 다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 바, 자, 하,
하, 목만 움직이죠. 혀는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하, 아, 라, 파, 거, 카, 마, 마, 마도 여기 뒤에만 움직이죠. 하, 와, 야. 혀가 안 움직이고, 이거 우니까, 우, 이. 전부 혀가 안 움직이고, 속에 목만 움직이는 발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혀가 움직이는 발음과 안 움직이는 발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달문자 같은 경우에는 정관사의 까마루는 그러면 달인데, 알까마루 그러면 그대로, 알과 까가 그대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알까 그대로 있어요. 탄의는 물론 정관사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죠. 비한정일 때는 있겠지만, 알 붙는 순간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쥬아발룬 산인데, 이건 달이고요. 알쥬아발룬 그러면 알좌 했을 때 알과 좌가 혀가 안 움직이는 이첫 번째 좌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좌 이렇게 됩니다. 알좌 알쥬아발루 해서 그 산이 됐습니다. 한 산이 그 산이 될때 탄유는 떨어져 나가고 이 탄유는 떨어져 나가고 정관사 뒤에 오는 발음이 월문자, 혀가 움직이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냥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자, 태양문자와 월문자의 이런 그 예들을 쭉 써놨습니다. 책으로. 한 개씩만 볼게요. 많이 안 보고. 자, 첫 번째가 타도 혀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알타지룬 했을 때 알과 타지룬 그러면 탄윈이 붙었죠. 탄유는 이제 정관사 붙으면 떨어질 거니까 알타지루에서 아타지루 아타지루 이렇게 합니다. 알타지루가 아니고 아타지루 이렇게 발음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거알 플러스 기타 분인데 정관사 붙으면 여기 탄유는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알 기타 부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키가 혀가 움직이지 않고 목만 움직이 목의 형태만 바뀌니까. 월문자는 정관사하고 전혀 상관없어서 그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태양문자, 월문자를 봤어요. 자, 태양문자, 월문자 여러 개 예가 있는데, 아후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브라더라는 뜻인데, 알아후, 혼에서 M 발음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알 플러스 바이툰, 바이툰은 집이라는 뜻인데, 여기 탄윈이 붙어 있죠. 이게 바, 이, 툰 이렇게 됐을 때 정관사가 알이 붙으면 이 탄이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 탄이라는 것이 비한정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한정이 돼 버리니까 탄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알바이투가 됐습니다. 바는 입술만 움직이지 혀는 안 움직여요. 알바이투. 그죠? 그다음에 알 플러스 디라사툰 디 혀가 떠 있죠. 디. 이 가까이에서 혀가 떠 있어요. 그래서 아디라사투, 아디라사투, 알 발음에서 L 발음이 안 나오고 아디, 아디, 아디라사투 공부란 뜻인데 아디라사투 공부 이렇게. 근데 수꾸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소유격 표시가 되어 있네요. 시장에서 뭐 이렇게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꾼이면 정관사가 붙으면 끼인에서 끼가 돼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고 끼가 됐습니다. 탄이 떨어져서. 그래서 수띠가 됐죠. 수띠. 그래서 알수띠가 아니라 아수띠. 왜? 이 수가 혀가 움직이는 거니까 정관사의 L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바하도 알 사바하도 사바하 사바하 사가 혀가 많이 움직이죠. 사바하. 그래서 알 사바하 힘들어요. 그래서 아사바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사바후 하고 이렇게 그냥 탄이는 없어지고 아싸바후 이렇게 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쭉 연습해 보면 됩니다. 알 암무, 알 파슬루, 알 키타바. 키타 반이었는데 이 알리프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비한정 상태에서 목적격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표시일 뿐이에요. 정관사가 나오면 이거 당연히 떨어지죠. 비한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키타 반에서 알 키타바가 된 거죠. 키타바. 이런 식으로 안무르 그다음에 알 와라카투 와라카의 와는 혀가 움직이지 않죠. 와 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와라카투에서 알 와라카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많은 문법 사항을 배웠어요. 발음 보호도 배웠고요. 조합해서 읽는 거는
계속되는 연습.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1 편의 마지막 강의 40강입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이 이제 필요로 하는 또 해설을 듣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골라서 그 문항들에 대한 이제 강의를 본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1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면서 1강부터 40강까지 모두 다 완강을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 마지막 40강 강의를 이제 지금 보고 있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이제 나머지 문항들 풀 예정인데, 이제 전자의 그 물질파 파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그래프들을 해석하는 또는 표를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수강을 하시도록 하고, 선생님이랑 122번까지 총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그리고 개념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11번 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입자는 3개가 있고요. 입자 A, B, C에 대한 질량과 운동 에너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운동 에너지하고 질량을 다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써야 되지? 어떤 식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물리량들을 최대한 파악을 해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게 무슨 식일까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에서 속력을 물어봤죠? 운동에너지 질량 제시되어 있죠? 아, 그 말은 운동에너지, 기억에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A와 B의 운동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지. 자, A 대 B는 운동에너지가 몇 대 몇이에요? A 대 B는 1 대, 그렇지, 8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 질량은 몇 대 몇이에요? 1 대 2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속력의 B를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V제곱의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 그렇죠, 1 대 4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속력의 B는, 그렇지, B가 A의 두 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운동에너지하고 질량이 모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니은에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운동량, 질량, 운동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 식을 생각을 해봐봐. 그렇지. 운동에너지를 우리 이렇게 운동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제시가 되어 있네. B하고 C는 몇 대 몇? 8 대 3. 그죠? 그리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2 대 3. 그러면 운동량 제곱의 B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16 대 9. 그럼 결국에는 B와 C의 운동량의 B는 4 대 3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는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디귿. 물질파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동에너지 질량 나와 있네. 그런데 뭘 물어봤어?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어요.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식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물질파 파장은 루트, 조금 더 크게 써볼까?

EM, EK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상수하고 숫자는 무시하시고, 자, A 대 C의 그 질량비가 몇대 몇입니까? A 대 C는 1대 3. 운동 에너지의 비는 1대 3. 그치? 그러면 1대 3, 1대 3이니까 총 1대 9고, 루트가 씌워져 있으므로 이 전체는 몇대 몇이어야 돼요? 1대 3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의 비는 A-C가 몇대 몇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3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C보다 짧은 게 아니라 길어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식을 써놓고 물리량들 사이에 비를 계산을 하시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누가 몇 배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1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12번에서는 ABC의 물질과 파장의 역수와 질량을 나타낸 거예요. 특이하네. 역수를 나타내고 있네. 자, 그때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파 파장의 역수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MV분의 H로 표현이 되는데 얘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역수 취해 보면 람다분의 1은 H분의 M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 MV의 자리를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V를 이렇게 가만히 두고 M을 옆에다가 위치시켜 볼게. 자, 물질파 파장분의 1은 무슨 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Y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X축은 뭡니까? 질량. 그럼 이 질량이 X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량 앞에 있는 H분의 V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X의 개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기울기에서 답을 얘기해 버렸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플랑크 상수는 뭐 상수니까 무시하고 속력에 비례하는 결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기울기니까. 그치?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할수 있구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1차함수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그리고 C하고 B를 보니까 C는 여러분들 기울기가 2분의 1. 왜냐면 EM0분의 Y0니까. B 같은 경우에는 4M0분의 2Y0니까 결국에는 개수만 보면 2분의 1. 그치? 그래서 C하고 B는 기울기가 같은 직선에 있는 두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울기가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C하고 B의 속력의 값을 V라고 한다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M0분의 2Y0니까 2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4배를 해야 2가 되니까 아, A에서는 4V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기역 한번 볼게요.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 운동량의 크기는 물질파 파장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A하고 B의 물질파 파장을 쭉 보니까 역수이긴 하지만 2y0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량의 크기도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속력은 B와 C가 같다. 자, B하고 C는 같은 기울기인 1차함수 상에서의 두 점이기 때문에, 즉, 속력이 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하고 C에 무엇이 다 제시되어 있냐면 AC의 그렇지 질량 제시되어 있어. 그리고 AC의 속력의 비를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린 충분히 운동 에너지의 비도 알수 있겠다. 자, 디귿에 보시면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m V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자, A하고 C의 질량비는 몇대 몇? 1대 2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속력 같은 경우에는 A 대 C가 몇대 몇? 제곱하니까 4대 1이므로 16대 1. 그러면 1 곱하기 16, 2 곱하기 1 하면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대 몇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8대 1. 결국에는 A가 C보다 어떻다는 이야기야?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13번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번 문항이고요. 자, 그림은 입자 ABC에 물질파 파장과 질량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파 파장하고 질량이 나와 있네요. 자, 기억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속력은 B가 A의 두 배가 맞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렇게 대상이 나오게 되면 그 대상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A하고 B는 보니까 무엇이 똑같다라고 볼수 있냐면, 그렇지. 물질파 파장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질파 파장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지? 물질파 파장은 뭐 분의 뭐야? 그렇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 h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파 파장이 a하고 b가 똑같아. 그러면 운동량도 어때야 될까? a하고 b가 똑같이 1대 1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운동량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운동량이 같다. p는 그렇지. mv 에서 운동량이 똑같아. 운동량이 1대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는 무엇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 질량이 하나는 M, 하나는 2M으로 질량의 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질량비가 A 대 B 몇대 몇이냐면 1대 2. 그렇지? 그러면 속력은 몇대 몇? 2대 1. 그래서 속력은 B가 A의 2분의 1배여야 되지. 그러니까 두 배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니은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질량 나와 있고 물질파 파장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그렇지.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질량과 운동 에너지로 표현한 식인 루트 2m 2k분의 H, 이 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쵸? 자, C하고 A를 비교하라 그랬네요. C하고 A의 질량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A 대 C의 질량비는 몇대 몇? AM, CEM이니까 1대 2. 1대 2. 자, 물질파 파장도 A 대 C 바로 알수 있죠? 몇대 몇이에요? A는 2람다고, C는 람다니까 2대 1. 자, 물질파 파장이 2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 전체가 몇대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1대 2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1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이 루트 안에 1대 4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질량이 1대 2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대 몇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1대 2여야 한다. 즉, C가 A의 몇 배여야 돼요? 두 배가 되는 게, 그치.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마지막 디귿 볼게요. 운동량의 크기는 B가 C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크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BC의 그래프 정보를 이제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질량이 같은데 물질파 파장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그치,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질파 파장이 B 대 C가 몇대 몇이냐면, 그렇죠. 2대 1이다 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B하고 C가 몇대 몇이어야 돼? 1대 2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B가 C의 두 배인 게 아니라 B가 C의 2분의 1배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아,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2번.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1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25학년도 9월 모평 14번 문항이고요.

자, 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식 안에서의 그 물리량들의 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자, 114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입자 ABC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질량이 지금 무엇인지, 질량의 B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시된 정보들을 보니까 운동 에너지 제시가 됐지? 그리고 운동량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 식이 바로바로 연결되어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치? EM분의 P제곱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의 정보가 그래프에 있으니, 우리는 A하고 B의 질량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A 대비의 운동 에너지 B를 한번 봅시다. A하고 B는요? 어이구, 똑같네. 1대1이야. 그치? 똑같아. 그러면 운동량의 B가 지금 A 대비가 몇대 몇이냐면 1대 3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하게 되면 몇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9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 되기 위해서 질량비도 몇대 몇이어야 돼요? 1대 9가 되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큰게 아니라 작아야 된다.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속력은 A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C의 속력을 비교를 할 건데, 우선은 A하고 C의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하고 C의 질량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 AC의 질량. 질량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똑같이 기억처럼 EK는 EM분의 P제곱이라는 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A하고 C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A 대 C가 몇대 몇이냐면 1대 9가 되겠지. 1대 9. 자, 운동량은 얘들아 얼마야? 1대 3이지? 그러니까 1대 9가 나와야 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질량비가 어때야 운동량의 비를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비가 나오게 될까? 똑같이. 그렇지. 질량비는 A 대 B가, A 대 C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질량은 AC가 같다. 그러면, 운동량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운동량은 MV란 말이야. A하고 C의 질량이 똑같아요. 1대1이야. 근데 그래프 정보를 보니까 A하고 C는 운동량이 몇대 몇이냐면 1대 3이에요. 그럼 속력은? 그렇지. A하고 C가 1대 3. 같은 게 아니라 C가 A의 3배가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물질파 파장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물질파 파장은 디귿에서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에 반비례하잖아. 그치? BC 그래프 보니까 뭐가 똑같아? 운동량이 같습니다. 운동량이 1대1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파 파장도 B와 C가 1대1, 즉,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식들을 활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물리량 조건들을 활용해서 연결되는 식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셔야 하고, 그 안에서 물리량들의 비를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이 돼요. 자,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115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입니다. 볼게요. 자, 그림은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C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A, 람다 B, 람다 C라고 했어요. 그때 이세 개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우선 여러분들 보면은 A하고 B는 속력이 어때요? 같아요. 그쵸? A하고 B는 속력이 같아. 자, A하고 B를 볼게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ab의 속력이 똑같네? 그럼 제곱도 똑같을 거야. a 대 b가 1대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a 대 b 몇대 몇으로 나와 있어? 2대 1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비도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1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럼 만약에 b의 질량을 뭐 m이라고 한다면 a의 질량은 2m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이렇게 두 개를 잡고서 두 점의 물리량이 같은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물리량 하나가 같아지게 되면 나머지 두 물리량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잖아요. 이 방법을 똑같이 BC에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얘들아, B하고 C는 어떤 물리량이 같아요? 그렇지. 운동 에너지가 같아. 그러면 B하고 C를 보면 똑같이 운동 에너지씩 써볼게. 2K는 2분의 1mv제곱. 자, 운동 에너지가 같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B하고 C가. B 대 C가 몇대 몇이냐면 1대 1이 나와야 해요. 자, 그런데 속력을 보니까 B하고 C의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비는 몇대 몇이어야 되겠어? 4대 1이 되어야 되겠지. 4일 때 B가 M이라고 한다면 1일 때 C의 질량은 얼마? 4분의 1, 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아, 질량에 대한 정보를 A, B, C 모두 다 찾았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질파 파장을 비교를 할 건데요. 물질파 파장. 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에 비례하냐면 운동량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2m 곱하기 v 제로니까 2mv0, B는 mv0. 자, 운동량을 한번 다 여기다 써볼까요? 운동량 A, B, C의 운동량을 다 비교를 해보면 EMV0, MV0, 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0. 물론 여러분들은 바로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네들의 숫자만 봐봐봐. 몇대몇대 몇이에요? 2, 1, 2분의 1. 그치? 다 자연수 형태로만 표현해보면 4, 아니지. 4, 2,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4대 2대 1. 그치? 그러니까 운동량의 B가 A 대 B 대 C가 4대 2대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될까? A 대 B 대 C가 역수치에서 4로 다 곱해버리면 4분의 1에 4 곱하면 1, 2분의 1에 2 곱하면 2, 1에다가 4 곱하면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그래서 람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A가 된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과 같은 것이 몇 번에 나와 있어, 얘들아? CBA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자, 이 문제는 이제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동량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량을 파악하려고 봤더니 속력은 아는데, 그치, 질량을 몰라. 아,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목적이 뚜렷해지죠? 질량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16번으로 가볼게요. 116번은 이제 입자 ABC의 속력과 물질파 파장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기억해서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프로 제시된 거를 단순하게 표로 제시했을 뿐이에요. 자, 표로 제시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두 입자의 물리량이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AB의 물질파 파장이 같아요. 자,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MV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AB의 물질파 파장이 똑같네. 그런데 AB의 속력의 비가 몇 대면? 1대 2네. 그럼 질량비는 몇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2m, m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BC를 보니까

속력이 어때? 속력이 같아요. 자, 똑같이 BC도 람다는 MV분의 H라는 식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하고 C도 지금 속력이 같은 상황. BC는 1대1. 근데 물질파 파장이 지금 보니까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면? 1대 2가 나와야 돼. 1일 때 m이니까 2일 때면 2m 이렇게 되겠네. 그치? 질량을 먼저 찾았습니다.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다. 자, 여러분들 그냥 바로 곱해서 숫자만 보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운동량은요. 속력 곱하기 질량 하니까 2mv0. 속력 곱하기 질량 2mv0. 속력 곱하기 질량 4mv0.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지 않다. C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 자,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EK예요, EK. 자, A는 속력이 V이고 질량이 EM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분의 1 MV0 제곱을 EK라고 그냥 둔다라고 하면은 A의 운동 에너지는 EEK가 될 거고요. B는 질량 m인데 속력이 EV0니까 제곱하면 4지? 4EK. C 같은 경우에는 속력 2배, 질량 2배. 그러면 2 곱하기 4 해서 얼마? 8EK. 즉, 운동 에너지는 C가 A의 2배이다가 아니라 몇 배여야 돼? 4배여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 여러분들 어때요? 방금 전에 풀었던 115번과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는 그래프고 하나는 표. 풀이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입니다. 자, 보시죠. 그림은 입자 PQ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를 입자의 속력에 따라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리고 P하고 Q는 각각 중성자하고 헬륨 원자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중성자하고 헬륨 원자를 줬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좀 파악해 볼수 있는 게, 아, 중성자하고 헬륨 원자는 질량이 다를 테니까 PQ의 질량을 비교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질량을 비교를 하려면 이 그래프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치? 자, 그때 기억 보시면 P의 질량은 HV0분의 Y0이다. 질량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없을 텐데, 그이 문제 의도는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억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 질량 저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차함수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울기 한번 구하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무언가가 의미가 통하는 물리량이 나올 거예요. 자, 기울기를 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물질파 파장분의 1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는 mv분의 h니까 h분의, 그치, m,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밑에 v라고 표현이 되겠네. 자, 그런데 보니까 v하고 약분이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는 h분의 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기울기에다가 플랑크 상수 h만 곱해주면 우리는 p와 q의, 그렇지, 질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플랑크 상수는 어쨌든 상수니까 질량과 기울기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그 가파른 그래프에 해당되는 입자의 질량이 어떻다라는 거야? 더, 그렇지,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P의 질량은

H에 V0분의 Y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를 한번 볼게. P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 기울기에다가 플랑크 상수 H만 곱하면 P의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 풀어볼게요. P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울기, 얼마? V0분의 Y0. V0분의 Y0. 거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플랑크 상수 h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h v0분의 y0라고 했으니까 어때? 똑같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q는 중성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질량을 기울기랑 플랑크 상수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확한 이제 관계식을 찾았지만, 니은에서는 q가 중성자인지 q가 헬륨 원자인지를 파악해라라는 것을 모아서 질량의 대소관계를 해보라는 거고, 질량 대소관계를 해보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지, 한눈에 딱 보면 알수 있는 기울기만 보면 돼요. PQ 중에서 누가 기울기 더 커? 그렇지, 기울기는 P하고 Q 중에서 P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 말은 질량이 P하고 Q 중에서 P가 더 크다. 그럼 얘들아, 헬륨 원자랑 중성자 중에서 누가 더 질량이 커야 돼? 그렇지, 헬륨 원자가 P에 해당이 될 거고, Q는 중성자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Q는 중성자이다라고 하는 니은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가볼게요.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자,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라는 조건을 줬어요. 근데 뭘 물어봤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디귿에서 물질파 파장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람다는, 그렇지, 이제 바로 나오죠? 루트 2m 2k분의 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물질파 파장이 p하고 q가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쵸? 그러면 p와 q의 물질파 파장이 같아? 그런데 질량은요, 여러분들, P하고 Q 중에서 누가 더 크지? P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런데 B가 1대1이 나오려면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사실? 그치? P보다는 Q가 더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P가 Q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지. 그치?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또는 질량을 도대체 플랑크 상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약간 복잡스러운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그리고 특히나 1차함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이런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8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주사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프 나는 가의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 PQ의 물질파 파장 람다와 운동에너지 EK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전자의 운동량 크기는 Q가 P의 E루트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네? 근데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P나 Q나 여러분들 질량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할 건데, EK는 EM분의 P 제곱. 요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질량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B가 1대 2, P 대 Q가 1대 2인 거지? 그러면 운동량의 B는 몇대 몇이어야 될까? P 대 Q가, 그렇죠, 1대 루트 2여야 되겠지. 그래서 제곱하면 1대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Q가 P의 2루트 2배인 게 아니라 루트 2배여야 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기역이 2람다 제로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P하고 Q의 무엇을 알면 될까? 운동량의 B를 알면 되거든요. 자, P하고 Q의 운동량의 B는 몇대

몇이었어? 그치, 1대2였잖아요. 그럼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1대 루트 2다라고 한다면 파장은 어떻게 돼? 루트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가 람다 제로이므로 기역은 그렇지. 루트 2 람다 제로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볼게요. 분해능은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어떠하다?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더 좋아집니까? 맞아요. 물질파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은 좋아져요. 그럼 둘 중에 파장이 더 짧은 것은 Q잖아요. 그래서 Q를 이용할 때가 P를 이용할 때보다 좋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1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현미경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23학년도 10월 학평 2번이고요. 땡땡 대학교 물리학과 연구팀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작동 중인 전기 소자의 원자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했대요. 자, 이 연구팀의 실환경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법은 차세대의 비비발성 메모리 소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보다 이제 옆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보세요. TEM, 그러니까 투과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불가능한 시루의 매우 작은 구조까지 관찰 가능하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역 니은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기역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한다.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한 전자현미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을 할때 TEM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정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분해능이 매우 좋아요. 광학현미경보다 이 가시광선을 쓰는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장이 매우 짧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지. 틀린 설명이 되어야 돼.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람다는 mv분의 h. 에서 전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물질파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물질파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좋아진다? 그렇지. 분해능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분해능이 좋아지려면 물질파 파장이 짧아져야 합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이제 틀렸죠, 여러분들? 틀려서 짧아야 됩니다. 기억만 맞아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2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0번은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무슨 성질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역 볼게요. 운동량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물리 실험실에서 이거 한 번씩 본 적이 있죠? 운동량 보존은 그 물체에, 즉, 입자에 대한 어떤 운동, 성질을 나타내는,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자의 성질입니다. 자, 니은. 광전효과는 우리 빛의 무슨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빛의 입자성. 빛의 입자성을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디귿.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전자현미경.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지? 자, 121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두 사진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정답은 사실, 나가, 가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건데,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이게 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자,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나가 더 뚜렷한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림 가 나는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동일한 시루를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촬영에 사용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대. 중요한 조건을 줬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과 관련되어 있는 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지? 시작. 루트 2m 2k분의 h. 이렇게 쓸수 있잖아. 숫자 다 무시하고 상수 무시하고 질량도 같을 테니까. 자, 운동 에너지가 가가 나보다 작아요. 그러면 파장은 가가 나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뜻이에요? 길어야 한다. 즉, 파장이 더 짧은 것은 나이다. 그러니까 나가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뭐가 좋다는 거야? 그치. 이제 바로 나오죠? 분해능. 분해능이 좋아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기억. 가 나는 시료에 전자기파를 쪼여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렇죠. 아, 그렇죠가 아니라, 전자기파가 아니라, 미안해요. 전자의 물질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아니라 전자의 물질파죠, 물질파. 순간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어요.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분해능이 더안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광학 현미경보다 전자 현미경이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왜요?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상태의 두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분해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의 마지막 문제, 157페이지에 122번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14번 문항이고요. 자, 그림은 AB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A와 B는 각각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XY는 시료 P를 각각 A, B로 촬영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A하고 B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림으로 보여져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자, 조건을 보세요. A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하고 B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B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A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는 B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까지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문제에서 A, B는 광학 전자현미경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지, 전자현미경.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현미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광학 현미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두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A로 촬영한, 즉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게 X인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게 Y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죠? 자, 기억 보세요. B는 전자현미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광학 현미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X는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한 촬영 사진이다. 자, X라고 하는 거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그치? 분해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크기가 작은 이런 물질들도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디귿. 전자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촬영하려면, 자, 박테리아가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촬영하려면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 박테리아는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요, 물체보다 훨씬 더 크기가 어떠하구나, 작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서, 아, 그러면, 크기가 더 작은 것을 촬영하려면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P를 촬영할 때보다 저속의 전자를 이용해야 된다. 자, 저속의 전자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파 파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광전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때 광전효과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라고 하는 것이 금속판에 이제 조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금속판의 일함수 W와 무엇의 합으로 쓸수 있냐면 그렇지.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함수라고 하는 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동일한 금속판에 두 빛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 W 일함수가 같다라고 놓고, 에너지와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어때야 되냐면, 빛의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 되는데, 이 에너지는 HF로 쓸수 있고, 금속의 일함수는 문턱 진동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말은 결국에는 진동수, 즉, 빛의 진동수가, 광자 한 개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광전효과 이후에 물질의 이중성을 다룰 때, 물질의 이중성에서 이중성 그냥 써볼게요. 이중성 여러 가지 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식은 일단 운동량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물질파 파장이 그렇지 운동량분의 h라고 쓰이는 것. 그리고 물질파 파장을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루트 em EK분의 H라고도 씁니다. 또 마지막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운동량으로 표현하자면 EM분의 P제곱. 그렇지.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 40강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출의 미래로 시작을 했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로 여러분들의 물리학원 실력을 점점 다듬어 나가고,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되는 단계가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물리학원 공부를 하게 될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선생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관련 문제를 풀 거고요. 다음으로는 민족통합의 윤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앞서 나왔었던 뭐 분배 정의, 교정적 정의, 혹은 국가 권위 정당성, 시민 불복종, 혹은 자연과 윤리와 같은 굵직굵직한 주제, 나아가서 깊이가 있는 논리, 내용, 근거들에 비해선 조금 가볍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다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추고 가야 돼요. 네. 내가 남들이 틀리는 걸 맞고 남들이 맞는 것도 맞았을 때 1등급 만점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뒤에 단원이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출 풀고 습관 갖고 하면서 문제 점검하길 바라고요. 그러한 꾸준한 노력들이 다 합해져서 나중에 수능 1등급 대박이 날 거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찾으면 되겠죠. 의사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소통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 능력, 행위 능력 지닌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모든 주체가 담론에 참여해야 되고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참여한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하여 담론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정말 자유롭게 발언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른 선지들에서 많이 만났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이 선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지문으로 또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출을 풀면서 그 반복되는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하며 실천적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규범들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만장일치 B 아니야. 정말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돼. 이게 바로 실천적 담론 원칙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누구? 바로 하버마스가 될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저와 함께하는 기출문제 쫙 풀게 되면 거의 한 하버마스를 한 13개 한푼것 같은데 그렇게만 여러분 풀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수특과 수능 완성에서도 비슷한 문제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습달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규범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해야 돼. 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별표. 됐죠?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야,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마음껏 문제시하세요. 네. 다음 디귿. 공정한 담론을 통해서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우리가 모두가 담론에 참여해서 대화를 해서 조정했어, 합의했어. 그러면 그 규범이 타당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학급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논박하고 하면서 학급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규칙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론 통해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우리는 그 규범을 지켜야 된다.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담론의 공동 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희망, 욕구,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역, 디귿, 리을의 바로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지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포인트 집중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네, 또 나왔네. 그치? 16번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끝난 줄 알았는데.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겠습니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주장도 문제시할 수 있고, 모든 주장을 담론에 끌어들일 수 있고, 자신의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와. 거의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그치?
닮아있지, 그치? 어떠한 담론 참여자도 이러한 권리를 향상함에 있어서 담론의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강제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 마지막 여러분들 밑줄. 자유롭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외부나 내부에서 강제하면 안 돼. 개입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 하버마스. 이렇게 여러분들 학력평가랑 모의평가, 수능, 지문, 선지들은 닮아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학력평가에 들어가시는 전문가분들, 나아가서 모의평가, 수능도 마찬가지. 들어가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나름대로 다 비슷한 부분들, 비슷한 맥락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공부할 때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출을 풀길 바라고요. 개인적인 권장 사항으로는 기출을 풀때 순서가 있다면 가장 최근 3년부터 수능,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이렇게 세 개씩 여러분들 먼저 풀길 바라고요. 이후에 여유가 되면 그 다음 것들을 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풀길 바라고요. 이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됐다 싶으면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에서 출제한 학력평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3학년 올라가서 푸는 학력평가 문제를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내가 더 쉽게 쉽게 더 넓게 공부하고 싶다 싶으면 2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활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평가원도 다 풀었고 학평 다 풀었어 했어. 그렇지, 그렇게 되면 더 추가된 부분으로서 수능과 연계되고 있는 EBS 교재들, 거기 소개되고 있는 수능 기본 문제, 실전 문제 풀면서 실전력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실전력을 키우면서 다양한 지문과 선지에 대비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게다 갖춰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중에 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면서 실력, 실전력을 또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 풀게요. 네, 사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 회장 A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 후원금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가 그럼 나왔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후에 나오는 민족 통합의 윤리에 나올 법한 소재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A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주제는 사실 여러분 뭐가 되든 상관은 없지, 그쵸? 네. 다양하게 사람들 간에 논박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주제와도 이렇게 콜라보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담론 윤리를 떠올리면서 풀면 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합리적인 소통을 거쳐서 합의된 결론을 따르세요. 네. 위에 나온 여러분들,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한 규범을 따르세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논박하고 주장을 펼치고 근거 제시하고 하면서 조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들. 학급 학생들의 바람이나 욕구들은 고려하지 마세요. 아니야.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생각합시다. 대신 마음껏 조정합시다, 여러분들. 다음 3번. 회의가 길어질수록 결론은 불확실해짐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회의가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이해 가능한, 상호 조정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따라서 X. 다음 4번입니다. 소수보다 다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옳다?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다수가 옳거나 다수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인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5번입니다.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세요? 아니야, 여러분들. 네. 다양한 주장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다양한 입장을 균등하게 반영한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주장을 담론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장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갈등과 소통 관련된 윤리가 끝났고요. 새롭게 또 민족통합 윤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민족통합 이런 윤리의 경우에는 크게 분단, 통일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출제의 경향을 보시게 되면 통일에 대한 입장, 쟁점들 혹은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다란 틀 내에서 입장들을 정리한 다음에는 문제에서 마주하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막 책자까지 펴고서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그에 맞게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또 만점으로 가는 개념 준비해 봤습니다. 정리를 쫙 하고 넘어갈게요. 민족 통합의 윤리입니다. 이 갈등 해결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분단 상황, 민족의 갈등 상황이죠. 그렇죠?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바로 민족 통합의 윤리의 포인트예요.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 속에 분단 상황에서의 고통을 제시하고요. 나아가서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단의 고통,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대북 지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주제 또한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된다, 혹은 스스로 해결하게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나눠질 수 있고요. 대북 지원 관련돼서는 무조건 도와주자, 아니면 그들이 변화하여 도와주자라고 하는 조건부적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통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통일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통일을 하게 되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막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공감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동질감 혹은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의 슬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통일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로 통일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게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분단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들, 너무 낭비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나아가서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혹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평화 비용들, 나아가서 통일한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통일하는 게 필요할까,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등등의 물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막 비용 편익 나오기 때문에 조금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데 막상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이제 통일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정치 제도를 통합을 할 건가? 먼저 빠르게. 아니면 사회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건가? 이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일의 지향점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평화, 자유, 인권, 정의 이런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한반도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네, 17번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네, 깔끔하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벨트 꽉 메고 갑시다. 네.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통일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증진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이념과 체제는, 네,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해진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네,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잘못 읽은 것 같아. 그치? 네. 이념과 체제는 물론, 이렇게. 그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달라졌어,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해, 그리고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럼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급하게 통일하는 게 아니라 점차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네. 교류 협력들을 늘리면서 천천히 통일의 과정을 밟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 협력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외형만의 통일을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네. 그러면서 다른 분단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서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종교, 문화, 학문, 체육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반드시란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특히나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주장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이 아니야. 그냥 칼럼에서 강조하는 걸 찾으면 돼. 네. 정답 여러분 몇 번? 네. 바로 2번. 뭐야? 펜 어디 갔어? 오케이. 2번 여러분 정답이 되겠죠. 민간 교류를 수반한, 동반한 협력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야 돼. 우리 이렇게 교류를 확대해서 신뢰를 쌓아야 돼. 화해 협력 증진해야 돼, 우리. 그를 통해서 이 화해 협력의 실천으로 신뢰를 높여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2번 되겠죠, 그렇죠? 1번과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체제의 통일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칼럼에서는 천천히 우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서서히 줄이자. 이 표현과 연결하시면 되겠죠? 네, 3번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정치적 통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봐서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화해 협력의 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키워야 된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타국의 경험에서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해서 안 된다? 아니야, 지금 나왔잖아. 다른 분단국의 사례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따라서 B. 5번, 정치적 통일은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 추진의 선결 과제이다.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를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 선결 과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치 통일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아니야. 지금 칼럼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차이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통일을 급하게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럼 나왔습니다.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하나의 민족 힘으로 통일해야 한다라는 당위론을 넘어서 통일에 대한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런 생각을 넘어가자. 이제 우리는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위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자유의 억압은 남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사실 좀 둔한 편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정전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 되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단이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은 분단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건 우리 삶 또한 사실은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일이 되면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물론 경제적으로 지출하던 군사비를 사회 안정망 확충에 투자할 수 있고 시민적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 위험도 사라져. 전쟁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이 군사비도 줄어들 거고 나아가서 오히려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투자할 수 있어. 또한 시민적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되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 여러분들 모두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될 거고요. 그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 공동선에 실현된 삶이 가능해질 거예요. 이에 통일공화국에 대한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심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칼럼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제 밑에 선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통일은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국심? 아니야. 분별 있는 애국심, 그치?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통일 편익이 통일을 찬성하는 근거로 채택되면 안 된다?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실리적인 접근을 보고 있는 거야. 통일에 갖고 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따라서 X. 3번,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인 일체감의 회복으로 국한되어야 된다? 통일해야 돼. 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지금 처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이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실리적인 접근도 해야 된다. 4번, 통일은 지리적인 거주 공간 확대 외에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통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있는지, 나아가서 통일되면 어떠한 또 비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X. 정답 5번 되겠죠? 통일 국가에서 보편적 가치, 바로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공동선, 바로 모두의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쵸?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그대로 그냥 반복되어 나온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를 뿐.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겠습니다. 통일은 민족 내부의 경직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신장합니다. 키웁니다. 또한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들을 해소해 줄 거고요. 이를 오히려 사회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 보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위한 복지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이러한 편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통일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또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갑의 이유, 통일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경제 통합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케이. 통일 비용 다시.

통일이 분명히 우리한테 혜택을 갖고 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 비용을 해소해 이를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는 재원으로 전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통일하게 되면 분단 비용을 줄일 거고 나아가서 분단 비용을 없앨 거고 그치. 나아가서 통일 편익이 지금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편익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이러한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적을 수 있어. 통일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봐, 네 말대로 분명히 통일 편익이 있어. 분단 비용 해소할 거야. 근데 그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 통일로 얻는 이익이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어. 그럴 때는 통일이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갑은 통일 편익. 통일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니까 통일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을의 경우에는 야, 통일 편익, 통일 비용 고려했을 때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갑을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네, 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회경제 불평등 완화는 통일의 근거에 포함될 수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면 통일 편익을 얘기하면서 통일의 근거에 포함하고 있죠. 2번입니다. 통일의 근거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민족 통합 자체에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편적 권리, 인간다운 삶, 자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쵸? 따라서 X. 3번. 통일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다? 통일 비용이 여러분들 증가하게 되면, 즉,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되면, 아, 그때는 통일을 꼭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될 수 있겠죠. 그쵸? 통일해야 될까라는 게 줄어들 수 있어요.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통일 비용이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 아니야, 지금 오히려 통일 비용이 더클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틀렸죠. 네. 여기 지금 남북 경제 통합의 기대 효과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일 편입과 여러분들 연결 지으면 되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분단 비용 해소와 통일 편익을 통일의 근거로 고려해야 된다. 우리 분단 비용과 통일을 통해 얻는 통일 편익을 생각해서 통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통일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는 아니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둘의 공통점으로 5번을 제시할 수 있겠죠. 분명히 결론적으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둘다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골라줄 거예요. 상대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이 가와 나에서 소개되고 있는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갑니다. 대북 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이다. 분단 비용 절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북 지원해야 돼. 왜? 우리 한 동포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것이 분단 비용이 절감되는 거? 에, 그건 신경 쓸거 없어라고 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가 말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이 나의 경우에는 대북 지원이 오히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포로서 가져야 될 의무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대북 지원은 분단 비용을, 대북 지원 여러분들, 분단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쵸? 그 입장 차이를 우리가 정답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 내려가서 우리 여기 XYZ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도를 보면서 비교하시면 돼요. 먼저 X입니다. 대북 지원이 한 민족으로서의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가 강조하고 있죠. 그쵸? 나는 그에 비해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따라서 나의 입장은 가의 입장에 비해서 당위임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Y입니다. 대북 지원을 통한 분단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 지금 나에서는 분단 비용 절감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의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의 경우에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이제 Z입니다.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들 가의 경우에는 인권 개선이라고 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동기

얘기를 바탕으로 대북 지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경우에는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에 비해서 나는 지에 대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낮고 높고 낮은 걸 찾을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이 3차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X가 낮습니다. X가 높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높은 거고요. 이렇게 왼쪽 가운데 축에 있는 게 낮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들이 X가 낮은 부분들이에요. 네, 됐죠? 두 번째 여러분들, Y가 높습니다. Y가 낮다라는 건 앞에 있는 게 낮은 거고요. 높다라는 건 뒤에 있는 게 높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제가 세모라고 치고 있는 게 Y가 높은 애예요. 이렇게 네 군데. 마지막 여러분들 지입니다. 지의 경우에는 지금 낮죠, 그렇죠? 지가 높은 건 올라가야 높은 거고요. 낮은 건 아래에 있어야 낮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네모라고 치는 부분이 지가 낮은 부분입니다. 그럼 다 모여 있는 게 어디죠? 미음 여러분들. 따라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3차원 그래프 나왔다고 해서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주겠습니다. 가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야? 경제적 이익이 증진이라고 합니다. 네. 형광펜으로 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야. 경제적 이익의 증진.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 자유에 대한 언급을 했어, 그치? 다만,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더욱 큰 문제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의 문제가 더욱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를 잘 읽었으면 나도 이 비슷한 구조, 대꾸를 이루고 나온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나도 확인해 볼게요.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입니다. 뒤에 갈등에서 배우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를 연결하면 됩니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제에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칠 거야, 그치?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게더큰 피해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구조가 여러분들 지금 거의 유사하지, 그치?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한반도 내의 모든 폭력의 제거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 제가 형광펜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XYZ 확인하겠습니다.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 가는 높았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낮았죠. 그쵸? 낮다. 다음 Y.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정치적인 자유, 적극적인 평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쵸? 따라서 나는 이 정치적 억압을,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더욱 큰 폐해라는 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Y에 대해서 가에 비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입니다.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즉 적극적 평화를 강조하는 건 누구? 나예요. 그렇죠? 따라서 나는 네. 가에 비해서 지에 대한 물음이 더 높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X가 낮고요. Y가 높고요. G가 높은 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푸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요거 참고만 하세요. X가 여러분들 낮아요. 그쵸? 그러면 X가 높은 건 이쪽 면이었고요. X가 낮은 건 이쪽 면이었어요. 따라서 이쪽 면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색 펜으로 Y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쵸? Y가 높은 건 앞이 아니라 뒤여야 돼요. 그쵸?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Y가 높은데. 됐죠? 마지막 여러분들 초록색. G의 경우에는 높았죠. 그쵸? 바닥이 아니라 위에다가, 이 위의 면이 지가 높은 면이에요. 그쵸? 이렇게. 그럼 세 개의 면이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죠? 바로 기역에서 만나고 있죠. 그쵸? 이세 개의 면이 지금 기역에서 모여 있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도 여러분 풀수 있습니다. 전 가끔 시간 없을 때 여러분들 그냥 손바닥으로, 딱 손바닥으로 보면서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모여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방법

공식들을 풀면서 네, 연습하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해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하는 특징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 그치?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야. 북한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의 대상. 한번 나를 볼까? 아, 협력의 대상. 그쵸. 딱 지금 대꾸가 딱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동맹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해야 돼. 힘의 논리로 전쟁을 억제해야 돼.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가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이 힘의 논리로 전쟁을 억제하는 거구나. 나 여러분 얘기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경쟁보다는 오히려 활발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둘이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 X입니다. 남북한 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정도. 힘을 통해서 이렇게 억제해야 돼, 전쟁 억제해야 돼. 가가 지금 강조하는 게 높고 나는 가에 비해서 낮죠, 그쵸? 따라서 낮. 다음 Y, 통일을 통한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적극적인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갈통에서 배우는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나아가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지고 예방된 여러분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나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맥락을 통해서 갈등이 말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갈등이 강조했던 평화적, 어떤 평화 여러분들? 적극적인 평화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을 배웠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았던 문제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미리 만났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제 그럼 Y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Y. 나의 경우에는 이런 폭력들의 제거를 말하면서 적극적인 평화 실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Z입니다. 남북한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바로 나가 더 높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X가 낮고 Y와 Z가 높은 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나 한번 볼게요. X가 여러분들 낮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네 군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Y가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네 군데 중에 하나에 또 모이겠지, 그치? Y가 높은 데만 딱 체크할게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만. 마지막 G가 높아요. 그럼 위에겠지, 그치? 그럼 위에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인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또 나왔어, 또. 그치? 네, 계속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반복된 유형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통일은 남북 간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돼.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 네. 점진적인 교류를 통한 통일은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그런데 최우선 과제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해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해서 빠르게 통일해야 돼.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산가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거니까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납니다. 통일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돼. 아니야, 급하면 안 돼. 사회협력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속히, 신속히, 급진적으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 말이 지금 대꾸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급진적인 통일은 남북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최우선 과제인 남북 간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최우선 과제가 달라요. 네. 최우선 과제. 당연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후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선결 과제란 말로 표현이 될 거예요. 네, 그쵸? 오케이. 이제 대꾸를 확인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부터 정치적인 합의를 통한 신속한 통일 달성을 강조하는 정도. 하루빨리 정치적 타결, 일괄 타결

내서 조속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 가가 여러분들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X에 대해서 가에 비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 대꾸가 되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Y입니다. 점진적 방식. 그쵸? 네. 여기 단계적. 연결하시면 돼요. 점진적 방식에 의한 남북 간 민족 동질감 회복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에 따르면 빠르게. 나에 따르면 남북 간 사회문화 협력을 통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에 비해 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G입니다. 통일의 선결과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여러분들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가에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를 통해서 대놓고 지금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선 이 나에 비해서 가가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가에 비해서 지에 대한 정도가 낮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가 낮고 Y가 높고 G가 낮은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낮다. 여기 세 군데. 됐죠? 다음 이제 Y가 높다. 여기 두 군데. 다음 G가 낮다. 아래에 있는 한 군데. 그러면 다 모여 있는데, real.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쵸? 네. 생각보다 이 3차원 그래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3차원 그래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또 문제가 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통일에서 만나고 있지만 저 앞에 있는 뭐 정보사회 쟁점 문제 아니면 더 앞에 있는 생명 관련 문제 등등에서 또 출제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출제 유형을 익혀두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중간중간 보이는 좀 어렵게 보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쵸? 뭐 조속히, 점진적, 단계적 이런 말들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휘력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건 채워가면 됩니다.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건 채워가기 위해서예요. 그 채워가는 연습들을 이 기출문제 풀면서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어, 또 그치? 네, 풀어봅시다. 통일은 형광펜. 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놔둬 볼까? 통일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여 평화를 실현하고 분단 비용 해소를 통해 사회 안전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아, 지금 둘다 통일이 필요한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좀 다르지겠지. 다른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야? 바로 여기.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사회 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로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 또한 비슷한 대꾸를 이어서 말하고 있을 겁니다. 볼까요? 네. 통일을 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치? 통일이 남북 경제권을 통합하여 경제 성장은 물론, 바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일을 통해서 이 동북아 지역 여러분들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와다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번 또 비교를 해봅시다. 네. X부터. 통일을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특히나 지금? 네. 바로 지금 나가 강조하고 있어, 그치? 나에 따르면 보다 중요한 이유가 경제 성장 플러스 경제 공동체 형성의 견인차 역할이라고 합니다. 가 또한 분명히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만 가에게서 더 중요한 건 바로 한반도 평화, 사회 안전망 강화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X의 기준에 대해서 나가 더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Y입니다.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지금 가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나는 낮다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G입니다. 통일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가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따라서 나는 그에 비해선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X가 높고 Y가 낮고 G가 낮은 걸 찾으면 됩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할거 없습니다. 바로 표시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X가 높아 요세 군데. 그쵸? 아, 네 군데 그쵸? 다음 Y가 낮아. 그러면 어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그치? 앞에 있는 요 여기 이렇게 네 군데. 다음 이제 G가 낮아요. 바닥에 있는 네 군데.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 미음.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빨라지면 여러분들 그때는 더 쉽게 쉽게 풀수 있어요. 네, 지금은 천천히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나오지? 오케이.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오케이. 갑시다. 통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밑거름을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지, 그치? 근데 뭔가 그러나가 나왔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나 봐, 그치? 네. 그러나 통일은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대요. 한 글자. 바로 더. 이 문제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는 가와나의 입장 비교예요. 특히나 상대적인 입장의 비교예요. 얘가 더 강조했는지, 얘가 덜 강조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둘다 초콜릿을 좋아해. 근데 얘는 다크 초콜릿을 더 좋아해. 얘는 화이트 초콜릿을 더 좋아해.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들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이제 뭐 대비되는 포인트가 바로 나와 있겠지, 그치? 네. 통일을 통해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근데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 야,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서 세계 평화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X부터 보겠습니다. 통일의 경제효과를 강조하는 정도. 경제효과를 더 강조하는 건 여러분 어디예요? 바로 가에서. 그럼 나는 가에 비해 경제효과를 강조하는 정도가 낮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Y입니다. 통일을 통한 인도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나의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이라고 말하는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가에 비해서 Y의 축이 높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다음 이제 G입니다. 통일이 국제 평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 여러분들, 세계 평화가 국제 평화로 바뀌어 나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단어 단어가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국제 평화의 기여함을 강조한 정도 나가도 높죠, 그렇죠? 따라서 나가도 높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X 낮고 Y와 G가 높은 데 찾으면 됩니다.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X가 낮습니다. X가 낮다. X가 높은 건 오른쪽, 낮은 건 왼쪽 끝이.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네 군데. 다음 Y가 여러분들 높아요. Y가 높다. 여기 뒤에 있는데. 세모 네 군데. 마지막 G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위에 네 군데, 네모 네 군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모여 있는 기역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문제 급하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천히 확실하게 풀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했지만 이 통일 파트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주제와 소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럼을 읽는 것처럼 독서 지문을 푸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비해서 하면 돼요. 네. 수능에 딱 앉았을 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야.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딱 비교해서 됐고 이러는 거 확인하고 쟁점들 확인하고 내용들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막 특정한 사상가가 언급되는 경우는 이 주제에서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갑과을의 입장을 보면서 풀면 된다. 네, 남북한의 분단 비용 중 국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단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모적인 비용이에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 슬픔,
나아가서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이 분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북과 남북은 모두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 경제 규모 대비해서 좀 이상의 그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런 포인트. 만약에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 분담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군사비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통일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인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담 비용, 통일 비용이라는 걸 바탕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해야 돼. 왜? 지금 분단 상황에서 분담 비용으로 국방비가 크게 들어가고 있어. 우리 통일하게 되면 군사비가 줄어들 거야. 통일 비용 줄어들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갑에 대한 입장 파악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흘러가겠지. 그렇지? 네. 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맥락상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야, 통일되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마주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국방비가 늘어날 거야. 넌 지금 국방비가 통일되면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반대해. 오히려 통일되면 더 늘어날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오히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장이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갑과 을이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갑과 을이 누군지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 맥락 속에서 갑과 을이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 같은가 유추하거나 그 근거들 돌아보면서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또 향후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통일 편익, 즉 통일을 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거다. 여러분, 통일하게 되면 남북 지역에서 다 발생하겠죠.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하진 않겠죠. 네, 기억? 이제 1번. 틀렸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통일 이후에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거고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키겠죠. 그쵸? 따라서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쉽게 말하면 나갈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통일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분담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분담 비용이라는 것은 분단 상태에서 지속되는 비용이에요.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분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겠죠. 네, 따라서 3번 틀렸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담 비용, 뭐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전제가 되어 있어야 조금 더 풀기 쉬웠던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통일국가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거다? 우리 여러분들 막 통일하게 되면 막 다른 나라 이렇게 영토를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막 전쟁을 통해 막 가져오거나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우린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치? 따라서 그냥 통일국가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게될 거예요. 이거보다 크게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네, 4번 지워주면 됩니다. 네, 굉장히 읽으면서도 네, 되게 네, 재밌고 신선했던 선지였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거다.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건 여러분 누구죠? 바로 을이지, 그치? 을의 경우에는 통일하게 되면 강대국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날 거야.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갑의 경우엔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갑은 X, 을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정답 다시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사실 평화통일 관련된 주제가 나왔을 때, 민족통합 윤리가 나왔을 때, 통일비용, 평화비용, 분담비용, 통일편익 나오면 친구들이 괜히 더 겁을 먹습니다. 네. 막 비용에 대해서 늘어난다, 줄어든다, 뭐 소모된다, 왔다 갔다 이런 표현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주제가 정리가 잘안돼 있다면 제 강의, 개념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맥락에서 비용과 편익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비교될 수 있겠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뭔가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좀 획일화되어서 고정되어서 나온 적도 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정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접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

6번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2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쟁점입니다. 주제를 찾고요. 비교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분단 상황은 정전 상태야. 전쟁이 잠깐 멈춰 있는 상태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야.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의리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전 선언은 네,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을에서 새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종전 선언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대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또 말합니다. 종전 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가 될 거야.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해도 교류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전히 이 남한에 대한 적대 정책은 유지가 될것 같아. 그래서 종전 선언은 분명히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추진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땅땅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종전 선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막 형제 자매끼리 막 서로 싸울 때막 서로 이렇게 죽고 막 싸울 때 여러분들 너가 이거 해야 내가 너놀 거야 너가 이거 해야 내가 화해할 거야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핵폐기해야지 우리가 종전 선언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여러분 밑바탕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너가 이걸 포기하면 나도 이걸 포기할게. 이런 맥락이 바로 상호주의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유를 알 거예요. 종전 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야. 북한만을 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지금 북한이 핵폐기해야지 그에 맞게 종전 선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추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종전 선언은 난 북한만을 위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종전 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바뀌게 할수 있어. 변화시키게 할수 있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여러분들 대립되는 지점 바로 이 마지막 갑과 을의 얘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종전 선언 추진하자. 을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주제는 종전 선언 대립되는 관점은 바로 요 포인트. 네. 정답은 그러면 그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겠죠? 우리 한번 바로 뒤에 4번을 보겠습니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주제 나왔고요.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되는가? 갑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반대급부로 이뤄져야 돼. 네.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추진돼야 돼. 예스. 을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노.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 나아가서 다시 나머지 선지도 빠르게 확인할게요. 북한이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다 혹은 위에 나와 있는 상호 적대 정책 등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네, 둘다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분단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가? 둘다 여러분들, 여기. 갑의 첫 번째 말에 을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둘다 저해한다라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3번,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둘다 지금 여러분들, 종전선언하게 되면 남북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꼬 틀 거라고 기대하고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둘 다, 예스, 예스. 네. 다음 이제 5번,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가? 바로 정전 상태다. 둘다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둘 다, 예스, 예스. 네.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둘다 동의하는 부분으로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쟁점은 입장이 달라야 됩니다. 정답 4번 체크. 이제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2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단을 겪었던 독일이 어떻게 통일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일에 참고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는 여러분들 굉장히 교과서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 내용들 분명히 평가원과 출제, 평가원과 수능 출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가끔은 천천히 보면서 아, 이런 사례가 나오는구나라는 느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이제. 독일은 통일 전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었어요.

0: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분단이란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단기간에 빠르게 할수 없습니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기억 뭘까? 이제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볼 거예요. 전혀 막 새로운 내용들 보는 게 아니야. 알겠지? 위에 근거에서 풀면 됩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와 협력보다는 체제의 우위를 공고히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칼럼 입장에서 체제의 우위를 다지자, 공고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독일의 통일사를 얘기하면서 야, 교류와 협력을 얘들은 추진했음에도 너무 어려웠어. 우리는 이 사회문화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오히려 교류와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수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야, 갈등 줄이려면 흡수통일 하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통일할 수 있을지. 그건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단기간에 급하게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흡수통일 지향하자 아닙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이뤄야 됩니다. 네. 교류협력 필요합니다. 이질성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뤄야 됩니다. 네. 그 맥락들이 두 개가 연결되어서 정답 바로 3번을 만들고 있죠.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막 정말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칼럼에 나온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4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급진적 통일을 이뤄야 된다. 급진적 아니야, 여러분들. 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이념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된다. 엥? 여러분들? 지금 이념적 통합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3번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족통합의 윤리를 접했을 때는 분단과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때그때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과 내용에 맞게 풀어가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6번째 강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다음 시간부터 앞에서 배웠던 거 쭉 정리하는 지역지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단원, 대단원 7단원이고요. 우리 북한 지역부터 쭉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단원이니까요.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 대단원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를 북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 강원지방, 충청, 호남, 영남, 그리고 제주까지 순차적으로 문제로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이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팁이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자연환경 배웠죠. 인문환경 배웠죠. 그걸 이제 각 지역에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분야가 바로 그 단원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부터 보시면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 우리 제일 앞부분에서 기후 지형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 맞죠? 네, 그걸 적용시켜서 문제 확인해 볼 거고요. 남북한의 산업 및 에너지 소비 구조,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오늘 문제 풀어보겠지만 북한의 개방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주요 산업 구조라든지 뭐 자연 인문 특성들을 조금 융합적으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백지도에 각 권역별로 잘그 지역의 특징을 이제는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백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권역이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묶어서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묶어서 출제가 이미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 기출의 미래 보시면 그 문제들을 연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향성을 보시면 답사 일정 세우기, 주요 교통로의 분포,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이. 뭐 국제공항이 있는지 없는지, 뭐 KTX 정차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들을 교통 주제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그걸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로 그 지역의 지역성을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단원과 융합해서도 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항 수가 출제되었는지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많이 나왔다고 그 부분만 많이 공부하고 안 나왔다 공부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지역의 특징들을 지도에서 더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이것과 관련된 문항들을 쭉 풀어볼 텐데요.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역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네, 좀 정리를 해놨어야 되거든요. 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중요한 우리나라 지역 구분의 포인트들을 좀 짚고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지도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는 있을 텐데요. 혹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네, 펼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철령관이라는 곳이에요. 철령관. 네. 이 관자가 끝에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는 함경도 지역은 우리가 관북지방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우리가 관동지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동별곡 배우셨나요? 그 관동별곡의 관동이 바로 이 강원도 지역. 관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강원도 지역은 한번더또 경계가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태백산맥, 대관령을 기준으로 대관령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영서지방이라고 하고요. 대관령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서지방의 가장 중요한 옛날부터 중요한 대표적인 도시가 원주였고요. 그리고 영동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강, 원주의 원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강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지방부터 볼 텐데요. 이 경자가 한자로 서울 경자예요. 그리고 기자가 주변 기자예요. 그래서 서울 주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방, 잘 알고 있는 그 경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해서 지방 있죠. 이 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바다다. 바다 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바다 서쪽, 요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성.

이런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서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영남은요, 대관령의 이 영자가 아니라요, 또 다른 주요 산맥이 하나 있죠? 바로 소백산맥인데요. 소백산맥에 또 중요한 고개가 조령이 있어요. 나는 새도 쉬었다 간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언덕, 그러니까 높은 고개라는 거죠. 거기가 이제 문경새재라고도 불리는 조령입니다. 그래서 조령의 남쪽 지역이 바로 영남지방이고요. 우리 이미 문제를 풀면서 영남지방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영남지방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4개가 있죠. 경북, 경남,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남지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호서지방. 호서는 지금의 충청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호서지방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도 4개네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4개인데 여기서 이제 호서지방은 이 의림지,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제 지문에도 있지만 옛날에 금강을 호강이라고도 했대요. 그래서 그 호강의 서쪽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호남은요. 여기서 호강이라고 불렸었던 금강의 남쪽, 호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호남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 북한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번 선지 그 지문을 보시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다. 지역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때 방금 그걸 본 거죠. 고개, 뭐 대관령이나 조령 이런 거 봤어요. 산줄기, 그쵸? 그 다음에 하천. 그래서 산맥이라든지 주요 하천들을 즉 자연적 요소를 주로 사용해서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과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철령관.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철령관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 경계에 있는 거죠? 그죠? 함경도였습니다. 함경도.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는 철령관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관북지방, 서쪽은 관서지방, 동쪽은 관동지방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관동지방은 또한번 나뉘죠? 어디를 기준으로? 그쵸.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그 서쪽을 영서, 그리고 그 동쪽을 영동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한편, 영남지방은, 자, 어디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자, 일단 영남지방은요, 이것과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호남지방하고도 그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지를 봐야겠지만, 영남과 호남의 경계는요, 소백산맥 전체적인 것과 섬진강을 경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지방은, 방금 이야기했죠. 호강의 남쪽이라는 뜻. 그쵸. 옛날에 그 금강을 호강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호강의 남쪽, 즉, 금강의 남쪽 혹은 벽골제 남쪽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일단 1번은 아까 함경도였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은 방금 네, 대관령이었습니다. 이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요. 충청북도의 영동군과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김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개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연결한 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원주는 디귿에 속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디귿은 영동인데 원주는 영서지방의 주요 도시였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리을은 방금 네, 영남과 호남의 주요 경계, 소백산맥 적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5번에 호남은 네, 영산강의 남쪽이 아니라 금강의 남쪽. 옛날에 금강의 이름이 호강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역 구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부터 쭉 풀기 전에 북한의 지형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중요한 지명들을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습이에요. 우리 이종원 선생님과 자연지리, 자연환경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때 지형을
특히 주요 산맥들을 정리를 했을 텐데,

북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산맥 세 개는? 네. 낭림산맥. 낭림산맥, 그 다음에 함경산맥, 그 다음에 마천령산맥. 이렇게 세 개죠. 이세 개가 왜 중요하죠? 그쵸? 다른 산맥들에 비해서 뚜렷하고, 높고, 험준하고. 그래서 1차 산맥이라고 불리는 산맥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맥입니다. 1차 산맥. 그래서 1차 산맥이라는 거는 신생대 제3기 무슨 운동? 그쵸? 경동성 요곡 운동 때 직접적으로 융기한 산맥들을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융기한 상태로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어때요? 네, 높고 험준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뚜렷하고 우리가 좀잘 아는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남한 쪽에서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그리고 함경산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낭림하고 마천령은 둘다 한국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죠. 그런데 이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지만 랴오똥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강진이라는 포인트하고요, 백두산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보는데요. 이 중강진하고 백두산의 위치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중강진은요, 남릉산맥의 그 끝자락, 여기에 위치하는 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어때요? 약간 중간 같지 않아요? 중간? 그쵸? 그래서 중강진.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중간쯤에서 튀어나와 있는 게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연교차 제일 큰 곳. 기후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기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두 번째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천령 산맥의 끝자락.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곳을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이 중요한 또 하천의 줄기가 나눠지겠죠. 북한에서 중요한 하천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물줄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는, 앞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뒤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거든요. 이게 두만강이에요. 앞쪽에 있으니까 압록강, 이거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한쪽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압록강, 두만강 안 헷갈려요, 여러분. 자,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아, 앞쪽이 압록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후에서 청천강, 중상류, 다우지로 중요하잖아요? 중상류 지역, 지형성 강수,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후에서, 강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대동강 하류는 소지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줄기 4개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낭림산맥과 마천령 산맥의 그 사이에 개마고원. 개마고원은 용암대지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평원이라는 뜻이 고원인데요. 용암대지로서 전체적으로 평탄해 보이지만 해발고도는 상당히 높은. 지금 해발고도 2000m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개마고원과 백두산 일대. 그래서 여기 화산지형, 뭐 백두산에서 백두산 주변에 이제 높은 고도를 가지는 지역들이 여기서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죠? 한반도의 지붕이라 그러잖아요. 한반도의 지붕. 왜냐하면 지붕이라는 것은 그 가옥 구조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평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눈으로 잘 익혀둡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어쨌든 북한의 가장 큰 도시 평양. 그리고 평양을 서울에 비유한다면 남포는 이제 인천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떠올려 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관문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인천을 통해서 옛날에 또 서울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막 개항시기 막 이럴 때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남포를 통해서 평양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관문 도시라는 표현. 자, 그다음에 신의주. 네, 경의선 철도에 이제 종착역이 바로 의주였을 거 아니에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네, 이제 분단 때문에 달리지 못하는 그 슬픈 철마. 그쵸?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신의주. 자, 그 다음에 중강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아진, 우리 첫 번째 개방 지역, 요거 나진. 그 다음에 청진, 요거는 이제 기후에서 중요하죠. 주변에 연중, 한류가 흘러서 소우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한류가 주변에 연중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물이. 그래서 청진도 기후에서 종종 언급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자주 나오는 지명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산, 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간. 이 원산하고 금강산의 위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금강산은 군사분계선에서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이 고성 가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 통일전망대에서 그날 날씨가 정말 화창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을 진짜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는 군사분계선 근처라는 거예요. 원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지역들이다라는 거 알고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개성도. 그쵸. 개성도.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수월해요. 자,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북한의 자연환경을 탐구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곳인데, 자,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시면 안 하면 됩니다. 자,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고서고요. 자, 지형 파트, 기후 파트네요. 그리고 주제가 산지의 형성.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이걸 모르고 한국지를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자, 그리고 그 봉우리에는 칼데라호. 네, 천지도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 적어봤습니다. 화산지형. 근데 선생님이 A라 그랬어요? B라 그랬어요? A는 중강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강진. B가 백두산이에요. 네, B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B고요. 기후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서 한반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 네, 방금 적은 네, 여기네요. 중강지.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워요. B, A. 정답 3번이고요. 그럼 C는 뭐냐? 조금 이따가 이제 개방 지역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할 지역인데요. 나진 선봉 지역이 이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진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 그냥 3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부터 풀기 전에 우리가 북한의 지역별 기후 특성에서 아주 중요한 네, 그런 포인트들이 수능 특강에 언급이 돼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도 언급이 될 텐데 이 3번 문제가 그래도 오늘 풀 10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지역별 기후를 방금은 지명만 살펴봤다면 진짜 자주 출제되는 기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기온의 연교차가 있고요. 기온의 연교차 식은 알죠?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는 건데, 최난월에서 최한월을 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난월은 8월이에요. 그래서 8월에서 1월 평균 기온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강수량은, 네, 강수량 데이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지역들, 뭐, 희천을 빼고는 그래도 우리가 그 포인트들,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중강진하고 청진, 네, 둘다 중요한데요.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 바를 찾을 때, 뭐부터 볼까요? 선생님 무조건 연교차부터 보거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 제일 큰 거. 이거 가지고 나가 벌써 해결이 돼요. 끝! 자, 그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원산 일대, 요 일대가,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연속성에 있는데요. 다설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1년 연중 그 강수량을 보시면 이 6지역 중에서 가장 많게 나타나는 지역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강수량 보고 원산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바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 가가 지금 딱 보이는데 가는 뭐냐? 강수량 제일 적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강수량 제일 적고, 근데 연교차도 작아요. 이게 뭐냐? 바다의 영향을 받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바다는 무슨 바다냐? 차가운 바다예요. 우리 따뜻한 바다, 목욕탕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바다에서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운 바다는 뭐냐? 너무 이제 차가우니까 상승을 못 해요. 대기가 되게 안정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구름이 될 공기가

없는 거죠. 수증기가 없는 거죠. 그럼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대신 연중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는 작아요. 왜? 물은 비열이 크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청진 주변은요, 연중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은데, 연중 한류가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을 못해서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대표적인 소우지예요. 대동강 하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소우지인데, 여기가 거의 최소우지처럼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청진. 네, 이게 바로 가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다라마가 남았죠? 다라마가 남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 청천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희천. 희천이라는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되는데요. 여기가 대략 청천강 중상류에 속하면서 다우질 것이다라는 것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라하고 마가 남았습니다. 라하고 마가 남았을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수량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평양 주변, 대동강 하류는 그래도 소우지 중에 하나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고요. 이게 랍니다. 처음 보면, 응? 뭐 이걸 하라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 연교차 제일 큰 지역, 연교차 제일 작은 지역, 뭐 강수량 제일 많은 지역, 강수량 제일 작은 지역, 이런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나는 각각 1월, 8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 나도 모르고요. ABCD도 몰라요. 근데 여기 막 지금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아는 게 뭐, 별로 없고, 일단 지역은 알겠죠? 여기가 중강진이죠. 중강진. 백두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두산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강진하고 거의 동일한 위도, 찾는 방법이죠? 청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그쵸?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뭐 여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개마고원 일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문제를 풀때 우리 지리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릴까요? 산맥인데 이렇게 남림산맥, 자 계속 복습하는 함경산맥, 그리고 마찰령, 이거 개마고원 일대겠네. 뭐그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청천강의 하류입니다.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중강진하고 청진은 알고 풀자는 의미에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가하고 나가 몇 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ABCD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데, 일단 가는 Y축이고요. 나는 X축입니다. 가를 보시면, 먼저 가부터 보시면 내 지역에 연교차의 차이가 그 달에, 그 달이죠. 연교차가 아니라. 가달이 무슨 달인지 몰라요. 1월인지 8월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값의 차이가 7도 정도 나요. 그쵸? 7도 정도. 그 다음에 날을 보시면 몇 월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의 차이를 보시면 그게 지역 간의 차이겠죠. 그 달의 지역 간의 차이. 지금 12도나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후 파트 공부할 때 여름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고 배웠어요. 겨울철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고 배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근데 겨울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계절의 영향을 받는 기단의 특성 때문인데요. 겨울에는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나요. 근데 여름에는요. 그냥 한반도 똑같이 덥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예, 그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고기압의 특징,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징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겨울 기온의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즉, 연교차도요. 이것도 중요하죠. 연교차도, 지역 간의 연교차도요. 겨울 기온이 결정합니다. 요거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 이게 8월 데이터구나. 8월의 이 평균 기온 차이의 데이터구나. Y축.

X축이 1월. 더 차이가 크잖아요. 지역 간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1월하고 8월 찾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8월, 그리고 1월의 값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평균 기온 차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달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는 거는 그 지역의 8월 기온이 즉 Y축으로 설명을 하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름철이 다른 지역보다 덥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지역이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늘한 지역이구나. 지금 딱 D가 걸리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철이 유독 서늘한, 유독 서늘한 지역,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겨울도 적용을 시켜볼게요. 겨울도 플러스 방향에 있는 B하고 C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에 있다는 거는 이 평균보다도 더 값이 낮은 거니까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D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는, 서늘한데요. 겨울에도, 비슷하게. 그래서 연교차가, 8월과 1월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의 값에서, Y축의 값에서, X축의 값을 빼면요. 이게 8월에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 지금 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월에 값에서 평균을 뺀게 지금 나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연교차의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하실 때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덥고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 그쵸? 그리고 C도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여름 평균 정도의 전체 네 지역의 평균이 나와 있고 겨울에는 유독 따뜻한 곳이에요. 유독. 이네 지역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A는 겨울에 어마무시하게 추워지네. 그쵸? 이 X축의 값이 저기 마이너스 6도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교차가 지금 제일 크면서 그리고 겨울에도 유독 추운 지역이 바로 중강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A 데이터가 지금 X축 데이터, 1월 데이터가 제일 춥잖아요? 그래서 중강지인. 자, 그 다음에 우리 D를 보시면 여름에 서늘해. 우리나만에서도 여름에 서늘하다? 우리 대관령 일대, 강원도 일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개마고원 일대, 여기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하고 C가 남았어요. B하고 C가 남았으면 그래도 좀 수월해요. 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C보다 더 더워요. 그쵸? 그렇겠죠? 여기는 한류의 영향. 근데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B에 비해서. 왜? 마찬가지로 바다의 영향. 한류의 영향이지만 어쨌든 바다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B의 위치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C. 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BCD 찾는 것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로 와보겠습니다. A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평균보다 지금 뭐, 그냥 0? 0이라고 적을까요? 근데 1월은요? 이거. 그쵸? 선생님이 이거 좀 적용을 시켜보라고 했죠? 그러면 연교차가 6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 D를 보시면, 우리 8월, Y축을 보시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축 보시면 마이너스 4. 그러면 0이 나오죠? 그러면, 연교차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적은 거죠? D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이거는 그냥 그래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A하고 D를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연교차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구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B하고 C, 1월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청진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읽으면 되죠. 평균보다 C가 더 높으니까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다는 거 하늘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X.